0: 4건의 연관성이나 동일 범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선제적 차단이나 예방 조치는 사실상 전무했고 주민과 소상공인의 피해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불법 폭주와 연쇄 약탈조차 제압하지 못하는 경찰력의 무기력함 속에 대체 공권력과 경찰은 누구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느냐는 지역사회의 분노와 회의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F1 유학생 졸업 후 취업제도인 OPT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달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며 이공계 전공자는 최대 3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OPT를 통해 취업하려는 유학생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니며 적용 대상과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부가 이 제도를 손보려는 배경에는 미국인 근로자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가 있습니다. 일부 OPT 학생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이 면제될 수 있어 고용주 입장에서 미국인 근로자보다 고용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대학과 기업들은 유학생이 기술 연구 분야 인력으로 미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F1 체류기간 4년 제한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유학생 전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OPT를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언론 보도만으로 계획을 바꾸기보다 최종 규정의 발표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이제 공항 안으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달 초 미국 남부의 한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한국 국적자 한 명이 착륙 직후 기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이 국적자는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에서 외국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 대상의 상당수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이민자들로 과거에는 추방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 토요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안전한 사회 작전을 벌여 1,226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의 인권단체 남동부 이민평등은 애틀랜타 일대에서 단속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미리 파악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라 문제에 저강도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까지 신속한 합의를 강하게 압박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입니다. 이라는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며 직접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란 최고안보회의는 전쟁 배상과 해상봉쇄 해제 및 중동지역 미군 철수 등 6가지 조건을 내걸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부분적으로 협상하면서 돈이 없는 이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기회라며 신속한 합의를 고강도로 압박한 것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3: I want to give them every last chance before decapitation. This is a last chance for them to sign a good document.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걸 두고 체스 게임 같다면서도 잘 될 거라고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사 공격을 지시하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전까지 호르무즈를 열지 않을 것이며 직접 협상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전쟁 배상과 해상 봉쇄 해제, 중동 지역 미군 철수 등 6개 조건을 요구한 데 이어 압박을 이어간 겁니다.
4: 아메리카 바할 언체 게 나그스 카르다 여도시 타포움을 조브란 나코네 임칸 쇼르 무자다드 무자키라트 우줏 난다.
2: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국 내 유권자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미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개시와 관세 부과가 초래할 파장을 크게 잘못 예측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 5시 이브닝 뉴스는 PCB 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존스법 적용 유예를 석 달 더 연장했습니다.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인 1920년에 제정된 법으로 미국 국내 항구 사이의 화물 운송을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3월에 이 법의 적용을 60일간 유예했고 4월 말에 90일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이번 재연장으로 존스법은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총 8개월 동안 적용이 중단되는 셈으로 사상 최장 기간입니다. 배경에는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 내 휘발유와 연료 수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의 유예 조치가 휘발유와 경유 제트연료 같은 필수 연료의 국내 운송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장에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국방부가 운송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개별 선박에 한해 유예를 허용하고 운송 품목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비료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미국 해운 조선업계는 존스법 유예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반발해왔고 루이지애나주를 지역구로 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 등 공화당 의원들도 지난달 연장 반대 서한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유예 기간 동안 외국 선박이 미국 연안 항구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한 횟수는 230여 차례에 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배상 문제로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토요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가지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미군 철수, 그리고 두 차례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이 핵심 요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을 통해 즉각 맞불을 놓았습니다. 배상 요구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오히려 자신도 이란의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는 구체적이었습니다. So all our children이 기원한 무장 세력의 도로변 폭탄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군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로 17명이 전사한 해군 함정 코로 사건, 그리고 지난 50년간 이란 정부가 살해한 수십만 명의 자국 시위대를 열거했습니다. 최근 5달 사이에만 5만 2000명의 시위대가 숨졌다고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제기하도록 협상 대표단에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이번 발언은 이란의 배상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7: 미국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이달 5일부터 이민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기각할 수 있는 새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류가 부족하면 추가 제출 요청이나 기각 의사 통지를 먼저 보내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심사관 재량으로 그 절차 없이 신청을 바로 기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책은 5일 이전에 이미 접수돼 심사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불완전한 신청서로 인한 심사 지연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신청자들이 취업허가 같은 부수 혜택을 먼저 얻으려고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능한 한 보완 기회를 주도록 했던 운영 방침을 사실상 폐기한 것입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옹호단체들은 특히 망명 신청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박해를 피해 급히 입국한 신청자들은 경찰 기록이나 의료 기록 같은 핵심 증거를 즉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자료를 나중에 보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1: 오늘 오전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콜롬비아 현지 시각 오전 7시쯤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로 진원 깊이는 107km였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11명이 숨지고 수열 명이 건물 잔해에 깔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스타보 페트로 에스프리아 콜롬비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16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됐고 그중 일부는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8: 신홍진 기자.
9: 네, 국제부입니다.
10: 네, 사망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9: 네, 콜롬비아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초기에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다가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111명 숨졌다고 확인한 뒤부터는 일단 숫자가 멈췄습니다. 주도 페레이라를 비롯해 리사랄다주에서만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칼리 등 주로 서부 지역에서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1600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그중 61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붕괴된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깔려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 5.0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 서부 지역 6개 공항이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에스프레이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동은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규모는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입니다.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8: 네, 특히 걱정되는 게 지난 1999년 대지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무려 1200명이 숨졌다고요?
9: 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인데요.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리사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이 세 개 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지와 퇴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서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리사랄다주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해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물에 깔렸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서부 킨디오주의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1200명이 숨지고 5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서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겁니다. 지난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000명 이상이 사망했죠. 이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완전히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나스카판으로 불리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이 나스카판이 이 밑을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3: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4: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 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6: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에서 1200km 떨어진 내륙 도시까지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전쟁의 무게중심이 크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타타르공화국의 정유거점 도시 니즈네캄스크가 밤새 드론 공습을 받아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75명이 다쳤습니다. 호스텔 건물 한 곳에서만 9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파트 발코니에서 잠을 자던 5살 여자아이도 드론 폭발 충격에 숨졌습니다. 니즈네캄스크는 정유공장 두 곳과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러시아의 에너지 핵심 거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국경 1000km 밖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것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정유시설을 겨냥한 작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들의 전쟁 체감도를 높여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을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도 맞대응에 나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가 밤새 공격을 받아 민간인 5명이 숨졌고 북부 수미 지역에서도 최소 5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공습을 테러 범죄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민간인을 대상으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으로 법정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2023년 3월 당대표 선거 직후 김 씨에게 260만 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직접 전달받은 기억은 없으며 나중에 대통령 관저에서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받았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전달 경로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옷 색깔마다 필요해 가품을 많이 샀다고 부연했습니다. 가방과 함께 전달된 자필 편지에 대해서도 발견 당시 본 기억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여당 대표 배우자에게 명품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영부인들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항의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뇌물수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고지했습니다. 앞서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부과했던 300만 원의 과태료는 오늘 김 씨가 스스로 출석함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10: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가 오늘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에서 연설하며 아시아 전략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은 결코 쇠퇴하거나 아시아에서 손을 떼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도태평양을 최우선 지역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기반 억지 태세를 유지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겠다는 전략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각국은 미국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다며 방위비 기여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중견국 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망상을 버리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국의 무기 소진과 전략 부재가 드러나면서 동맹국 일각에서 미국의 방어 공약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전력 소진 실태를 주시하며 도발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중견국들 사이에서 독자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은 서명된 문서나 실무협의체가 강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 배치된 군사력과 입증된 정치적 의지만이 억제력을 갖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를 유지하되 동맹국의 부담 분담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이번 연설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11: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정유단지와 홍해 연안 거점들을 연일 공습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수출망이 사실상 봉쇄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수에즈운하 북쪽 관문인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앞바다에서 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 드론 공격을 받아 사우디 원유의 마지막 해상 통로마저 위협받았습니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사우디는 서쪽 홍해를 통해 원유를 수출해왔으나 남쪽 후티 반군의 공습에 이어 북쪽 수에즈까지 공격받으면서 사실상 홍해 안에 갇힌 상황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특히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정유단지와 홍해 연안 거점들을 연일 맹폭하면서 사우디는 도간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수에즈 운하의 북쪽 관문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 앞바다에서 가스 운반선이 정체불명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안전지대로 꼽히던 사우디 원유의 마지막 해상 통로마저 위협받은 겁니다. 사우디 해상 봉쇄를 선언한 예멘 후티 반군은 남쪽 모카항과 사우디 자잔 정유 공장을 대규모로 공습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홍해 연안 물류망이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동쪽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막힌 사우디는 서쪽 홍해를 통해 북쪽 수에즈로 원유를 보내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남쪽 후티의 맹폭에 이어 북쪽 수에즈마저 공격받으면서 홍해 안에 갇힌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습니다.
14: And if it can't go south through the Bab al-Mandeb Strait and it can't go north through the Suez Canal, it is trapped.
13: 홍해 내부에 갇혀 나갈 수 없는 사우디 유조선은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폭이 좁은 수에즈 운하 특성상 식별 장치를 끄고 몰래 이동하는 통항도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란 전쟁 이전 하루 700만 배럴을 웃돌던 사우디 원유 수출량은 3면 봉쇄가 가시화된 최근 400만 배럴대까지 4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불안정한 국제 유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15: Now prices are still higher than we would like, but we've taken a lot of steps so that when the Gulf situation is resolved, that we can expect prices to go way way down.
13: 사우디가 튀르키예, 파키스탄과 다급히 집단 방위 조약까지 맺고 안보 동맹 구축에 나섰지만 꽉 막힌 바닷길을 당장 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우디 원유를 물리적으로 가둬버린 친이란 세력의 전방위 포위망에 세계 경제가 유가 폭등이라는 시한 폭탄을 안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의 방공 취약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존스 국장은 이란과의 교전 과정에서 이란이 중동 전역에 2000회 이상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감행해 8개 나라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최소 20곳의 시설에 피해를 입혔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군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거나 파괴됐으며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를 합산한 피해액은 최대 1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존스 국장은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동 미군 기지 보호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태평양 지역의 도전 과제는 훨씬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필리핀에서 괌과 한국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전역의 미군 기지와 인프라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과 순항탄도 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이라고 존스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미 대이란 작전으로 핵심 방공자산인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태평양 방어태세의 공 100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스 국장은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3단계 능동적 방어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하시설 구축 및 시설 분산 배치 등 수동적 방어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드론과 미사일이 만연한 세상에서 준비 부족으로 미국은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며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5% 급등했습니다. 런던 이민세관 단속국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87대로 올라섰고 뉴욕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2를 넘어섰습니다. 이란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의 선결 조건으로 6가지 요구사항을 미국 측에 내걸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영구적인 공격 중단 미군 철수에 더해 전쟁 피해 보상과 제재 해제 동결 자산의 무조건 반환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6월 체결한 종전 합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란이 과거 테러와 자국 시위대 사례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공장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유 거점 지역에 드론 공격을 이어가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지난주 기준 2억 9,870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 4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단기 공급 부족 압력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집단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통신 개인정보보호법, 이른바 CIPA를 근거로 한 소송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불법 도청과 무단 녹음을 막기 위해 1967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웹사이트의 쿠키나 채팅 기능 추적 도구 등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새로운 법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웹사이트 제작업체가 설치한 분석 도구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사업주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제작업체가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한국기업협회가 오는 수요일 이후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세미나를 엽니다. 대형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비스가드의 스캇 이 변호사와 존 카다사키스 변호사, 찰스 리버 어소시에이츠의 앤드류 샤제드 부사장이 강사로 나서 최근 소송 동향과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소개합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실제 데이터 수집 방식이 일치하는지 이용자 동의 절차가 적절한지 사전에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폭로 논란이 지난달 말 익명의 SNS 계정에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습니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게시물 작성자가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성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취재 결과 폭로 대상이 톱스타일수록 SNS 게시물 하나로 주장이 빠르게 공론화되고 여론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익명의 SNS 게시물에서 시작된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폭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처럼 유명 연예인을 겨냥한 폭로가 왜 끊이지 않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지난달 말 신원을 알 수 없는 SNS 계정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글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물론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황정민의 소속사는 작성자가 황정민을 스토킹한 범죄 피의자이고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성자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맞섰습니다. 지난해 배우 김수현 역시 고 김새론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뒤 사진과 메시지가 폭로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수현은 의혹이 불거진 뒤 1년 만에 경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온 뒤 해외 광고 촬영으로 활동을 재개했지만 그 사이 연애 활동에는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는 다르지만 공방이 확산하는 과정은 닮았습니다. 폭로와 반박이 나오면 또 다른 폭로가 나오는 진실 공방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6: 그 앞뒤 맥락이라든가 전후 대화 내용 그리고 말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5: 또 하나의 공통점은 폭로 대상이 톱스타라는 점입니다. SNS에 글 하나만 올려도 주장을 빠르게 공론화할 수 있고 상대가 유명할수록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커집니다. 그만큼 여론을 등에 업고 상대를 압박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의혹은 빠르게 퍼지는 반면 사실관계를 가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 폭로 대상이 된 당사자로선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7: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재판에 가서 이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5: 여기에 새로운 사진이나 글이 나올 때마다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를 확대 재생산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8: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야마바 리졸탱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톡.
1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1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1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2: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13: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6: 213-383-3838 213-383-3838
17: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8: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9: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8: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2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오늘 6,500단어 분량의 에세이를 발표하며 소수 기업이 주도하는 폐쇄형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정면으로 경고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초인공지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널리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한 기업만이 초지능을 보유한다면 오늘날보다 덜 역동적이고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담겼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엔트로픽과 오픈 AI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커버그는 또 정부가 모델 출시 이후 검토하는 방식 대신 훈련 중간 단계부터 기술 인력을 제공해 정부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모델 출시를 한 달간 유예하는 현행 정책이 외국 모델의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밝혔습니다. 메타는 이번 발표에 맞춰 개인 기기에서 단일 그래픽 카드만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형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 뮤즈 글리머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메타는 한때 개방형 모델 개발을 접고 폐쇄형으로 전환했다가 이번에 다시 개방형 생태계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저커버그는 안전성 논란을 의식해 사내 독립이사회에 모델 출시 통제권을 부여하는 새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기금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WAIC가 올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9번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직접 참석했고 반도체와 생성형 AI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1,100여 개 기업이 3,000여 개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화웨이가 처음으로 실물을 공개한 AI 컴퓨팅 시스템이었습니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 칩 수천 장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묶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했고 연산 능력에서 세계 선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단 칩 하나를 확보하는 대신 다수의 칩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대체한 전략이 실제로 통했다는 평가입니다. 생성형 AI 전시관에서는 AI 모델 자체보다 이를 탑재한 안경과 이어폰 반려로봇 같은 스마트 기기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IDC는 올해 세계 AI 안경 출하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조건으로 전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먼저 피해자 가족과 중동 국가들의 보상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반쯤만 협상 중이라고 밝히며 경제적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현재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어젯밤 홍해연안 항구도시 모카를 24시간 안에 두 차례 공격하면서 분쟁이 또 다른 전략적 해상 항로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외국 선박이 미국 항구 사이에서 석유와 비료 등 에너지 관련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스법 면제 조치를 90일 연장했습니다. 이 면제 조치는 이달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번에는 에너지 원자재와 비료 및 대두유 같은 농업 관련 화물에만 적용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연장이 군과 핵심 산업이 필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1: 우크라이나가 오늘 러시아 중부 도시 니즈네캄스크를 드론으로 공격해 어린을 포함한 13명이 숨지고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니즈네캄스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200km 떨어진 정유 석유화 공업 도시로 타격받은 호스텔 건물에서 사망자 대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푸틴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후방 도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겨냥한 고의적인 테러라고 비난했으며 보복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도 민간인 5명이 숨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러시아 중부도시 니즈네캄스크 상공으로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민간 시설과 에너지 시설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떨어져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이 숨지고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특히 한 호스텔 건물이 타격받아 사망자 대다수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200km 떨어진 니즈네캄스크는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이 밀집한 에너지 거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국경 1000km 밖에 있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이처럼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다음 달 러시아 총선을 앞두고 푸틴 정권을 흔들기 위해 후방 도시들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유시설을 겨냥한 작전은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는 이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을 겨냥한 고의적인 테러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3: На всех атакованных объектах находились гражданские лица, не участвующие в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ях.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киевский режим совершил преступление, не имеющее оправдания.
2: 러시아의 맞대응도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서 민간인 5명이 사망했고 남부 자포리자와 북부 수미에서도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양측은 서로가 전쟁을 끝낼 뜻이 없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어 평화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가 곧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러시아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5: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샌페드로에서 오늘 낮 건물 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33분쯤 사우스 릴랜드 스트리트 1110번지 건물에 누군가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침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샌페드로 일대 주민과 상인 여러분께서는 건물 출입문과 창문 잠금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을 발견하시면 즉시 경찰에 신고

0: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컴프턴에서 오늘 오후 1시 12분쯤 교차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롱비치 블러바드 106번지 북쪽 교차로입니다. SUV 한 대가 교차로에서 충돌하는 사고였습니다. 현재 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수와 사고 원인은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차로 인근을 지나실 분들은 우회 경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노숙 텐트촌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멜로즈 에비뉴 8607번지 건물 안뜰에 야영지가 설치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주민과 인근 상인들이 신고하면서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 당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는 그동안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건물 안뜰에 텐트촌이 들어선 만큼 주민 안전과 재산권 문제가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가 조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낮 12시 가까이 캘리포니아 위네트카에서 한 남성이 인도 위에서 도끼를 던지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셔먼 웨이와 오소 에비뉴 교차로 인근입니다. 현재까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던진 남성의 신원과 정확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셔먼 웨이는 한인 상권과 가까운 주요 도로인 만큼 인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해당 교차로 주변을 당분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조지루시 코끼리.
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전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2: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3: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2: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3: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쿨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8: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7: 네.
8: 수영도?
7: 그럼요.
8: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7: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8: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9: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1: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취소 사례 대다수가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출산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는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본국 정권과 연관된 이란과 쿠바 국적자, 그리고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 역시 비자 취소 명단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잇따라 바꾸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금지가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에는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막는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1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1: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0: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1: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웹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0: 혈당 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1: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2: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6: 세븐디아스 타이어.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10: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1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2: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 일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 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 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을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 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네, 금요일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확 넓혀드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주목했던 경제 뉴스 이번 주 탑2 플러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6: 안녕하세요.
15: 제 휴가 동안에 광수가 묻고 빠숑이 답하다 그거 잘 봤습니다.
16: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15: 예, 많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데 어땠습니까?
16: 저는 사실 뭐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린 게 없는데 예. 뭔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그냥 뭐 달게 받았습니다. 예. 이것도 또 하나의 뭐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15: 알겠습니다. 그 욕먹은 이유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ISA 개편의 국장 끝, 미장 간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측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요게 살짝 묻혔어요. 저도 다음날 후배 기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IS 계좌, 이 문제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일단 ISA 계좌가 뭔지 이것부터 살펴볼까요?
16: 네, ISA는 예금, 그리고 적금, 펀드, 주식 등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하는 절세 계좌입니다.
15: 그래서 하나의 절세 계좌다.
16: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 손실을 합친 뒤에서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손익통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가 있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ISA는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 직접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부담이 낮아서 이 ISA를 통해서는 이 국내 상장돼 있는 미국 S&P 500 ETF 이런 것들을 모아가는 방식의 투자법도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5: 외국 주식을 직접 사면은 세금이 장난이 아니니까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런 ETF를 구매를 한다. 이런 것들은 유명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이 만기 계속 연장 이 부분을 축소를 하고요. 생산적인 금융 ISA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16: 일단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뭐 부동산이나 아파트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이런 쪽으로 넣지 말고 우리 앞으로 AI나 네. 반도체 이게 먹거리 아니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제 여기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니까 이런 생산적 예. 금융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것도 이렇게 내놨는데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2억 원으로 최대 10억 원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는 한도 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고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가운데 총 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예. 수 있습니다. 기존 ISA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동시에 보유할 수도 있어서 이 두 계좌에 연간 최대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겠지만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이제 이게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예, 그런 예, 예. 하나의 상품인데 이쪽 그러니까 국내 자산에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라라고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5: 증시도 상장 뒤에는 그냥 돈이 돈을 부르는 뭐 그런 건데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수 기자도 얘기해 줬지만은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나스닥 100, S&P 500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국내에만 투자하라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은 그냥 미장에 간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부 기대하는 효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17: 일단 그 취지는 명확한 것 같아요. 국내에 투자해라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자본을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건가 상당히 많은 요인이 존재하죠.
15: 네.
17: 단순히 미국 주식이 쿨하거나 멋있다거나 유행이라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학생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고민을 해요. 사실은 취업 공고도 많지 않고 네. 앞으로 내 향후의 노년 생활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저도 뭐 3040 이긴 하지만 향후에 여기서 뭐 국민연금을 다 소득 대출만큼 다 온전히 받을 거라고 기대를 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장기적으로 노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운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 주식 수익률과 이제 미국 주식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고 또한 그 장기적인 지금 뭐 반도체주라든지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 단타성은 아닌 거죠.
15: 그렇죠.
17: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렇게 운용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야라고 예측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뭐 ISA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뭐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있고 쪼개기 상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들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그동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계속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안들은 있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직 신뢰성을 모두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이고
15: 그렇죠. 예.
17: 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의 모든 종목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쏠림 현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처음에 이제 돈을 어떻게 굴릴까 연금도 확실치 않고 내 노후소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노동소득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러면 사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고 이런
15: 움직임. 확실하니까요.
17: 예,
15: 이게.
17: 예. 예.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 게 2016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도입 취지는 이제 노후 자금 마련 그리고 워낙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그때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이제 불거져 왔던 건데 이제 노후에 이제 빈곤층들도 많고 향후에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목돈 마련이나 자산 증식의 창구로 이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우선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하나는 이제 5년마다 이제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여기에 또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고 국내 주식이 지금 사실은 널뛰기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사회 초년생들이 자신의 그런 원금을 손실 시 다시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장으로 곧장 투자한다라는 움직임도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를 하죠. 지금 어쨌든 국내 주식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안 매기는데 뭐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매기고 있잖아요. 그 사실 배당 얼마 안 되는 거죠.
15: 아니, 그렇죠.
17: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혜택이라고 불리려면 사실은 그 반대급부에 뭔가 나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기하긴 않았지만 그럼 향후에 우리가 금융을 투자를 했을 때 다른 세제의 어떤 뭔가가 장치가 있을 줄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15: 예.
17: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도 뭐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어떤 장기적인 투자자의 관점으로는 네. 사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5: 교수님 화나셨어.
16: 아, 맞습니다.
17: 네. 어제 밤에 제가 읽은 게 맞나. 그래서
15: 굉장히 네네. 자료를 많이 찾아오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리포트도 계속 보고 계시고 한데 자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만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만기가 여당 쪽에서는 아니 5년마다 재가입하니까 이거 다른 거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거 아니죠?
17: 그렇죠. 예, 뭐 우리가 그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GDP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거시 경제학 여기서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학부 수업 처음 할 때 어떤 국가는 잘 살고 어떤 국가는 못 산다. 왜 그럴까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15: 예.
17: GDP를 처음에 이제 생산액이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일정 뭐 성장률이 뭐 1, 2% 차이라도 나중에 향후에 기간이 크게 지나면 규모의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차이가 있다. 설명하면서 복리 효과를 얘기를 하거든요.
15: 그렇죠.
17: 그래서 원금이 네. 계속 이렇게 눈덩이가 굴리듯이 쌓여가면서 내 원금이 커지면서 목돈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이제 노후의 기반이 되는 건데 사실은 5년 후에 다시 재가입해야 되고 원금에 대해 그 이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내고 계속 이런 것들의 연속성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거죠.
15: 이게 복리효과가 여기서 깨져버리는 거네요.
17: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시간이 사실은 기다리면 어느 정도 돈을 벌어주는 돈이 돈을 벌어주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5: 예.
17: 그런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5: 자, 이게 신규 ISA의 투자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바뀐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에는 최소 5년, 3년에서 계속 연장이 됐었죠.
16: 네.
15: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뀐다 하기 때문에 복리효과가 끊어진다라는 설명을 지금 드린 겁니다. 정치권 쪽에서는 굉장히 거칠면서도 뭐 촌철살인 같은 그런 반응들도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16: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ISA 개편안 놓고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말하면서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ISA의 기존의 장점이었던 뭐 장기 운영 그리고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되면서 이 해외 지수 ETF 막혀서 투자 선택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제 ISA 개편이 정부판 영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증시가 이제 9천
15: 뭐,
16: 갔다가
15: 카지노죠 이제
16: 5천, 5천, 6천 이제 5천, 6천인데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여기에 좀 돈을 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ISA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좀 국내 증시에 좀 자금을 흐르려고 하는 뭐 그런 정책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5: 네, 정치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기를 뭐 9,999년
16: 네.
15: 이렇게 설정하라는 대체법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공유가 되고 있네요.
16: 네, 이게 정말 실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예.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개편안 시행 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ISA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할 때 이제 그 만기를 뭐 9,999년 뭐 이런 식으로 선정하면은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지금 당장 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납입 한도 2월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기존 예. 가입자에게도 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어렵지 않겠냐. 이제 사실상 이제 없어지지 않겠냐.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이번 세제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법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재가입한다고 해도 뭐 크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이제 선택하시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5: 아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도 좀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광수 기자가 4천만 원, 매년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 연 2천만 원 한도도 못 채우는 사회초년생에 불리하다. 현금 많은 사람들 오히려 더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역차별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17: 이것을 청년에 국한시키는 것은 조금 네. 좀 일반화인 것 같고요.
15: 저도 한 1년에 네. 4천만 원 못 내요.
17: 네. 그 사실은 굉장히 네.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존재하고 이게 뭐 우리가 육아를 한다던가 육아 휴직 기간엔 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게 한도를 이제 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부분들 이 현금 흐름이 예.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청년형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뭐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일부 뭐 상속 이런 게 없는 초년생을 생각해 봤을 때 사회 초년에 진입하는 나이도 낮고 그리고 원래 이제 청년들이 처음에 별로 저도 이제 그랬지만 처음에 이제 ISA를 공부를 바로 시작해서 들어가긴 쉽지 않아요.
15: 이제 그렇죠.
17: 좀 적응을 네. 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액 금액 비중을 그 국회 예산처의 어떤 보고서를 보면 이제 올 초인 거죠. 그래서 30세 미만이 10%다라고 이제 2월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청년층 ISA의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이 그동안 이제 발의는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15: 예.
17: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하고 일본 해외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들을 다른 것들을 투자 못하게 퇴로를 막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층에 대해서 뭐 가입 한도라든지 장벽을 낮추고 뭐 이제 자녀들도 더 이제 해외에 이제 승인된 어떤 자원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세제 개편안의 내용은 오히려 지금 앞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렵게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혜택을 보는 계층도 상당히 적고 이것을 우리가 그 ISA의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 자산 증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없애놓은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5: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정부의 보고서 들어간 내용이나 지금까지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이랑 또 상반된다는 얘기네요?
17: 제가 어제 이제 막 이거 찾아보다가 네. 이제 이것이 갑자기 나는가를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런 뭐 ISA ESA에 대해서 뭐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4월 보고서 2020년 4월 27일 기준에는 법률안이 뭐 일부 개정안에 8건이나 ISA에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 제가 자세한 이제 법률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현행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자.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투자를 좀 장려하는 방안 예, 예, 예.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 전용 ISA를 신설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해외 주식 투자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품을 출시하거나 아동용 ISA 신설 뭐 이런 등의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뭐 개편안이 뭐 어떤 취지인지 명확하지만 오히려 이제 원래 본연의 목적 이제 노후의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기존의 목적이 많이 소실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이 목표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요거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큰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탑2 플러스의 시간인데요.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광수 국민일보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동산 간담회. 광수 기자가 1부에서 대신 욕을 먹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랑도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번 주지 월요일 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이 후폭풍이 정말 거셉니다. 어제 청와대 쪽에서는 집값 잡으려고 한 단기적인 대응 아니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한 거다. 합리화 때문에 했다. 그러면서 공급 대책을 곧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 총평을 해주나 학점 한번 줘보실래요?
17: 제가 줄 수 있는 학점 중에서 이제 출석은 했으니까 회의는 했으니까 F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C플 정도 주고 싶습니다.
15: 네. C플이면 낙지잖아요, 거의.
17: 아니 그래도 뭐 네. 네.
16: 10분 정도여도 만족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17: 네, 네, 있더라고요.
15: 네.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제 평점이 그쪽에 가깝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은 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제 두 개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여당 의원들이 주제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서울시 토론회였습니다. 여당 토론회부터 한번 볼까요? 여당 토론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걸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요.
16: 네,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은 유지를 했지만 직장 발령이나 뭐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까지 불이익 받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지금 보완 논의가 시작이 된 건데 어제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대행 간담회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서울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일가구 비거주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기영 의원도 일가구 비거주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가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세제 개편 뭐 큰 방향은 유지하는데 비거주 1주택자 거주 요건은 좀 현실에 맞춰서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15: 뭐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여당 쪽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조금 보고 있었거든요.
16: 네.
15: 실시간 시청자가 이게 뭐 토론회인데 되게 재미없고 지루할 텐데 네. 막 2,000명, 3,000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 확실히 알겠는데 21세기 고려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16: 이게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좀 술렁이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들 지역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970, 80년대부터 같은 아파트 살아온 이 고령 원주민이 많습니다. 이 보유주택 자산가치는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은퇴 후에 별다른 뭐 캐시플로우 소득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집값 상승으로 세금 늘었는데 이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이른바 하우스푸어 문제가 이 초고가 주택가 에서 또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술렁인다라고 하고요. 이 비수도권 이주를 전제로 한 이런 세제 혜택이 세제 정책이 이 고령자의 생활 여건을 좀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소득 없는 고령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비싼데 깔고 사세요?
15: 나가세요.
16: 나가세요. 밖에 지금 얼마나 넓은데 가셔서 공기 좋은데 사세요라고 하니까 이게 좀 21세기 고려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 사실 본인이 80 돼봐요. 그 나간 게 쉬운지.
16: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처에 사실 인프라도 있고 거기에 다 지금 가족들, 친구들 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금 못 내면 나가라고 하면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15: 맞아요. 특히 성당 교회 이걸 중심으로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나가요. 거기서.
16: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분들 갑자기 또 외곽으로 나가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외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 세제 개편한 이후에 좀 강남에서 70억 대 이제 금매물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또 이걸 누가 사냐 이런 말도 나와요. 사실 그렇죠. 그 대출도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서민 주거와 무관한 집만 나오고 있어서 이게 부동산 대책이 맞냐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김인만 소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고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현금 부자인 금수저가 오히려 더 이걸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될 뿐이지 사실상 서민 뭐 이렇게 주거 문제 안정과는 좀 무관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 그들만의 리그에서 손바뀐만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금수저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같은 규제 상황에서는 고소득 흑수저 이런 사람들은 지금 못 사거든요. 네. 그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더 큰 걱정이 되는 거는 임대차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 이런 우려도 쏟아졌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분들 의견을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전월세 시장에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17: 매매 시장하고 전월세 시장, 즉 임대차 시장이랑은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로 한 사람이 비거주인 다주택자가 매물을 걷어들이면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면 이제 그동안 임대나 임차 수요가 이제 작동을 했던 건데 거기에 다시 이제 매매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하나 걷어들이고 한 사람이 다 주택을 모두 소유하는 마치 이제 네. 제로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집값 상승만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일자리도 거기에 있고 교육, 인프라, 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세종시에 살았지만 그 이제 네.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한 자녀들이 서울로 다시 가는 이런 수요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외 지역으로부터 수요가 계속 유입되는 구조이고 사실은 매매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56%가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5: 절반이 넘네요.
17: 예, 예. 그래서 매매 시장만 우리가 공격을 하거나 타겟으로 삼는 건 사실은 그 외 반대급부의 다른 쪽에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울시의 아파트 전세값이 약 6.27% 정도 올랐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되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제 개편에 여러 가지 자잘한 내용들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초고가 다주택자 거주하지 않느냐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이제 지금 타겟을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가 혹은 이것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피해를 보는 계층은 그렇지 않은 이제 임대차 시장의 어떤 임차인들일 수가 있는 거죠.
15: 네네.
17: 그래서 위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내가 지금 보유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면 보유를 할 거고 앞으로 공급이 절벽인 상태에서 내가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내가 지금 조금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매물이 잠긴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15: 예,
17: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거주 1주택자도 지금 정부의 기조에 의하면 결국에 이게 악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입자라고 해서 다 선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들은 나갈 곳이 없는데 결국에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15: 불안하기도
17: 있었고 예, 그렇죠. 예,
15: 불편하고.
17: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거래를 하기에 우리가 안전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이러한 제도적인 이런 허점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시에 공급 대책으로 보완되지 않는 이러한 세제 개편안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시장에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5: 알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에 한 분은 이광수냐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이광수 기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문자가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6646번 쓰시는 분. 학군 따라 이사 가려고 하니 매매도 없고 전세가 있더라도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지표상으로도 전세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심할 겁니다. 8616번 쓰시는 분. 세입자들 좀 쉬게 해줘요. ISA도 티끌 모아 서민 되려고 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셨대요. 굉장히 분노가 느껴지는 문자였고요. 2318번 쓰시는 분, 직장 때문에 영종도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때 걱정입니다. 지금 계약 만료 이런 것 때 걱정하시는 분들은 돈을 올려달라고 해도 그걸 바로 그냥 계약하시는 게 낫다라는 조언이 나올 정도니까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이 거의 출구 없는 미로처럼 반복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교수님.
17: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국의 이제 주택, 부동산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집값이 상승해서 상승하는 지역으로 가야지 이런 의사결정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의 의사결정인 거죠. 네. 물론 이제 3040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3040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애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것이 노동시장과 그리고 이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저출생 문제들도 같이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은 이제 자꾸 세제가 바뀌고 이렇다 보니 제가 마치 이제 게임의 한 주인공이 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경제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마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없는 정책인 게 많아서 이게 사회 실험이 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석이라기보다는 경제학적인 측면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떤 정책이 진행이 되려면 사람들이 생애 주기 관점에서 자신이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려면 그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사람들이 내가 이 시점에서는 뭐 출산을 하고 이 시점에는 이사를 가고 뭐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자주 바뀌고 목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라면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실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 교수님의 최적화 작업도 지금 차질을 빚었고 있다는 소문이.
17: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소에 있다가 이제 세종시에 있다가 서울에 와보니 이제 아이가 학령기여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제 ISA로 잘 이렇게 진행하면서 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이제 장기적인 의사 결정을 다시 전면 재수정해야 하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워킹맘들은 제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그 할 일이 많죠. 이제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들도 많지만 그래서 이제 아이를 힘이 남아야 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정책에 내가 발맞춰서 어디에 따라가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 뭐 2030도 마찬가지고요. 갈아타기라든지 주거 사다리를 생각하는 40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는 안 돼요. 세금으로는 못 잡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도 알기는 아는 것 같단 말이죠. 모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게 공급 대책이에요. 결국엔 공급으로 가야 된다 이건데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공개 부동산 공급 대책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공급 대책 곧 나올 것이다. 다음 주쯤 나올 것이다 하는데 대략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입니까?
16: 네, 정부가 서울의 가용부지 총 동원해서 5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이 용산 어린이 정원,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송파 그린벨트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서울지방조달청과 LH 여의도 부지, 뭐 옛 광진구청 부지, 폐교 예정 학교 부지 등이니까 서울시에 남아 있는 거 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
15: 영끌이네,
16: 영끌. 예, 왜냐면 남는 땅이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벌써부터 이제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어린이 정원 활용 이런 거는 뭐 법 개정이나 환경 문제, 서울시 반대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 뭐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이제 2021년 도입 이후 사실상 멈춰섰던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것도 한번 다시 본궤도에 올려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한다 좀 이런 구상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또 이게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공급 대책을 이때까지 숱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제 속도에 맞춰서 제대로 공급이 된 적이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의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시장이 크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 좀 이런 것도 의문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5: 유휴부지 이야기가 결국에는 또 나오는데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게 용산 어린이 정원, 영등포 구로 중공업 지역,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다고 하셨죠? 뭐 구청?
16: 네, 서울지방조달청과 LH 네. 여의도 부지, 그리고 광진구청 부지, 그리고 폐교 예정 학교 부지 얼마나 지금 서울 시내 네.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검토되고 있고, 과천 경마장 등 이런 쪽도 이제 그린벨트 일부 해제돼가지고 이쪽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이런 들도 뭐 예. 얘기 될 수 있는 거 다 얘기되고 있습니다.
15: 근데 129 공급 대책대요. 그때 논란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용산구에 뭐 12,000 가구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지자체랑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자체들은 아직 우리 모르겠는데요, 우리 반대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전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 당장 오세훈 시장부터 용산 어린이 정원 주택 공급은 절대 안 돼 이러고 있는데.
17: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상징성이 있죠.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가끔 가서 놀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또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는 거죠. 이게 환경 적합성도 평가를 받아야 네네. 되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이런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공급 대책을 두고 쟁점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언제까지,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떻게 공급된다는 거지? 이것을 언제 또 합의해서 언제 장기적으로 플랜이 구체성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세제 개편안은 굉장히 빨리 나오는데 반해서 공급 대책은 굉장히 천천히 나오니까 네. 조금 속도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도 남고요. 공급을 먼저 발표하고 뭐 세제 개편을 네. 얘기했으면 사실은 조금 더 이러한 반발이 그나마 조금 더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15: 교수님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앞서서 광수 기자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주택 공급량을 두고 뭐 100만 가구 300만 가구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공급이 됐냐라고 했을 때 다들 물음표란 말이죠. 3기 신도시도 전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정부의 공급 대책 너무 숫자에 매몰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16: 네, 맞습니다. 뭐 숫자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게 즉각적인 심리적인 그런 완화 효과를 주기 위함인데, 사실 예전에 3기 신도시도 이제 그걸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고 실제로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그냥 구축이라도 매수했었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네.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다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올라서 못 산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 신뢰도가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숫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만이 이런 그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책에서 나왔던 과천 경마장 이 부분 아직도 지자체랑 전혀 협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반복되면은 주식시장 안정은 어렵겠지요. 마지막 플러스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상반기 1조 적자, 이딴 악재. 쿠팡의 실적이 별로 안 좋았네요. 이유가 뭡니까?
16: 네, 쿠팡의 실적이 안 좋았던 것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6,247억 원이 반영이 된 건데요. 미국 뉴욕 증시의 상장사인 쿠팡 INC 올해 2분기에 8,350억 원의 영업 손실 기록했다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로 전환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아, 쿠팡 엄청 돈 잘 버는데 무슨 적자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징금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이렇게 적자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과징금 외에도 고객 보상 위한 이용권 지급했었죠. 그리고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갔는데요. 워킹맘으로서 아마 쿠팡을 잘 쓰고 계실 것 같은 천 교수님께. 그런데 최근에 인천 물류센터 이쪽에서도 손실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죠. 화재가 그렇게 크게 났으니까. 그렇다면은 이것들이 나중에 다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은 단기간에 실적 반등은 그렇게 쉽지는 않겠어요?
17: 일시적으로 아마 손실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손실 규모가 약 3,50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화재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으니까 이제 보험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추가 손실 뭐 이러에 대한 비용들도 다 이제 반영된 건지는 사실은 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 추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이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3천억 원의 추가 세액 통지를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적자 난 부분이 두 부분으로 화재 부분 그리고 세금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팡은 과세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지금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적자가 진행이 됐는데 3분기에도 이어서 좀 반영이 될 거로 보이고 아무래도 지금 고객들이 물론 이제 고객 수들이 다시 뭐 회복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 물류 손실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을 만한 다른 회사가 쿠팡 같은 서비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탑투플러스는 인하대학교 경제학과의 천소라 교수,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 감사합니다.
1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9: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습니다.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곳도 나왔는데요.
20: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21: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22: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로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1: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23: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21: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9: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20: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4: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9: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20: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0: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뻥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0: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9: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0: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2: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0: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 날랐습니다.
3: 그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0: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4: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0: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4: 물도 안 나오지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0: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19: 최고 40도까지 올라간 이번 폭염으로 수도권 곳곳 건설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0: 더위를 피하려 아예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얼음 목도리를 두르고 옥상에 쉼터를 설치하는 등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5: 쩔쩔 끓는 공사장 한복판, 숨막히는 열기 속 바쁘게 움직이는 손은 땀을 훔칠 시간도 부족합니다. 툭하면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기는 의정부 아파트 건설 현장. 폭염 지침에 따라 옥외 작업은 수시로 멈춥니다.
26: 이번 더위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더운 데다가 습해가지고 많이 힘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장 자체에서는 일을 계속 진행해야 되고.
25: 작업자들은 얼음을 가득 채운 비닐 목도리를 만듭니다. 걸치고 물이 분사되는 터널에서 쉬면 잠시나마 더위는 잊힙니다. 다만 태양과 가까워서일까 옥상 공사장은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27: 42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37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창 건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에만 이렇게 천막이 설치돼 있고 햇빛이 그대로 내리비추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감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신발을 신고 있는데도 열감을 상당히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옥상 작업자들을 위해서 더위 쉼터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대형 선풍기를 설치해 두었고 이동식 에어컨도 설치해둬서 작업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끔 해두었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저층부까지 내려가서 쉬기 쉽지 않은 작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옥외 쉼터를 설치해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5: 또 한창 더운 시간을 피해

0: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1: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2: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3: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2: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건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4: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5: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 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시원스런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6: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지푸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2: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0: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 경기 중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1: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7: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8: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7: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경기 시각을 선제적으로 미뤘다면 선수 보호에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감독들의 경기 지연 요구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서 학생들의 경기가 늦게 끝난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며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감독관과 연맹 직원들이 대회 현장에서 계속 폭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시각을 늦추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어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1: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 경선을 앞두고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전당대회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9: 순회 경선 시작부터 당권 주자들은 서로의 약점을 콕 집어 상대를 견제했습니다.
10: 명창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역이고 그 지역문을 닫아야 합니다.
11: 2002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에게 날아간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 아니겠습니까?
12: 이재명 정부의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에게 침묵하는 이런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9: 격한 표현이 담긴 선 넘은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반명이나 신천지를 소재로 치고받던

0: 상대를 윤리 감찰하겠다는 엄포도 등장했습니다.
1: 정청래나 김민석 정도가 유시민 전 장관이 대통령을 흔드는데 말을 한마디 안 한다? 이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판명이죠. 게다가 분열주의죠.
2: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구하는 심정으로 일단 윤리감찰에 김민석 의원을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이 했으면 윤리심판으로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해야 되고.
0: 초박빙 판세 속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경쟁이 펼쳐지는 건데 최고위원 후보들의 발언 수위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평가입니다.
3: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배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4: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배문화 아닙니까?
0: 당 안팎에서는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호남과 서울 경기 경선을 사실상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호남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후보들 간 비방전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박빙 승부라 흥행은 되는 것 같은데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게 이후에 봉합이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하루만 아는 듯이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0: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기둥뿌리까지 뽑히겠다며 분당의 역사까지 거론됩니다. 당 선관위까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누가 당선되든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소재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7: 그런데 정작 심사를 맡은 윤리위는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으로 내홍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서범수,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지난 4일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흘 만에 속전속결 심의에 착수한 겁니다.
9: 진종호 의원님, 네. 돌려차기 한번 하죠.
8: 윤리위는 또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간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돌입하며 심사에 한층 속도를 붙였습니다.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같은 당 박덕흠 국회의장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진종호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각각 제소됐고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에 불만을 품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어 징계 절차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징계 대상에 오른 4명 모두 친 한동훈계이거나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일각에서 표적 징계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 이유입니다.
10: 장동혁 대표의 반대편에 있는 분들만 뭐 윤리위에서 뭐 징계 회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그런 사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윤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문제 등이 불거져 파행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편파적 징계 기준과 외부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전격 사퇴한 겁니다.
11: 요즘 들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당대표님과 무관하다고 할 때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사퇴만의 정답이다.
8: 7인 체제 일주일 만에 다시 5인 체제로 쪼그라든 건데 윤리 스스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6: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국군 사관학교 창설이 미래전 대비와 교육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육해 공군 참모총장 46명이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7: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 국회의원 42명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 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어제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을 향해 육사 쿠데타 발언을 철회하고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박윤상현, 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등 38명이 참석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에 이어 어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간 가까이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는 한성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부동산 조기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가운데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참모들과 상황 점검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점입가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이땅 공세에 민주당 지도부는 주택법안 처리나 가로막지 말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이 청년주택 공급책 대안으로 버려지는 버스를 제안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대신 공급을 외쳐온 국민의힘 공세를 정조준하며 묻지마식 비판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로만 공급 말고 오는 13일 본회의부터 나와 주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12: 정작 국회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후속 법안을 가로막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7: 하지만 동시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고심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는 점, 정책 취지와 달리 세부담이 비교적 덜한 가격대 주택에 투기가 몰리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13: 한강벨트 쪽에 계신 이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있어서의 세금 부담의 격차가 좀 큰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고요.
7: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을 고리로 여권을 맹폭했습니다. 자녀 학업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한 비거주 사례를 읊으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라 날을 세웠습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5: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6: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7: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8: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 제합니다. 뉴스 왔당.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뉴하.
4: 뉴하.
3: 감사합니다. 네. 근데 윤예솔 기자님. 네. 경고예요, 경고.
4: 네.
3: 지난주에 우리 스페셜 MC 강수영 변호사가 진행했잖아요.
4: 네.
3: 두 분이 호흡도 잘 맞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네.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네, 다 봤어요.
4: 네.
3: 나 상당히 질투났어요. 아, 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잘해주셔야 돼요.
4: 네. 오늘 더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오늘도 정말 더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 두 차례나 폭염 대응을 강조했네요.
4: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루 두 차례 폭염 대응 주문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입니다.
3: 네.
4: 오늘 절기로 따지면 입추라고 해요.
3: 네.
4: 근데 지금 청취자분들 출근길도 많이 더우셔서 힘드실 텐데요.
3: 네.
4: 정부도 계속 이렇게 폭염 상황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에는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3: 네.
4: 오후에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시 한번 폭염 대응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을 좀 빌어보자면 외신에서만 보던 폭염이 우리 현실이 됐다. 이게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진짜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제 영등포구 40도 넘었기도 했고요. 경남 양산도 40도 넘는 고온이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 네.
4: 또 어제는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구역 포함해서 전국 36개 구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온열질환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 하루에만 전국 응급실 찾는 온열질환 온열질환자가 200명이 넘었고
3: 네.
4: 또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1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3: 아, 진짜 고령층이나 야외에서 활동하는 분들, 일하는 분들이 위험한 거죠?
4: 네. 이게 폭염 피해가 모두한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3: 네.
4: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 33.8% 온열질환 겪고 있고
3: 네.
4: 전체 환자의 7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특히 독거노인은요?
4: 네. 독거노인 또 이제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냉방시설 좀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 뭐 건설
3: 네.
4: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있어요?
4: 네, 그래서 계속 회의만 했고 대통령의 메시지만 나와서 그럼 정부가 뭘 얘기를
3: 그러니까요.
4: 하는 거냐 좀 기자들이 좀 물어봤어요.
3: 근데 각 뭐 집마다 에어컨 달아줍니다. 뭐 얼음을 다 줍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4: 네, 그래서 어쨌든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좀 따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어제 오후에 냈는데요.
3: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4: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3: 네.
4: 가서 안부 확인 강화하고요.
3: 네.
4: 또 노숙인들 주야간 순찰도 늘리고 거점 경로당 운영도 밤 9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 열악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3: 네.
4: 요거를 좀 의식해서인지 요 쉼터와 농축산업 물류창고 집중적으로 좀 점검한다는 계획 발표했고요.
3: 네.
4: 또 5개 작업 중지 여부 또 직접 확인한다고 합니다.
3: 아 근데 주민의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주야간 순찰 늘리기로 하면 그 순찰하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일 텐데
4: 네.
3: 그분들도 더위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실 것 같다 걱정이
4: 네.
3: 좀 들고요. 오후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중장기 대책도 좀 강조했다고요.
4: 네, 이제 오전 회의가 각 지자체 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현장 대응에 좀 초점을 맞췄었다면요. 오후 회의에는 이제 사회 기반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좀 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주거와 용수, 전력망, 또 전통시장 같이 좀 폭염에 취약한 그런 곳들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것들 반영해라 직접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3: 네.
4: 단순히 이제 얼음물 뭐 이런 거 나눠주는 조치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 치료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3: 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더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서 딱 나오고 온도계 찍히는 거 보니까 아침 6시에 31도예요.
4: 네.
3: 와, 그러니까 이거는 낮에 가면은 뭐 38도, 9도, 40도 간다는 얘기잖아요.
4: 네.
3: 체감 온도 아스팔트나 보도블록 위에 있으면 한 45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밖에 안 다니셨으면 좋겠다.
4: 네.
3: 그것이 가장 좋은 폭염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민주당 전당대회 열흘 앞 정청래, 김민석 감정싸움 격화입니다.
3: 네.
4: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사실상 이제 정청래, 김민석 후보 양강 구도로 좀 굳어지는 모습인데요.
3: 네.
4: 최근에는 이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면서 이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3: 신천지 의혹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정청래 후보가 또 했어요.
4: 네. 그래서 이제 김민석 후보도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 내가 근거 없이 말했겠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했어요. 특히 또 이제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는 계엄 가능성도 미리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게 아무 근거 없이 했겠느냐. 나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3: 네.
4: 이 문제를 더 키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도 좀 날선 언어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한 10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3: 네, 그중에,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4: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근거 제시 못하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3: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한 분은 윤리감찰단에 제소되고 심판받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4: 네.
3: 레버리지 ETF 논란도 이슈가 좀 됐죠?
4: 네. 어제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에 또 요 관련해서 또 하나 올렸었는데요. 국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당시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3: 네.
4: 대통령 팔이만 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올라오니까 김 후보 캠프에서는 곧바로 공지를 냈는데요. 레버리지 ETF 도입이 김민석 총리 지시였다는 내용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3: 그러니까요. 네. 전당대회 하면서 법적 책임 윤리심판원 얘기 나온 거는 저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양쪽이 감정싸움이 격해졌습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네. 날도 더운데.
4: 네. 그래서 저도 왜 이렇게까지 싸우고 네. 또 전대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좀 여기저기 좀 당이 물어보니까 이게 경선 스케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3: 뭐예요?
4: 15일에 호남 경선이 열리고요.
3: 그렇죠.
4: 네, 16일에 수도권 경선이 열리는데 호남은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몰려있고 수도권도 굉장히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 누구 뽑을지 못 정한 사람들에게 좀 소구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겠다?
4: 네. 그래서 각 캠프들 저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3: 네.
4: 공통적으로 얘기하던 게 1차 TV토론이랑 2차 TV토론 굉장히 다를 거다.
3: 네.
4: 2차 TV토론은 이제 호남과 수도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케줄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던 만큼
3: 네.
4: 서로 좀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그 조금... 우리 기자님이 취재 보시면 양쪽 캠프
4: 네.
3: 진짜 분위기 어때요? 어디가 좀 여유롭고 어디는 좀 조급하고 좀 이런 분위기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4: 네. 초반에는 이제 정청래 캠프 쪽은 조금 그래도 자신 있어 보이는 모습인데 요새는 조금 조급한 모습이에요.
3: 그래요? 위축됐어요.
4: 네. 좀? 이게 왜냐하면 충청과 부울경에서 크게 격차를 좀 벌리지 못해가지고
3: 네.
4: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좀 있고 그리고
3: 네.
4: 또 그렇다 보니까 노사모 바람을 내가 좀 일으켜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3: 네.
4: 또 어제는 노사모 쪽에서 우리 이용하지 말라 이런 성명을 내면서
3: 네.
4: 이게 좀 전략이 녹록지가 네.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3: 네. 김인석 후보 측은 그래도 와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좀 분위기 좋을 것 같은 부울경 충청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0.99% 차이로 뭐 진 거면 이거는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이길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때요?
4: 네. 김민석 캠프는 그래도 생각보다 우리가 격차 못 벌린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 안심하다. 안심한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3: 네.
4: 결국에는 신천지 이슈가 좀 아픈 손가락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3: 네.
4: 이게
3: 네.
4: 결국에는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소재이기
3: 그렇죠.
4: 때문에 이게 후보자 입에서 직접 얘기하는 건 하지 않기로 노선을 정하긴 했지만 계속 이제 역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돼서 이걸 잘 넘기는 게 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근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때 제일 재밌는 분이 송영길
4: 네,
3: 대표예요. 그냥 막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또 최고위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 네.
3: 참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이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를 놓고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이 대통령 정신세계 공방입니다.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네. 장동혁 대표 발언이 화제가 돼서 가지고 와봤어요.
3: 어떤 발언인지 좀 짚어주세요.
4: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던 법을 대통령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대통령 정신세계 궁금하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공세수위 올리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내용 관련해서 대통령 이 뭐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다 그 내용에 대한 거죠.
4: 네.
3: 민주당의 반응 어떻습니까?
4: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 됐어요. 한병도 대표 원내대표 직무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명아 나랑 싸우자 이런 팻말 들더니 이제는 정신세계까지 몰린다. 연일 이어지는 이런 막말과 망언에 깊은 유감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네, 청와대도 바로 좀 해명을 했죠?
4: 네, 청와대 어제 송 홍보소통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통령이 진짜 안 읽어본 게 아니고 법을 이제 다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대통령은 안 읽어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4: 그게 이제 법무부와 행안부에 질문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고 청와대 직접 물어보니까 네. 대통령 이 법조인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인데 법을 안 읽어보고 이해를 못했겠느냐 진짜 그건 오해다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육성으로 안 읽어봤다고 했는데 참모들이 아니라고 하면 네. 그걸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4: 네.
3: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꺼질 줄 모르는 형석법 논란은 잠시 후 2부 법사위 민주당 간사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네,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둘러싸고 네. 국민의힘이 증오의 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도 수도권 민심에 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오.
4: 정부가 그 고가주택과 투자목적주택의 세 부담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했었잖아요.
3: 네.
4: 그 뒤로 좀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3: 네.
4: 국민의힘이 이 정책을 증오의 과세다, 사회주의 과세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여론전에 좀 나서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는 표면적으로는 좀 반박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장 상황 면밀히 살펴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민주당이 결국에는 2028년 총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4: 네.
3: 이거 법률안 이대로 찬성 못할 거다. 그러한 뭐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4: 네.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문제까지 연결해서 좀 공격을 하고 있네요.
4: 네. 장동혁 대표 어제 그 최고회의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택 매도를 좀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3: 네.
4: 이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 29억 원에 매도하면서 대출 문제까지 해결해 손해를 최소화해놓고 국민한테는 세금 폭탄 던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3: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4: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또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정책 토론회에서 이거 집값 못 잡고 전월세 가격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랑 오찬 했었잖아요.
3: 네.
4: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3: 네.
4: 또 정부가 추진하는 그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3: 네.
4: 나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좀 전해지고 있기도 해요.
3: 맞아요.
4: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3: 네. 민주당은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4: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 주장은 근거 없는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지만 좀 서울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매우 복잡한
3: 다르죠.
4: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제 오전 7시에 별도의 또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또 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참석했던 김남근 의원이 이게 정부 정책 문제점 지적하거나 반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3: 네.
4: 전화를 돌려보니
3: 취재하셨군요.
4: 네, 그거는 조금 아니었어요.
3: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4: 취재해보니까
3: 네.
4: 공통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어요.
3: 비거주.
4: 네, 이번에 그 공제액이 비거주 1주택이 12억에서 9억으로 좀 내려갔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게 9억 이상이
3: 네,
4: 되는
3: 맞아요.
4: 거라서 더 이제 사람 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잖아요.
3: 맞아요.
4: 근데 비거주 1주택이라는 거는 너무 사연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3: 그렇죠.
4: 네, 해외로 출장 때문에 그렇죠. 잠깐 갈 수도 있고 뭐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다 투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또 특히 마용성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런 지역에 또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게 크고 또 공제약이 왜 12억에서 14억으로 올랐는지 왜 12억에서 9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제 정부에 대한 세제안이 이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신뢰가 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세제 개편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5: 복잡해요.
4: 네. 그래서 구멍이 좀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3: 뭐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할 테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논의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고 네. 어쨌든 청와대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은 아니다. 곧 공급 대책 내놓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다음 주에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면 윤 기자님과 네. 다시 한번 다음 주 금요일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4: 네, 알겠습니다.
3: 네, 기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6: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
3: 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러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7: 첫 출연입니다.
3: 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7: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자주 나와 주세요.
7: 예,
3: 많은 국민들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네, 기대도 네.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7: 예, 예.
3: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7: 예,
3: 같아요.
7: 예,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보안사건 폐지 후폭풍이 있긴 있어요.
7: 네네.
3: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소법이라고 뭐 자평을 했지만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우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7: 네.
3: 또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상되는 국민 피해 이거 네. 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7: 네, 저희는 최대한 그런 피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고요.
3: 네.
7: 첫 번째는 이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네. 국민의 불편입니다. 그래서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고소고발장 접수로부터 혹은 범죄 발생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대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네.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3: 네.
7: 수사 과정. 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거기에 증거든 자료를 다 전자화시켜서
3: 네.
7: 담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네.
7: 장윤기 사건의 경우에도 압수수색이라든가 범죄 현장 나갈 때 경찰들이 이제 바디캠이라고 해서 영상 촬영 장치를 갖고 나가서 다 영상에 담도록 그래서 그것도 보관을 시키고 나중에 피해자라든가 사건 관계인 혹은 전문가의 요청이 있을 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도록
3: 네.
7: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증거를 은닉하거나 혹은 뭐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네. 일은 없어질 것이다.
3: 네.
7: 이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세 번째는 책임성입니다.
3: 네.
7: 지금 이제 핑퐁.
3: 네.
7: 사경과 검사가 핑퐁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보냈더니 검찰이 오탈자가 있어 이거 양면 복사인데 단면으로 해 하면서 그걸 보안수사로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3: 네.
7: 그걸 바꾸라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지연에 대해서는 담당한 경찰과 담당한 검사를 딱 묶어놓고 서로 이 사건은 끝까지 처리를 해라.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를 했으면 지금은 사건 번호가 바뀌면서 검사가 바뀌는데 그런 거 없다.
3: 네.
7: 똑같은 사건 번호로 끝까지 하라라고 해서 책임성을 좀 높였고요.
3: 네.
7: 네 번째는 좀 수사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
3: 네.
7: 지금 이제 사법경찰관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열정에 따라서 수사 결과의 편차가 지금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3: 그렇죠.
7: 그럼 저희가 이제 범죄 리스트를 범죄마다 상세하게 만들어서 이런 거 이런 거 체크를 했는지 그것들을 갖다가 그 팀이 또 관서장이 검토하도록 해서
3: 네.
7: 일단 누가 수사하든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체크를 해서 수사의 어떤 상향 평준화를 담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큰 아주 변화된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피해자가
3: 네.
7: 어떻게 보면 절차의 객체가 되었다면
3: 네.
7: 피해자를 어떤 절차의 어떤 주체로
3: 네.
7: 이렇게 그 지위를 승격 그러니까 상향시켜서
3: 네.
7: 피해자가 언제든 사경이든 경찰이든 검사에게 본인의 의견이라든가 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경과 검사가 피해자에게 그 단계마다 중요한 것은 다 통지를 해드리고
3: 네.
7: 그다음에 또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3: 네.
7: 이렇게 절차를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예전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나은 형사소송법이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 이제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네, 것이 네, 네. 많은 분들이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7: 맞습니다.
3: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7: 네, 네.
3: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 과연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까?
7: 네, 네.
3: 정말 생업에 바쁜 분들은 이건 불가능하고 괜히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 좋은 변호사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네네. 피해 구제를 더 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일반 서민들은 피해 구제를 덜 받을 수 있고 이런 네네. 우려와 걱정이 있어요.
7: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공정하게 하면 네. 사실은 국민에 대한 그런 사법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텐데 저희 70년 동안의 역사는 검사가 수사 기소권을 한꺼번에 갖고 있으니 사실은 네. 사건의 왜곡이라든가 남용 같은 게 많았거든요. 수사권 남용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갔고요.
3: 네.
7: 예. 근데 그 정관 출신 검사,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네. 자기 사건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돈 있고 그런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 처리만 지연시켜달라. 그러면 약자들이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도 제가 실무에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
3: 네.
7: 그래서 이거를 70년 동안 그런 폐해를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좀 권한을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도 그런 그 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바쁘시거나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일단 민주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3: 네.
7: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뭐 국선 변호인 갖고도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니까
3: 예,
7: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 뭐 열람 등사를 좀 확대해서 뭐 예, 근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AI를 통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제공을 하고
3: 네.
7: 그다음에 그 경찰에서도 자체 내 그런 수사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또 조치 계획서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의 신청하거나 불만을 얘기하면 경찰이라든가 검사가 먼저 자기가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갖다가 네.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만들어는 놨습니다.
3: 근데 수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 이렇게 좀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수사를 했는데 피해자가 자료도 열람을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를 했는데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7: 네.
3: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사 결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뭐 권리 구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피해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7: 맞습니다.
3: 걱정이 있어요.
7: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판사했을 때 보면 평생 한 번 오실까 말까 한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3: 네.
7: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사실은 인생이 걸린 재판이기도 하고.
3: 그렇죠.
7: 예, 그래서 더 신중하고 또 속도도 속도지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3: 네.
7: 빠짐없이 놓치는 게 없이. 그래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도 그런 국민을 대상으로 놓치는 거 없이 빠짐없이 저희가 공정하게 하는 게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네.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가 국민에 대한 봉사 어떤 그런 걸 갖고 열심히 해줘야 되는 면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될지. 그래서 뭐 징계 요구권도 만들어 놓고 직무 배제 그다음에 뭐 관서까지 이동하면서 여기서 안 되면 뭐 상급관서로 보내고 또 중수청으로 보내고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토하면 다 누가 지연시키고 왜곡시키고 딴짓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까지 하겠다라고 뭐 촘촘하게 설계는 해놨는데 과연 이제 그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정말 우리의 의도대로 그런 취지대로 국민을 위해서 할 건지 그건 저희가 계속
3: 네.
7: 지켜보면서 네. 독려하고 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력 보강도 필요한데 지금 네. 이제 한 900명 정도를 또 수사 부서에 더 배치를 하고
3: 네.
7: 왜냐하면 한 사람이 30건 이상 갖고 있으면 수사가 안 됩니다.
3: 그렇죠.
7: 예, 그러니까 20건 이내 10건 정도 갖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 보강도 해드려야 되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표창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도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뭐 모니터를 예전에는 검사라든가 경찰과만 봤는데 이거를 양방향 모니터로 해서 자기의 진술이 어떻게 담기는 건지도 본인이 직접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사소한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체크를 네. 하려고 합니다.
3: 중수청으로 많은 네. 검사나 수사관들이
7: 갔으면 좋겠어요.
3: 갈 거라고 1000명 생각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처우 문제라든지 대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규정이 네. 되지 않아가지고
7: 네.
3: 설명회를 갔을 때 많은 수사관 검사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가야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좀 들리더라고요.
7: 저희가 보고를 그러니까 해남부로부터 중수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는
3: 네.
7: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게 하겠다.
3: 네.
7: 뭐 급여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2,874명 아닙니까? 중수청 총 인력이. 그중에 한 1,000명 정도는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왔으면 좋겠다.
3: 네.
7: 아, 그런 거고. 또 중수청의 그 업무를 보면 반부패라든가 또 부패, 경제, 마약이라든가 보면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3: 네.
7: 그런 데에 대한 거학 척결을 위해서
3: 네.
7: 다행히 그 뭐죠? 쿠팡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지석 검사인가요?
3: 네.
7: 그 검사는 오겠다라고 예, 하니까
3: 네.
7: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열정을 믿고 응원하되 사실은 지금 검찰청은 검사 중심의
3: 네.
7: 검사 원픽의 제도 아닙니까?
3: 위계 질서가 명확하죠.
7: 예, 네. 검찰 수사관은 사실은 그냥 손발에 불과하고
3: 네.
7: 아무런 결론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수족이었다면 이번에 중수청으로 오시면 아마 팀제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검찰 수사관, 베테랑 수사관들이 조금 더 자기가 권한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그런데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수사관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7: 네.
3: 뭐 보고받고 했는데
7: 네.
3: 이제 같이 팀에서 동등한
7: 네.
3: 거의 입장이라면
7: 네.
3: 검사들이 이거는 내가 왜 가지?
7: 네.
3: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7: 예, 예.
3: 또한 보고 체계가 명확지 않으면은 서로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 검사님이 하세요. 아니 수사관님이 하세요. 뭐 같은 뭐 권한이 있는데 이런
7: 네,
3: 식으로
7: 네.
3: 해서 수사가 지연되고 엉망되지 않을까?
7: 네, 네.
3: 그럼 피해자들은 더 피해만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걱정도 네. 있습니다.
7: 아, 그건 거의 뭐 최악의 경우를
3: 네.
7: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3: 할까요?
7: 정말 핑퐁 지금 뭐 경찰과 검사가 핑퐁 처리한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같은 팀으로 일하면서 핑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공직에 있을 때 그런
3: 네.
7: 것을 경험해보지는 못해서 그렇게
3: 네.
7: 한 적도 없고 아무튼 뭐 상상은 잘 안 되지만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3: 네.
7: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법무부 또 중수청 담당하시는 분들과 잘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 네.
7: 그런 거에 대한 뭐죠? 이렇게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3: 네.
7: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의원님 우리가
7: 네.
3: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유가
7: 네.
3: 국가 치안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의원님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절차적 주권주의, 피해자가 이제 수사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7: 뭐,
3: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7: 네.
3: 비유 한번 해볼게요.
7: 네.
3: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청진기랑 MRI 사진 보여주면서 당신이 당사자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우리에게 의견을 좀 제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7: 그거하고는 말이 안 되죠.
3: 말이 안 돼요?
7: 네.
3: 왜요?
7: 그거하고는 틀리죠.
3: 아니 법률적인 거를 잘 우리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7: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법원은 그거지 않습니까? 너는 사실을 말하라.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하겠다. 그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법언인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3: 네.
7: 사기사건, 고소고발건의 경우에 사기사건은 사실 당사자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3: 네.
7: 그걸 검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당사자끼리 사실은 서로 공방을 하는 거거든요.
3: 네.
7: 사기 피해자는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또 제가 저런 거짓말을 했다. 그 증거자료는 이런 거다. 또 반대적으로 피고소인은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잘 안 된 것뿐이지 사기칠 의도는 없다. 되게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사실 당사자가 사실은 뭐 경찰이나 검사가 말 안 해도 서로 열심히 하십니다. 자기의 어떤 억울한 거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사실 그런 사건들이 거의 80, 90% 이상 됩니다.
3: 네.
7: 당사자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뭐 뇌물도 있겠고 그거는 이제 뇌물도 사실은 다양하죠. 억울해서 내가 뇌물 줬는데 오히려 피해만 받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감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할 텐데 사실은 그런 분들 자기네 권리라든가 사실을 말하고 싶은 분들이 폭넓게 빠짐없이 사실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말씀을
3: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수사를 잘 해가지고 나의 네. 억울함도 풀어주고 범죄자를 처벌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한
7: 그 약간 전제가 이제 검사가 수사라든가 법률을 더 잘한다라는 전제가 좀 깔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권한과 책임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형사사법 시스템은 검사가 거의 뭐 꽉 잡고 주도를 했죠. 경찰도 사실은 이제 손발에 불과하고. 네. 근데 이제 수사권이 이쪽에 경찰에 온다면 그만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그래서 보완적으로 만들어서 다 검토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권한을 갖고 책임을 갖고 하게끔 그렇게 한번 예, 저희도 계속 뭐랄까 저기 관리 감독 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3: 선의에 의한 기대 아니에요? 걱정 좀 덜 해도 돼요?
7: 아니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사법 경찰관의 개인적인 역량에 네. 호소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네. 수사 과정도 다 기록하고 투명하게 다 사후 검증하게 만들어서 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의학으로 치면 의사분들이 근데 수술하다가 의료 과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의료 평균 이상 정도의 의술을 갖고 시술을 하시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안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예, 사법경찰관 검사도 평균 정도의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 제도로서 꼼꼼하게 설계를 했다. 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3: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력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그렇죠. 걱정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 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11개월째 수사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7: 글쎄 뭐 곧 이제 뭐 수사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부분도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네.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예전에는 정치권 혹은 네. 검찰에 있었다면 사실은 이제 가진 자, 있는 네.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3: 그러니까요.
7: 그런 그 걱정이 어떻게 해소해요?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수청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베테랑 경찰 또 베테랑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모여서 서로 견제하게끔 예전에는 검찰한테 다 권력이 모여 있으니까 예컨대 뭐 윤석열에 대한 뭐 김건희나 주가 조작 다 수사도 안 하고 덮고 쿠팡 노동자 퇴직금도 그냥 다 무혐의로 덮어버리려고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눈치는 보겠죠. 견제하면서 그러면서도 팀 동료로서 서로 협력을 해서 거학 척결을 좀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의 포상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게 해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공수처도 처음 출범할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7: 맞아요,
3: 지금은
7: 맞아요.
3: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네. 유명무실한 네. 기관이 되어버렸잖아요.
7: 맞습니다.
3: 중수청 그렇게 될 가능성 없어요?
7: 공수처가 하나의 뭐 지청에 불과했죠. 네. 민원수가. 네. 사실은 행정하기에도 바쁜 네. 그런 것이 됐는데 사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좀 그래도 규모도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데 네. 그때는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로 뭐 아마 줄이고 줄여서 한 50명 이내 30명 정도로 해놨는데 중수청은 아까 말씀드린 2874명 아닙니까?
3: 네.
7: 예, 그다음에 본청이 있고 각 네. 지역에 6개 또 청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예전 검찰청 그 수준의 네. 수준의 수사력과 네. 그 수사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3: 잘 되기를 바라고요.
7: 그게 이제 역시 이제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약간 네. 그런 생각 들어요. 예전에 네. 이제 의료 분업인가요?
3: 네.
7: 예컨대 이제 네. 의사 병원에 가면 그냥 처방전까지 다 받아서 네. 했는데 그냥 의학 분업 처음 했을 때 많이 불편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3: 네.
7: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정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셨는데 네. 뭐 그때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병원에서 손님을 그러니까 환자들을 갖다가 빨리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 강한 항생제도 많이 쓰고 막 그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됐듯이 그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예, 조금 초반에 네. 어떤 혼란기라기보다도 좀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촘촘하게
7: 네네,
3: 완벽하게 좀 설계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7: 저희가
3: 있는데.
7: 회의만 26시간 법안 일소위만 26시간을 했는데요. 네. 그 외에 사전회의, 그다음에 간담회, 비공식 간담회 하면 100시간이 넘도록 많은 분들과 또 현장에 계신 분들과 국민들과 범죄 피해자분들과 형사전문 변호사와 또 경찰, 검사 다 의견을 다 수렴해서 네. 좀 담으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알겠습니다.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형소법 예. 안 읽어봐서 이렇게 네. 얘기하셨어요. 예. 이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7: 제가 당대표로 계실 때도 제가 법률위원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형사적인 식견 전문은 뭐 저 이상으로 탁월하시고 네. 또 경찰, 검찰로부터 수사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네. 뭐 방어권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데 네. 근데 이제 변화된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받으셨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컨대 뭐 후속적인 조치라든가 이 전반을 갖다가 읽어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네. 예, 이 새로운 형사소송법 내용이 어떤 건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3: 아니면은 이 민주당에서 처리한 법안 자체가 네. 최근에 마음에 안 드는데 네. 아이, 나 이거 좀 선 긋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7: 아무튼 저희가 네. 비공식 간담회를 그 수많은 분들과 했듯이 네. 다 국무총리실 쪽 그다음에 뭐 법무부 쪽 행안부 쪽과도 다 협의를 다 한 네.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뭐 일방적인 그런 법안은 아니었다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근데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인 보안 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예를 들면 뭐 무시하거나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처리하신 것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7: 글쎄요. 일단은 보안수사를 검사가 직접 해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수사권을 줬더니 뭐 오탈자 바꿔갖고 와라 뭐 해라 그런 사례들이 수십 가지가 실제로 있습니다.
3: 그런데 안 밝혀졌던 여러 증거물을 찾아내가지고 예, 또 처벌한 사례도
7: 그렇죠.
3: 있잖아요.
7: 그런 또 좋은 사례도 있고 네. 또 이런 보안수사권을 남용하는 또 사례도 있어서 일단은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되 굉장히 촘촘하게 네. 또 사경이 그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아예 정당한 이유를 뺐습니다. 네. 요구하면 일단은 네. 처리해서 올려라라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검사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준 것이죠.
3: 그런데 우리가 처리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네.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7: 그러면 이제 예컨대 직무배제 네. 배제시킬 수도 있고 네.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면 경찰청 상급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3: 네. 이것도 시간은 늘어나겠네요.
7: 전체가 근데. 안 된다면 네. 중수청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수사하면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저희가 네. 일단 3개월로 줄여놓고 네. 보안사 요구도 1개월로 일단 원칙으로 1개월 이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과정도 다 촘촘하게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예전보다는 네. 훨씬 빨라지고 그럼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도 880명에 이르는 수사 그 관을 네. 더 증원을 해서 네. 한 건 한 건 더 집중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련하고
3: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희 궁금한 거 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 예, 기회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3: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7: 예, 감사합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8: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9: 2부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발끈해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인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기밀 유출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9: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중단한 배경으로 미군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죠.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탄약 부족 보도에 격노해 미사일 재고 등 군사기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탄약 비축량 보고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또 전쟁의 피해를 주는 폭로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미군이 막대한 규모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고 무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보도에 반박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일부 탄약의 공급은 다소 빠듯하다고 말해 일부 무기 부족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11: We have others where it's a little bit tighter, and we're getting them in on a daily basis. As you know, our defense companies are building more plants right now than at any point in history.
9: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탄약 재고 부족 보도가 이 버티기에 나선 이란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하고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될 거라며 이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캠프 데이비드 내각회의 이후 미 국방부 부장관과 이 탄약 생산을 독촉해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 행정부는 의회에 1조 5천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요청했지만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기 부족 문제가 계속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 광업 관련 원탁 회의를 주재했는데 이란 전쟁과 관련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12: 네, 또 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상황인데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도 늘고 있다고요?
9: 네, 워싱턴 포스트는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미국인의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1일 기준 대이란 전쟁 비용이 375억 달러 들었다면서 의회에 추가 예산 확보를 촉구했는데요. 당시 헤그세스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3: $1.5 trillion is what the president seeks and what we need to defend the country. The members of this committee understand better than most that long-term strategic dominance cannot be funded.
9: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군대 파병과 장비 손실 또 유가 상승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쟁 비용이 최대 60조 원이 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참전 용사가 앞으로 받을 혜택 또 차입금 상환 등 장기적인 비용까지 포함하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전쟁에서의 군사 비용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이 2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가구당 $1,000, 약 141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고 군사 비용으로 인해 $250, 약 35만 원도 세금으로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쟁 비용이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이미 끝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의 약 3분의 2는 이란 전쟁이 가치가 없다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3%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 이슬람권의 핵심적인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가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10: 이란에 맞서고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이란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14: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키스탄, 튀르키예 정상이 사우디 메카에서 만나 일명 메카 공동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3국 중 어느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0: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동맹인 미국의 영향력이 흔들리면서 이란에 맞서 안보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더 절실하게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영내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우는 이스라엘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 3국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이 노골화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번 조약에 대해 이란 측에서는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의 에브라힘 레자에이 의원은 이 조약이 안보를 가져다 주지 않을 거라며 과거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안보를 보장하지 않았던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1: 이번 전쟁을 계기로 사우디와 파키스탄, 튀르키예의 협력 구도가 형성될 경우 영내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2: 취임 이후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위독하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이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와이어는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내각 인사들과도 전혀 만난 적이 없다면서 이란 정권 수뇌부엔 모즈타바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습 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는 이후 대중 앞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지난달 치러진 부친의 장례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모즈타바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고, 폐재시킨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와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베일에 쌓인 채 끊임없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종 승인권자와 소통조차 안 되는 상황에서 협상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미국과의 대결 구도를 지향하는 강경파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4: 이런 가운데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란 내 강경파의 반발로 합의가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어제 서울은 38도까지 올라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가마솥처럼 달궈진 놀이터와 한강 수영장까지 도심 곳곳을 윤혜리 기자가 다녀봤습니다.
1: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상 입추가 무색할 정도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제 이마와 등 뒤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뜨거울지 도심 곳곳을 열화상 카메라로 담아보겠습니다.
2: 점심시간 회사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남녀 불문 양산에 쓴 모습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본 지면은 빨갛게 달궈져 60도 가까이 치솟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잠시 밖에 나오는 짧은 순간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3: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열기가 막 느껴지고 머리도 너무 뜨겁고 막 땀이 막 주룩주룩 나는 것 같아요.
4: 길을 걸어가면은 땀이 뭐 줄줄 흐를 정도이고 아이들은 또 더위를 또 참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보다는 주로 실내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놀고 있습니다.
2: 그나마 도심 곳곳에서 가동된 쿨링 포그가 잠시나마 더위를 식혀줍니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자 화면이 푸른색으로 바뀌며 온도가 17도까지 떨어집니다. 산책 명소인 경의선 숲길엔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간간이 그늘로만 사람들이 다니는데 땡볕과는 무려 20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5: 더위를 이기려고 마시는데 이거 마신다고 해서

0: 더위가 없어지는 것 같지는.
1: 시간에 67도까지 치솟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웠던 입춘. 고심을 데운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이 더위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 수가 185명으로 엿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최고치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안심할 수치는 아닌데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3: 극심한 폭염 속에 6일 기준 전국에서 185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5일 기준 환자도 추가 집계돼 올여름 가장 많은 220명까지 불어났습니다. 사흘 연속 200명을 넘었던 추세는 한풀 꺾였지만 엿새 연속 환자 숫자는 세 자릿수를 기록 중입니다. 경기 71명, 서울 43명, 인천 14명 등 폭염이 집중됐던 수도권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여전히 65세 이상 환자가 제일 많은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4천여 개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소속된 35만 7천여 명의 근무를 실내로 전환하고 활동 시간도 월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주말이 지나면 온열 질환자가 서서히 줄어들 거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예측치는 현재 전국이 가장 높은 4단계입니다. 시도별로 하루 온열 질환자가 19명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질병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준이 3단계로 내려갈 거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수준인 1단계까지 내려가고 수도권도 환자 발생이 한 자릿수인 2단계가 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2: 영남 지역은 폭염의 정점을 지났지만 여전히 무더위와 가뭄이 기승입니다.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출동에 농업용수 공급까지 나서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말벌 보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곧이어 조심스레 꺼내는 건 말벌집. 혹여 벌집 안에 말벌이 더 있을까 연신 살충제를 뿌립니다.
5: 방금 제거한 벌집입니다. 벌집 제거 출동은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4: 최근 3년 동안 벌집 제거와 관련한 소방당국의 출동 건수는 77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67%가량이 6월에서 8월에 몰렸습니다. 소방관들의 발목을 잡는 것,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벌집을 없애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이지만 몸은 어느새 땀 범벅입니다.
6: 근무하는 내내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동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일이니까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 소방관이 호스를 이용해 논에 물을 뿌립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말라버린 논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7: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농업 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시원스러운 물줄기에 타들어가는 농심도 촉촉하게 적셔집니다.
8: 우리 농민들이 지금 가슴이 탑니다. 지금 막 짓보라기도 한번 잡고 싶은 심정에 제가 행정에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4: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과 가뭄. 소방관들은 어느 때보다 바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2: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젖소의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축산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에서 폐사한 가축만 13만 마리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9: 뜨거워진 축산, 더위에 지친 젖소가 침을 흘립니다. 지붕에는 햇빛을 막는 그물을 덮었고 대형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있지만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축사 전체가 달아오르면서 더위에 시달린 젖소들의 사료 섭취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는 130여 마리인데 덜 먹다 보니 원유 생산량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루 평균 2,400여 리터였던 원유 생산량이 지난달 2,100여 리터로 줄었고 최근에는 하루 1,900리터

0: 1m 때까지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 40년째 젖소를 키워온 김진걸 씨도 이런 더위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 일어나질 않아요. 소들이 일어나지 않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맛있는 걸 해줘도 소들이 먹는 걸 싫어해요. 30m 이렇게 5도 정도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사료협정이 확 줄고 유량 변화도 엄청난.
0: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6일까지 경기도에 접수된 가축 피해 신고는 누적 350여 건으로 모두 13만 7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면역 증강제를 17개 시군 축산 농가에 사전 공급했고 화성시도 가축 폐사체 처리 비용 등으로 농가 한 곳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뿐 아니라 인명 피해도 증가됩니다. 지난 5월 15일 폭염대책기간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도 누적 6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가 심한 시간에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두통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두통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으로 오는 두통도 임상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부비동염으로 오는 두통은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는 심한 감기 후에 시작되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도 풀고 이빨도 닦으면서 가래도 뱉어내고 하시죠. 이 두통은 모든 점액이 배출되기 전인 아침에 더 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두동맥염도 두통을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두통 중 가장 심한 두통을 호소합니다. 이 두통은 한방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양방에서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는데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시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두통입니다. 뇌졸중 환자나 이런 측두동맥염으로 오는 두통 환자가 한의원에 오면 침을 넣거나 손가락을 따주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상에서 협심증 치료를 위한 나이트로 글리세린과 이소소르비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이 약물로 인하여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나이트로글리세린이나 이소소르비드와 같은 약물들은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 협심증으로 오는 가슴의 통증을 줄이는 것이 주된 치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심장에 있는 혈관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의 혈관들도 함께 확장이 되면서 주위의 신경이 압박을 받아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두통은 여러 가지 기전과 원인이 있고 타이레놀과 같은 약약을 드시면서 어느 한 가지의 치료로 치유될 수 있는 단일 질환이 아닙니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두통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최종 정리, 한 주간 정리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한겨레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이분은 소개 안 시켜드릴게요.
5: 왜요?
3: 지난주에 네. 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 건강검진 받다 나 그냥 올 뻔했어. 자리 뺏기겠다 그래가지고.
5: 아유, 본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신 분인데.
3: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네. 강수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충청 부울경 이번 주 인천 제주
6: 네.
3: 이제 전망 총평 좀 해주세요.
6: 많이들 해주셨지만은 그 정청래 후보의 달라진 어떤 뭐 전략이랄까요?
3: 뭐가 달라졌어요?
6: 그러니까 SNS에 글을 무지하게 올리고
3: 어제 10건.
6: 네. 네. 그리고 토론회 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뭐 신천지도 다시 끄집어내고 이 일련의 흐름이
3: 네.
6: 본인 지금 매우 힘들어졌다라는 걸 방증한다고 봐요. 그리고 뭐 언론이 불공정하다, 패널들이 100대 1이다,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획했던 것이 이제 다 틀어지면서
3: 네.
6: 충청이든 부울경이든 거기서 적어도 한 곳은 과반 이상 좀 나와줘야 내가 바로 바람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전혀 뭐 여론조사도 과반 넣는 게 없고
3: 네.
6: 하나도 없었죠. 과반 넣는 여론조사가. 그리고 뭐 부울경에서도 미세하게 이겼고 이러니까
3: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아요?
6: 이번 주는 더 어려워질 거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네.
3: 저주를 뽑으면 어떡해.
6: 근거는요. 네. 인천은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이제 진짜 시작했고
3: 그러네요.
6: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더 정청래 후보 표가 떨어져서 네. 30%대 득표를 하지 않을까
3: 네.
6: 예상하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네. 호남 분들이 많이 계셔서
3: 그렇죠, 그렇죠.
6: 그 당원분들이 정서가 거의 같아요. 전남 당원들하고. 근데 전남에서 특히 전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보여요.
3: 여론조사도 좀 네. 지지층에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6: 그래서 인천 제주 뭐 합쳐서 한 10만 정도지만은 그래도 뭐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도 온갖 밴드웨건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3: 네.
6: 10만짜리 여론조사로 뭐 당연히 뒤에 뭐 호남 물론 뭐 50만짜리지만 예, 많이 흐름이 기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3: 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총평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4: 정청래 후보가 처음에 뭐 출마할 수 있겠냐 예상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딛고 출마 선언했고 그다음에 괜찮았어요.
3: 네.
4: 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얘기를 느닷없이 꺼내는 바람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두 번 충청하고 부울경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표가 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네.
4: 지금 이기고 있지만
3: 네.
4: 그러면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인천, 제주 이 결과 나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각하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왜냐하면 더 보여줄 게 없어요. 정청래
3: 네.
4: 후보 입장에서는. 그리고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최민희 후보에 관련한 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슈들 그런 것들이 정청래 후보에게 좋지는 않죠.
3: 네.
4: 그런 것과 연결되면
3: 네.
4: 생각보다 좀 심각해 갈 가능성도 있겠다.
3: 있다.
4: 예.
3: 이번 주 주말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한 기자님
4: 네.
3: 각 후보 캠프들 그 분위기까지 해서 총평 전망 분위기 좀
5: 네.
3: 전해주세요.
5: 근데 요새는 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도 누구 편든다 그래갖고 얘기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정청래 캠프는 겉으로는 여유 있는 척하지만 사실 굉장히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네.
5: 그러니까 충청 결과 나고 그 다음날 연설 모드가 확 바뀐 거가 캠프 차원에서 전략 전환이 있는 것 같고
3: 네.
5: 그 전까지는 우리 두들겨 맞는 거 보이지? 우리 그래도 네거티브 안 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3: 네.
5: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3: 네.
5: 김민석 후보 캠프는 내심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합 한 7% 질 수도 있다. 부산까지 치면 10% 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상당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쨌든 이른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던 3세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세 추세 대세다. 근데 이제 이게 3세가 우리한테 넘어온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좀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다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7: 네.
5: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정청래 후보 측에서 뼈 아파하는 건 뭐냐면 송영길 후보의 표 잠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노사모를 하던지 기존의 친문 진영의 조직표를 상당 부분 자기네 흡수할 거라고 봤는데 어쨌든 그 표가 김민석 후보한테 넘어가진 않았는데 그게 송영길 후보로 갔다. 근데 부산에서 송영길 후보 연설 보셨겠지만 거의 1.4거든요. 정청래 후보만 공격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선호 투표까지 감안하면 저 표가 다 누구 표냐 이렇게 보면 송영길 후보가 지금 9% 10%에서 안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인천으로 넘어오면 더 많은 잠식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이게 결국에 지금 당장은 3위한테 표를 주는 것 같지만 선호 투표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진 뭐 이런 상황입니다.
7: 조급해해요 정청래 후보 측?
5: 아, 겉으로야 뭐 그러진 않는데 지금 뭐 SNS 글 올리는 거나 발언의 수위나 이런 거를 보면 확실히 조급해진 거 쫓기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전화 이루어진 것 같고.
7: 그다 김한 기자님 때문 아니에요? 10명의 뭐 평론가들 나오면 다 그냥.
5: 100대 0이래요. 100대 0.
7: 100대 0?
5: 100대 0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최민희 의원 나와도 저희 회사 방송에 나왔었는데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99명 100명이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면 네. 거기서도 이제 들을 지점이 있고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기울어져서 그런 거다. 이런 이제 인식이어서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물 안에서 보는 것 같은 인식 이런 거가 있습니다.
7: 강수영 변호사님 왜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이유 좀 얘기해 주세요.
6: 그건 본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잘못했어요.
7: 정청래 네. 대표 뭘 잘못했어요?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말이 다 옳아요?
6: 아니 그건 아닌데.
7: 다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6: 아,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비판을 하려면 실력 있게 비판을 하든가 또 90도로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 내가 지킨다 그러고 의리를 뭐 어쩌고 그러는데 네. 정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적 뭐 이렇게 가면 오히려 진보 정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7: 네.
6: 뭐 노동 정책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걸 짚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 우리 정통 민주당 화나게 하지 마세요.
7: 네.
6: 보수 인사 쓰지 마세요. 네. 검찰개혁 흐릿하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정도의 수준 그것도 다 다른 사람 입을 빌려 가지고 하는 뭐 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판 같지도 않고요.
7: 네.
6: 근데 더 이제 문제는 이게 그 대중들이 봤을 때 혹은 당원들이 봤을 때 본인이 비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전혀 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다 굴복하는 거야.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대통령이 김민석 픽했으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구도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매를 본다고 봐요. 그 정확한 지적이 두 가지예요. 자기 정치 도대체 뭐가 자기 정치냐 이렇게 뭐 반문한다든가 네. 지방선거 이겼는데 왜 자꾸 졌다고 그래?
7: 당정청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6: 아니 말이 안 되죠. 그런 걸 당정청 협의를 할 수가 없죠. 대통령은 지금 표정 관리가 며칠 동안 안 된다는데 당정청 협의에서 당신은 이겼다고 해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본인도 네. 이제 근거를 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의 정의를 이렇게 봅니다. 본인은 내부적으로 인기를 끌지만
7: 네.
6: 공동체와 당에는 해악을 끼치는 것. 네. 그게 자기 정치잖아요.
7: 네.
6: 이때껏 1년 동안 해왔던 것, 그다음에 지금 선거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이 원래 지지받은 사람들한테만 인기 끌고 공동체는 다 분열시키고 정당은 인기 떨어뜨리고 정당 지지도 지금 무섭게 떨어지는 거 봐요. 그럼 다 전 정청래 후보의 효과라고 보고 그게 100대 1의 원인이다. 그렇게 봅니다.
7: 그 연임은 안 되고 왜 출마했냐 막 그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막 비판 네. 많이 하던데 중임은 되고
6: 네.
7: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6: 근데 그것도 오케이.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싫다는데 왜 나온 거야? 싫다는데.
5: 네.
6: 왜?
5: 오, 잘한다.
7: 비싸다.
6: 그러니까 중임인지 연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아니라. 보기에 정청래 당신 1년 동안 잘못했어. 그 평가를 하는 거지. 본인이 잘못한 건 다 일단 제껴놓고 룰이라든지 뭐 프레임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7: 그 윤희석 대변인님 TV 토론도 있었잖아요.
5: 네.
7: 거기서 보면 좀 꽂히는 분장이나 그 여러 가지 논쟁 있었어요?
4: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 증거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냥 계속 하시잖아요.
7: 네.
4: 또 하더라고요.
7: 네.
4: 그리고 이번에는 톤도 굉장히 높아졌고
7: 네.
4: 김민석 후보도 또 지지 않고 네. 얘기하고 토론하면서도 뭐 한 번 더 뭐 말을 하면 반칙이고 뭐 서로 막 욱신욱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학생운동할 때 생각을 하는구나. 보는 사람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제 성찰 얘기하셨잖아요. 정치가 어느 정도 좀 뻔뻔하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당을 대표하는 자리에 가겠다는 선거를 할 때에는 주변을 정말 잘 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분 다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미래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뭐 20몇 년 전 얘기 꺼내가지고 당신 그러지 않았냐, 너는 어쨌냐, 뭐 상가집에 왔네 안 왔네, 뭐 늦었네 어쨌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두 분은 했던 분 아까 중인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을 잘 보면 지금 상황은 집권됐고 의석수도 지금 6년째 절대과반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구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직도 학생운동 세대가 당대표를 하고 그 시절이 10년을 가고 있는데 또 후보로 나와서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미래가 있을까 싶고, 최고위원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네. 비슷한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민주당 걱정할 처지는 아닌데, 네, 민주당의 상황을 잘 보면서 저희는 반면교사 삼아서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7: 서범수 걱정은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유민석 대변인님, 네, 그 TV 토론회 때 계속 그 정청래 후보가 김인석 후보를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꽂혔던 문장이 병이 또 도졌네, 네, 이거거든요. 네. 2002년도에 노무현 배신하고 2022년도에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돌리지 않았냐. 노무현 배신하고 또 정청래, 아, 저 이재명 대통령, 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럼 또 당대표 되면 또 이재명 대통령 배신할 거 아니냐. 그렇게 논리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타격감이 있을까요? 효과 어떻게
4: 전혀
7: 봐요?
4: 없죠. 본인이 당대표 할 때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어떻게 했던 걸 보면 그럼 현재 진행형 배신자예요, 본인이. 네. 그리고 자꾸 본인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동급으로 놓으려고 얘기를 하는 논리. 그 노무현 인재기가 언제입니까? 네. 그 2002년이요, 2002년. 24년도죠. 4반세기 전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면, 물론 민주당이 오래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글쎄요, 젊은 세대를 알아들을까요?
7: 안 와닿잖아요. 당원들은 기억하고 있죠.
4: 그러니까 당원 다 그렇겠냐고. 민주당 당원들이 다 2002년에 성인이고 이런 분들만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40은 넘어야 그 기억이 날 텐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이분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아 김민 어쩌고 저쪽 갔던 거 2002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지금 당대표 하겠다고 다 올라와 있다.
5: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이 먹히려면, 네, 부울경 가기 전에 걸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제일 효과, 그나마 효과가 있을 때가, 네, 부울경이었는데, 네, 부울경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낙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안 하다가 지금 그걸 걸고 김민석 후보 보니까 뭐 어떻게 맞서고 있습니까? 뭐 나 DJ의 아들이었다, DJ가 영입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남에서 또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정청래 후보가 쫓기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뭐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캠프에서 준비한 전략대로 하는 건데, 이 전략을 쓰는 포석이 자꾸 늦는다. 이 늦는 게 뭐냐면 뭔가 지금 이제 안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7: 김한 기자님, 이거 있잖아요. 탈당 문제. 네. 이것도 상당히 정청래 후보는 난 탈당 안 하고 난 당을 지킨 사람이야, 나 어려울 때도 탈당 안 했던 사람이야 이랬지만, 네, 송영길, 네, 전 대표가, 네,
5: 그렇게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가지 않았냐.
7: 불교. 네. 어? 그 0.73%. 네. 그때 말이야, 당신이 탈당했으면 우리 불구표 받아가지고 이길 수도 있었어. 이렇게 역공당했거든요. 그게 소리난 거예요?
5: 그게 민주당에서 그 선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굉장히 좀 민주당 내 이슈였던 문제이긴 해요. 선거 기간 내내.
7: 아, 불교.
5: 예, 네,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그 얘기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쪽에서 뭐 신천지라든지 배신자라든지 탈당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니까,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에서 구비구비 있었던 히스토리나 뭐 사건들을 제일 잘 알죠.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나도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차원에서 그게 나왔고. 근데 이제 그 TV 토론에서 나왔지만 정청래 후보가 그게 방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7: 안 되죠. 네.
5: 방어가 잘 안 되고 그때 너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버텨서 결국 그거를 딱 숫자로 찝어서 그거 빠져나갔으면 우리가 1% 가져왔으면 이겼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잖아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점이죠.
7: 네. 강수영 변호사님, 네,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공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베, 박지, 악수, 패싱. 이거 집권여당 최고위원 선거, 네, 때 이래 논란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6: 부끄러운 일이죠. 네. 부끄러운 일이고, 또 이게 조심스럽지만 네. 최민희 후보가 1위로 앞서가고 있잖아요.
7: 네.
6: 근데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논쟁 속에 결과물이 1위가 최민희다.
7: 네.
6: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7: 진짜 현재 분위기가?
6: 네. 어떻게 이 정말 이럴 줄 이 정도일 줄 몰랐다. 이 정도일 줄이야. 야,
4: 너무 세다.
6: 예. 네. 아니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러니까 후보자 우리 자당 후보가 연설하는데 뭐 뭔가 소리를 낸다거나 뭐 그걸 말리는 사람과 싸운다거나 이런 모습도 문제지만 가장 지금 민주당 권린당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건 서미화 후보를 지나친 거예요. 약속 안 하고 그 연설하고 내려왔을 때 단상에서 그거는. 민주당은 그래도 진보 정당이라고 그 정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가치가 네. 뭐예요? 진보 정당이다 우리 진보다
7: 네.
6: 진보의 요체 사회적 약자를 더 배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는 게
7: 네.
6: 근데 어떻게 시각 장애인을 갖다가 지나치고 가냐고요? 그건 이건 민주당에서 용납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7: 네.
6: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본인이 반성하거나 자성하는 모습보다는.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런 모습이 수석 최고를 노린다? 와, 그럼 당대표 옆에서 항상 카메라 앵글에 걸리는 사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권한은 없지만 수석 최고라는 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게 민주당 우리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냐. 그 말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위 밖으로 쭉 내려가실 가능성도
7: 진짜?
6: 있겠다.
7: 진짜? 네. 아니 근데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일정한 득표력은 유지할 거 아니에요.
6: 네.
7: 그러면 정청래 후보 좋아하는 분들은 자 1순위로 최민희에게 뭐 최고위원표 주지 않을까?
6: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런데 네. 정청래 후보 표가 저는 갈수록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호남 수도권에서도.
7: 내려가요?
6: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하는데 앞선 결과들이 다 안 좋으면 물론 호남 표가 지금 그 호남 이전에 했던 모든 표를 다 합쳐도 호남 표가 더 많습니다. 뭐 전국이 다 합쳐도 호남이 더 권리당원 수가 더 많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앞선 흐름들이 계속 안 좋으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는 투표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해봤자 네. 사표 될 것 같다.
7: 네.
6: 이제 그게 최고위원 선거에도 저는 영향 미칠 거라고 봅니다.
7: 네. 그 유튜브 댓글로 망고스틱 70님이 장성철 너무 싫어요. 박쥐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박쥐짓 하는 것도 역겨워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천장에 매달려서 앉아요. 저 날개도 없고 제가 무슨 박쥐짓을 했는지 망고스틱님이 좀 적어주시면 저 반성도 하고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릴게요.
5: 방송이 지상파인데 너무 맵다.
7: 올려주세요. 그 김한 기자님,
5: 네.
7: 강수영 변호사님이 최고위원 지금 최민희 의원 5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5: 뭐 5위 밖으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수석에 대한 고민들은 당원들 사이에서 커지는 건 맞는
7: 그럴까요?
5: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 많아요. 김민석 캠프 쪽에서 퍼뜨리는 구전이기도 한데
7: 네.
5: 대표가 김민석 됐는데 수석이 최민희면 이거 돌아가겠냐. 가뜩이나 지금도 뭐 반청 뭐 반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구도다. 이런 이제 구전들이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수석을 둘러싼 그러니까 지금 뭐 최민희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긴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호남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이 워낙 표가 많기 때문에
7: 네.
5: 박선원 의원이 치고 올라갈 거냐 이런 부분은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일각에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뭐 정봉주 의원처럼 드라마틱하게 몰락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후보가 그래도 뭐 30% 이상 40% 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략적 투표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그룹 안에서 최민희 후보가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뭐 어차피 최민희 후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나머지 두 명 찍어줘야겠다. 나는 최민희 좀 약간 너무 하는 것 같아. 이런 흐름이 좀 돼서 되고
7: 확인이 돼요? 왜 체크가 돼요? 아니면
5: 확인 안 되죠.
7: 그러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5: 흐름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정청래 후보를 찍은 사람은 세 명을 찍는 건데 지금까지는 최민희 의원을 중심으로 두 명을 나눴는데
7: 네.
5: 그렇게 안 하고 난 그냥 두 명 찍어야겠다. 어차피 최민희는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 플러스 박선원 후보가 나머지 흐름을 업어서 뒤집으면 뭐 수석 싸움은 이제 좀 볼만한 더 오히려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7: 윤인석 대변인님,
5: 네.
7: 최민희 후보의 득표율이 떨어질까요? 박선원 후보의 득표율이 올라갈까요? 어느 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4: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7: 똑같은 얘기인가?
4: 최민희 후보가 떨어지면 박선원 후보가 올라가겠죠.
7: 아니 박선원 후보에게
4: 두 분이 독립 변수로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7: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4: 네.
7: 박선원 후보에게 일단 다 표를 다 준다. 1순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최민희 후보가 22% 정도 얻더라도
4: 예, 예,
7: 박선 후보도
4: 예.
7: 그거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4: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 최민희 후보 표가 좀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당선은 될 거예요. 근데 이 순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 그래요?
4: 저희 당 한번 보세요. 저희 당의 순위 최고위원 순서대로 따지면 신동욱 의원이 1위를 하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2등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가장 각광받느냐? 그 전당대회 안 나갔던 최고위원이 제일 각광을 받아요.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최고위원회라는 자리에 최민희 의원 같은 네. 기존의 정치 문법과 제도와 관습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분이 갔을 때 기자분들도 관심이 많을걸요. 아무리 순서 뒤에 발언한다고 해도 그분 거는 쓸 거예요. 잘 치고.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7: 박선원 의원이 1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세요? 어떠세요?
4: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7: 없어요? 아니 근데 김민석 후보는 대단히 걱정되나 봐요. 박선원 의원을 본인 차량 옆에 태워놓고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상한 분이 맨날 이상한 얘기를 하면 내가 당대표직을 계속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은데 박선원 의원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같이 캠페인을 하시더라고.
5: 그게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최고를 세웠던 이제 어떤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선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호남이랑 서울 수도권이 사실상 원샷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온 표본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후보가 너무 실점을 많이 하고 이제 튀어나온 못이 되어버려서 좀 그 수석 자리 1등 자리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기자들 좀 그런 전망이 많은 것 같아요.
7: 박선원 후보 네. 결국에는
6: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송영길 후보가 네. 지금 고생하고 이제 계속 끝까지 뛸 거잖아요. 그럼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정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고생하고 여러저러 한데 뭔가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가 친송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당대표는 김민석 후보 찍지만 최고위원 후보는 박선원으로 확 밀어주자.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고맙다. 그런 표심도 저는 적지 않게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7: 이번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네. 저분은 정말 괜찮다. 저런 분이 좀 민주당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지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보게 된 분 있어요?
6: 저는 뭐 예전부터 알던 분이지만 임미애 후보. 지금 좀 당선까지 뭐 멀어져 있지만
7: 저 고향이 네. 갔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6: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7: 지역 연고주의 아니에요?
6: 연고주의가 아니고요.
7: 네. 어떤 점에서 그래요?
6: 그러니까 이제 연설을 할 때 대통령에게 방해가 되는 정청래 후보의 과거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하는 모습들이 네. 저는 인상 깊었고 그것보다 당 지도부를 구성할 때는 저는 이게 뭐 누구 편이냐 친석이냐 뭐 친명이냐 뭐 친청이냐 이것보다 가치를 이런 사람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저런 가치를 추구하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그래도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려면 지역주의 타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누군가는 있어줘야 되지 않나?
7: 네.
6: 그거를 존재감을 많이 뽐내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응원하지만 네. 당선 가능성은 좀 낮게 봅니다. 네.
7: 그러면 1차적으로 예상 한번 해보죠. 우리 5명 누구 들어갈 것 같으세요?
6: 박선원 네. 들어가시고 네. 서미화 의원 들어가실 것 같고 네. 김용 들어가시고
7: 김용 들어갈 것 같아요.
6: 그다음에 한민수 그러시고요. 나머지 한 분이 이제 쟁점인데.
7: 최민이냐, 이성윤이냐.
6: 그렇죠.
7: 그게까지 보세요.
4: 대단해.
7: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최민이가
5: 제가 피해 다니려고요. 제가 최민이가 마주보고 여기 이제 민주당 편을 안 쳐놓고 방송을 찍게 된 것 같은데 늘 윤희석 대변인이 우려를 하세요.
4: 너무 세서.
7: 걱정어린 눈빛으로.
4: 제가 얘기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할 정도인데 저 그거는 동의해요. 임미애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 저 평가합니다. 제가 2012년 총선 때 김재원 최고위원 많이 가까워서 도와드릴 의성에 오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분의 배우자가 출마를 했어요. 김현권 전 의원. 민주당에서 부부가 비례를 두 번 하시잖아요.
7: 네.
4: 그래서 현지에서 농민운동 많이 하시고 부인이 나와서 연설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래도 TK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이었다.
7: 네.
4: 이분이 이제 비례로 국회 들어오셔서 최고위원까지 가고 있다. 물론 당선 가능성은 좀 옅어 보이긴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에 그런 분이 올라가셔야죠. 김영호 의원 같은 분도 저는 가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7: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도 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4: 그럴 수 있겠네요.
7: 그러면은 윤희석 대변인님이 네. 생각하시는 5분 1차 예상.
4: 박선원, 섬유야. 예. 예, 그 두 분 가실 것 같고 네. 최민희 후보도 되실 것 같고.
8: 그쵸,
4: 그럼 이제 두 분 남았죠. 네. 한민수, 김용.
7: 한민수, 김용. 거의 지금 뭐 비슷하네요. 그대로. 예. 자, 김한 기자님.
5: 저도 똑같습니다. 순위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5위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 이른바 친석 3명, 친명 2명 구도로 갈 것 같아요.
7: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되면은 그렇게 뭐 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지명지 최고위원 두 명도 하고.
5: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엇갈리는 전망이 뭐냐면 이 친청들이 최고위원들이 끝까지
4: 그럴 거냐?
5: 태도를 유지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한민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비명행사 공천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7: 그렇죠.
5: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만약에 지금이야 친청 강한 친청 비서실장도 이렇게 구분되지만 향후 정치 진로를 거기 다 걸 이유가 사실 없는 분이고 그리고 이쪽에도 굉장히 가깝고 관건은 그러면 이제 최민희 의원인데 최민희 의원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긴 하는데 우려도 있고 뭐 아닐 거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다음 날부터 아 이거 내가 김민석 1호 팬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7: 나는 극명이고 각석이다
5: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봐야 안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7: 알겠습니다. 그 윤희석 대변인님 이게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4: 그래요?
7: 왜냐하면 이렇게 100대 0의 평론가들이 맨날 두드러 패고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견제도 받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당신 출마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라는 평가를 받는데도 저 정도의 권리당원 그러니까 혼자의 역량으로 혼자의 힘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저 정도의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역량이 위상이 좀 커지지 않나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는데 어떠세요?
4: 그러면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7: 그거는 아니고.
4: 그 얘기는 민주당 권리당원의 구조가 네. 세월의 흐름에 맞지 않게 잘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학생운동 얘기하잖아요. 그분들 시작한 게 40년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 들어온 지가 거의 30년 됐고 김대중 대통령이 젊은 피 수혈하면서 들어와서 지금 4선, 5선 하면서 쭉 온 거 아닙니까? 20몇 년씩. 그분들 활동할 때 보시던 분들이 또 지지를 하는 거예요. 유시민 씨, 뭐 김어준 씨 이런 분들과 같이 생각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구조에서는 아직도 강구한 지지세를 갖고 있다. 그 제가 동의하는데 네. 국민적으로 민주당 전체 지지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아요. 네. 만약에 제가 반복하지만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 정청래 후보는 가장 유력한 당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와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거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김민석 후보는 정말 100명의 패널들이 밀어주고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분들도 밀어주고 또 언론에서도 뭐 김민석 될 것 같은데 저 정도로 박빙으로 나온다면 이번에 당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실패한 전당대회가 아니냐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6: 그런 비판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 이제 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잘하면 과반 승리할 수도 있다.
7: 그냥 1순위 투표에서.
6: 네네. 갈수록 이제 흐름이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만. 네. 네, 이거는 김민석 후보의 개인적인 실책이나 약간의 미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네. 결국엔 기존의 그 관성. 네. 그러니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서 결집돼 있던 이제 주류 지지층들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이번에 밀리면 끝이다라는 총결집세가 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네. 근데 또 하나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서 노사모를 지금 소환하고 노란티를 뭐 제작한다 그러고 뭐 깨어있는 영남의 당원들이 뭐 호남에 갑니다. 뭐 이런 게 호남의 권리당원들을 지금 굉장히 저는 화나게 하고 있다고 봐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냐. 우리가 그럼 옛날에 이인재 지지하던 그 구태 동교동계에서 원래 이인재를 밀었었잖아요. 그 정치개혁하겠다고 나온 게 노무현 후보 아닙니까? 그럼 지금 호남에 있는 당원들은 정치개혁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네. 그리고 뭐 배신자론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몽준 후보를 밀었던 것이 이회창, 그러니까 정몽준 당 밖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회창을 이기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랬죠. 노무현 후보가. 네. 그래서 동교동계에 있는 분들이 우무로 양으로 정몽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민주당의 역사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노무현 대통령을 다 앉혀놓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배신자인지를 가려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뭐 그 정천의 후보가 하나도 투표할 게 없는 2002년 대선 때 노사모로서 활동한 게 없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젊은 20대들이 제가 어디 지나가는 대학생 붙잡고 그래도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 민주당 한번 어떤 당인지 한번 봐봐. 이런 얘기를 감히 못 하겠어요.
7: 네.
6: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당을 어떻게 젊은 분들한테 오라고 하겠습니까? 네. 좀 답답한 지경이에요.
4: 정천 후보가
7: 잠깐만요. 네. 댓글에 자꾸 그냥 저희들은 다 김민석 후보가 될 거라고 하지만 댓글에는 뭐 정청래 후보가 될 거야. 당원 뜻대로 개혁적인 사람인 정청래가 될 거야.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네. 김한 기자님 어때요?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김민석, 정청래 이분들의 정치적인 역량, 위상.
5: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와 서울 수도권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이 결국엔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되는 그렇죠. 건데 일단 이제 서울 수도권은 뭐 다음 주에도 또 얘기해야 되니까 빼면 지금 호남에서 받아들이기에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남 클러스터 겁박한다. 뭐 이런 표현. 그러면 대통령 파리한다. 뭐 이런 표현은 하잖아요. 김민석 후보 상대로. 근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가 있는 상태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해버리면 아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청래 후보 아래로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뭐가 되느냐? 본인들이 스스로 지난주부터 구구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반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럼 호남의 정서를 거스른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걸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정청래 시간이 남아있어서 불출마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7: 우리 둘이만 그랬잖아. 네,
5: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집권 3년 차나 4년 차면 정치적 승부수로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그걸 토대로 기반을 만들고 다음 뭐 1년, 2년 후에 선거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시기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남들은 너무 오랜만에 거의 뭐 45년 이후에 처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대규모 산업정책이 호남에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이 기승하는 사람이 지금 싫은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물론 호남분들도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데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집권여당 대표로 나선 사람이 흠집내는 것처럼 하냐. 이 정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선거 끝나면 오히려 싱거워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정청 대표에게는 뭐가 남을 것이냐. 후보에게는.
7: 뭐 이런, 지지세.
5: 지지세가 남지만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당선되는 대표가 공천권을 갖는 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어쩌면 내년 초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연동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선거의 결과를 그러네.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7: 오세훈은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5: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아직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네. 여기 이번은 어려워졌다 이런 뭐 평가일 수도 있죠.
7: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7: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도 승려 캠프 4부 시작하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 네.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한 법안 안 읽어보셨대요. 이거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네?
6: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의 모든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발의하는 안이 있고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안이 있을 수 있는데 최종 통과된 걸 못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은 하지만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하시면 안 됐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7: 대통령도 비판하고 막 지금 정청래 최민 다 비판하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민주당 아니, 패널이?
6: 아니 뭐
7: 난 지금 옹호하라고 지금 발언기를 처음에 드렸는데
6: 아니 평론가인데 뭐 비판할 거 비판해야지 뭐 대통령이랑 무조건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게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예민한 주제니까 그래도 당에 일임을 하셨으면 이제 일임하신 결과로 이제 이게 잘 됐는지 리뷰를 좀 잘 해주셨으면.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할 때 뭐 저는 또 거부권까지 이제 제2호 공권까지 제안을 드렸었지만 뭐 제의 요구를 하시지 않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법 내용에 대해서 뭔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이건 짚어주시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물론 코멘트 뒤에 많이 하셨어요. 야당 이렇게 정치하면 네. 안 된다고 네. 말씀하시고 많이 해주셨지만 근데 언론이 받아쓰는 거는
7: 아니 그거
6: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풀 그 형사소송법 법안 안에 검 그러니까 합수본 이야기하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게 계속 존속될 수 있냐? 검사 수사권이 없는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서 검사가 아예 수사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은 합수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 하다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된 걸 다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오신 거 맥락을 봐서는 네. 그 포인트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한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보지 못했다. 그 취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글자만 봐서는 언론들이 너무나 먹잇감으로 쓰기 좋게 말씀하신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7: 네. 윤희석 대변인님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하시면 참모들은 정말 좀 멘붕이겠어요.
4: 그렇죠.
7: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지?
4: 당황하고.
7: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좀 맞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4: 제가 이재명 대통령 참모라면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
7: 근데 왜 하셨을까 저런 얘기를?
4: 이재명 했을까? 대통령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네. 내 법을 안 봤다는 얘기는 네. 민주당에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나랑 관계 없어.
7: 마음에 안 들어.
4: 이 법은 나랑 관계 없어. 두 번째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다 합쳐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네.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 역점적으로 이 규정 같은 거 바꿔서 법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안 보실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내가 안 봤다는 얘기는 그 정도 나하고 좀 거리를 두고 싶다.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은 대략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거고 네. 거기에서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차관의 의견이 달랐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법을 바꿔야죠. 추가를 하거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요.
7: 김한 기자님은 어떻게
5: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대통령이 발언하면 쭉 이제 워딩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영상을 보기 전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맥락적 발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있으면 어떨 때 절정부터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설명하고 이런 화법이 많은데 이것도 저는 법안을 내가 그 문자 그대로 안 읽어봤다가 아니라 어떤 불만과 해석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발언이에요. 근데 이제 초기부터 그런 우려들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발언이 노출되다 보면 네. 이 맥락적 발언이 풀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부분만 따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비공개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건데 이제는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발언들이 맥락적으로 본인은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읽어보면 맥락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만 따면 대통령 법도 안 읽어봤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해석을 유도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법안 안 읽어봤으니까 판단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들 해봐. 이렇게 네. 간 것 같아요. 네.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결국엔 본인 얘기를 했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건데 뭐 지금 뭐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것도 넘어가지는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 넘어가지고 있는 거죠.
7: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까지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강소영 변호사님.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6: 본인들 정신세계에도 성찰을 하셔라. 잠깐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대통령께서 우려는 명확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바도 저는 명확하게 읽었어요. 이게 네.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에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면 바꿔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그럼 보안수사권 폐지했다가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살리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만 너무 단순화시켜서 논의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폐지한 이후에 그 맞물려가지고 고쳐야 되는 조항들이 100개도 넘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비판을 하는데 일단 해보고 뭐 네. 나중에 고치면 되지 뭐 이게 지금 민주당의 태도에게 무책임하게 보이는 건데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어떡하나 민주당이 공수처처럼. 네. 일단 깔아놓고 네. 일단 우리가 했어 검찰개혁 완수 이러고 그냥 뭐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저는 제가 잠을 못 자는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임기도 많이 남으셨고 대통령 임기가 민주당도 다음 총선까지 시간이 있으니 그 안에는 제발 이 전당대회 때와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같은 분들 앞에서 네.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님 입장에서 더 좋아졌어요라고 진짜 자랑하고 설득할 수 있는 네. 걸 가져와라 민주당이. 그거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7: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희석 대변인님.
9: 네.
7: 왔습니다. 시간.
9: 아, 예.
7: 네. 한동훈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김진주 씨와 같이 세미나를 했잖아요. 네. 꼭 필요한 그러한 토론회였잖아요.
9: 네.
7: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말 주옥 같은 얘기들보다는 거기에 참여했던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발언이 더 지난 이번 주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9: 네.
7: 어떻게 보세요? 서범수 의원도 잘 아시고 또 한동훈 대표 측근이시잖아요.
9: 네.
7: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9: 아, 그 발언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고 꿈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단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7: 네.
9: 서범수 의원하고 또 진종호 의원까지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를 했고 진종호 의원은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김진주 씨께 사과를 하려고 부산까지 갔다.
7: 네.
9: 예, 갔고 김진주 씨가 뭐 편지를 썼대요. 진종호 의원에게 그게 뭐 공개가 됐다.
7: 네.
9: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분이 앞으로 조금 더 명시적인 그러한 어떤 사과를 한 번 정도 더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7: 네.
9: 그러니까 직접 소통관에 나와서 기자분들 앞에 두고
7: 네.
9: 육성으로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도 있거든요.
7: 네.
9: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뭐 무마라는 표현도 참 죄송스러운데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느냐.
7: 그 얘기가 좀 많아요.
9: 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7: 네.
9: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 그래도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저도. 근데 아직은 본인이 나설 타이밍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7: 네.
9: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어떤 사과 표현하는 과정이 안 끝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상황이다.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 만 사흘이 안 지났잖아요. 이제 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예, 이 정도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7: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한계 일부 패널 분들이 그 돌려차기 발언은 민주당을 향해서 한 말이다. 그런 식으로 조금 좀 해명성 옹호를 좀 하는 것 같은데
9: 그는 이제 본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게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좀 센 표현도 쓸 수 있는데 그 표현 과정에서 그 단어를 그 자리에서 썼어야 되느냐를 것을 가지고
7: 네.
9: 우리가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용례를 얘기한 거예요.
7: 그렇죠?
9: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7: 네.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5: 저희가 이제 저도 뭐 거의 기자 생활 사회부에서만 했는데 올해 사회부 오래 했는데 사회부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사실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7: 그렇죠. 맞아요.
5: 그러니까 이거 피해자가 이거보다 다른 부분이 부각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러 방송에서 이게 막 공격할 수 있는데도 이제 얘기를 많이 안 해왔는데 그 자리에서 저 그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7: 그렇죠.
5: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의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말씀하신 뭐 해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윤석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용례라도 쓰지 말라라고
7: 네.
5: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또 그 용례로 그거를 정치적으로 되돌려주는

0: 얘기 된 거고,
1: 그러니까.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피해자도 자기에 대한 그런 명령 말고 그 부분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주체자가 있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어쨌든 보안수사권 관련된 어떤 중요한 얘기들이 주장들이 지적들이 있었을 텐데, 예,
1: 묻혔어요.
0: 그게 다 묻혀버린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오히려 피해자가 굉장히 좀뭐 겸허하고 대승적인 차원의 얘기들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묻는데 사과했어요, 내가 사과했어요,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사자인 사과 포함해서 그런 식의 접근을 했던 거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 뭐 이런 거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SNS 상에서만 사과하고
0: 그렇죠.
1: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건 좀 비겁하죠. 비겁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비판도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보안사건 폐지를 목놓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저쪽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악세사리를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이 잘못된 거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뭐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걸로
1: 징계한다든지.
0: 활용하고 있는 윤리위원회만 또 강화되는 꼴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도
1: 근데
0: 듭니다.
1: 왜안 나타날까요?
0: 부담스러우니까 그러겠죠. 뭐
1: 그게
0: 정적으로 뭐
1: 맞아요?
0: 안 맞죠. 당연히 안 맞죠. 예.
1: 강수영 변호사님.
2: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 입장이 나오느냐 이것보다 그 토론회 자체가 이제 보면은 상석에 앉아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이. 그리고 한동훈 의원 위에 이렇게 현수막이 쫙 달려요. 지역문 열려. 근데 그리고 방이 크지가 않잖아요.
1: 맞아요. 한 30명 뒷자리까지 하는.
2: 그러면 제가 한동훈 의원 같으면은 그 서범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할때 바로 그 자리에서 노발대발했을 것 같아요.
1: 근데 그 자리 없었어요. 주로
2: 없었다면
1: 입장하기 전에.
2: 뒤에 보고를 받았다면 적어도 이 토론회 시작하는 무렵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서범수 의원은 이 토론회에 지금 있으실 자격이 없다, 이 정도 언급을 하셨으면 좀 정치적으로 오히려 더 나았을 법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망발이라.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냥 법조계 뭐 문외한이 아니라 본인 고위직 경찰 출신인데 범죄 피해자 앞에 두고, 그것도 보통 범죄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돌려차기 장면을 CCTV 영상을 본 분들은 이런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잖아요. 어떻게 경찰 출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경찰의 과오가 있는 사건이면은 오히려 좀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강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친한계 내부에서는 좀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하지 말까요?
0: 아니요, 하세요.
1: 좀 언급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좀이 한동훈 대표나 우리가 좀 어떠한 액션이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원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친한계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서.
1: 다른 분들 반응은 어때요?
3: 다들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고 같은 분도 있어서 그는 좀 이거 예를 들어서 그 당사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고, 한동훈 의원도 많은 뭐 생각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또는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는 제 입장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1: 장동혁 대표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장동혁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한동훈 의원이 가만히 있었을까? 정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제가 똑같은 예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했어요.
1: 그래요?
3: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상대 이 객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빗대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1: 장동혁 대표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3: 그 장동혁 대표를 이제 생각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비판을 하면은 이 비판의 어떤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고 왔어요. 똑같이 징계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든다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 최고위원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얘기가 안 왔느냐, 지금 똑같은 사례를 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0: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아니 한동훈 자신들 계파 의원들이 막말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조치도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냐? 당신이 그럴 자격 있냐? 이 부분이 좀 뼈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0: 당권은 그쪽에 있잖아요.
1: 예.
0: 지금 징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 징계
0: 저희는
1: 얘기도
0: 징계할
1: 하고.
0: 자격이 없어요.
1: 예.
0: 권한도 없고
1: 아니
0: 권리도
1: 근데
0: 없고.
1: 비판을 하고
0: 아, 그
1: 뭐라
0: 얘기는 방금
1: 하잖아요.
0: 전에 했고요.
1: 네.
0: 네.
1: 참 이상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범수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과했고요. 저희 통화도 했고요. 근데 더 이상 뭘 어떡하라고요. 기자분들이 통화를 해보면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0: 아, 네.
1: 액션이나
0: 다른 얘기는 안 하고
1: 안
0: 사과를
1: 하려고 한것
0: 했고 이제 그
1: 같아요.
0: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상하로 가름한다 이런 분위기로
1: 네.
0: 넘어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쌤 자체가 오전까지만 해도 다음 그 발언이 알려진 다음 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징계 얘기는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오후에 장동 대표가 나와서 굉장히 근엄한 얼굴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징계가 뭐 접수가 되든 신고가 되든 징계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당내 역학관계 논의인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분들이 친한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른바 보수의 대안, 보수 재건 이런 걸 얘기하는 분들인데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할때 한동훈 대표 입장하기 전이라도 아무도 이제 제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진종호 의원이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1: 그렇지.
0: 받았어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들 감수성이나 이런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게 그냥 악세사리이고 저 주장을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4: 절기 입추에 전국이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8도까지 올라 119년 만에 가장 더운 입추로 기록됐는데요.
3: 비공식으로는 2018년 이후 처음 40도를 넘는 곳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에 강한 호우가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 하지만 계절의 시계는 극한의 한여름입니다. 도심 전체가 거대한 한증막에 갇힌 듯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서울은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닷새 연속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입추 때 기온과 비교하면 서울 기준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119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특히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 노원구의 기온이 40.2도까지 치솟았는데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6: 이게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들어오면서 온도가 승온되는 효과까지 더불어져 서울의 노원구를 중심으로는 40도까지 최고 기온이 기록됐고 서울도 공식적인 데이터를 보면 연속 닷새째 올해 들어서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기 중 입추의 과거 통계 자료를 보면 역대급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이 같은 극한 더위는 주말부터 기온이 35도 아래로 내려가며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상황은 아닙니다.
7: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좀 떨어지지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서 폭염 경보를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되냐. 폭염주의보와 경보 상황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5: 주말과 휴일 중국을 향하는 태풍 돌핀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경남 동부에는 기습 호우가 내립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50mm,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0mm까지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에는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초 중국 상하이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약화한 뒤 비구름이 한반도로 재유입될 가능성도 있어 주말 이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4: 이렇게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올여름이 앞으로 다가올 여름 가운데 가장 시원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3: 기상청에서 열 스트레스 위험을 예측했더니 가만히 앉아서 숨쉬기조차 힘든 날이 급증할 것이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8: 같은 기온이라도 바람이 덜 불고 습도가 높은 폭염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더위에 열 스트레스를 측정하려고 도입한 게 온열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6도가 넘으면 무거운 자재를 옮기거나 톱질, 땅 파기 같은 힘든 작업이 어려워지고 2도 더 오르면 잡초 제거나 트럭 운전, 평지에서 걷기 같은 작업에도 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30도까지 오르면 간단한 수작업이나 느릿한 산책도 버거워지고 온열 지수가 33도에 다다르면 쉬거나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듭니다. 기상청이 우리나라를 1제곱킬로미터 단위로 쪼개 미래의 열 스트레스를 전망했습니다. 현재 26.9도인 평균 온열 지수가 21세기 안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도 14년 안에 2도 가까이 오릅니다.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여름 내내 평지 걷기도 힘든 28도를 웃도는 겁니다. 2081년부터는 현재 1년에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한 온열지수 33도가 열흘 넘게 나타나는데 특히 탄소 중립 노력이 거의 없을 때, 즉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무려 51일 넘게 이어집니다.
9: 1.8일 정도는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만약 51일이면 여름 내내 이제 견딜 수가 없죠.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의 대부분은 열사병 단독이 아니라 기저질환 악화로 나타나게 되는데 낮에 이렇게 부담이 쌓이면 밤에 푸는 일이 불가능해져서
8: 선풍기가 의미 없어지는 폭염이 현실화하면서 에어컨 가동을 복지가 아닌 복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작업장별 온열지수를 측정해 작업 중단을 권고가 아니라 강제하는 등 재난으로서의 폭염에 맞춘 정책 재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이렇게 극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그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그제 전국 온열 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보면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185명으로 나타났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재집계된 지난 5일의 환자 숫자 220명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섯째 환자 숫자가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올해 5월부터 누적된 환자 숫자는 2,872명이고 사망자는 2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3: 주민들은 전기도 물도 없이 무더위를 버텨야 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그늘에 옹기종기 모인 주민들이 부채를 연신 흔들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집안이 정전으로 찜통이 되자 그나마 시원한 그늘로 피해 나온 겁니다.
11: 어젯밤에 깜짝 놀랐지. 그냥 콧뽕 멋이 터졌으니까. 뽕 터져가지고 바로 전기 나갔으니까. 덥고 그냥 아주 죽을 뻔했어. 아주.
10: 한밤 지하에 있는 전력 설비가 침수되면서 시작된 정전은 한낮이 되도록 이어졌습니다.
12: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추면서 주민들은 무더위 속에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10: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한참을 걸려 계단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13: 저는 16층 사는데 허리가 아파서 내려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뇌경색 환자라 이 반신불수예요.
10: 전기가 끊기자 수도 펌프도 멈추면서 주민들은 물까지 직접 길어날랐습니다.
14: 그 물은 퍼가기가 조금 힘들죠.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더워서 다 나와 있어요.
10: 또 주민들은 꺼져버린 냉장고 속 음식을 옮기느라 바빴습니다.
15: 아니 일단 고기하고 생선 다 옮겼죠.
10: 아파트 주민 120여 명은 인근 주민센터와 초등학교 등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했습니다.
16: 물도 안 나와 이제 깜깜하지 이러니까 그냥 난리 났는 줄 알았어.
10: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 늦은 오후 아파트 3개동 50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4: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경기 중에 중학생 선수가 무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 대회에 참가한 팀들이 앞서 무더위에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맹은 부상자가 발생한 뒤에야 1시간씩 경기 시간을 늦췄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17: 아직은 해가 떠 있는 늦은 오후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중학생 여자 축구 선수들이 쉴 새 없이 운동장을 누빕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25회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인데 곧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섭니다.
18: 지금 경기장에 앰뷸런스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17: 오후 5시 반부터 시작된 축구 경기 직후 중학생 선수 한 명이 탈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복귀했지만 해당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이번 대회에서 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이날 경기가 종료된 이후 1시간씩 경기 시작 시각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팀의 감독들은 앞서 경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사실상 연맹이 묵살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참가팀 감독은 프로야구 경기도 취소되는 무더위 상황에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후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후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미국 청년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민주사회주의자라는 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사상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들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중견 정치인들을 꺾고 잇따라 승리하면서 민주사회주의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로는 쉽게는 뉴욕의 조란 맘다니 시장을 들 수가 있죠. 그 이후에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압둘 엘 사에드 의원, 또 콜로라도주 하원에 당선된 멜라트 키로스 의원,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시장 후보로 제니스 루이스 조지 등이 모두 민주사회주의자들입니다. 또한 이번에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인 홍윤정, 프란체스카 홍 후보도 대표적인 민주사회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들은 우리 바로 옆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15명으로 구성된 LA시 의원 가운데서도 최소 4-5명이 민주사회주의자입니다. 4지구의 리디아 라만 의원을 비롯해서 1지구의 유니스 에르난데스, 13지구의 우버 소토 마르티네스, 그리고 14지구의 이사벨 후라도 의원 등이 모두 자칭 타칭 민주사회주의자들입니다. 자, 민주사회주의자, 얼핏 이름만 들으면 마치 무슨 공산당 또는 뭐 심하게는 빨갱이를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을 우리가 뭐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지지하던 뭐 반대하던 그들을 알아야 뭐 결정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자, 민주사회주의라는 이 사상은 영어로는 말 그대로 데모크래틱 소셜리즘 이라고 합니다. 데모크래틱은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어찌 보면 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반대될 것 같은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라는 이 소셜리즘이 붙은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뭐 좀 말이 좀 안 되죠. 또한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민주사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들을 DSA라고 부릅니다. DSA,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를 줄임말입니다. 자, 이제 그들을 짧게 DSA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들이 추구하는 말은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마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완벽한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 복수정당제, 그러니까 뭐 북한처럼 노동당 하나만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다른 당도 있고 이렇게 복수정당제, 언론의 자유 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선거도 지지합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그대로 다 인정하고 확고히 지킬 것을 주창합니다. 독재나 폭력적인 혁명을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수명이 다했다라는 생각에 자본주의를 수정해야 한다라거나 또는 자본주의를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경제 체제를 무조건 없애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시장이 서민들의 삶, 특히 주거 문제나 의료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등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고 일정 부분 통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결이 비슷합니다만은 유럽의 이 사민주의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복지제도를 좀 늘리는 것을 주장하는 거라면 이들은 장기적으로 기업과 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정부의 통제를 더 강조한다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유럽식 사민주의보다는 유럽에는 사회민주주의, 즉 사민주의가 들어선 지는 꽤 오래됐죠. 그런 유럽식 사민주의보다는 조금은 더 가파른 개혁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들이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 작금의 미국 상황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이 DSA는 미국의 심각한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을 정면으로 저격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살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에 출마할 때 생활비 부담 완화, 아파트 임대료 동결,
무상교육 등 아주 선명한 진보 공약을 낸 겁니다. 기존 진보주의자들도 감히 외치지 못했던 그런 과감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는 이들을 아예 공산주의자, 빨갱이, 미치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국의 민주, 공화 딱 거의 뭐 두 당밖에 없는 소위 미국의 지독한 이 양당 체제의 기득권 정치인들을 향한 유권자들의 환멸이 커지면서 이 DSA의 열풍을 부추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부모가 파산을 했거나 실업자가 됐거나 심지어 집을 빼앗기는 등의 상황을 보고 자랐는데 이제 성인이 된 그들, 그런데 지금은 성인이 돼서 사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AI가 나타나서 AI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런 청년 세대의 지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묻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할 때 당신들은 뭘 했나요? 라고 질책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DSA가 스스로 답을 내놓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정치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위스콘신 주지사에 도전하는 한인 DSA 정치인 프란체스카 홍 주의원의 말에서 그들의 생각을 우리는 좀 읽을 수 있습니다. 홍 의원은 요즘은 억만장자, 심지어 조만당장자까지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이 소득은 더 처참해지고 있다. 그런 문제는 지금 가장 심각한 재앙이다라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차차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소위 점진주의식 민주주의. 이런 점진주의는 무책임한 것이다. 큰 위기에는 그에 걸맞는 속도의 큰 해결책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존의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홍 의원은 이제 내일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최종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누가 주지사가 될지 민주당 당내에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홍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DSA의 향방을 예측해 볼수 있는 주요 바로미터가 이제 내일 홍 의원에게 달려 있는 셈입니다. Democratic Socialist of America, 미국의 DSA의 향방이 내일 판가름 납니다.

네, 이어서 브루투스 너마저가 아니라 네타냐후 너마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벤야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장해제안을 합의했다라고 밝히자 이스라엘은 그 합의를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합의를 이스라엘이 부정하고 거부하는 일. 이런 일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일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내각 회의에서 미국과 하마스가 합의했다라는 그 15개 항의 합의안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마스가 완전하게 무장 해제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어떠한 철수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15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자신의 계획에 돌파구가 마련됐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우리 이스라엘은 합의한 바 없다. 그저 미국의 일방적인 발표다라면서 우리는 그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너마저? 자, 이 계획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함께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하고 국제 평화군이 치안을 담당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로 담겨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지지율이 매우 부진한 상황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지율이 연일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두 정상은 지지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180도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어떻게든 전쟁을 마무리하고 뭔가 해결해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양보에 반대하는 이 극우 인사들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국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극우 행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브루투스 너마저가 아닌 네타냐후 너마저인 그런 상황입니다. 기원전 44년 로마의 지도자 율리우스 카르사루 즉 시저. 이 시저가 암살당할 때 자신의 친구였던 마르크스 브루투스를 향해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마지막 말로 배신감을 표현했다라고 전해지는 유명한 말이 있죠. 물론 실제 역사적인 기록은 아닙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명대사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어느 순간 이 대사를 배신당했을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브루투스 너마저 가 아니고 네타냐후 너마저를 겪게 된 건데요. 이제 제2, 제3의 브루투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갈수록 강해져가는 폭염이 온열 질환을 넘어 인간의 생체 시계마저 앞당겨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주 강한 폭염의 경우에는 단한 차례 겪는 것만으로도 생물학적 나이 기준으로 약 6개월 더 늙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사이보그와 생체공학 시스템에 발표된 연구 결과, 추적 관찰 기간 4년 동안 실험 참가자의 58.8%에서 생물학적 노화 가속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세월이 4년 흐르는 동안 참가자들의 평균 생물학적 나이는 57.3세에서 62.3세로 5살가량 늘어났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노화 가속화의 정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거주 환경에 따라 달랐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높은 사람, 과체중인 사람, 또 도시 거주자, 습도가 높고 더운 아열대 기후 지역 거주자일수록 폭염 노출에 따른 노화 가속 정도는 더 심했습니다. 연구진은 그 원인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체온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심장과 순환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높은 인구 밀도와 빌딩 숲이 도시 기온을 더 높이는 열섬 효과 등을 꼽았습니다. 또 연구진은 분석 결과 폭염 노출은 총 콜레스테롤 및 당화혈색소 수치 증가와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폭염이 지질 및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제로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최근 애리조나주 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불법 제로자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급여를 지급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사기에 연루되는 행위를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악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체류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고용이나 금융사기 등의 미국 금융 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은행의 고객 신원 확인과 실사 규정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오는 17일까지 현행 고객 실사 규정의 변경안을 제안하고 11월 16일까지는 보다 광범위한 고객 신원 확인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과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신원이나 체류 신분과 관련된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받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납세자 번호, 즉 ITIN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객 확인 절차가 강화될 경우에 서류 요구가 더욱 늘어나거나 처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민국이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망명 신청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물론 앞으로 접수되는 모든 이민 관련 신청에 적용됩니다. 새 정책에 따르면 신청서가 접수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 증빙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담당 심사관은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청 없이 그 즉시 신청을 기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민국은 대부분의 경우 신청인에게 부족한 서류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즉각 기각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 아이스가 이달 말까지 현장 요원 전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스 측은 성명을 통해서 전국에서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아이스 요원과 수사관들에게 이달 말까지 바디캠을 전원 지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일정입니다.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 주장 사태가 터져나온 김원석 부동산의 김원석 대표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은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그동안 운영해온 회사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을 담은 7분짜리 동영상을 올려서 챕터 11 회생 절차를 통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와 채권자들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라고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 규모를 줄이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사업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다 라며 가족은 보호해달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영상 공개 후에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말도 안 되는 영상이다, 거짓 해명이다, 챕터 11이 아니라 챕터 7이다 라면서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김원석 씨의 뭐 해명인지 변명인지 설명인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발언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가족은 이번 사업과 법적 절차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전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는 집을 찾아가거나 시위를 하거나 위협하거나 불안감 주는 행동은 제발 멈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저를 비판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만큼은 이 일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할 것이냐?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0: 네, 뭐더 이상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김원석 씨 관련 법인들이 지난 7월 말 챕터 11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 파산인 챕터 7을 신청했다라며 김 대표가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마치 챕터 11만 신청한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자칫하면 김원석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 필터링 없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잠시 전에 들려드렸던 음성 녹취에서는 전해드리지 않았지만 김원석 씨는 영상 앞부분에서는 계속 챕터 11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또한 김원석 씨가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지도 않은 채 투자금만 그냥 받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고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원금과 이자 지급도 중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공방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는 남가주에서 주말 동안 산불이 세 곳에서 잇따라 발화돼서 주택가를 위협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쯤 LA 카운티 북부 고먼 지역에서 발생한 리치 산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1,10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진화율은 54%로 집계되었습니다. 산불 확산으로 한때 이 지역 5번 프리웨이의 통행이 제한됐고 고먼 일대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강제 대피령은 일단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산타클라리타에서는 8일 오후에 타샤 산불이 발생해서 인근 주택가를 위협하고 있으며 뉴홀패스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또 버뱅크에서도 월넛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스트 하버드 로드와 와일드우드 캐년 로드 인근에서 시작된 이 불은 약 40에이커까지 번졌지만 현재 70%가 진화되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평균은 6.69%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쉽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질 경우에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모기지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7%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이어서 다른 건 몰라도 안보와 경제는 그래도 공화당이었는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우위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와 경제 부문에 대한 지표가 최근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화당이 집권당이면서도 이 분야의 지지가 하락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곧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위기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로이터통신 여론조사 결과 안보 문제에 대한 지지도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오히려 뒤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 어느 당이 더 나은 접근 방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7%는 민주당이라고 답변했고 공화당을 선택한 응답자는 36%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안보 분야에서 공화당을 앞선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였을 때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화당이 민주당을 무려 11%포인트 앞섰습니다만은 약 2년 만에 그것도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렇게 답변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당이 경제 문제를 더잘 다루느냐라는 질문에서 54%가 민주당이라고 답변했고 45%가 공화당이라고 답하면서 민주당이 9%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왔지만 국가 안보는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항상 그것도 큰 격차로 앞서온 분야였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조차도 이런 구도는 유지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이 구도가 깨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워낙 서툴게 처리하면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점으로 여겨져 온이 안보 문제에서조차 미국인들이 갑자기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 비핵화를 이제 슬그머니 포기하려는 미국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서 핵 협상을 포기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의 이란 공격 명분이었던 핵 협상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리면서 당초 이란 핵 위협을 제거한다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의 목표가 이란의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확보로 바뀌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는 전쟁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야말로 긁어부스럼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경우에 이란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고위 측근들에게는 핵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전쟁에서 철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을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말을 직접 들은 고위 참모 여러 명이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난해 이미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파괴했기 때문에 내 임기 동안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라며 이를 근거로 승전 선언을 할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라고 핵심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그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파괴했다라는 것은 이번 이란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미 지난해에 있었던 공격입니다. 결국 이번 전쟁의 명분을 찾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명분을 못 찾으니까 전쟁을 끝낼 출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전의 명분이 분명해야 종전의 명분도 분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다라며 이란 전쟁의 목표가 핵 폐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로 옮겨졌음을 시인했습니다.

0: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 일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이렇게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 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소변색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붉은색을 띈다 이러면 단순한 탈수가 아닙니다. 혈뇨가 나타난 것일 수 있을 만큼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꼭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내 몸이 주는 신호에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glendalek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폭포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로우키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우키, 낮은 키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 또 바꿔 말한다면 좀 완화된 정책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 좀 온건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제 군사적보다는 경제적인 압박을 좀 더 하겠다. 뭐 이렇게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란을 참수시켜버리기 전에 이란은 이제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면서 매우 위협적인 발언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또 며칠 만에 군사 압박 카드는 집어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타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새로운 이 외교안보수장에 초강경파 인물을 아예 임명해버렸습니다. 완전 로우키가 아니라 이란은 완전히 하이키로 가고 있습니다. 자, YTN의 보도를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예, 보도를 들어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로우키라는 발언의 의미도 나올 것이고요. 또 이란의 초강경파 인물의 발탁이 의미하는 게 뭔지, 예,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기자 연결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 국제부 연결에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잔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로우키 발언부터 짚어볼까요?
3: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통화에서 이란 문제에 대해 로우키, 즉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과 부분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막대한 인플레이션과 재정난을 겪고 있고 군인들에게 급여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 정권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강력한 군사작전보다는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무력 충돌 수위를 낮추고 이란의 경제적 고사를 기다리는 장기적 경제 압박 전략으로의 선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추가 폭격은 비용과 위험만 늘릴 수 있으니 이젠 경제적으로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란도 똑같이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조금 더 버티면 미국이 협상 조건을 더 낮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함정입니다. AP통신은 이란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맞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엄청난 레버리지를 가진 만큼 최종 합의를 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를 양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란이 최상위 안보기구 수장에 모센 레자이 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임명했다고요?
3: 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모센 레자이 전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임명됐다고 전했습니다. 모즈타바의 군사고문이자 전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었던 레자이가 이란 최상위 안보기구인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강력한 수장이 된 겁니다. 혁명수비대 초기 구성원이자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혁명수비대를 이끌었던 레자이는 이란 내부 강경파 중에서도 초강경파로 꼽힙니다. 미국과 전쟁 중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제, 미국과의 전면전을 주장해왔습니다. 외신들은 이란이 양보 없는 비타협 노선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강경파 체제의 공고화와 대미협상 국면에서 주도권 강화로 평가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번 인사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막바지 협상 중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이란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의 피해 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호르무즈 재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는데 레자이가 외교안보수장인 만큼 앞으로 타협은 없단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임명이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해온 갈리바프 의회 의장에 대한 견제책의 일환이라며 이란 정권의 강경파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최고 국가 안보 회의가 레자이 체제로 구축되면서 기존 강경한 입장과 요구가 단기간 내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재한입니다.
1: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미국판 제작이 추진됐었습니다만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미국판 제작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판 대신 각국 시장에 맞춘 현지판 버전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 등은 현재 특정 지역 버전의 오징어 게임 제작, 즉 미국판 제작이 진행되는 것은 없지만 앞으로 각 국가별로 특징에 맞는 각국 현지판 오징어 게임을 제작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살모넬라 감염자 확산에 대한 범인은 멕시코산 할라피뇨였습니다. 연방 농무부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산 할라피뇨가 들어간 육류와 가금류 제품에 대해서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멕시코산 할라피뇨와 관련된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무려 27개 주에서 345명이 확인됐습니다. FDA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부터 보고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는 멕시코 시알로아주에서 재배된 할라피뇨와 연관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할라피뇨는 미국의 유통업체를 통해서 각 도매업체와 식당 등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CDC가 감염자 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발병 전에 멕시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멕시코 음식 체인점인 치폴레는 일부 매장에서 할라피뇨 사용을 중단했고 마켓 체인인 알버슨스는 할라피뇨가 들어간 샐러드와 살사 등을 리콜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에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환자들의 공통점이 멕시코 음식점에서 식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멕시칸 식당은 자제하시고 특히 할라피뇨 사용도 감염 확산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절대 사용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아시아 3대 자동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서 1.5% 감소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지난달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43,727대로 전년 동기 대비 62%나 증가했습니다. 차종별로 보면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85%, 엘란트라 하이브리드는 13%, 투싼 하이브리드는 5% 판매 증가했습니다. 일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년 대비 22%, 혼다는 15% 판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0: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우니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 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 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간추린 주연이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이 전이된 상태로 매우 고통스럽게 현재 투병 중이라고 차남 헌터 바이든이 밝혔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부친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이 암이 전이돼서 뼈와 그 이상으로 퍼졌다. 매우 고통스럽다라며 지켜보기가 정말 슬프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해 5월 뼈로 전이된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밝혔고, 같은 해 9월, 즉 지난해 9월에는 피부암 세포 제거 수술도 받았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민심의 지표라고 할수 있는 식료품 가격과 유가 등 소위 민생 물가와 관련해서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우리에게는 해결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영향과 관련해서도 현재 가격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해시 위원장은 그러나 관세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발끈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수입품 등의 가격을 끌어올려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자 주요 물가 지표가 점차 안정화 양상을 띠고 있다라면서 뜬금없는 답변으로 관세 문제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해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석유 회사가 그린란드 당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석유 탐사 시추 장비를 현지에 밀반입해서 그린란드 정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설립된 그린란드 에너지라는 회사는 최근 그린란드에 시추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 약 12개를 하역했습니다. 그러자 그린란드 정부는 성명을 통해 장비 반입은 사전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라면서 엄중 경고를 보내고 앞으로 모든 물류 작업은 광물자원 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은 뒤에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 정부의 승인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린란드 에너지라는 회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적 연결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 구상인 골든돔 사업에 관여하는 해군 출신 인사를 이 회사는 사외 이사로 영입을 했고 또 대선 당시 열렬한 마가 지지자였던 우파 종교 인사도 이 회사는 사외 이사로 영입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3만 명 내지 최고 5만 명이 러시아에 추가 파병될 예정이다라며 한국을 향해서 방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SNS를 통해 러시아 영토에 시시각각으로 북한군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처음엔 수백 명에서 그 다음엔 수천 명, 이제는 3만 명 내지 5만 명의 북한군을 러시아 영토에 파병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전장에서 싸운 경험으로 현대전쟁을 학습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미사일을 발견했다라며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공격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등 다른 반대 급부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려되는 것은 5만여 명 정도의 병력이 파견된다면 이들 중에 상당수가 현대전쟁의 경험을 쌓은 후에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대전의 전투 경험을 갖추게 된다라는 점, 이 점은 한국으로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0: 4시간 동안 매미의 소리에 노출됐던 18살 중국 남성이 일시적인 청력 손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닝보에 사는 양 씨는 지난달 숲으로 캠핑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부터 매미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매미 소리가 처음부터 매우 컸지만 4시간 동안 숲속에서 이 매미 소리와 함께 캠핑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 저녁 그는 귀가 붓고 막혀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새소리나 휴대전화 알림음 같은 고음역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그는 일시적인 청력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14일 동안 소음에 노출되지 않고 나서야 청력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닝보대학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매년 매미 울음소리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자연의 소리가 귀에 해가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매미 한 마리가 내는 소리는 인간의 청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매미 떼가 내는 합창은 오토바이 소리보다도 커서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 4 LA에서 만나요.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213-388-7979, 213-388-7979.
6: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은 확실히 지난주의 아침보다는 훨씬 좀 덜 덥죠. 적응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 기온이 낮아졌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좀 낮아졌습니다. 낮 기온도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이번 주에 최소한 9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89도, 내일 87도, 수요일 84도, 목요일 82도. 아, 입추가 지나니까 확실히 좀 다르죠. Well,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달 말쯤에 한 번 더 좀 더울 전망입니다. 자,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시면서 아, 내 삶을 좀 싹 바꿔보고 싶다. 리셋. 이런 거대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운동도 매일 한 시간씩 해주고 어? 명상도 하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막상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기 일쑤죠. 그런데요,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UCSF 연구진이 재미있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전 세계 17,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거창한 걸 시킨 게 아니고요. 딱 하루 5분에서 10분 아주 소소한 행동을 일주일간 하게 했답니다. 오늘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보기, 지나가는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 건네기, 잠시 창밖에 푸른 나무나 하늘을 온전히 5분 동안 바라보기,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참가자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훨씬 줄고 잠도 더 잘 자고 무엇보다 아, 내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 삶을 통째로 바꿀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굿모닝 차차차 함께 하시면서 딱 5분만 내 마음을 위한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자, 5분의 힘은요, 어쩌면 그 무엇보다 셀지 모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 뭐야? 아침에 뭐 어떻게 좋은 일 있었어? 아우, 주말에 애썼구나. 이렇게 나지막히 말해주는 5분,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삶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번 주도 차차차 해볼까요?

딱 5분의 행복을 이것만 잘 챙겨도요, 놀랍게도 우리의 스트레스 수치도 굉장히 줄어들고, 아 내가 스스로 잘 만들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작은 거지만 그런 5분 나를 챙기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 정말 오늘은 어떤 일이 나를 즐겁게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명상 음악도 좋고요. 준비 체조도 좋고 하루를 마친 다음에는 잠들기 전 5분 전에 감사 일기를 쓴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하는군요.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더운데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친구도 있고요. 또 세계 곳곳에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네요. 그래도 별일 없이 오늘도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이렇게 누리는 이 시간들이 정말 천국과도 같은 거지요. 곳곳에도 이렇게 산불이 나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콜롬비아하고 에콰도르의 강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큰 피해가 없길 바라지만 지구는 또 변함없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흔들흔들 터질 때는 터져야지 또 큰 걸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지진 소식도 나고 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지진 백을 준비를 했다가 아이 몰라 닥치는 대로 하자 이러고 저는 다시 해체를 했어요. 왜냐면 그 안에 뭐 넣어놓은 게 예를 들어서 패스포트도 넣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찾으려면 또 그 백을 막 들어야 돼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좀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편한 신발, 약도 챙기시고 중요한 서류도 좀 챙겨놓고 무엇보다 비상식량과 그리고 물 이렇게 작은 병으로 해서 여러 개 나눠서 그렇게 넣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매일매일 순간이 최고의 오늘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이 정말 최고다. 응? 그렇지만 뭐 더 좋아질 일도 있겠죠. 내 마음의 그 넓이나 여러 가지가 든든한 튼튼한 근육이 만들어지면 또 더 느끼는 것들이 체감 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말에 글렌데일에서는 재미난 일이 있었네요. 바로 민머리 모임이었습니다. 미드업이라고 이 미드업에 가면 여러 가지 뭐 취미나 똑같은 고민이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여기에 볼드 미드업이라고 해서 수백 명의 민머리 그러면 이렇게 볼드 대머리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반짝이는 스타일을 응원하고 웃음을 나눴다고 합니다. 연대감을 표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머리를 삭발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나도 참여하지 뭐 우리 남자친구 대머리인데 나도 그거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줘가지고 $100를 받고 머리를 미는 그런 여성도 있었어요. 머리가 빠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해라 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따뜻한 조언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길에서 나 같은 민머리를 만나면 민머리라니까 좀 그러네. 대머리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게 되어 일종의 의리이자 따뜻한 유대감이다. 나와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축하해주는 유쾌하면서도 그런 마음 훈훈한 풍경이 글렌데일에서 지난 토요일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 같이 살아가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돼주자라는 그런 모임 필요한 때죠. 이런 마음이라면요. 그래도 세상이 살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더운 요즘 보니까 그 시에라 마드리의 주택가에 어느 풀장에요. 커다란 검은색 곰 한 마리가 수영을 유유자적 즐기는 거예요. 야, 그러고서는 탁 마당으로 와서 탁 유유히 또 떠났습니다. 이걸 보니까 굉장히 대리만족을 느끼더라고요. 아우 얼마나 시원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불이 나서 고생을 하는 그런 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세상에 어떤
팜에 이게 텍사스주 포트밴드 카운티에 있는 한 가정집입니다. 이 집에는 반려 거위가 있대요. 반려동물 바로 거위를 키우는데 이 구시라는 이름의 반려 거위가 갑자기 한밤중에 이렇게 거친 울음소리를 울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쟤 왜 저래? 응? 뭔 일이야? 하고 나가봤더니 세상에 축사에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호스를 잡고 불길을 잡았고 다행히 축사 안의 동물들은 모두 다친 곳이 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반려동물이 어떻게 울었냐면요. 세상에 이 불났어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쳐서 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소리쳤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거위가 이렇게 울었어요. 아니 그래서 이 기특한 거위가요 다른 동물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해놨네요. 저쪽 제가 아는 분이 이번 주에 글라시어 내셔널파크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렸죠. 지금 산불이 났던 스포카네 카운티 스포카네 가서 비행기를 도착을 하고 LA에서 거기서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면 빙하공원 글라시어 내셔널파크를 가는데 거기에서 캠핑을 하는 걸 기획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입니다.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라시어가 이 빙하가 지금 뭐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다고 그러죠. 아 근데 스포칸에 불이 빨리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불났던 게 누군가 방화를 해서 그랬다 그래서 체포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종을 울려주면서 우리도 이 거위처럼 아 울려주면서 잘 서로를 보호해야 되겠네요.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과 팔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9: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아침 10시부터 12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오늘의 탱자 뮤직 극장.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스토리와 함께, 음악과 함께, 그리고 이 음악이 가슴에 다가오셨다면 생방송 전화로 여러분의 얘기도 함께 나누는, 수다도 떨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생방송 전화 아시죠? 1351-2291 135312291 135가 아니고 홀수 번호를 거꾸로. 아, 번호 얘기하니까 파워볼이 얼마요? 세상에, 빌리온에, 원빌리온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가면서 사야겠다. 딱 $10만. 응? 5312291 둘이 둘이서 하나를 구한다. 2291-2291-2291. 오늘 연결되신 분께는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그리고 올림픽 칼국수, 팥죽이 너무 맛있어요. 팥죽 먹은 지 좀 됐네. 빨리 가봐야 되겠어요. 칼국수도 맛있고 열무 비빔국수, 그리고 우거지 갈비탕도 맛있고요. 세상에, 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것들이 많은 올림픽 칼국수에 50불 상당의 식사권, 그리고 제주하러의 식사권 50불 선물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화주세요 할 때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시원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아, 지난 주말에 시원하게 바다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83년도 중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사랑했던 짝사랑했던 이 여자친구가 내 편지에 답장으로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라고 이 노래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 후로 열심히 연습해서 3학년 봄 소풍 때 저수지 뚝에서 마이크 없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요. 근데 그때 짝사랑했던 그 여자친구는 2004년도 30대 중반 이른 나이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지 뭐예요. 그래도 이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아리면서 첫사랑 그 친구가 떠난 지 20년이 더 지났건만 이 노래만 들으면 그냥 설레이네요. 파도 소리가 들리고 햇살은 눈부시고 괜히 마음이 젊어질 것 같은 월요일 아침 되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가끔 우리가 이렇게 바다로 달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트래픽을 헤치고 바다도 가고 불타는 라스베가스도 그 먼 길도 아이를 위해 아빠 수영장에서 나 수영하고 놀고 싶어 라스베가스 가고 싶어 그 먼 길을 달려가는 좋은 아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1967년 영화 007 미국 친구들한테 007 이러면 안 되고요. 007 007 007의 주제곡으로 세상에 나온 노래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낸시 시나트라가 부른 You Only Live Twice. 아니 원스가 아니고 왜 트와이스야? 당신은 인생을 두 번 산다? 이 노래에 따르면 첫 번째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고 두 번째 삶은 사랑을 만났을 때 다시 시작되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니면 죽었다가 어우 나 이제 살았구나 아니면 오늘 매일매일 난 살아있구나 그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계신가요? 최근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매일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런 분은 매일매일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 노래처럼 오늘 다시 두 번째 인생처럼 살아봐요.

네,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탱자 뮤직 극장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오늘은 어떤 탱자분이 전화 주실지. 선물도 세상에 50불짜리가 어디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전화 한 통에 50불 상당의 맛있는 식사권도 드립니다. 소반식당 올림픽칼국수 제주화로에 식사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전화 열어놨습니다. 주실 전화번호 213-531-2291 아니 전화해서 무슨 얘기할까? 뭐 이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 아침에 안부 나누는 거죠.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생일이신 분도 좋고요. 혹은 뭐 누가 축하해 줄 일이 있으신 분도 좋고.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옛날 고향의 그 바다가 그립다.

0: 아, 월요일인데 월요일이라 한가한가. 왜 전화가 없지? 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할까. 이 붐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디 그냥 전화를 막 걸어볼까요? 어떡할까. 오늘 뭐 상품권 굳었네. 이거 어떡하지? 내일 다시 쓸까요? 언젠가 전화가 오겠지 이러면서 오늘 탱자 뮤직 극장의 생방송 라인은 이제 닫을까요? 말까요?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번호 213-531-291입니다. 어머, 전화가 왔어요.
1: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자꾸 기운도 빠지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는데
0: 네.
1: 네, 그 겨울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네. 녹용인삼 뭐 이런 보약들을 먹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네, 몸을 대표가지고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만들고 또 혈압 있는 사람은 겨울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몸이 수축하니까 혈관도 따라서 수축해가지고
0: 네.
1: 혈관이 확장이 돼야지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런데 여름에는 날이 더우면서 네. 땀도 흘리면서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0: 오히려 좋다.
1: 혈압이 잘 떨어져요. 혈압약을 안 먹어도 혈압이 정상 나올 때가 많아요.
0: 네.
1: 여름에는.
0: 그래서 네. 겨울에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겨울에 뇌졸중 많이 맞고 겨울에 많이들 좀 돌아가시죠.
0: 네.
1: 여름에는 뭐 하다치 더가 폭죽져가지고서 뭐 그 죽은 사람도 뭐 몇십 명 있는 모양인데
0: 네.
1: 여름보다는 겨울에 더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0: 아, 우리 선생님 왠지 말씀하시는 게 의료계 메디컬 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의사 선생님이신가?
1: 저는 의과대학도 안 나오고
0: 네.
1: 또 그렇지만은 이런 그 뭡니까? 책도 좀 많이 보고
0: 네.
1: 네, 또 방송계 통해서 옛날에 거기 그 라디오 서울에 주혜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0: 그럼요. 예, 선배님. 주혜랑
1: 선배. 주혜랑 맞아. 주혜랑 씨가 예. 토요일에 그 건강을 위해서
0: 네.
1: 닥터를 불러가지고 한 시간씩 그 닥터가 나와서 건강 강좌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매주
0: 네,
1: 토요일
0: 네.
1: 아침에.
0: 네, 네. 네,
1: 그런 거 들으면은
0: 네.
1: 상식적인 그 많은 걸 배우죠. 들으면서도.
0: 아, 우리 네,
1: 그러니까
0: 말씀하시는
1: 나는 열심히
0: 보니까,
1: 듣고 네. 책도 읽고
0: 네.
1: 그래가지고 그런 그 건강에 관한 상식이 많아요. 저한테는.
0: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1: 친구들한테 네. 알려주면은 네. 너는 왜 그렇게 뭘 많이 하냐고 그러는 그러죠.
0: 아니 주로 만나면 이제 건강 얘기가 주잖아요. 그죠?
1: 그렇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네.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0: 네.
1: 근데 보면은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한데
0: 네.
1: 잘못 먹어서 생긴 병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0: 그렇죠.
1: 근데 한 가지 얘기하면은
0: 네.
1: 우리 동창생 중에 뉴욕에 사는

0: 이시성을 가진 친구하고
1: 예,
0: 또
1: 이시성.
0: LA에 사는 김시성을 가진 친구가
1: 네.
0: 둘이 다 귀머거리가 됐어.
1: 귀가 멀었어요?
0: 네, 귀가
1: 응.
0: 먹어가지고 보청기.
1: 예.
0: 네, 보청기를 끼고 있어요, 둘다 다.
1: 네. 그
0: 네,
1: 이유가.
0: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1: 네.
0: 친구들끼리 얘기하기도 힘들고 말해.
1: 그렇죠. 응.
0: 근데 내가 두 사람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1: 네.
0: 아 이게 두 사람 다 사심이 광이야.
1: 아,
0: 사심이
1: 네.
0: 알죠?
1: 사심이.
0: 수시 사심이.
1: 예.
0: 예.
1: 회. 응.
0: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두 놈이다. 이거 만나기만 하면 사심이를 먹었는데 이놈 두놈 다, 저 보청기를 끼고 있는 거야.
1: 예.
0: 그래서 이제 구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1: 네.
0: 아닌가 다르게 딱 나오더라고.
1: 뭐라고요?
0: 사심이 생선은 생선 큰 생선
1: 네.
0: 생선에는 수은, 납,
1: 네, 중금속들이.
0: 카드뮴
1: 네.
0: 중금속이 많다 이거야.
1: 네.
0: 근데 이 중금속이 중독되면은
1: 네.
0: 시력도 나빠지고 청각도 나빠진다 딱써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
0: 있어.
1: 골고루 먹어야 돼. 지나치게 한 것만 파서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이 친구 여기 사는 김시성을 가진 친구는
1: 김치성.
0: 돈이 있으니까
1: 네.
0: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 일본 거기 그 집에 가면 사시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1: 네.
0: 이번에도 내 앞에서 예약을 하더라고. 호텔 예약을.
1: 아유,
0: 아, 그렇게
1: 야.
0: 광이야. 그리고 내가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은 고맙다 소리 안 해. 고맙다 소리 안 하고,
1: 예, 그냥 먹으러
0: 아이,
1: 가.
0: 인생은 다 각자 다 철학이 다르고 다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한 10년 살다 죽을 거래. 먹을 거 시키고 먹고.
1: 아,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지금 뭐 어차피 보청기 끼셨는데 그분이 뭐 이제 와서 아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시미를 포기하고 또살순 없겠죠. 아. 아니,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 아버님도 나중에 귀가 어두워지셔서 누굴 만나면 얘기를 네, 안녕하세요. 그 사람 입만 보고 네 하고 추측하고 이렇게 혼자 그러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짠했는데 저도 나중에 혹시 그런 거 하니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왜냐면 이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헤드폰 소리를 크게 제가 듣는 버릇이 있어서 요즘 오른쪽 귀가 좀 아파서 이제 방송을 좀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0: 가능하면
1: 예.
0: 헤드폰은 소리를
1: 예.
0: 작게 해야 돼요.
1: 작게. 근데 이게 작으면 또 답답해서 안 들려서. 그죠?
0: 뮤지션들이
1: 예.
0: 늙어서 헤드폰 끼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1: 예.
0: 조심해야
1: 그렇죠.
0: 돼. 나도 음악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1: 네.
0: 음악을 그래서 헤드폰을 안 끼고 그냥 스피커로만 들어요.
1: 아, 선생님 그 좋아하시는 노래 제가 오늘 신청곡 하나 틀어드릴게요. 뭐 좋아하세요?
0: 내가 그 한미옥 씨한테
1: 네.
0: 지난주에 가서 종이 한장 남겨놨는데 그 여름에 듣는
1: 파이프라인.
0: 썰프 뮤직이라고 내가 적어준 거 받았어요.
1: 네. 지금 갖고
0: 그분이.
1: 있어요. 제 앞에 있어요. 파이프라인. 요거 벤처스에.
0: 파이프라인. 그 유명한 곡이에요. 왜냐하면은
1: 네.
0: 와이키키에서 운전하고서 한 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1: 네.
0: 노시쇼에 거기 매년 그 썰프 챔피언십 경기가 열리는데
1: 네.
0: 거기에 가면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지명이 있어요.
1: 네.
0: 거기에 파이프라인으로 불렸나 하면은
1: 네.
0: 파도가 그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줄줄이 줄줘서 있듯이 파도가 그냥 줄줄이 쭉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예명을 붙여놨는데 그 뮤직을 또 작곡해가지고 연주한 애들이 또 여기 로스앤젤레스 출신 애들이 그때 60년대에
1: 네.
0: 그 서프 뮤직이 많이 나왔죠.
1: 아, 요 노래 우리 한번
0: 그래서
1: 들어보도록 해요.
0: 그거 한번 들으면
1: 네.
0: 좋죠.
1: 아, 선생님 오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건강하시고요.
0: 네.
1: 네. 아,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 이래서 빌보드 10위 안에 들었던 60년대 송에서요. 글씨도 얼마나 잘 쓰시는지 우리 런쥔 선생님이 지난주에 바로 이 편지를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제가 얼굴은 못 뵀지만 야, 이 정성스럽게 1위부터 8위 그중에 1위가 바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노래는 잠시 후에 말씀 듣고 와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권도환 박사 법무사 권도환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 아빠!
2: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4: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7: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8: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9: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 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쿨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0: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1: 야마바 리졸텐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우리 론존 선생님이 하와이 오아우섬 파이프라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한번 그 오아우섬 전체를 혼자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파이프라인도 지나갔답니다. 부모님을 하와이로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하와이로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언니랑 조카도 초대를 해서 하지만 다들 도착하기 한 3일 전에 제가 가서 혼자 운전하고 혼자 어느 식당 가서 밥 먹고 하는 그 시간도 너무 행복했고

섬에 살던 귀여운 토착 동물들과 갓 태어난 바다 거북 새끼마저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원주민 또 레인저 대원들이 팔을 솜에 붙이고 나섰어요. 무려 20년 동안이요. 그래서 3,700에이커가 넘는 넓은 땅을 마당 구석구석 길가 하나하나 직접 발로 뛰면서 개미집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집 마당은 쉰 번도 넘게 찾아가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이 작은 개미들을 섬에서 완전히 내보내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건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이겠죠. 대단하다. 20년 동안 이 개미들을 우리의 토착 동물들을 해치는 이 개미들을 우리 싸우자 해서 드디어 물리쳤다는 그런 뉴스가 어제 떴어요. 그래서 야, 그렇죠. 어떤 자연에 뭔가를 데리고 갈 때는 굉장히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우리도 오늘 우리 삶에서 끈질기게 괴롭히는 작은 고민들이 있다면 이 얘기를 떠올리시면서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다면 보면 결국은 좋은 날이 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결국은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자, 시원하게 하와이에 우리 오하우섬의 파이프라인 그 파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론정 선생님의 더운 여름날 듣는 서프 뮤직 넘버 원으로 추천하신 노래 파이프라인.

우리 다정님이 옛날 해변가에 둘러앉아 손수건 돌리기 하는 그때 추억도 생각난다 그러셨어요. 라서 방송 들으면 척척박사가 됩니다. 우리 럭키비키님. 귀는 자꾸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TV 볼륨 자꾸 높여지길래 한 단계씩 볼륨을 낮추는 버릇을 들였더니 TV를 아주 낮은 볼륨에도 잘 들리신다고, 소모지처럼 이젠 작은 소리에도 잘 들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서 저랑 국제전화 전화를 통화를 못해요. 여기냐? 그래, 엄마 바꿀게. 이러셨는데 돌아가시기 마지막으로 저랑 통화했을 때 저랑 한 30분 통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 아버지, 지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이 귀 잘 들리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걸 말이야, 아주.

소리를 작게 해놓고 자꾸 듣는 연습을 했더니 아 이게 귀가 들리네. 이래서요 저랑 진짜 10여 년 만에 전화로 그렇게 통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마지막 가르침은 뭐든 연구하고 내가 노력하면 안 들리던 것도 이렇게 듣는다.

0: 그래서요, 걷지 못하는 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뛰잖아. 아, 대단해요 우리는 진짜. 자,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혹시 그동안 몸도 움직이기 싫었던 분은 단 5분이라도 시작을 해서 걷다 보면요, 걷다 보면 생각도
1: 타이어 뽑아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프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2: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3: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2: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3: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4: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3: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4: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5: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6: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213-388-7979 213-388-7979
5: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조지루시 코끼리.
1: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0: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 보온 보냉물병, 조지루시 대표작 보온도시락, 전기 보온밥솥, 전기 전골냄비 및 전기 생선 구이기, 전기 그릴 등
0: 주부들의 애정템 조지루시.
1: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좋은 제품과 특별한 혜택을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 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0: 진짜로 140불짜리 호마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1링에서 만나요.
1: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2: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2: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3: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요즘은 후코이단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아프신 분들뿐 아니라 일반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유지 차원에서 후코이단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 소비자분들과의 상담 내용 중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 중 하나인 후코이단 순도와 황산기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후코이단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신 일반 소비자분들은 시중에 광고를 보시고 단순히 후코이단 순도나 황산기 수치가 높으면 좋은 후코이단이 아닌가 하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매우 흔한데요. 세계 최대의 후코이단 연구센터인 NPO 후코이단 연구소에 의하면 후코이단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후코이단의 순도나 황산기가 아닌 바로 황산기와 후코스가 결합한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도나 황산기 값은 후코이단을 구성하는 여러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 후코이단 효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황산화 후코스의 함유량입니다. 단순 황산기 수치가 높은 식품을 찾으신다면 굳이 후코이단을 드시기보다는 브로콜리나 양파, 마늘을 드시는 게 쉽고 빠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황산화 후코스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수한 후코이단이라는 점을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조류에서 후코이단 고유의 황산화 후코스 절대값을 뽑아내는 것이 기술력이고 후코이단 효능의 열쇠인데요. 후코스가 가장 풍부한 오키나와산 모직구 후코이단, 양질의 황산기를 포함한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면역력 증강을 지원하는 버게스 공법의 아가리쿠스 버섯의 뿌리 균사체, 이 세 가지 원료만을 사용해 만든 복합 후코이단일 때 비로소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 수치를 나타내며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NPO 후코이단 연구소의 근거 데이터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중에 보실 수 있는 후코이단 제품들 중 단연 가장 높은 황산화 후코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995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은 물론 풍부한 황산화 후코스를 경험하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직구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굿모닝 차차차 후니 탱자 어서오세요.
10: 안녕하세요. 아직도 찰물미에
9: 어디 다녀왔지?
10: 네?
9: 어디 다녀왔지?
10: 아니 어디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아침에 사무실에 올 때요. 네. 지금 차가 딜러에 있어요.
9: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거 못 고쳐 한 달 된 것 같아.
10: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에 네. 다시 맡겼는데 금요일날 네. 다시 맡긴 거예요.
9: 네.
10: 아 근데 이건 진짜 제가 레몬법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금방 차를 뽑아준다 했지만 오늘 아침에까지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갔다가 다시 또 우버 타고 지금 온 건데 우버 기사분이 아 저 지금 막 죽는 줄 알았어요.
9: 왜요?
10: 한 두 번 부딪혀서 사고 날 뻔하고요.
9: 허? 어머
10: 여자씨가 딱 인상부터가 안 좋았어.
9: 어어.
10: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9: 네.
10: 그 남쪽 나라 분이신데 남자분 네. 온몸에 분신이에요.
9: 어어.
10: 얼굴까지 이만한 선글라스 모자 딱 쓰고 옷도 갱스터처럼 입었어.
9: 어머 어떻게
10: 차는 또 테슬라예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리죠. 근데 온몸이 문신인 것까지는 좋은데 막 그 뭐야 악세사리하고
9: 뭐 그 제가
10: 그래서 계속 제가 처음에 이제 하다가 이제 커피가 있으니까 이거 차 이거 좀 내려서 컵홀더 써도 돼요? 물어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9: 커피가 누구 커피였나요?
10: 제 커피 이제 머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뒤다가 내려서 홀드를 쓰겠다 써도 되냐 보통 그럼 쓰세요 이렇게 할 텐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먹 있는 거예요. 그래서
9: 영어를 모르나?
10: 그래서 이분이 영어를 못하나 해서 세 번을 물어봤더니 딱 보더니 고개를 딱 뚫는데 코까지 뚫은 거야. 저를 개인적으로 코하고 입, 혀 뚫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 취향이에요. 여성분도 싫어해요 뚫는 게.
9: 최근에 제가 또 본 그 어떤 언니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분인데 목욕탕에서 뵀는데 배꼽
10: 네.
9: 있죠?
10: 네.
9: 거기에다가 피어싱을 했더라고요.
10: 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9: 그리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혓바닥 이렇게 했어요.
10: 혓바닥 그다음에 입술.
9: 먹을 때 그거 안 건드.
10: 그 너무 저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9: 근데 뭐 개성이니까 저는 뭐 존중해요.
10: 아, 저도 뭐라는 거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좋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이 또 코까지 딱 뚫으니까 속았잖아요. 그래서 아 기분 나쁘다. 저 보더니 그냥 하라고. 그리고 저도 아유 얘기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침에 생각할 게 많아갖고 와 근데 차 후레일 그 막힌데 막 진짜 몇 번을 박아봐 진짜로 달려갖고 그 차 사이를 흉 가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 시다질라게 뭐 이러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고 뭐 이 아저씨 왜 이러네 막 멀미하고 막 죽겠는데 혼자서 그렁그렁 소리를 내요. 고양이처럼 진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숨소리가 네. 그렁그렁 그래. 그래서 계속 땅꾹질을 하고 그렁그렁 땅꾹질.
9: 아 어떡해.
10: 아 오늘 막 계속 멀미나고 막 짜증나가지고 그냥 내릴까 그러다가 지금 오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9: 아 그랬구나.
10: 네. 아, 진짜 우버도 진짜 어쩔 때는 정말 기분 좋게 탈 때가 있고
9: 네.
10: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그분이 자기의 그 안전을 위해서
9: 네.
10: 차 안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인이 있고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더 무섭구만. 무슨 누구를 누가 누굴 녹화하고 있냐고.
9: 그래요. 아니 그래서 리뷰를 봤잖아요.
10: 네.
9: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우버를 하시는데
10: 네.
9: 그분은 음악을 그렇게 그렇게 좋은 걸 트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 뮤직하고 막 그분은 평점 4.8인가?
10: 이분은 4.9예요.
9: 그런데 그래?
10: 그래 제가 봐서 4.9 협박한 건지
9: 자기랑 뭐가 안 맞나 보다.
10: 아 근데 그냥 아니 남자분 저는 패션 갖고 뭐라는 건 아닌데
9: 네.
10: 그냥 운전하는 게 너무 험악하게 하니까 사람 태우고
9: 그랬구나. 고생 많았네요.
10: 아 멀미했어요.
9: 아 멀리도 갔다 오시고
10: 그러니까 주말에
9: 고생했어.
10: 일 때문에 좀 갔다 오고 너무 더웠어요 주말에.
9: 네.
10: 여기도 더웠죠?
9: 여긴 별로.
10: 정말? 한 100도 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9: 아니에요. 여기 시원했어요. 이 정도면 시원한 거지.
10: 아 요새 왜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9: 나 더위 적응이 이상해. 됐어. 나 이상해 요즘.
10: 여러분 미역장 한 달 전만 해도 아 더워 맨날 이러셨거든요. 더워 이러더니
9: 부채를 달고 살았죠.
10: 요새는 좀 쌀쌀하지 않아?
9: 추워.
10: 달지겨.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9: 그래도 이번 여름에요. 에어컨 네. 한 번도 안 켜고
10: 아직까지요?
9: 있던 선풍기마저 고장나서 근데 너무 적응을 잘해서 이제
10: 아니,
9: 추워.
10: 아니 이상해. 이상해.
9: 아니 내추럴이 좋은 거예요.
10: 아니 뭐 내추럴
9: 그래도 좋은데. 이 정도면 우리는 냉장고에서 사는 거예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 봐요.
10: 저 122도였거든요 이번에.
9: 라스베가스가 네. 122도였어요. 거기 어떻게 살까?
10: 진짜 문 열 때마다 그냥 딱 건식 사우나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9: 와 세상에.
10: 너무 숨차다.
9: 여기 LA 들어오니까 여긴 냉장고죠?
10: 아니 그냥 그 정도나. 아니 오는데도 100도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덥냐 여기도 그랬는데 아니었나 보죠?
9: 아니에요. 여기 그래도 시원했어요.
10: 그래요?
9: 90도. 어제 90도였어요. 최고.
10: 야 90도가 시원해요?
9: 오늘은 최고 87도. 오 90도면 시원한 거지.
10: 진짜 적응 잘하신다.
9: 응. 나 적응 다 했어 이제. 사우디 가도 돼.
10: 사우디 가도 돼. 진짜. 자 오늘 어때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또 순매담을 또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
9: 그렇죠. 순매담 들어가 볼까요?
10: 네.
9: 네.
10: 오늘의 순매담의 주제. 아 이건 제가 저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9: 네.
10: 중년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9: 탑텐. 야, 남자는 자존심이에요.
10: 근데 남자는 항상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9: 맞아요.
10: 남자는 절대로 철들지 않아요. 철드는 순간 이제 강을 건널 때가 된 것 같다 생각이
9: 그래요.
10: 드는데 남자는 진짜 자기 옛날 어릴 생각이 쭉 머물러 사고 있거든요.
9: 네.
10: 그러니까 남자들 친구들 만나는 거 봐요. 얼마나 유치하게 놀아 남자들끼리.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그래.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고 항상 그대로예요. 근데 어느 순간 현실에 맞닿을 때
9: 네.
10: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자 12. 정말 작은 글씨 안 보일 때.
9: 작은 글씨가 안 보일 때.
10: 이게 딴 때는 괜찮은데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 라벨에 뒤 라벨이 안 보이는 경우 많죠. 솔직히 네. 많죠.
9: 저도 어느 순간 그렇죠. 아니 라벨이 왜 이렇게 작아.
10: 저도
9: 돋보기로 본다니까.
10: 이거는 현행법을 바꿔야 돼. 안 보여요. 그 전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갖고
9: 그렇죠 다들
10: 시켜 보잖아요.
9: 아니 식당 가면 메뉴판을 그렇게 해서 보시잖아 우리.
10: 그 메뉴판도 그렇게 이제 요새 네. QR 코드로 찍잖아. 그럼 QR 코드 차라리 늘릴 수 있으니까 좋은데.
9: 네.
10: 아 그 이제 진짜 안 보이잖아요.
9: 메뉴판을 이렇게 멀리했다가 아유 안 되겠네. 네가 봐 이러잖아.
10: 이렇게 안경 들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작은 글씨가 안 보일 때 그때 중년으로서의 잠깐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9: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적응하고 사는 거야.
10: 근데 옆에 또 젊은 애가 아, 오빠 글씨 안 보여? 읽어줄까? 막 이러면 짜증 확 나죠.
9: 아 근데 네. 우리가 그래서 저기 들 보고 네. 들 듣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10: 근데 나이가 들면서
9: 그런데요.
10: 라벨은 봐야 돼요. 이제 더더욱더 몸에 좋은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9: 아
10: 그리고 유통기한 왜 이렇게 안 보여요?
9: 아 유통기한 좀 넘은 거 먹어도 돼.
10: 어? 그래요? 신고 드실 줄 아세요?
9: 나는 유통기한 지난 거 웬만큼 먹는데.
10: 저 너무 지난 거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고 좀 안 지난 거 먹고 싶어요.
9: 네.
10: 네. 자 9위. 계단 몇 개밖에 안 오르는데 숨 찰 때. 야 이거 진짜
9: 이거 그래.
10: 이거는 계단도 그렇죠. 몇 한 블락 걸을 때 숨 찰 때 있어요.
9: 네.
10: 그러면
9: 그러니까 꾸준히 움직여줘야 돼.
10: 진짜 계속 움직여야지 이게 어릴 때 생각하고 이게 젊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9: 네.
10: 그래서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운동을 갑니다. 하루 운동인데 3일 동안 알아두어. 이게 중년 남자의 슬픔이죠. 하루 운동하면 3일 저 지금 그
9: 무리했거든요.
10: 지금 어깨랑 등이랑 네. 너무 아파하고 다리도
9: 근데
10: 제가 다리를 못 쓰잖아요 지금.
9: 그걸 극복하고 꾸준히 하면 괜찮아요.
10: 그러니까 극복하면 돼요. 근데 이제 하루하고 3일 아픈다는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9: 그쵸, 그쵸, 그쵸.
10: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볼링을 오랜만에 치시잖아요. 볼링 사실 자주 안 치니까
9: 네.
10: 오랜만에 쳐요. 사람들 또 아 볼링 오랜만에 나 또 한 몇 초에 한 번 150 가지 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하루 쳐 한 두세 게임 치자 다음날 뒤쪽 다리랑 엉덩이랑 이쪽이 어찌나 땡기는지 안 쓰는 근육을 쓰니까.
9: 아니 저는 골프 네. 공도 마련하고 신발도 샀거든요.
10: 골프요?
9: 근데 예, 딱 아니 볼링 예. 딱 치는 순간 네. 왼쪽 고관절이 찌찍 그러더니 뒤지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 많이 했어. 그래서 다 그냥 골프 아니 볼링공 누구 주고 막 그랬지.
10: 그러니까 근데 볼링공 누구 주셨다고
9: 200불 넘게 주고 샀는데
10: 아
9: 할 수 없어. 안 맞는 거는 빨리 정리해야
10: 그나마
9: 돼.
10: 그나마 또 공도 무거운 거 사셨다면서요?
9: 네. 잘못 샀어요. 내 주제를 모르고.
10: 그러니까.
9: 16파운드. 어? 아
10: 그러니까.
9: 미쳤어.
10: 뭐 파워볼러야 파워볼러.
9: 나 이제
10: 아니,
9: 다 내려놨어.
10: 16파운드냐고. 말도 안 돼.
9: 아, 난 롤러브레이드도 다 이제 정리하고 내려놨어.
10: 아, 맞아요.
9: 왕년에 에브리데이 5 마일을 제가 롤러브레이드 탔어요. 진짜 에브리데이.
10: 그 막 뒤로 막 돌고 막 이런 거.
9: 턴도 하지.
10: 아, 그럼요.
9: 근데 지금 넘어지면 이제 아스팔트 이제 사망이야. 그래서 네,
10: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9: 정리해,
10: 옛날 생각하면 안 됩니다.
9: 네.
10: 자, 7위. 젊은 사람들 옆에서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 이거 진짜 가슴 아, 아파요.
9: 아, 진짜.
10: 그만 요새 진짜 와, 진짜 폼 미쳤다.
9: 그거는 알아들어.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옛날에 네. 킹 받는다는 말.
10: 킹 받어.
9: 심지어 뭐 방송에서 맨날 네. 킹 받는다 막 둘이 그러는 거야.
10: 킹 받죠. 막 이러면
9: 저 뭔 말이야 그랬거든요.
10: 도파민 완전 장난 아니다 말이야.
9: 뭐 아니 왜 킹을 받아?
10: 킹 받죠.
9: 나는 퀸 받죠로 말.
10: 아 근데 요새 말 진짜 못 알아는 거 많아요.
9: 어떻게 하겠어? 그 뭐 또 문화니까.
10: 그래서 제가 한번 아는 배운 게 낄낄 빠빠라는 걸 배웠거든요.
9: 그건 알지.
10: 그거 아세요?
9: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잖아. 그거
10: 거야.
9: 너무 중요한 얘기야. 그건 난 좋아요.
10: 그 제가 쓰는 게 맨날 이거만 뭐만. 됐어. 나 낄낄 빠빠 하면 요새 그런 말 안 써요. 딱 그래요. 또 안 써 요새.
9: 아 요즘 그건 너무 오래됐지.
10: 그러니까.
9: 예.
10: 어이가 없어. 나 아직도 그 안녕 반가 반가 막 이런 거 쓰는데.
9: 반가 반가.
10: 하이롱 반가. 아무튼
9: 네.
10: 그거를 몰라들어서 집에서 검색하고 이럴 때
9: 네.
10: 자존심 상합니다.
9: 근데 그랬던 어르신들이요 어느 날 만났는데
10: 네.
9: 아우 그거는 진짜 일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10: 그게 뭐예요?
9: 어 재미
10: 아, 재미일도 없어.
9: 하나도 없다. 일도 없어. 어.
10: 그 요새 그렇게 얘기하죠.
9: 어, 어르신들도 일도 요즘 일도 없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10: 아, 그 이상한 표현 같아요.
9: 어, 이상해. 뭐 일도 없어.
10: 하여튼 그래도 이런 것들은 눈치도 대충 알아듣겠는데 못 봤어. 전혀 못 아는 말들을 MZ들이 하면 진짜 대화가
9: 신세대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10: 그럴 때 기분 나쁩니다. 자, 6위.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얼굴보다 배가 먼저 인사하고 있을 때. 내 배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 있어.
9: 발이 안 보일 때.
10: 예전에는 막 쫄티 입고 그랬거든요. 우리 몸 좋을 때. 야, 요새는 티셔츠가 배를
9: 배
10: 먼저,
9: 가리는 거.
10: 배를 쫙 붙는 거 못 입어.
9: 맞아. 어떻게 해. 진짜.
10: 그 예전에 그런 말이 이제 인격이라고. 아, 근데 인격이 너무 나오는 것 같아서.
9: 이게 한번 나오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10: 아, 쉽지 않죠. 요새는 숨을 옛날에는 좀 나와도 숨 들이쉬면 들어갔다. 근데 요새는 숨 들이쉬어도 안 들어간다. 그럴 때가 있어요.
9: 네. 그렇죠.
10: 이게 듬직해. 근데 또 이거 좋아하는 여자분들 있어요. 귀엽다고. 아, 진짜? 곰돌이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9: 누가 그랬어?
10: 아닌가요? 아니, 그렇대요.
9: 자, 그녀? 아무튼, 그녀 전혀?
10: 아니요. 그녀 전혀. 자, 아무튼 배가 먼저 얼굴보다 인사를 할 때 참 우울하죠.
9: 네.
10: 오이. 밤 10시에 누군가 싹 나를 불러내는데 그 약속이 부담스러울 때.
9: 아이, 10시면 자야죠 이제.
10: 10시면 이제 옷 다 갈아입고 자려고 누워있죠. 9시에 보자 그러면 다음날 생각해서 못 나갑니다.
9: 안 돼 이제는. 안 돼. 못 놀아.
10: 진짜 못 놀아요. 놀다가도
9: 다음날 너무 힘드니까.
10: 전 살다 살다 노래방에서 존 적 처음이에요. 노래방에서 졸았어요. 와, 내가 기억이 안 나갖고 내가 술 취했나 할때 생각한 게 내가 잤대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게 아니고 잠들어서 기억이 안난 거예요. 어떻게 노래방에서 잘 수가 있냐고 사람이.
9: 아, 그럼 너무 잘한 거야.
10: 왜요?
9: 자는 게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10: 그게 남는 거죠. 맞아.
9: 저는 심지어는 나 창피한 얘긴데.
10: 뭔데요? 뭔데요? 빨리 해봐요.
9: 누가 지난 토요일날 무슨 모임에서 저보고 자기 잘하는 거를 하는 날인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잠을 너무 잘 자요. 하다가도 자요. 공부하다 잔다고. 아, 그게 아니라 그런데 싼 거예요 분위기가. 내가 말 잘못했나? 아니
10: 그러니까 뭐냐는 목적으로 안 하고.
9: 아니 앉아서도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10: 그러니까 뭘 하든 잘 수 있다.
9: 심지어는 이글스 공연을 갔어요. 거기서 잤잖아요.
10: 왜요? 이글스가 졸렸나 보죠?
9: 아니 그 진짜 비싼 돈 주고 가서 그 이글스 호텔 캘리포니아를 듣겠다고 갔는데 맥주를 한 세 잔 마시고 나니까 거기가 너무 가파라요. 그 공연장이. 나 이 졸다가 이거 떨어지면 대망신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신 바짝 차리려고 꼬집었는데도 그렇게 졸리더라고요.
10: 아, 근데 뭐 공연장에서 조는 거는 뭐 전 옛날에 그 누구야? 장트리오? 아, 정트리오.
9: 정트리오?
10: 정트리오 있잖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
9: 아!
10: 제가 갑자기 생각나냐. 그 지휘자 그, 정명훈
9: 씨랑
10: 그 트리오 어릴 때 그거를 부모님이 맨 앞자리를 쫙 한 거예요. 양복 쫙 입고 어릴 때 가자마자 샀습니다.
9: 아, 저는
10: 시작할 때 자고
9: 라스베가스 얘기하니까 서크 드 솔레일 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 많이 했잖아요.
10: 카드 있고
9: 카드 있고 뭐 부모님을 모시고 갔는데 저희 부모님 시작하자마자 양쪽에서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깨웠어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근데,
10: 근데
9: 그냥 막 주무셔. 할 수 없어.
10: 그때 어쩔 수 없어요.
9: 자장가로 듣는 거지 뭐.
10: 그럴 때 참 우울합니다. 자, 4위. 중년에 우울할 때 4위. 병원에서 병명을 얘기 안 하고 나이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때.
9: 아, 이거 진짜 그래요. 이제
10: 그러니까 어디 어디가 안 좋습니다. 어디 어디가 아픕니다. 이게 아니라
9: 이제 나이 든 거예요.
10: 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라고 자연스러운 노화 작용이라고 설명을 할 때 아, 약간 내가 정말. 이제 중년이 됐구나 라면서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하고요. 3위. 기계를 고친다고 잡았는데 오히려 망가뜨릴 때. 옛날에는 잘 고쳤거든요. 근데 요새 기계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어려워. 그러니까 뭐 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근데 또 남자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뭐 설명서도 안 봐요.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일단 뜯어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근데 이제 안 되나 봐요.
9: 아, 그래도 고쳐보겠다는 마음이 갸륵하다.
10: 그냥 리모컨이 소리가 잘 음량이 잘 눌러 안 돼. 그러면은 그걸 고쳤다가 나중엔 리모컨 파워도 안 돼. 채널도 안 돼. 더 고장나. 그러니까 프린터 종이가 걸린 것 같아. 그럼 가만 냅두는데 내가 볼게 했다가 인쇄도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 가끔 여자도 그러잖아요. 옆에서 와이프가 그 괜히 만지지 마. 막 이런 거 자존심 상하죠. 좋습니다. 2위. 나의 아이가 나보다 더 잘할 때.
9: 아, 뭘 잘해요?
10: 뭐든 더 잘 알 때. 예전에는 아빠가 아이를 다 가르쳐줬죠. 이거 이거야. 이거 일단은 이거 눌러야 돼.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줬는데 어느 순간은 아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이거 느꼈어요. 딴 건 아닌데 아이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이놈이랑 축구 게임 FIFA 축구 게임 하는데 얘한테 계속 질 때 아~ 와 정말 자존심 상해요. 제가 한 게임 했거든요. 게임 마스터였는데 요새 게임은 조작법도 어렵지만 네. 안 하다가 하니까 이놈은 또 아침에 또 눈 뜨고 막 연습을 하잖아. 그래서 맨날 네. 야 너는 그 프랙티스 맥스 퍼펙트로 너는 연습을 하니까 아빠가 안 돼라고 핑계를 대는데 와 아이랑 게임 할 때도 자존심이 서로 자존심 싸움하거든요. 이게 지면 네. 정말 자존심 상해요.
9: 아 뭘 또 그거 하고 아, 애가 상해요. 잘하면 잘하는 거지.
10: 아 근데 자존심 상해요. 남자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1위.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현실을 알려줄 때.
9: 할 수 없지 뭐.
10: 뭔가를 막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먼저 나한테 얘기를 하죠. 아. 하지 마라. 참아라.
9: 그래 참아라. 할 수 없다.
10: 야 뛰기 전에 몸 풀어. 막 이런 거 있죠. 나 지금 막 점프를 하지 마.
9: 하지 마.
10: 너 후회한다. 라고 내 몸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9: 아, 그거 너무 좋은 현상이야. 그렇게 조심해야 돼.
10: 근데 그걸 안 듣죠 남자는.
9: 그러다 다치고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거지.
10: 제가 맨날 다쳐요 그래갖고. 네.
9: 자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방금 후에 나오실 분이 이 노래를 만드셨어요.
10: 뭐죠?
9: 아마 퀴즈로 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 노래를 만드신 분 누구일까요?

0: 이 노래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디 식당일까요? 식당 주제가로 오늘 나오신 분이 만드신 네? 노래입니다. 아, 맞추신 분께는 쏘실 거죠? 식사권을 주신다고 오케이 하셨네요.
1: 아니 뭐 힌트라도 네. 좀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0: 아니 가사에 다 들어있는데?
1: 그러니까 그 지금 쓱 주셨던 분은 멀티가 두 글자입니다. 요까지 네. 되죠?
0: 두 글자?
1: 요까지 되죠? 힌트 두 글자입니다. 네.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0: 네. 음악 따라 기분 상승.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하십니다.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의 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마시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0: 서비스보험, 그룹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5: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이 노래가 유명한가 봐요. 벌써 정답을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이 노래는 어느 식당의 주제가일까요?
9: 정답이 네. 하나가 아니라서 여러분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 한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네. 보내주신 분으로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 우리 라니 씨,
9: 라니 호루님, 네 축하드립니다.
8: 정답은
9: 화연.
8: 네,
9: 축하드립니다.
8: 우리 럭키비키님도 오 브랜드 사장님 나오시나요 하셔서 우리 한인타운의 명사신 것 같아요 브랜드 네. 씨.
9: 아 근데 죄송합니다 라니 후니님 네. 이외에 여러분들이 네.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정면을 맞추신 분도 계신데 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 저 순차 밀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8: 우리 라니 후니님께서는 바로 오늘 정답 화연 식당의 브랜든 김 대표가 네. 54주시겠죠. 선물권을 주십니다.
9: 축하드립니다.
8: 어서 오십시오.
10: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대표님.
10: 네 브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9: 아니 요새 뭐 화연이 난리긴 난린데.
8: 네, 난리예요. 드디어 라디오 서울에 오셨어요.
10: 그러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 제가 만든 AI로 네. 만든 화연 찬가라는 노래인데 네. 이것도 너무 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야. 아니, 노래들을 원래 잘하셔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셔서.
9: 네. 제목도 화연 찬가요? 삼이 찬가처럼. 네. 오, 멋있다.
8: 아니 야. 화연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이름 식당 이름이 화연일까?
9: 좀 특이해요.
10: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와이프 이름이 화연이냐 잊혀진 옛 여인이 화연이냐.
8: 근데 아니었어.
10: 네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룸사롱 이름 같다기도 하고 중국 식당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화연이 한문으로 써가지고 네. 네, 불빛 아래 좋은 인연이라는 뜻으로 제가 네. 우겨서 화연으로 쓰고 있습니다.
8: 요즘 날씨가 더워서 화연 이러면
10: 네, 이열치열이야.
9: 이열치열이죠, 이열치열. 네.
8: 요즘 어떠세요, 비즈니스?
10: 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사람들이 네.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좀 슬로우한데. 네. 네. 그래도 이제 한번 와보신 분들은 또 저희 네. 음식이 또 맛있고 편안하다고 해서 자주 네. 찾아주셔가지고 네. 단골 손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8: 네.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셨죠?
10: 제가 6개월 정도 됐는데 네. 소프트 오프닝을 저희가 길게 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하고 네.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이제 오픈하고 식당 운영한 지 한 네 달 조금 넘었습니다.
9: 아니 화연이라는 이름이 아까 네. 불을 통한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대표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인연인가요?
10: 아니, 관계죠 관계. 관계. 아. 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을 그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뭐 교회에서의 관계, 회사의 동료들과의 관계, 네.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이 있고 네.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그런 관계를 네. 유지하고 좋은 인연을 유지하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제가 좋은 인연 관계 이렇게 이런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9: 대표님 그런 그 관계의 철학을 음식 지금 화연으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식당에
10: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 친한 사람들끼리 밥을 먹잖아요. 우리 네. 이제 좋은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만나면 야 우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아니면 우리 밥 먹자. 아니면 네. 누구 여자친구들 누구 꼬실라 그러면 우리 밥 한번 먹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9: 제일 중요해요.
10: 예, 그래서 저희가 네. 특히 이제 구이는 또 네. 친한 사람들끼리 먹으니까.
8: 거가면서.
10: 예, 먹으니까 그래서 화로 안에서 화로 위에 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친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을 유지하면서 하자 그런 네. 취지에서 했어요. 그래서.
8: 네, 아니.
10: 그래서 이제 화연이라는 말을
8: 음식을
10: 했습니다.
8: 시키면 그냥 먹으면 먹고 그냥 끝인데 이거는 그렇죠. 거가면서 먹으니까 뭔가 함께하는 네. 작업이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
9: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여쭤본 것도 좀 네. 중요한 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화연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네. 식당 레스토랑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맛이잖아요.
10: 네,
9: 근데 또 우리 화연의 그 철학을 그대로 네.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단 네. 맛있어야 되잖아요.
10: 네.
9: 맛없는 거 사실 뭐 관계 삐뚤어지지.
10: 네.
9: 그러니까 맛. 그죠?
10: 네.
9: 그다음 또
10: 네.
9: 먹었는데 이상해.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신선해야겠죠. 고기인데. 네. 또 우리 대표님 우리 화영 가면 고기 진짜 신선하잖아요.
10: 네.
9: 우리 미국에서 진짜 많이 제가 몇 번 봤어요. 드시는 거.
8: 아니. 네. 제가 그래가지고 맛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너무 좋아.
9: 진짜.
8: 그리고 김치 콩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알려줬더니요. 저 네. 주위 분들이 어떤 분은 일주일에 두 번 가시고 단골들이 많이 생겼어요.
10: 네 맞습니다.
9: 그 한 번 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가본 분 계셔도 한 번 가신 분 없을 것 같은 게 화연을 저도 소프트업 때 네. 처음에 갔었고요.
10: 네.
9: 그 다음에 갔었는데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게 네. 옆 테이블이 생리셨나 봐요. 대표님 그 막 샴페인도 막 주시던데.
10: 아, 예.
9: 그렇죠.
8: 아, 거기 너무 뿌듯한 게요. 네. 생일 맞으면 이렇게 네. 막 갑자기
9: 조명
8: 막 이러면 전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박수 치면서 왠지 막 그 파티 분위기 서로 네. 한 마음 이런 게 너무 화기해.
9: 와,
10: 그거 보시고 이제 자기 생일 아니면 친구 생일 때 오셔가지고 샴페인 네. 해달라고 하던데 네. 그거 해줄 때마다 좀 즐거워요, 뿌듯하고.
8: 야 그런 따뜻한 마음이 녹아 있으니까 자꾸 가게 되지.
9: 아, 부럽더라고 옆에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은근히 또 보리가 부럽더라고.
8: 아니 저는 월드컵을요 생일 다 거기서 봤어요.
9: 맞아 그때
10: 네, 월드컵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8: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워낙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세상에 네. 티셔츠도 나눠주고 네. 응원봉도 나눠주고 너무 네. 좋았어.
10: 하여튼 저는 그 식당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페스티벌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 네.
10: 좋은 사람들과 와서 항상 이제 축제 같은 느낌 네.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좀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8: 네. 좋게 봐주셔서. 밤에 손님들 조금 이제 빠지고 나서 네. 정말 정예의 그런 손님들은 가라오케 음향을 너무 잘 해놨어.
9: 오, 그런 건 좀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 아니 괜찮아요.
9: 아니 네. 라니 훈님께서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지금 추천하셨는데.
10: 네 감사합니다. 네,
9: 오가는 칭찬 속에 꼽히는 화연입니다.
8: 네.
9: 아니 근데 아까 더워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더울 때 솔직히 식당 잘 안 가는 게 맞긴 맞는데 아니 화연은 더위 그럼 딱 잡는 게 뭡니까?
8: 냉면 콤보.
9: 냉면 최고잖아.
10: 네.
9: 이게 지금 난리라면서요.
10: 아 난리까지는 아니고요.
9: 난리 나야죠 이제 그러면.
10: 조금씩 네. 좋아지고 있는데.
9: 이제 난리 나야죠. 물냉면, 비빔냉면.
10: 함흥냉면 저희가 직접 기계로 뽑아서
8: 네. 네. 네,
10: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비냉면 콤보 24불99인데 타운에서 제일 싼 것 같아요.
8: 네.
10: 아직도 잘 모르셔가지고 못 오시는데 하여튼 한번 오셔가지고 갈비냉면 드시고 물냉면 네. 비빔냉면 드시고 단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9: 와 네. 갈비하고 냉면 콤보가 24불99예요.
8: 어떻게 그런 가격이 비빔냉면. 나올 수 있지?
9: 네. 한국 분들은 냉면 먹으면 당연히 갈비가 콤보 아닙니까? 그쵸?
8: 그냥 네. 어디 가면 냉면이 지금 한 그릇 20불이거든요.
9: 그죠.
8: 근데 와 푸짐한 양도 많아. 냉면과 갈비 콤보가 24불99?
9: 진짜 네. 먹고 싶다. 네.
10: 저희가 뭐 식당들이 워낙 경쟁이 심하니까 제가 후발 주자라서 좀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좀 하고 있습니다.
9: 아, 네.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점심 메뉴가 있더라고요, 대표님.
10: 네, 저희가 그 갈비탕, 예. 그다음에 선지해장국, 아. 버섯 뚝뚝배기 불고기, 그다음에 이제 정식이 있는데 저희가 정식에 네. 그 불고기 정식, 돼지 불고기 정식, 오징어 볶음, 갈비 정식이 있는데 저희가 양념 게장을 드려요.
8: 네.
10: 양념 게장이 또 맛있다 그래가지고 또 나이 드신 어른들, 시니어들한테 소문이 나서 또 네. 정식들 많이 드시러 오십니다.
9: 와.
8: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맛있다는 얘기야.
10: 네. 그리고 이제 냉면도 물냉면으로 이제 사람들 입맛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9: 아, 진짜 힘들어요.
10: 네. 젊은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거를 좋아해서 심심하다 그러는데 네. 어른들은 오시면 딱 좋다고 하시고 이북에서 오신 분이 이거 물냉면 정말 맛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되게 좀 뿌듯하고 자부심도 네. 생기는데
9: 아.
10: 그래도 냉면, 물냉면은 좀 불만 불평하신 분들이 많아요.
8: 네.
10: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맛장 마법의 소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 적당하게 이제 간을 맞춰서 쳐 드시라고 하시면 네. 하는데 네. 그것도 자, 맞춰서
9: 넣어서 드시는 겁니다. 오히려 드시기 바랍니다.
10: 네. 그래서 근데 그거 네. 넣으시면 좀 더 네. 자극적이 되니까 네. 맛있다고 하고 있어요.
8: 아, 식당 네. 비즈니스가 참 쉽지 않아요. 짜다 달다 힘듭니다. 다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10: 네. 맞아요.
8: 네.
9: 와.
8: 근데 저도 되게 좀 그래도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짜고 단 걸 싫어해요.
9: 아니고 굉장히 까다로우십니다.
8: 근데 화연에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9: 네.
8: 고추.
10: 네.
8: 고추장아찌.
9: 고추장아찌?
10: 네. 네. 간장 조림에 약간 저희가 간을 해가지고 네. 양념을 다시 했는데 그거 참 맛있습니다.
8: 네.
10: 여름에 좀 입맛 없을 때 그거 네. 먹으면은 입맛 돌아오고요.
8: 고기랑 먹으면
10: 네.
8: 그냥.
10: 그렇습니다.
9: 그냥 무한대로 들어가는데 고기랑 먹으면
10: 네.
8: 그리고 김치 콩나물이 예술이에요.
10: 네. 저희 그 화연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8: 김치 콩나물
10: 김치 콩나물 그다음에 김치 볶음밥입니다.
8: 아니
10: 고기는 고기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8: 근데 고기는 좀만 시키고
9: 아니죠.
8: 어떤
9: 고기가...
8: 김치 콩나물을 세 번이나 무한 리필을 시켜 먹는 분도 봤어요.
10: 네, 뭐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는데
8: 네, 좀 안 믿지
10: 않아요? 얌차 같으신 분들은 또 시켜가지고 싸가신 분들 있어서
8: 아, 그건 아니지.
9: 그건 좀 그렇고요.
10: 네, 좀 그런 분들은 좀 삼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9: 자, 그럼 김치 볶음 맛있다고 하셨다는 게 대표님 그 고기를 맛있게 드신 다음에
8: 네.
9: 거기다 이제 김치 볶음밥 해주신다는 거죠.
10: 네, 맞아요.
9: 그게 사실은 아. 한국인이 드셨잖아요.
10: 네.
8: 야, 그거를 진짜 맛있게 볶아요. 우리 저 아는 가는 기타 치신 오빠가 그분이 볶으면 주변에서 막 몰려들어.
9: 아, 또 그분이 노하우가 또 있으시구나.
10: 아마 차취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볶음밥 이런 걸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8: 그래서 그분이랑 유명하세요, 또 어떤
10: 그분.
8: 분이랑 일주일에 두 번 가더라고요.
10: 네, 그분도 두 번이죠.
8: 물리지도 않냐고 안 물린대.
10: 감사합니다.
9: 그 지금 볶음밥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드신 여성분이 제가 아시는 분은 네. 고기는 잘 못 먹는데 네. 고기를 시켜야 볶음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8: 네.
9: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화연에 고기가 콤보도 종류가 꽤 많네요.
8: 네, 양도 많고
9: 소고기 콤보 자랑 좀 해주세요.
10: 네, 소고기 콤보, 돼지고기 콤보, 소 돼지 콤보, 그다음에 창 콤보 있습니다.
9: 창 콤보도 있어요.
10: 네, 그 여자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9: 창 콤보요?
10: 네,
8: 막창 대창,
9: 네, 막 좋은데
10: 곱창, 막창, 대창, 그다음에 양구이
9: 아 너무 좋죠.
10: 그렇게 해서 주는데 마늘 그 소스에 네.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8: 네,
10: 네, 그 어머님들도 많이 오세요. 대구에서 사신 분이 대구 되게 막창 그 유명한 잖아요.
9: 네.
10: 거기에서 하셔가지고 창 먹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분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 친구 파트너 바꿔가지고
8: 네.
10: 한 번은 조카 데리고 오시고 옆집 아줌마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두 번은 네. 일주일에 두 번씩 오셨었어요. 네.
9: 근데 여러분
10: 콤보.
9: 지금 대표님 말씀 소고기 콤보가 있고 돼지 콤보가 있고 소 돼지 콤보가 있어요.
8: 네.
9: 그러니까
8: 네.
9: 차돌백이 우삼겹 꽃살 등심 늑간살
8: 네.
9: 늑간살 주물러 꽃삼겹살 삼겹살, 항정살, 목살 대박입니다. 야, 이거 뭘
8: 아니,
9: 먹어야 되는 거야?
8: 가격이 너무 착해.
9: 그러니까
10: 네.
8: 진짜 가격 가성비 갑이에요, 진짜.
10: 네.
8: 놀래 가격.
9: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10: 한국 분들은 네. 이게 적은 가격으로 다양하게 먹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9: 그래서
10: 이제 올리오케니 바베큐를 가는데 올리오케니 바베큐는 고기 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8: 네.
10: 저희가 이제 콤보로 저렴하게 해서 컷을 한 다섯 컷 해가지고
8: 네.
10: 드는데 많이들 좋아하세요.
8: 새우도 맛있고
10: 네, 새우 쭈꾸미도 주고 거기다 뭐 된장찌개, 계란찜, 그 콘치즈 다 드리고 김치볶음밥 마지막 네.
8: 콘치즈도 맛있어.
9: 근데 진짜로 양도 푸짐하고 진짜 네. 퀄리티 맛있습니다, 여러분.
8: 네.
9: 지금 저희가 보니까
8: Summer Beer Festival.
9: 아, 예. 비어 페스티벌은
10: 아,
9: 뭐예요?
10: 아, 저희가
8: 여기 가면 잠깐만요.
9: 네.
8: 드래프트 비어 자랑 좀 해보세요.
10: 네, 저희가 그 생맥주 저희가 이제 그 캡으로 해가지고 드리는데
9: 네?
10: 캘리포니아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9: 그렇죠.
10: 그러니까 갈증이 되게 심해요.
9: 네.
10: 그러니까 딱 오셔가지고 생맥주 한잔 쫙 들이키시면
8: 네.
10: 기분이 정말 좋아지거든요.
8: 네.
1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진한 거 향이 진한 기네스, 블루문, 모델로, 그다음 IPA 하고
9: 네.
10: 그다음에 라이트한 드래프트는 삿포로, 그다음
8: 네.
10: 버드와이저,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8: 아.
10: 스텔라 여자분들 네. 스텔라 잔 예쁘거든요. 스텔라 네. 그 예쁜 잔에다 스텔라 한 잔 먹으면 아~ 왠지 더 아름답고 우아해지는 아~ 것 같아요.
8: 아니 저는 드래프트 비어를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화연식당에 다양한 드래프트 비어가 그것도 아주 싱싱해.
9: 그러게요.
8: 너무 좋아.
9: 조용과 많으시네요.
10: 네. 네.
9: 저도 개인적으로 블루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10: 네. 꼭 오셔서 한잔 하시고 그러면.
9: 네. 아니 근데 생맥주도 지금 사실 뭐 타운 내에서 이렇게 드실 만한 데 별로 없는데 고깃집에서 네. 굉장히 좋은 건데 가격도 지금 너무 좋아요.
8: 지금 세일하죠?
10: 네. 네. 저희가 모델로 하고 버드와이저 세일하는데 한 잔에 4불 99, 그다음에 피처에 19불 99.
8: 와. 네.
10: 그래서 모임 하시거나 아니면 골프 네. 끝나고 오셔가지고 네. 피처 하나 시켜서 나눠 드시면 시원하고 기분 좋습니다.
8: 소맥 콤보도 있죠?
9: 저는 네. 소맥 콤보 더 좋아해요, 대표님. 소맥 콤보 네, 대단한 콤보. 네. 소개 좀 해주세요.
10: 지금 그 서플라이어가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지금에 새로 한 병하고 크러쉬 두 병, 그래서 19불 99 이렇게 하는데 또 어디. 날씨가 더우니까 그거 섞어서 드시고 그리고 네. 레몬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레몬에 레몬즙 쫙 짜가지고
9: 비타민까지.
10: 네 그렇게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8: 아니 저희 그룹이 가면 그렇게 맨날 레몬을 짜 먹어요.
10: 네.
8: 얄밉지 않나요? 요즘 레몬값도 조금 셀 텐데.
10: 그렇죠.
8: 마켓 가니까 두 개 일불이에요.
9: 네. 몇 개나 달라고 하셨어요?
10: 한 열댓 개씩 짜서 드세요.
8: 아니 소주를 많이 시키니까.
10: 네, 그 소주 많이 시키니까 괜찮습니다.
9: 정말.
8: 네. 얼굴 표정 안 변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달란 대로 다 주고 서비스를 너무 잘해. 네. 직원분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9: 네. 아 근데요 네. 진짜 소맥콤보 너무 좋은데 새로 한 병에 크러쉬 두 병에 19불 99면 너무
10: 네.
9: 좋은데요.
10: 싸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소주를 네. 얼음에 이제 타서
9: 그렇죠.
10: 그 다음에 그 탄산수 페리얼 그 해가지고 네. 레몬 짜가지고 좀 하이볼 네. 스타일로 또 많이 드신 네. 분들 많이 있어요.
9: 네.
10: 하여튼 우리 손님들이 창의력이 너무 네. 좋아가지고 그냥 다 자기 좋아하는 술을 이제 제조해서 드세요.
9: 각자 네. 제조해서 드시죠. 이야 네.
8: 자, 이 식당이라는 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브랜든 대표님은 문화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9: 네. 사실 사람과 사람 만나서 추억 남는 건 먹는 거예요.
10: 네,
9: 저희가, 좋은 사람끼리.
10: 네, 저희가 중년이 되면서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특별히 이제 갈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 그런 좋은 자리 없나?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내가 하나 만들어 보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8: 네.
10: 아직 중년들은 요즘에 일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 믿습니다 지금.
9: 아니 대표님하고
8: 질문하고 싶어요.
10: 일곱 시 8시면 다 집에 가요.
8: 아니 그래서 시행착오도 있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혹시 후회는 안 하셨어요?
10: 아 후회 지금 막 급합니다 지금.
9: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야 네. 내가 친구들에게 어울릴 데가 없는데 내가 참 종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를 네. 만드셨는데
8: 네, 내가 죽겠어.
9: 다른 사람들 다 일찍 집에 가.
10: 네. 일찍 집에 가지 않는데
9: 네.
10: 이제 저희가 가격을 되게 저렴하게 한 거는 이제 술을 많이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문화가 술을 안 마시는 문화예요. 네. 그 사람들 준법 정신이 좋아가지고 음주운전도 안 해요.
9: 저희 아, 뭐 안 되죠. 네.
10: 아, 그래 네. 술들이 안 마셔요. 그래서 밥만 먹고 가요. 그래서 네. 지금 매상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
8: 아. 네.
10: 저희 뭐 한참 놀러 다닐 때는 저녁 늦게까지 뭐 네. 밤 늦게까지 놀고 그랬는데
9: 그렇죠.
10: 요즘에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넷플릭스 유튜브 보면서 누워 있는 게 다 가장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안 나와요.
9: 여러분 지금 아, 화연 대표님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젊은 사람들 뭐 마차 뭐 보바 이런 거 먹지 네. 술 마시러도 안 나오고 옛날 남자 여자 만나고 서로 이제 꼬시려고 하는데.
8: 네.
10: 근데 옛날에 나이트클럽도 가고 생맥주집도 많이 갔는데 네. 요즘은 다 저기 핸드폰 오늘, 어플리케이션으로 맞아요. 다 하니까
9: 네. 서로 좋아요만 누르고 있고
10: 네. 아 정말 힘듭니다 지금 그래도 네. 하여튼 사람들이 점점 입소문도 나고 네. 점점 단골 손님들도 늘고 그래서
8: 네.
10: 조만간 더 좋아지겠죠.
9: 아 그럼요. 이제 앞으로 LA에 하나의 그 네. 랜드마크가 돼서
8: 네.
9: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화해 소문 듣고 와서 드시고 하시 그렇게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10: 저희 구글
9: 같은데.
10: 리뷰가 좋아가지고 네. 정말로 그 뉴욕이나 그 다음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유럽에서 오신 분들, 남코리안들도 네. 오셔가지고 리뷰 보고
8: 네.
10: 저희가 저기 리뷰도 좋고 그 사진도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9: 네,
10: 구글에.
9: 네. 네.
10: 그래서 이제 오셔서 드시고 가시는데
8: 네. 네.
10: 그런 분들은 별로 안 되고 로컬에서 사람들이 좀 오셔갖고 드셔야 되는데 LA 요즘에 그 사람들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지고
8: 네.
10: 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8: 밤문화
10: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8: 한잔
10: 썰렁해요.
8: 아니 한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것 같아. 슬프죠.
9: 화면 잘하게 하셔야지. 사회를 비판하지 마시고.
10: 아, 사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어떻게 타파할까 지금 굉장히 네. 고민하고 계시는
9: 아니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 회원에서 네. 지금 생맥주 세일에 소맥 콤보 세일까지 하시고 네. 그 맛있는 물냉면 비빔냉면 갈비 콤보까지 지금 이렇게 네.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거를 즐기셔야 됩니다.
8: 네. 아니 요즘 또 고기 먹는 사람이 줄었어.
9: 네. 왜요? 아니 아, 제가 지금 못 먹는 건데 저 우리 고피만 풀리면
8: 우리 훈이 씨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고기를 약을 지금 먹고 3주째 끊고 있어.
9: 처방 중이라. 아, 예, 예.
8: 이거 이제 이게 풀리는 순간, 이게 풀리는 순간 화염 가면 다 먹을 거야. 네, 이제.
9: 풀리는 순간 제가 또 늘 에브리데이 생일
10: 고기를 많이 드시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적당히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 좋은 단백질하고 지방을 적당히 이렇게 섭취를 해줘야지 네. 빈혈도 없고 건강해지거든요.
9: 맞습니다. 네.
10: 그러니까는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오셔서 김치 콩나물과 더불어 샐러드도 저희가 항상 프레시하게 드리니까 아, 곁들여서 드시면 건강할 것 같아요.
9: 아 그럼요. 네.
8: 아, 가고 싶다. 부산에서. 네. 아,
9: 저 미영 씨가 추천하시는 거는 소고기 콤보입니까? 돼지 콤보입니까? 아,
8: 저는 돼지고기가 그 김치랑 네, 조합이 먹을 때는 좋아요. 맞아.
9: 김치 콤보.
10: 네, 조합이 좋습니다.
8: 소돼지 콤보 좋아요.
9: 소돼지 콤보. 네.
8: 전 그걸 강력 추천.
9: 네. 아, 저는 아마 소고기 콤보를 먹고 찬 콤보를 먹을 것 같아요.
10: 네. 찬 콤보는 건강에 별로 안 좋으신 안 좋은데
9: 마무리 약간 안주로 먹어야 돼. 안주로.
10: 네, 안주로 드시면 네, 안주로 좋고요.
8: 아니 자기가 곱창 판다고 나보고 곱창 좋아하시면 오세요 이런 거는 지금 방송에서는 몸이 안 좋다고.
9: 솔직한 다른 거에 비해 솔직한 말씀이신가요?
8: 너무 그 솔직함이 네. 바로 브랜든 대표를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10: 저는 이제 네. 강력 추천하는 건 저희가 소고기 콤보가 가격에 네. 비해 질이 좋아요. 컷도 그래서 얼마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고기 콤보는 별로 많이 팔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소고기 콤보 오셔가지고 그 오셔서 소고기 콤보 네. 드시고 저희가 네. 그 와인 팔아요. 네. 19불 90 근데 뭐 그렇게 좋은 와인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와인에 소고기 콤보 드시는 게 가장 큰 가장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8: 네. 아니 거기 창가가 참 좋아요.
9: 네. 네.
8: 그래서
9: 네.
8: 이쁜 여자 창가에 이렇게 앉아주면 와인도 그때
10: 한 잔 무료로 드려요.
9: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0: 아, 저희가
9: 저는 절대 안 되는 용어를 내고 어째 남자는 안 돼요?
10: 네, 저희 처음에 거기 네. 그 비즈니스를 감성구이 포차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이 와서 좀 즐겨 먹고 즐겨 마시고 그 편안하면서 지금 멋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물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쁜 여자분들도 예? 오시기를 좀 바래서 저희가 좀 네. 여자분들 끼리 온 테이블은 저희가 와인을 무료로 드려요.
8: 야, 네, 그 이쁘게 하고 가셔야 돼. 네,
10: 과일 소주도 무료로 드리는데, 네. 근데 요즘 여자분들이 술을 안 드시더라고요. 아 이게 공짜로 주도 안 드세요.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9: 사양하세요?
10: 네. 아 저희도 술 안 먹어요. 그리고 안 마셔요.
8: 진짜요?
10: 네, 저 운전해야 돼요. 안 마셔요.
9: 아, 그럼 고기만 드신다고요?
10: 맥주 한두 잔 괜찮고 와인 한 잔 정도는 음주운전에도 걸리지도 않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법 정신, 시민 정신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자분들끼리 오시면 네. 꼭 그 와인 네.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조금 드리니까 그 네. 고기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입맛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예쁜 잔에 또 먹으면 좋은데. 마시면 또 우아해 보이잖아요.
8: 네. 네
10: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8: 네.
10: 아, 생일날에는 꼭 오시면 저희가 샴페인에 그 불꽃 해가지고 신나게 음악도 틀어드리니까 네. 좋아하는 사람들과 생일 파티는 꼭 화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8: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네. 어떤 그 백인 그 꼬맹이가 네. 해피버스에 나오니까 막 너무 신나가지고 그 가운데 앉아있었는데 손뼉을 치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거기 분위기가 그런 거야. 네. 화염 분위기가.
9: 맞아요. 되게 신나고 재밌고요. 네. 일단 뭐 맛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까 말씀 많은 사람 다 같이 막 축하해주니까 네, 네. 막 신나게 저도 제 생일날 가고 싶은데 아직 멀어가지고
8: 네. 네. 아니 지금 생일날 되고 갈게요.
9: 아직 멀었어요. 네.
8: 제가 그래서 어떤 언니를 한번 모시고 갔는데 네.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거기 남는데?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남아? 이러더니 그때 장사가 안 된다고 좀 그러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느 날 갔더니 줄이 섰다고 저한테 네. 막 기쁜 소식 알려준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10: 아직도 손님들이 많이 모자릅니다.
8: 그래요?
10: 네, 그때만 바쁠 때만 바쁘고 네, 네. 잠깐 한두 시간만 바쁘고 아직도 네.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오셔서 좋게 네. 길게 얘기하실 분들은 저희가
8: 오세요.
10: 예 저희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일찍 가라고 뭐 눈치도 안 주니까
8: 네.
10: 네 바쁘고 맛있는 집은 또 주위에 줄 서 있고.

0: 예, 부창동순 두부 뒤에 있습니다.
1: 네, 네. 그 마당국수 부창동순들 뒤 그 몰 네. 뒤쪽에 가장 코너에 딱
2: 구가
1: 차렸기
2: 구가랑
1: 때문에.
2: 딱 된대.
1: 그렇죠. 구가랑
2: 네. 저, 저는 거기 너무 좋은 게 파킹이 좋아.
1: 파킹도 편해서요. 네.
2: 파킹장이 너무 넓어. 네.
0: 그렇죠. 타운 내 요즘에 발레 파킹하면 5불에서 막 10불 차지하는데 네. 그거 네 명이서 모이면 막 20불, 30불 돼요.
1: 맞아요.
0: 네, 저 30불이면 그 삼겹살 한 접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네. 오셔가지고 발레 파킹비 아껴서 고기 네. 좀 드시고 그럼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2: 아, 네. 진짜 너무 좋아.
1: 영업 시간이 몇 시까지 하시죠, 대표님? 네,
0: 주중에는 10시까지 하고 네. 주말에는 11시인데. 아 요즘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8시 9시에 되면 너무, 너무 썰렁해요. 그러니까 좀 오셔가지고 네. 무료 주차장이니까 오셔가지고 더울 네. 때 오셔서 그 뭐 요즘에 날도 더운데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오셔가지고 그냥 생맥주만 한잔 하셔도 되니까 네. 좀 나오셔서 좀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아, 야 생맥주 먹으러 가야 되겠다. 네. 오늘 런치 스페셜 여기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 뭐 네. 드시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거?
0: 일단 갈비 냉면 이제 콤보가 24불 99니까 네. 저렴하고 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정식 드시면 좋아요. 불고기 정식, 뭐 돼지 불고기 정식, 또 뭐 오셔갖고 따로따로 시키세요.
2: 네.
0: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통일하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갈비 정식 다 그러지 마시고 아니요 따로따로 시키시면 여러 가지 네. 고기도 맛볼 수 있고 양념게장 맛볼 네. 수 있고 된장찌개 맛볼 수 있고
2: 아.
0: 하여튼 좋습니다. 네. 다양하게 시키시 바랍니다.
1: 지금 댓글에서도 네. 벌써 화연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해가 네. 어두워지면 조명도 싹 조절해 주시고
0: 아, 예.
1: 예전 제가. 감성 노래 틀어주시고 너무 분위기 좋다.
0: 그 감성 제가 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1: 그럼 다 대표님이 고르시는
0: 네.
1: 거예요?
0: 아니 그렇지 않고 유튜브가 다 요즘에 잘 좋은데 그 네. 이제 저희가 한 8시 정도 되면 저희가 불을 조명을 좀 줄이고 네. 약간 반짝반짝한 조명을 틀어놔요. 그리고
2: 네.
0: 약간 감성이 있는 팝송도 틀어주고 그다음에 신나는 옛날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들도 틀어주니까
2: 네.
0: 가끔 이제 식사하시다가 막 댄스곡 나오시면 네. 막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고
1: 네네.
0: 소찬이 티얼스 나오고 짠이나 하면 갑자기 밥 먹다 갑자기 막 고개 한번 쫙 들으시고 머리 긴 분들은 네. 머리 한번 쫙 한번 하시고 하여튼 좀 그런 모습 보면 재밌어요. 네. 행복하고 하여튼 네. 그렇게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 네.
1: 아 조만간에 우리 거기서 화연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닌지 몰라.
2: 네. 모이자 네. 모이자.
0: 네. 나중에 정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아 9시 한 10시 정도 되면
1: 네.
0: 음악
1: 네.
0: 빵빵히 틀고 조명도 틀어가지고 갑자기 고기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춤추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2: 아 우리 브랜든 씨의 어떤 그 따뜻한 어떤 꿈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네. 음식만 파는 게 아니야. 사람들을 위로하는 식당이 되고 싶어.
1: 정말 약간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이런 걸 되게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0: 그 월드컵 때 우리가 네. 이겼을 때 첫 번째 체코랑 했을 때
1: 네. 네.
0: 끝나고 나서 사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막 딱 일어나서 춤추고 막 너무너무 네. 재밌었어요.
1: 그쵸.
0: 멕시코전 했을 때도 비록 졌지만 그 멕시코 그 손님들도 와가지고
1: 네.
0: 멕시코 사람들이랑 다시 어깨 동무하고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되게 재밌었어요.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항상 편안하게 오셔서 즐겨주시고 네. 네,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자 화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네. 싶어요. 네. 진짜.
1: 혹시 화요 전화번호 궁금하신 분들 213-302-2614번 213-302-261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네, 5년 후의 화요는 어떤 모습일까 기대가 됩니다. 우리 브랜든 김 대표는 사실 방송으로 제가 옛날에 낮방송할 때 낄낄빠빠라고 네. 같이 방송을 했었어요.
1: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는구나. 네.
2: 이제 방송인으로 한번 데뷔를 하셔야죠.
0: 아이고 네. 뭐 하고 싶네요.
2: 하고 싶네요.
1: 오, 아니 어쩐지 말씀을 네. 사회적 비판을 쫙 하시는 게 야 말씀 좀 잘하는 싶었는데
0: 제가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1: 아 아니요 네.
0: 저 톤 연습하는 걸 톤을 좀 조정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 네 왜냐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요.
0: 네.
2: 그리고 노래도 너무 잘해서 가수예요. 그래서 나중에
1: 아 되게 궁금합니다.
0: 아닙니다.
2: 혼이 씨랑
1: 대표님 나중에 우리 막 밥 먹다가 막 분위기 좋아하고 노래도 하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0: 아 뭐 그렇게도 해줄 수 있죠.
2: 거기 나이 중에 이제 라이브 무대를 만드는 거야.
0: 네. 라이브 할 수 있어요.
1: 아니 근데 일단 고기를 맛있게 좀 먹어야 자꾸 무대 쪽으로
2: 노는 생각
1: 네, 노시려고 그래.
0: 네. 아, 저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9시 넘어서
1: 네.
0: 단체들이 오면은 저희가 그 마이크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네. 노래도 할 수 있고.
1: 어,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말씀. 네. 단체 예약도 됩니까?
0: 네, 그래서 어. 그분들은 근데 대신에 한 8시 정도에 늦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손님들, 다른 손님들 가면 저희가 마이크 연결해 드릴 테니까 뭐 행사 진행하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그리고 막 음악도 좀 빵빵하게 나오면은 막 그 춤도 추고 가끔 저희 그렇게 놀아요. 은밀하게.
1: 네.
0: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 바비큐 식당 구가와 웨스턴 갤러리아 몰

0: 로데오몰 안에 네. 있는 화요일식당 바비큐 브랜든 김 대표와 얘기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러게요. 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초대해주시면 언제나.
0: 네.
2: 네, 너무
1: 감사합니다.
0: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0: 오늘 핸드폰 뒤적뒤적해서요. 이번 주에 뜸했던 사람과 화연해서 화끈한 화기애애한 시간 예약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벌써 헤어질 시간입니다.
1: 아, 나 너무 배고픈데요 지금.
0: 그니까 갈까? 오, 고기 먹으면 안 돼?
1: 저 아직까지는 안 돼요.
0: 안 돼요?
1: 약 아직 남아서.
0: 진짜 고기 먹을 진짜. 수 있는 것도 행복이다.
1: 그러니까요 여러분. 드시려면 빨리 좀 맛있게 드세요.
0: 그러니까 평상시 좀 조금씩 아껴 먹지. 고기 많이 먹어야지. 몸이
1: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제 소망이 삼겹살 소주 먹고 싶은 게 소망이라고. 아,
0: 이제 한 달
1: 조금 얼마 안 남았어요.
0: 그래요?
1: 얼마 안 남았어요.
0: 기대할게요. 네. 네. 여러분 좋은 한 주 잘 여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차차차 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힘차 감사합니다. 힘차 오늘 되시고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0: 안녕.

0: 카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톡.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5: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5: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8: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7: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8: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7: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9: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0: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9: 네.
10: 수영도?
9: 그럼요.
10: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9: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0: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2: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3: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2: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3: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2: 돈이 필요한 사람도
13: 투자하는 사람도
12: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3: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2: 213-804-9555
13: 다시 한번
12: 213-804-9555 워킹모니.com
14: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5: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4: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5: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4: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6: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7: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6: 선택하세요 품질을,
17: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7: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7: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975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
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셨지요? 점심도 맛있게 드셨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대담하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의 비전이다. 어떻습니까? 궁금하시나요? 남들이 정해준 일에 이끌려가는 월요일이 아니라 내가 그린 비전으로 주도하는 한 주를 시작해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명확한 목적지가 있다면 월요일의 피로도 설렘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멋진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아카펠라로 구성된 라야톤의 노래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라야톤의 버터플라이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미래는요, 자신의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자, 월요일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 하나가 1년 뒤, 10년 뒤에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자고요. 내가 가진 꿈의 가치를 믿고 오늘 할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꿈을 해피 투게더는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로라 제인이 반갑습니다. 주말 잘 지내셨죠? 선미 씨 잠깐 일하다 요 곡만 듣고 다시 일하러 갑니다. 예, 주일 잘 보내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일하는 중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주시고 또 댓글까지 적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소피아니 반갑습니다. 새로운 월요일에 응원합니다. 여전히 사랑의 응원 댓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꿈을 향하여 하트 올려주셨고요. 선미 씨가 주신 첫곡 너무 아름답네요. 라고 적으셨어요. 와, 그러게요. 아카펠라인데 사람의 목소리로만 구성된 노래였어요. Butterfly라는 노래인데 정말 가사도 아름답고 곡도 아름답고 멜로디도 정말 아름다운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 좋네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눈은 밝게,
6: 얼굴은 아름답게,
5: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불란서 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5: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6: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5: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거만과.
6: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5: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9: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0: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9: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0: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9: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0: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1: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4: 213-383-3838 213-383-3838.
15: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8: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9: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8: 그럼 둘 다 워킹머니.
19: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8: 돈이 필요한 사람도
19: 투자하는 사람도
18: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19: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8: 213-804-9555.
19: 다시 한번
18: 213-804-9555. 워킹머니.com.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태양입니다.
26: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7: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8: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7: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해피투게더 초대석에서는요, 이 타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 장병들의 따뜻한 밥 한 끼가 되어주고 미주 한인사회와 모국을 잇는 든든한 안보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들 모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육군협회 미국지회의인 최만규 회장님 그리고 심인성 이사님과 함께 한미동맹의 현장 이야기와 가슴 따뜻한 이 봉사의 여정을 이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육군협회가 굉장히 전통이 오래됐다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1: 네, 맞습니다. 네. 1977년도에 네. 이곳 LA에서 그 당시에 그 네. 6.25 참전 유공자님들 중심이 돼서 시작된 단체고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육군사관학교 1기, 네. 2기, 3기 그리고 그 갑종 출신의 그 6.25 참전자들 위주로 해서 약 300분이 모셔서 창설이 됐고요. 네. 이후에 2017년도에 대한민국 육군협회 네. 그러니까 백선엽 대장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 육군협회 미국 그 지부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남가 육군 동지회 제 20대 회장 그리고 이제 취임이 됐고요. 네네네. 그 이후로 저희가 두 단체를 이제 합쳐서 지금의 대한민국 육군 미국 협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대한민국 육군 미국 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예, 좀 다시 한번만 짚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뭐 어떻게 몇 년 됐고 이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짤막하게 해 주셨는데요.
1: 네.
0: 예, 조금 더 깊이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1: 네, 내년이 벌써 창설
0: 50주년이 거죠?
1: 되는데요.
0: 와, 네. 그렇군요.
1: 한때 2000년도에는 저희가 회원이 네. 3,000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LA에는 그 27개의 네. 군 관련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육군사관학교 동창회, 그리고 ROTC
0: 예,
1: 동창회, 네. 그리고 뭐 헌병 전우회, 지금도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특전사 전우회. 그런 단체들에서 27개 단체 3,000명이 네. 회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약 350명의 정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350명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네. 미국에서는 가장 큰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0: 그렇군요. 네. 옛날에 80년도에 학교 다닐 때요. 네. ROTC ROTC 다니는 네, 그 복학생이라든가 네. 되게 인기 많았습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군인 출신들 인기 많았었는데요. 자, 회장님과 심인성 이사님이라고
2: 예,
0: 아까
2: 맞습니다.
0: 예, 심인성 이사님.
2: 예.
0: 어떤 그 군 경력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어떤 예.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2: 저는 예. 사실 미국에 오기 전에 강원도 예 있는 그 21사단 보병 부대에서 네. 8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GOP 부대였고요. 거기에서 그 전방을 최전방을 지키는 임무를 가지고 부소대장 네.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8년 동안 임무 수행을 하고 8년 차에 제가 전역 지원서를 써서 미국에 2016년에 혼자 왔습니다.
0: 혼자서 오셨군요.
2: 그렇습니다.
0: 예. 아니 그리고 USC 또 석사 과정 또 학교 들어가신다면서요?
2: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석사 하기 전에는 네. 그 UC 산타바바라에서 통계랑 데이터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0: 그러셨군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군인 멋지시네요. 정신으로 그 잘 네. 버텨서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예. 멋진 분이 또 이 스튜디오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최만규 회장님은 대한민국 그 육군협회 미국 지회는 이제 미주 한인사회와 한미 동맹을 잇는 대표적인 그런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이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구성하시는 그 육군협회의 핵심 역할, 예, 이 미주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1: 네, 육군협회는 네. 뭐 옛날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뭐 국민을 위한 뭐 그런 정부다 했는데 네. 네. 사실 육군협회는 육군에 의한 네. 육군을 위한 네. 또 육군의 단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또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미국의 또 시민권 자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에 대한민국 육군뿐만 아니라 미국 네. 육군도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0: 네.
1: 한미 동맹의 그 근간 사실은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6.25 전쟁 때 같이 피를 나누고 두 나라의 자유화를 위해서 이제 싸웠던 그분들을 또 저희가 예우하고 네. 또 기리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수년간 LA 지역에서 했었던 그 활동들을 보면은요, 아, 이 단체가 그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처음에 첫 번 행사를 말씀드리면 6.25 기념식.
0: 6.25 기념식.
1: 네. 우리나라는 그 6.25를 기념하기 위해서 6.25 전쟁이 시작한 날을 이제 기념을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미국은 6.25 전쟁이 그 아직 종전은 아니죠. 그 정전 휴전된 날을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
0: 네.
1: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6.25 참전 유공자님들을 모시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군
0: 네.
1: 그리고 또 월남전 참전자님들도 모시고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정전 기념 행사는
0: 네.
1: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 로스 알라미투스에 있는 미 44단
0: 네.
1: 그 6.25 전쟁에 참전해서
0: 네.
1: 약 350여 명의 전사자와 1,500명의 부상자를 배출한
0: 네. 뭐
1: 배출하다 얘기도 그렇지만 희생한 그런
0: 참전 용사
1: 예 부대에 가서 저희가 매년 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0: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1: 네, 저 육군 협회의 가장 그 중요한 그 행사 중에 하나고요.
0: 네.
1: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0: 네.
1: 학생들은
0: 네, 네, 네.
1: 물론이고 미국 현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유와 안보, 그리고 평화, 군인들의 그런 희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0: 네.
1: 저희가 교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일까지 하시는군요.
1: 네.
0: 참 많은 일들 하시네요. 좋은 일들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네, 네, 네. 자, 두 분께서는 이제 참전 용사 뭐 예우 행사라든가 뭐 방금 말씀해주셨듯이 뭐 양국 그 뭐 참전 용사를 예우하는 그런 행사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앞장서서 또 행사를 진행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 풀뿌리 공공 외교 활동도 펼쳐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동포 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이 한미 동맹의 가치를 보다 자연스럽게 뜻깊게 전달하기 위한 그 노력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활동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저희 미주 우리 동포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1: 그
0: 지금까지 활동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1: 네. 네. 저희가 사실은 다 둘 다 직업군인 출신이잖아요. 회장도
0: 그러시군요.
1: 직업군인 예, 그리고 네네. 신의사님도 직업군인 출신이시고
0: 네.
1: 제가 이 행사를 2017년부터 계속 준비해 오면서 한인 사회가 적극적으로 같이 네. 동참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0: 어떤 식으로 동참을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1: 우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네. 단지 참전 용사만 초청한 게 아니죠. 그리고
0: 네.
1: 한국에는 당연하고 미국 현지에 있는
0: 네.
1: 참전 용사들도 초청을 했고 했는데 많은 단체들이 사실은 별로 호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0: 그렇군요.
1: 올해까지도
0: 네.
1: 별로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바라는 것만큼 이렇게 같이 참여를 안 해주셔서 사실은 아주 매우 섭섭합니다.
0: 사실 몰라서 참여를
1: 네.
0: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방송에 나오셨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주세요, 이사님. 예.
2: 예, 저희는 그 많은 이제 저희가 육군으로서 마땅히 저희가 특히 유공자 6.25 유공자분들에 대한
0: 네,
2: 그
0: 네.
2: 예우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하.
2: 특히나 저희 6.25 유공자분들께서 되게 소외되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0: 네.
2: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례를 통해서 6.25 유공자분들이 이제 잘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안부도 묻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그런 메모리얼 데이라든지 베테랑 데이라든지
0: 네,
2: 이런
0: 네.
2: 행사를 같이 저희가 진행을 미군 쪽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네. 44단이랑은 저희가 아주 많은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그 레돈도 비치에 위치한 미 제왕군인의 184 그 리지언에서도 항상 같이 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0: 네.
2: 미군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항상 저희가 그분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0: 네.
2: 저희가 코리안 아메리카, 아메리칸으로서 미군이 그 당시에 미국이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 누구도 저희는 여기에 현재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맞습니다. 저희가 6.25 전쟁에서 패배했더라면 저희는 사실 북한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아직도 네. 살고 있어야 했을 거고 뭐 해외로 나가는 길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과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네. 현재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 네. 이제 미국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레이트 제네레이션에 참가했던 그 2차 세계전의 전쟁에 참가하셨던 분들과 6.25 참전용사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레이트 제네레이션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하. 유공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평균 연령이 92세에서 93세입니다. 아,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향후 5년이나 10년 안에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이 100살 이상으로 예,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그쵸. 정해져 있기 때문에
0: 맞습니다.
2: 저희가 지금 이분들을 잘 대우해주고 예우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저희 후손들이 이제 뭘 배울까라는 걸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네.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그런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그래서 6.25 유공자분들이 네. 가시기 전까지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섬기고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 레거시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아유 네. 감사합니다. 정말 6.25 전쟁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진짜 아픈 역사잖아요. 그런 만큼 또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6.25 전쟁에서 한국군, 미군 또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흘린 피와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다.
0: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정말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오셔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고 계시고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그런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1: 네.
0: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아픈 역사지만 아픈 역사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
0: 네.
1: 저희가 행사 이렇게 큰 행사를 1년에 한 서너 차례 이제 하다 보니까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0: 아.
1: 뭐 간단하게
0: 네.
1: 참전 용사 그리고 현역 장병들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0: 오 좋네요. 옛날 네. 추억이 새록새록 솟아날 것
1: 네,
0: 같네요.
1: 미국 편지 쓰는 것 같아요.
0: 옛날에 저도 저희 세대들도 전부 다 네. 북군 아저씨께 위문 편지 많이 써봤잖아요.
1: 네네. 그리고
0: 네.
1: 그 편지 중에 좋은 편지는 또 저희가 선택을 해서
0: 네.
1: 행사 때 발표하는
0: 오,
1: 또
0: 좋습니다.
1: 기회를 주고요. 네. 또 이런 행사 준비를 도와주시는 또 어머니 그룹
0: 네.
1: 학생 또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한테 사실은 이 학생들도 고맙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고생하시는 이 부모님, 이 단체장님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0: 아, 그렇죠. 혹시 기억나는 학생 있으십니까? 청소년 교육을 시키면서
1: 네.
0: 뭐 유난히 눈에 띄었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1: 네, 우리. 이름을 얘기할까요?
0: 우리 이름도 괜찮고
1: 홍혜리 학생.
0: 예.
1: 네.
0: 여학생이에요?
1: 네, 여학생인데
0: 네.
1: 작년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1년에 약 130명씩 매년
0: 네.
1: 미국 바스토 인근 미 NTC 훈련장에서
0: 네.
1: 미군과 연합훈련을 하러 옵니다. 그 작년에 그 뙤뼛 그에서
0: 네.
1: 영하
0: 그 100,
1: 영상 그 110도가 넘는
0: 네,
1: 기온에서
0: 예,
1: 저희가 이제 빅토리
0: 네.
1: 모임을 파티를 하는데 거기까지 와서 이 학생이 자기가 쓴 편지 일일이
0: 네.
1: 또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
0: 네.
1: 앞에서 읽고 또 격려하는 그 모습
0: 네.
1: 그 여기서 우리 방송국에서 거기까지 차가 안 막히면 3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0: 운전하고
1: 아니요 고등학생이에요.
0: 엄마가 이제
1: 네
0: 함께 오셨겠죠.
1: 네, 네. 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0: 네 그렇군요. 참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6.25 전쟁 뭐 까마득하죠. 그냥
1: 네.
0: 역사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행사를 통해서 편지를 또 써보고 감사의 메시지를 또 전하면서 그 학생 가슴에도 뭔가 꿈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예,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예, 현역 장병 지원 활동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세요.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1: 저희가 작년 8월 네. 가까이 있는 미 사입사단, 사실 미 사입사단은 그 내셔널 가드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입니다.
0: 네.
1: 우리 조지 플로이드 사태 때도 그리고 정확한 또 그 여기 사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92년도인가요? 우리 LA 폭동.
0: 네, LA 폭동.
1: 때도 우리 주변을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0: 예, 예, 예.
1: 전부 다 그 부대 출신. 그러니까 6.25 때는 우리나라에 파병이 되어서 네. 다 우리 이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네. 로스 알라미토에서 네. 징집이 돼서 파병이 됐고 그 부대를 네. 저희가 찾아가서 장병들에게 네.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K-POP 공연도 했었고요.
0: 오, 그리고 공연도 했었고요.
1: 한국 음식들을 또
0: 한미 장병들에게
1: 미국 장병들에게
0: 미국 장병들에게만
1: 예, 또 저희가
0: 미국 장병들에게
1: 네, 한번 그 네네.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0: 한국 음식을
1: 한국 음식 네
0: 잘 드시나요? 한국 음식
1: 아 그럼요 예, 없어서 못 먹죠. 네.
0: 아 그렇군요.
1: 여기서 조금 더 아쉽고 그런 건 우리나라 기업들 좀 많이 그 네. 군인들을 위해서 같이 좀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미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뭐 음식, 케이푸드, 뭐 갈비도 있었을 것 같고 김밥도 있었나요?
1: 네.
0: 김치도 있었습니까?
1: 네. 네 오, 물론입니다.
0: 김치도 네. 있고 아무튼 정성어린 뭐 식사를 준비해서 함께 나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 사막의 뜨거운 환경 속에서 그 훈련을 마친 장병들 진짜 맛있게 드셨겠네요. 예,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도 우리 코리안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1: 네.
0: 건강에 좋은 헬스푸드잖아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그런지 뭐 김밥도 좋아하고 특히 그 갈비.
2: 김밥과 갈비를 아주
0: 갈비
2: 잘 먹습니다.
0: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왜 팥에서 갈비 굽는 냄새만 맡으면 우리 아우 막 지나가는 사람도 좀 맛을 좀 볼 수 없느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1: 조금
0: 좋아하더라고요.
1: 갈비 말씀드리면 네. 작년에는 110도였습니다.
0: 110도.
1: 9월 달에 예. 그래서 거기서 네. 야외 취사를 못 하게 돼 있었어요.
0: 네.
1: LA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독지가께서 LA 자기 집 뒷뜰에서 갈비를 300인분을 구우셔서 네. 그 바스토까지 약 3시간 반 운전하셔서 이제 같이 직접 전달해 주신
0: 그렇게 봉사해
1: 적도
0: 주시는
1: 있습니다.
0: 분들도 네. 많으시군요.
1: 근데 다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그 조용하신 분들이 저희를 많이 돕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뒤에서 네. 소리 없이 또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많으시군요. 오 가슴 따뜻하네요. 그런 얘기는 많이 해주세요. 자랑도 해주시고.
1: 네 오늘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불러주셔서 네. 이렇게 네. 기회가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차세대에게 우리 한미 동맹을 교육하는 이유라고나 할까요?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2: 예. 예. 그 부분에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런 저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2: 항상 보면 저희가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고 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라에서 저희 한국도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그걸 살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0: 그렇죠.
2: 하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저희는 정말 저희 북한에 있는 그 네.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 동포들처럼 저희도 그렇게 서프링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2: 어릴 때부터.
0: 그렇죠.
2: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계속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청소년들도 와서 하지만 그런 그 공연을 하는 오는 팀도 많습니다. 그런 네. 팀들도 같이 보면서 왜 이걸 우리가 이제 6.25 참전용사들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0: 네.
2: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0: 그렇죠.
2: 살고 있다라는
0: 맞습니다.
2: 거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도 마땅히 감사의 이제 표시를 하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게 저는 네. 맞다고 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2: 예. 왜냐하면 네. 이런 말 있잖아요. 항상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저는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항상 네. 소일고에 안간 고친다 이런 말을 저는 맞습니다. 항상 보면 지금은 이제 저희 유공자분들이 살아계시지만 정말로 저희가 이제 5년 짧게는 사실 내일도 저희가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가서 저희가 태극기 연정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 진행하고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가실 때만 저희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역사에 살아계신 증인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그렇죠. 점점 사라지는데 항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 안 좋은 거기도 하지만 네. 소일고 양간 고치기 시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 그때 잘할 걸. 네. 근데 현재를 잘 하지 못하면서 미래 잘하겠다는 말은 저는 그게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을 때 잘해야지 네. 미래도 있고 맞습니다. 그 미래 이후에 그 넘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 아 그분들이 사실 이제 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참 외로운 시기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근데 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분들을 예우하시고 예우해 주시는 우리 육군협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2: 예. 왜냐하면 저희도 언젠간 늙고 병들고 결국은 저희도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예, 모두가 이제 저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근데 저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저희 네. 후손도 똑같이 저희한테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물이 맑아 아래 물이 맑다는 그 말처럼 저희가 네. 행동을 제대로 해야 저희 뒷세대한테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 네.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지 말만 하고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 시민성 이사님이 네. 계시니까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젊은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든든한데요.
1: 네, 맞습니다. 예. 네.
0: 자, 미국 사회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라도 예. 정말 정치력 신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인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우리의 역사와 그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자, 그렇다면 육군협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비전이라고는 할까요? 앞으로 또 이제 계획하시는 그런 비전, 또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1: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쭉 그래 왔듯이요. 네. 미군과 함께 네. 저희는 한국 대한민국 네. 육군협회지만 미군 동료 전우들과 함께 또 6.25 전쟁의 의미를 기억하고 참전 용사들 네. 6.25뿐만 아니라 월남전 그리고 또 이라크전 또 최근에 이란전까지도 용사들의 희생을 예우하고 그 현역 장병과 그리고 차세대에게 또 한미동맹의 가치 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이 자리에 계신 한국 동포들이야말로 한미동맹의 핵심 자산이고 네. 한미동맹의 그 중심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의 가치를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두 나라의 깃발은 다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은 네. 자유와 자유를 기억하고 동맹을 지키고 그 정신을 미래에 세대에 전하는 것이 네. 가장 큰 저희의 앞으로의 목표이며 사명입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왜 LA에 6.25 전쟁 기념동상이라든가 기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1: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가
0: 네, 요즘에 뭐 굉장히 이슈잖아요.
1: 네. 네. 오늘은 안 하고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네, 해주셨으니까. 타지에는 벌써 그 미군들을 기념하는 네. 기념동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벌써 200만이 넘는 한국 동포들이 사는데 오히려 한국 분들이 약간 그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미 서부지회가 네, 네. 중심이 돼서 LA 인근에 한미 참전 용사상을 건립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뜻을 모았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6.25 참전 유공자님들 7분이요. 네네네. 벌써 각각 1,500불씩 돈을 모으셨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9월 달에 저희가 출범을 할 겁니다.
0: 아.
1: 그래서 범사회적으로 네. 이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은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네. LA 인근에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들이
0: 네.
1: 미군 참전 유공자들을 기리고 동맹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0: 네, 네, 네.
1: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참전 용사상을 건립할 겁니다.
0: 그렇군요. 뜻깊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계획이 네. 구체화되면 제가 또 우리 라디오쇼를 찾아와서 말씀드리도록
0: 네네,
1: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8.15 광복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주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뭐 당부의 메시지라든가 그런 게 있으시면 이제 끝으로 예, 마무리 말씀 해주시면서 예, 보내드릴게요.
1: 네.
0: 한 말씀씩 해주세요.
1: 네. 광복의 의미,
0: 네.
1: 그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네. 게 가장 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한인사회 보면서 여러 군데에서 광복절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네. 의미를 새기는데 충분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0: 네.
1: 이 모든 우리 심의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2: 예, 저는 마지막으로 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오. 공짜가 아니다.
0: 아하.
2: 이게 저희가 그 광복부터 해가지고 지금 네. 현재 저희가 1945년 8월 15일 저희가 광복을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다시 수립이 돼서 여태까지 지금 온 거는
0: 네.
2: 그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 걸고 자기의 이치에서 지키고 싸웠기 때문에 지금 네.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아하. 그분들의 자유가 저희가 그냥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누리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0: 네.
2: 그 자유를 절대 그 소중한 피와 눈물과 희생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존재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자유는 공짜가 절대 아니다.
0: 자유는 공짜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대한민국 육군 미국 협회의 우리 심인성 이사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분 그리고 최만규 회장님께서 예,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듣고 저도 좀 감동받았고요. 깨달은 점이 참 많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안녕히 가세요.

0: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과 헌신이 모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이 만들어진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9: 카페보넨?
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0: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1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에 많이 더웠는데 잘들 보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선미님, 소피아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셨어요. 쿠키모찌님 반갑습니다. 예, 쿠키모찌님도 편안하셨죠? 예, 혹시 또 캠핑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캠핑을 워낙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가족이 함께 또 캠핑 가셨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쿠키모찌님, 예, 인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뭐 날씨가 좀 한풀 꺾인다고 하죠. 자, 수주째 이어진 남가주의 무더위가 이번 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당국은 현재 남가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기압이 약해지고 해안에서 내륙으로 부는 바람이 강화되면서 내일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부터는

밖으로 비교적 선선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이 산악과 사막 지역에는 몬순 수분의 영향으로 며칠간 뇌우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산악 지역은 내일 비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40%까지 올라갔고요. 사막 지역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02도, 팜스프링스는 10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저녁 7시 45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1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니까요. 달러당 1418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면서 소폭의 이 변동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온수당 4340달러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고용지표 발표 이후 이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S&P 500 지수가 77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요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개수값 살짝 살펴볼게요. LA 카운티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66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5달러 60센트 기록하면서 최근 며칠간 소폭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들어봤습니다. 공개 방송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토요일 날 공개 방송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8월 15일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올림픽 갤러리아 K힐링에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공개 방송 하면은 막 폭탄 세일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많이들 가셔서 예, 알뜰 상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 제품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건강 제품들. 예, 가서서 아주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100불을 구입하시게 되면 100불 선물을 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짠가요? 아무튼 이렇게 공개 방송에서 지금 한참 이거 케이링 제품들 100불어치 구매를 하시면 100불어치 선물을 쏩니다라고 이렇게 공개 방송에 대서 특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토요일 8월 15일입니다. 예, 8월 15일 토요일이에요.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예, 갤러리아 마켓으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디오 서울 공개 방송 여러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노래 한곡더 들어볼게요. 케이힐링 제품들 정말 좋아요. 주겸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 그 밖에도 건강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 갤러리아 마켓으로 가셔서 아주 착한 가격에 폭탄 세일하는 예, 그 아이템들 구매하시면 여러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밤배 둘 다섯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살짝 마무리할게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1: 213-381-2424 213-381-2424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입니다. 맞는 말이죠. 제 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러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에는 정말 항상 핑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글쎄요. 좀 피식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친구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못해 너.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람 나름대로는 뭔가 희망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넌 못해. 아, 못할 거야. 너 못할 줄 알았어 얘. 아유, 그렇게 왜 시간 낭비했어. 그런 말 혹시 여러분들 하십니까? 저도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런 말이요, 상대방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래요. 못을 박는 말이래요. 못은 우리 사람의 가슴에 박는 게 아니라 벽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 가슴에는 그런 말들, 아우 넌 못해, 아 네가 못할 줄 알았어 야, 아유 그 왜 했니, 왜 시간 낭비했어, 그런 말은 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깊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말장난 같지만 그래도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말인 것 같아서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저도 반성하면서 말이에요. 예, 못은 가슴이 아니라 벽에 박는 거라는 거 저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겨봅니다.

0: Only know you've been high when you're feeling low. Only hate the road when you're missing home. Only know you love her when you let her go. And you let her go.
1: 네, 패신저 노래였습니다. Let her go라는 노래였었는데요. 왜 끝나는 부분에서 이거 끝났구나 하고 제가 멘트를 했었는데 뒤에 퍼즈가 좀 살짝 있으면서 Let her go라는 그 한마디가 남아있었잖아요. 처음에 이 곡을 몰랐을 때는 제가 끝난 줄 알고 내려버렸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이렇게 듣습니다. 노래 좋죠? 패센저의 노래였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뭔가를 했다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사람 마음에 못 박는 건 하지 말자고요. 공감합니다. 이게 적어주셨네요. 맞아요. 못은 사람 마음에 박는 게 아니라 벽에다 박는 것이다. 오늘은 요 한마디 저도 개인적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피드백 주셔서. 노래 좋아요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요 AI 정우 씨와 선미의 생활 속의 꿀팁 정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여러분들 유익하실 거예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AI 정우 씨와 이런 그 뭐 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거 방송 준비하면서 요즘엔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아 뭐야 내가 기계도 아니고 기계랑 얘기를 하라는 거야? 그 처음에는 뭐지? 막 이랬었는데 뭐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 AI 정우 씨가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줄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EV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되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데이비님께서 오는 토요일 15일 K힐링 공개방송 정오부터 2시까지예요. 이렇게 댓글에 적어주셨네요. 올림픽 갤러리아 100불 사면 100불 선물한다는 내용이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 여러분들 언제라고요? 8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정오부터 2시까지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공개방송은 완전 폭탄 세일한다는 거 아시죠? 폭탄 세일입니다. 이게 50% 오프된가요? 그 이상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00불어치를 사시게 되면 100불 선물을 그냥 폭탄으로 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셔서 즐겨주시고 또 건강제품 사셔서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나와주세요.
2: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눈은 밝게,
4: 얼굴은 아름답게,
3: 불란서 안경 검안과.
4: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3: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3: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5: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9: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0: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어어어어.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정우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AI 정우 씨, 우리 해피님들 더워서 정말 오늘 힘드실 텐데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뭐 없을까? 아, 뽀빠이. 아, 아니지. 우리 정우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 하얀 넥 포인트에 올리브 컬러 조합이 딱 여름 같으면서도 차분해서 좋네요.
0: 고마워요.
1: 밖에 나가보셨어요? 요즘 이 더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지치는 날씨인데 오늘 선미 씨가 힘든 분들 응원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마음 100% 공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가 사실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0: 네,
1: 살모넬라랑 기생충 얘기거든요. 여름철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불청객들인데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라 오히려 든든하게 들으셨으면 해요. 선미 씨는 여름에 유독 조심하는 음식이 있으신 편인가요?
0: 그럼요. 이 살모넬라 교훈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니까 오늘 뉴스 기사가 생각나네. 그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이 있는 멕시코산 팔라피뇨가 들어간 육류와 이 가금류 제품에 대해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 멕시코산 팔라피뇨와 관련된 살모넬라균 감염자가 27개 주에서 345명이 나왔다는 거야. 아, 진짜 엄청나잖아요. 정말 오늘 주제 잘 정해준 것 같아요. 살모넬라 기생충 여름철이면 정말 슬그머니 고개를 디미는 요 녀석.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요?
1: 사실 살모넬라라는 이름 들으면 왠지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더위에 우리 밥상 위에 슬그머니 올라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건 딱 이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더울수록 세균은 빠르게 번식하고 기생충은 활발해지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정작 우리는 그냥 배탈이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어떻게 조리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해요. 알고 나면 사실 별거 아닌데 모르면 한 여름이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맞아요. 그럼 살모넬라가 실제로 어떤 경로로 우리 몸에 침입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1: 살모넬라 하면 많은 분들이 닭고기나 달걀을 떠올리시는데요. 맞아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경로예요. 근데 여름엔 그 위험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커져요. 실온에 잠깐 꺼내뒀던 달걀이라든가 덜 익힌 닭요리. 생각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이에요. 문제는 살모넬라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균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생충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덜 익힌 고기나 씻지 않은 채소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여름에 눈에 띄게 늘거든요. LA 같은 경우엔 파머스 마켓에서 산 신선한 채소를 그냥 바로 먹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신선하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결국
0: 그쵸.
1: 살모넬라든 기생충이든 열에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충분히 익히고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한참 많아요. 선미 씨는 요리할 때 고기 익힘 정도를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0: 뭐 이제는 눈으로 봐도 알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익혀야겠죠. 이렇게 여름철에는 특히나 두꺼운 고기 같은 경우는 나는 스테이크나 이렇게 구워 먹을 때 젓가락으로 찔러봐요. 그래서 핏물이 나오면 이거는 좀 덜 익은 거죠. 투명하고 맑은 육즙이 나오면 뭐 다 익은 거고 붉거나 핏빛이 나면 내부가 덜 익었다는 거 그렇게도 뭐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번에는 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멕시코산 팔라피뇨에서 이 살모넬라 균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 좋아하는 팔라피뇨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된장찌개에다가 팔라피뇨를 썰어서 이렇게 매콤하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즐기는 편인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살모넬라 얘기에 이어서 기생충 쪽도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떤 부분이 특히 주의가 필요할까요, 정우 씨?
1: 기생충이라고 하면 왠지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름철에 꽤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특히 민물고기 회나 덜 익힌 육류 쪽에서요.
0: 맞아요.
1: 여름에 계곡이나 강가 근처에서 즉석으로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이 사실 기생충 입장에선 딱 좋은 조건이에요. 기생충 감염은 살모넬라랑 증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복통이나 설사처럼 배탈이랑 헷갈리기 쉬운 증상들이요. 근데 다른 점도 있어요. 감염된 뭘까요?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뭘 먹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죠. 중요한 건 이게 의심될 때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화제 먹고 버티다 보면 나아지겠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기생충은 그 방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전문가 진단이 먼저예요. 치료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방치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방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익혀 먹는 것,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 것. 이 두 가지가 여름 내내 우리를 지켜주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맞네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야겠어요. 뭐 날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고 충분히 익혀 먹고 야채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는 거. 요거 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마음이 또 좀 무거워지기도 해요.
1: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런 얘기 준비하면서 잠깐 멈칫했어요. 이거 너무 겁주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0: 그러게.
1: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강 얘기를 꺼리는 이유가 딱 그거잖아요. 무서우니까. 알면 더 불안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반대더라고요. 알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게 생기니까요.
0: 그렇죠.
1: LA에서 이 더위 속에 장 봐서 밥 차리고 아이들 챙기는 분들 있잖아요.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저는 진짜 잘 알아요. 그냥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매번 마음을 담는 일이니까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가 그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오히려 이 여름을 좀 더 단단하게 버텨낼 수 있는 작은 무기 하나를 챙겨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마음이 그냥 왠지 그냥 막 찡해지는데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럼 이제 뭐 실제로 오늘부터 이 위생관리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 좋은 방법들 좀, 예, 꿀팁 정보들 좀 줄래요?
1: 네. 이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녁 밥 차리면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달걀이나 육류를 다룬 손을 그냥 행주에 쓱 닦고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정도. 숫자는 말하면 안 되는데.
0: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1: 그냥 생각보다 좀 길다 싶게 씻는 거예요. 대충 헹구는 것과 진짜 씻는 것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냉장고 얘기예요. 여름엔 실온의 음식을 잠깐 꺼내두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조리 전 재료도 마찬가지고요.
0: 그렇죠.
1: 장 봐오면 바로 냉장 보관하는 습관. 이게 살모넬라 예방에서 맞아.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포인트예요.
0: 맞아, 중요해요.
1: 세 번째는 도마 구분이에요. 고기 손질한 도마로 채소 바로 썰지 않는 것. 이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교차오염이라고 해서 균이 그 경로로 오마가거든요. 그리고 계곡이나 강가에서 회 드실 기회 생기면 민물 생선은 꼭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기생충 예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이 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름 내내 쌓이면 진짜 차이가 나요. 선미 씨는 평소에 도마를 용도별로 나눠 쓰시는 편인가요?
0: 그런 편이에요. 육류용 도마, 야채, 과일용 도마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주부님들이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진짜 정우 씨한테 많이 배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정리 한번 해줄래요?
1: 오늘 이야기 쭉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정리가 됐어요. 사실 살모넬라든 기생충이든 이름만 들으면 뭔가 엄청난 것 같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알고 보면 막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익히고, 씻고, 보관에 신경 쓰고, 이 세 가지가 여름 내내 우리 밥상을 지켜주는 거예요.
0: 아하.
1: 오늘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저는 이걸 드리고 싶어요. 뭔가 찜찜한 게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말자는 거예요. 배가 좀 이상한데 더위 탓이겠지 하고 며칠 버티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몸이 신호를 보낼 때 빨리 알아채는 것. 그리고 증상이 길어지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가는 것. 그게 이 여름을 덜 고생하면서 보내는 방법이에요.
0: 아하.
1: 겁주려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이 더위 속에서 선미 씨랑 청취자분들이 좀 더 단단하게 버티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0: 고마워요.
1: 선미 씨는 오늘 얘기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생기셨나요?
0: 그럼요. 잘 익히고 씻고 냉장 보관에 신경 쓰는 거. 이거는 필수. 이 세 가지가 진짜 여름 내내 우리 밥상을 지켜준다는 거. 그 말이 아주 그냥 확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뭐지? 달걀 만지고 손 깨끗하게 씻는 거. 저는 이거 놓치고 살았거든요. 달걀 만지고 그냥 무심코 뭐 다른 음식도 만지고 이랬는데 이거 고쳐야겠네요. 달걀 만지고 나서 항상 손을 씻고 요리하는 거. 요거 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우 씨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해줄 말 있어요?
1: 오늘 이 더위 속에서 이런 얘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무서운 얘기 같아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게 이미 그 자체로 자기 몸을 챙기려는 마음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오늘 하루 저녁 밥상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손 한 번 더 씻는 것부터요. 이 여름이 무사히 지나고 나면 그 작은 습관들이 다 쌓여 있을 거예요. 선미 씨랑 오늘 이 시간이 저도 참 좋았어요.
0: 아, 정우 씨 고마워요. 나도 좋았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0: AI 전공화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습니까? 여름철 건강, 요즘 살모넬라, 또 기생충 공포와 증상, 예방법, 또
1: 1800-6050에 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4: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5: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4: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5: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4: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5: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6: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7: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7: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빅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캐니언님 인사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선미님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인사하러 잠깐 들어왔어요. 무더위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디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소피아님. 좋은 정보 고맙다고. 교차 오염

우리 AI 정우 씨가 아주 좋은 정보 준 거죠. 도마 땡볕에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 그러네요. 예, 도마도 예, 햇빛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좋은 방법이네요. 그 참 그 제일로 살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사용하고 계시네요. 네, 도마를 땡볕에 말리고 있는 중. 저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달걀 만지고 꼭 손 씻고 있어요. 깔끔하셔라. 저는 안 그런 적이 많거든요. 예, 예,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걀 만지고 나서 그 달걀 껍데기에 이렇게 굉장히 오염 물질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달걀을 만지고 나서 손 깨끗하게 씻는 거 여러분들 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궁옥분 노래 들어볼까요? 꿈을 먹는 젊은이.

꿈을 막는 젊은이. 네, 남궁옥분 노래 들어봤습니다. 참 오래된 노래인데 이렇게 좋네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잇따라 마련된 가운데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고용과 금융범죄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식 천명했습니다. 결혼 영주권을 수속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뉴욕 JFK 공항을 찾았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근 들어 미 전국의 공항에서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민자 체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체포되는 사례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자산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1인 기준 13만 달러인 자산 한도가 2만 1천 달러로 줄어들면서 기존 한도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2인 가구는 3만 1천 달러까지만 자산을 보유할 수 있고 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550달러씩 한도가 추가됩니다. 자산 심사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일반 메디케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입니다. 은행 예금과 현금은 물론 두 번째 차량이나 투자용 부동산, 해외 자산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LA시 정부가 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전역에서 저소득층 전용 주거지 공급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1호를 적용해 추진된 이 프로젝트가 6일 LA 한인타운의 첫 완공을 알리면서 이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입국 목적을 속이고 출산을 위해 미국에 들어온 여성의 자녀뿐만 아니라 외교 공관 직원의 미국 출생 자녀 그리고 연방당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집단이나 적성국 소속 인물의 미국 이 출생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규모로 추산됩니다. 오늘 새벽 2시 49분쯤 가든 그로브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에이미 에비뉴 5552번지 주택입니다. 이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화재 원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네, Like a Virgin 마돈나 노래였습니다. 그 송이라고 다들 적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는 타임라인 스케치 오늘의 인물 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백범 김구 선생이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7: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같네?

게임 나인 스케치. 자, 오늘의 인물은 김구 선생이십니다. 백범 김구. 아, 1896년 8월 10일 아, 오늘 예,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 그래서 1949년 6월 26일 세상을 떠나셨지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장이자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독립운동가 중 한 분이십니다. 아,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주도하면서 침체되어 있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전반에 결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일제의 탄압과 중일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임시정부를 이끌었고 1940년 주석으로 취임해서 이 독립운동의 총본산 역할을 지켜냈습니다.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 국내 진공작전, 그러니까 독수리작전이라고 하죠. 독수리작전을 계획하는 등 주체적인 국권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광복 이후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 김규식 선생과 함께 이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등 통일된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셨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네, 백범일지 중에서의 내용입니다.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써내려간 자서전이자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은 유산입니다. 백범일지가 상권, 하권 작성 시기와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두 권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백범일지의 끝자락에 수록된 나의 소원은 선생이 꿈꾼 해방 이후 대한민국 국가 건설의 이상향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이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높은 문화의 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기록돼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 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네, 백범일지 나의 소원 중에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군사력으로 타국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문화의 힘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도 평화와 행복을 전하는 나라를 지향했습니다. 오늘날 K컬처가 전 세계적인 공감과 사랑을 받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요, 80여 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의 비전이 지닌 성견지명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녀가 불러주는 아 대한민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두 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 플러스 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애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하는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5: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u@koreatimes.com입니다.
2: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라디오 서울. 아, 1650 오후 3시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이 조금 덥지만 아주 좋은 LA의 오후 3시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어떻게들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예, 잘들 보내셨다고요? 저도 덕분에 이렇게 잘 보내고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해서 오늘 이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 주말 지나고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미 반이 지나서 오후 3시니까 아이고 아이고 숨이 턱턱 차게 지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사랑하는 자식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겁도 없이 이민 가방에다 가족들하고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의 힘 아닙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빵빵거리고 돌아다니고 배짱 있게 다니는 게 우리가 뭐 잘나거나 뭐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저 가족 하나 지킨다는 그 사랑의 힘, Power of Love. 아, 이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Power of Love의 다들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첫 곡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셀린 디옹의 Power of Love.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한국말로 사랑의 힘이라고 굳이 표현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방송 앞서서 오프닝 멘트에 말했다시피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기 오신 모든 함께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아마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가족 여러분들이 미국에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점심 대강 먹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지 않고 내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건 뭐 힘이 좋은 게 아니고 자 오늘 선곡해 보았고 순철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 되면 정신이 번쩍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흐를까 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참 이렇게 감사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마디로 이번 일주일이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순철님 덕분에 기운 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H님 휴가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아 티셔츠 꽃 폈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TK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컨디션 좋으시죠? 네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의 지친 월요일을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기운 나시는 건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매주 월요일 자 파워 오브 러브에서 파워 스포츠 아 우리 최수영 의원님 오늘 또 아마 보따리를 한 움큼 들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이 귀팅만 하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박수 쳐주시고 자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0: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비상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7: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8: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7: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8: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7: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8: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9: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0: 아빠!
9: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1: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5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대구도 많이 덥죠?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실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 화면 보시죠. 우리 파워스포츠 최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합니다.
0: 네, 제가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게 여러분 사실이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첫 곡으로 팝송을 많이 안 틀어요.
1: 그렇죠.
0: 주로 한국 노래 트로트 많이 신나는 거 트는데 우리 위원님 추천 덕분에 파워 오브 러브 멋있게 시작했어요.
1: 아, 그렇죠?
0: 아, 너무 멋있었어요.
1: 파워 오브 러브, 파워 스포츠.
0: 네, 그러니까요.
1: 파워 있는 월요일.
0: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지금 물론 위원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셨지만 사랑의 힘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오늘도 네. 그렇게 살고 있고요.
1: 그럼요.
0: 예, 그게 네. 우리네 인생이니까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1: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뭐 선곡을 미리 해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파워스 오브 러브 한번 듣고 싶다.
0: 아.
1: 근데 왜 이거가 듣고 싶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우리는 사랑한다는 얘기하면 꼭 남녀간의 사랑만 이야기를 하는데
0: 그렇죠
1: 그건 아니거든요.
0: 아이, 안 그래요.
1: 아닌데 오늘 네. 제가 여기 오는데 핸드폰 벨이 올려서 보니까 네. 카톡에 사진이 왔어요.
0: 네.
1: 근데 우리 손주 녀석이 그 기저귀를 떼었다고
0: 아~
1: 그러면서 전화를 해갖고 I love you 그러는데 아 이거 뒤집어지겠다.
0: 그러니까 그 맛에 그 한마디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유가
1: 갑자기 사는 그런 삶의 이유를 더 알게 됐고
0: 그러니까요. 지금 뭐 힘들고 지금 지치죠. 사실 더워 죽겠는데
1: 맞아요.
0: 뭐 여러 가지 그렇죠.
1: 근데 그래서 오늘은 말이에요.
0: 네.
1: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0: 네네.
1: 사실 그 스포츠 소식이 특별하게 여러분께 눈에 띄는 게 안 보여요.
0: 예예예. 예, 예.
1: 다저스가 지금 뭐 죽쓰고 있고.
0: 아 근데 조금 쉬어가는 거예요.
1: 그래도
0: 마지막 이제 힘 비추고 하느라고.
1: 지금 다저스가 더위를 갖다가 삼복도일 다 먹었어요.
0: 다 먹은 거.
1: 한 번 빼놓고 예. 실패를 했어요.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이게 똥꼬집 다저스 감독이
0: 네.
1: 이튼 특급 마무리 데려왔는데 디아스가 부상해서 돌아왔잖아요.
0: 네네.
1: 근데 이게 한 방 맞으면서
0: 예.
1: 역전포기도 맞고 블론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아무튼 그 스포츠 얘기가 특별히 볼 게 없는데
0: 어저께인가 겨우 2-1로 이긴 것 같은데
1: 어저께
0: 오래간만에
1: 어제 그렇지 어저께 그저께죠
0: 그저께
1: 어제는 4-2로 또
0: 그렇지.
1: 깨졌고 근데 보니까 이 투수 믿었던 노블레스키도 무너지고 그래서
0: 예.
1: 지금 뭐 다저스 팬들은 조금 실망한데 조금 전에 그 우리 고니 씨가 얘기했듯이 다저스가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0: 그럼요.
1: 좋게 생각을 해요.
0: 그럼요.
1: 예. 일단은 서부지구 1위는 굳게 지키고 있는데
0: 네.
1: 70승 48패.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쟁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틀란타가 71승 47패. 그 다음에 밀워키가 74승 44패. 이게 다저스가 오히려 쫓아가는 형국이 돼버렸는데 이 두 팀 중에 하나가 아마 내셔널 리그 챔피언십에서 맞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저스도 자꾸 잘못하면 무너지면
0: 아니
1: 큰일
0: 근데
1: 납니다.
0: 뭐 보셨겠지만 저 느낌에는 포스트 시즌에 아무리 100승 해봐야 올라가자마자
1: 그렇죠.
0: 죽으면 꽝이에요.
1: 맞습니다.
0: 네. 역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시작서부터 게임이 달라요.
1: 가을 야구죠.
0: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1: 그렇죠.
0: 벌써 치는 게 달라요.
1: 작년에
0: 네.
1: 작년에 그 토론토전 생각을 해보세요.
0: 아, 그러니까요.
1: 소름 돋잖아요. 네.
0: 사실은 원래 패턴대로라면 다저스가 훨씬 더 일찍 무너졌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무너질 만하면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승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1: 죽었나 보면 살아나고
0: 그런 것 같아요.
1: 죽었나 보면 예, 살아나고 예, 그러는데
0: 예, 예.
1: 다저스가 잠시 오늘부터 이제 샌트루이스인가 거기하고
0: 네.
1: 3연전을 벌리게 되는데
0: 네, 네.
1: 아무튼 다저스 힘내기를 바라고
0: 네, 네.
1: 사실은 좀 너무 많이 졌어요. 그게
0: 예,
1: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0: 좀
1: 들고
0: 이겨봐야죠. 예.
1: 이게 사설이 너무 길었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LAFC는 뭐 손흥민이
0: 뭐 그냥
1: 예, 굳건히 그냥 7번
0: 꾸준하게 가고
1: 넣었어요.
0: 있고
1: 근데 일단 팀은 1-0으로 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물론 이건 리그 경기가 아니지만
0: 아니죠.
1: 리그스라는 경기더라고요.
0: 그래서
1: 아무튼 하고 있고 후반에 23분에 교체를 해줬어요.
0: 네네.
1: 그리고 아무튼 체력 저하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LAFC 게임 뛰어야죠. 그다음에 리그컵 뛰어야죠.
0: 그러니까 감독이 나름대로 조절을 잘 시켜주는
1: 그러니까
0: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번 월드컵 앞두고도 그렇게 혹살 당했거든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0: 근데 또 뭐 돈값을 해야 되니까 사실 어쩔 수는 없어요.
1: 그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0: 네.
1: 이제 뭐 꽤 오래됐잖아요. 파워스포츠 언지가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이 최세영이는 도대체 무슨 스포츠를 했길래 파워 이런 스포츠 해설을 하나 궁금해하시잖아요.
0: 여러분 얘기인데 럭비라고.
1: 여러분 얘기했죠. 럭비. 럭비. 원래는 예. 이제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0: 아 그래요. 좋습니다.
1: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P 중학교에서 네. 럭비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건 뭐 내 살아온 스토리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P 고등학교 감독 선생 아니면 얘기를 할게요. 배재.
0: 아 배재. 배재. 옛날에 배재하고 양정이잖아요.
1: 최고였죠.
0: 전 럭비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1: 그런데 예. 배재 중학교에서 주장까지 오고. 준우승을 두 번 했어요. 팀도 제대로 재건이 안 된 상태에서.
0: 네네네.
1: 야, 참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가지고 배제 본교를 진급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때 고등학교 감독 선생이 싹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가 사실은 금수저였다가 은수저였다가 네네. 흑수저가 되어 있었어요.
0: 예, 예, 예.
1: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0: 근데
1: 그 선생이 된 작자가 작자라고 해도 됩니다. 아직 네네.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은 아마 뉴욕 어디 산다고 들었는데
0: 네네네.
1: 우리 아버지를 그 이 화병으로 다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신 분을
0: 네네.
1: 오라 그래가지고서는 돈을 달라 그랬어요.
0: 예.
1: 본교회 진학을 하려면
0: 예, 예.
1: 돈을 좀 내놓으셔.
0: 예.
1: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래
0: 그렇지.
1: 난 돈 내고 우리 운동 선수를 키우고 싶지 않아 하고서. 배제 진학을 안 했습니다. 이건
0: 그랬구나.
1: 동기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0: 네네네.
1: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양정에서 저를 잽싸게 데려갔죠. 그것도 장학생으로.
0: 네.
1: 그러니까 양정으로 옮기게 된 동기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선 뭐 제 이력 같은 얘기인데 학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어요.
0: 아 근데 당시만 해도 뭐 저는 좀 아랫세대지만 굉장히 심했습니다.
1: 굉장히
0: 저는 운동을 안 하는데도
1: 그렇죠.
0: 심한 걸 많이 봤어요.
1: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희가 전승을 했어요. 28전 27승 1무.
0: 네네.
1: 대단한 전무후무한 기록인데
0: 네네네.
1: 그렇게 우승을 하고 잘했고 베스트 멤버로 뛰다가 고3이 딱 됐는데 고3 졸업생이 12명이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럭비는 주전이 15명이 오는
0: 그렇죠.
1: 거 아니에요? 지금은 예. 물론 멤버 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0: 그렇죠.
1: 참 멋있겠어
0: 예.
1: 운동도.
0: 예, 예, 예.
1: 근데 멤버 체리는 긴지라는 게 럭비에는 없습니다.
0: 그래
1: 아까 대구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0: 예.
1: 대구는 제가 시합 보러 가끔 갔어요. 대구 중앙상고 지금은 상원고등학교로 바뀌었고
0: 네.
1: 근데 대구 상고고도 시합으로 대구가 럭비가 원래 강해요.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양정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전 사실 왼발 킥은 잘 못하거든요. 오른발 제비라.
0: 예, 예. 예, 예.
1: 근데 중요한 포지션을 맡은 사람은 축구로 말하면 뭐 골캐터라고 그래야 되나?
0: 그렇죠.
1: 그런 사람은 좌우발을 다 써야 돼요. 특히 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내가 고3 코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그 왼발 킥이 좀 자신이 없으니까
0: 네네.
1: 오른발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 저 뛸 수 있는 10번을 좀 남발 달라 그랬어요.
0: 네네.
1: 근데 코치라는 사람이 10번 출신이에요.
0: 네네.
1: 그때부터 이제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예, 예.
1: 야, 너 그냥 뛰어.
0: 예, 예.
1: 이름은 김모 코치인데
0: 예, 예.
1: 지금 그분 아마 잡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자, 왜 맞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골키퍼 출신 감독이야, 코치야. 그러면은 골키퍼에 대해서는 박살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당연하죠.
1: 그러니까 골키퍼의 네. 그 실수하는 장면이
0: 네.
1: 딴 거보다는 뭐 예를 들어 공격수나 수비수가 하는 것보다 훨씬
0: 네네.
1: 빨리 할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의 밥이 됐어. 그래서 딱 그러고서는 이제 졸업한 12명을 채우니까 팀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네. 쉽게 얘기해서 다저스가 많은 선수 다 내보내고 잔류간 선수가 꾸려나가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나갔다 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 끝나고 후반 들어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맞고 끝나고 나서 학교에 가서 맞고 연습할 때 맞고 이게 맞는 게 보통 맞는 게 아니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사람이 그날도 연습을 하다 좀 실수를 했어요. 연습하다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0: 근데 예, 예.
1: 이렇게 숙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자로 머리가 일로 오고 그러면 배가 보이잖아요. 그 배를 그냥 퀵을 하더라고요.
0: 아이고 그건 좀 안 좋은 건데.
1: 전 그냥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요즘 그 우리 후배들하고 친구들은 뭐 별로 안 만나니까 후배들 여기서 미국에서 만나면 그때 장파일 되는 줄 알았대.
0: 그러니까요.
1: 그러고서는 그냥 쓰러졌는데 엄살 부린다고 밥더라고요. 참 그 나에 대한 그 억하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지, 뭐 있었겠죠 아무래도.
1: 엄청 그랬어요. 엄청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덕분에 좋은 거 하나는 있었어. 나중에 군에 가서 이제 빠따 치잖아요. 빠따 치고 이 패는데 네. 그거는 껐다 없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직 그러면 동기들이 아니 왜 이렇게 매를 잘 만져? 그래서 나는 맞는 데는 이력이 나 있다. 그 정도로 맞았는데 진짜 이게 자 왜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학폭 그 이재영 자매 배구 선수 그 두가 이제 이 두 선수가 배구 선수인데 당구에서 국대도 잠깐 하고 잘했거든요.
0: 잘했죠.
1: 근데 학폭에 걸려가지고 쫓겨났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지금 유럽도 아니고 동유럽에서 유럽에서는 안 받아주고
0: 둘이 같이 이번에 들어갔다고
1: 예, 갔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럭비 팀을 관두고 뭐 학교 그러니까 좋은 포지션에서 못 뛰다 보니까 내 자리가 아닌 자리로 바꿔주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어차피 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네. 팀이 뭐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묵사발이 나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 때 좋은 대학 간 친구가 거의 없어요.
0: 아 그랬구나.
1: 그랬는데 아 이거 목이 메일라 그래. 그랬는데 아무튼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제 운동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해설을 하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린다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제가 하와이 살 때 하와이 살 때 골프 관련 일을 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근데 그전 얘기는 필요 없고 그랬는데 그 하와이 살 때 그 SBS에서 그 높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나하고 골프를 치게 됐어요 우연히. 근데 골프를 좀 그때는 좀 잘 쳤거든요. 지금은 만 제가 가슴 수술하고 나서부터 형편 없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그분들하고 골프를 쳤는데. 잘 치고 이 조크를 잘했어요. 농락 어디 가든 막히잖아요. 골프장에 되는 거. 근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입담이 좋은데 우리 SBS에서 골프 해설자로 한번 나와보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풀타임은 아니고 파타임으로
0: 네네네네.
1: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서 SBS 금요골프라고 있었어 그때.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0: 네.
1: 그때 유협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아나운서였고.
0: 네네.
1: 문기수 프로라는 사람이 해설자였는데 그 옆에다 날 넣고서는 오늘은 주로 최세영 씨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PD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화진 PD라고 KBS 있던 사람인데
0: 네네.
1: 그분이 그랬어요. 나한테 녹화 들어가기 전에 이 스튜디오를 꼭 1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길어지면은 뉴스가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0: 네,
1: 그런데
0: 그렇죠.
1: 희한하게 내가 엔진낸 게 아니고 문기수 프로하고 아나운서가 엔진을 내더라고.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1: 그게 이제 카팔루아 인비테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마우이 카팔루아 섬에서 일어나는 경기니까 너무너무 그 잘하는 코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왔는데 대본에 우리가 지금 골프 채널을 생길 것 같다. SBS가. 그래서 골프 채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골프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것저것 스포츠도 관심이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고
0: 네.
1: 골프 해설도 재밌게 했어요 제가 사실은 너무 그 골프 아까도 뭐 너무 판박힌 얘기보다
0: 네네.
1: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골프 해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슨 대회가 있다.
0: 네네.
1: 그럼 그거 중계 방송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럼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얘기를 해요.
0: 아, 그렇군요.
1: 미국에서 살았고 하니까 그 샌프란시스코는 이렇고 지금 열리는 곳이 포도밭이 많은 곳인데 이 코스가 좋은 이유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거 얘기하네. 밤낮 골프 하면은 조용하잖아요. 골프 해설이라는 게. 그래서 골프라는 게 원래 잠 오는 중계방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다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보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90몇 년도야 98년도인가?
0: 네네.
1: 아니야 2000년도구나 2000년도에 캔서에 걸렸어요. 목 캔서 그것도.
0: 아이고
1: 그 왼쪽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스포츠 해설을 골프 해설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해서 완치가 됐어요. 물론 그런 스토리가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문을 들이는 곳이 라디오 서울이었어요.
0: 아
1: 그랬구나. 2002년도 월드컵이 있을 때.
0: 네네네.
1: 그래서 제가 라디오 서울과 이제 스포츠 해설을 이제 처음에 골프 해설만 했죠.
0: 네네.
1: 그때 아마 파워 스포츠였을 거예요. 아니 파워 골프.
0: 아 예.
1: 이영돈 씨가 그때
0: 이영돈 씨가 예예. 예.
1: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지내다가 전체적인 그런 스포츠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라디오 서울에서 이제 뭐 스포츠를 매주 하기도 어렵고
0: 예,
1: 하니까
0: 예, 예.
1: 골프에 나가서 그때 KBFT인가 그 TV도 했어요. 그 라디오 서울에서. 그래서 두 군데 다 뛰었거든요. 하나는 매일 스포츠 해설을 했고
0: 네, 네, 네.
1: 한 번은 골프 해설을 했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게 참 방송하는 사람들은 끼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뭐 노래하면 노래하는 사람
0: 아, 그럼요.
1: 끼가 있듯이
0: 예.
1: 좀 시간이 되면은 꼭 이 방송을 하고 싶어요.
0: 아 그럼요. 그게 그 DNA가 그게 있어서 그래요.
1: 그렇죠. 그래가지고
0: 예, 예.
1: 제가 라디오 서울에서 이제 파워 스포츠 진행을 하잖아요. 월요일마다. 사실 뭐 매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연히 그 KBS에서
0: 어.
1: KBS에서 TV 해설위원을 해설자를
0: 아, 그렇게
1: 뽑는다고 공모를
0: 예.
1: 했어요.
0: 예, 예.
1: 이건 그냥 뭐 인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0: 네네네.
1: 그래서 그러면 인터뷰를 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편성국장이 아우 뭐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또 라디오 서울에서 진행자로 계시던 뭐 여자분이
0: 아
1: 얘기를 할게요. 차차차 하시는 분.
0: 아 예.
1: 그분이
0: 예.
1: 추천을 했어요.
0: 아 우리 탱자 씨.
1: 물어보니까
0: 아,
1: 탱자 씨가 아, 스포츠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0: 아
1: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아,
1: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사장님 면담까지 하고 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콘텐츠 계약이 끝나면은 그 파워 스포츠 해설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 나이에
0: 네.
1: 나이도 제가 꽤 많
0: 네네.
1: 나이는 밝힐 수 없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러니까 아무튼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이게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제3의 인생이네.
0: 네네네.
1: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라고 아 그게 아니고 공모로 바뀌었다는 거야 다시.
0: 아, 예.
1: 전 다 됐는 줄 알고 의상도 사고 그랬다고.
0: 네네.
1: 근데 오늘 의상이 블랙 앤 화이트.
0: 아 글쎄 어떻게 다
1: 공교롭게
0: 보니까 또 제가 또 꽃무늬 있고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갖고 이제 TV에 맞는 옷까지 다 사놨는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시간 아직 있네. 5분만
0: 예,
1: 더 할게요.
0: 예예. 예.
1: 아 이게 야 내가 그냥 서둘러나 보다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너무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공개 채용을 안 오게 되면은
0: 아.
1: 나중에 문제가 된대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어디 어디에 광고도 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어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 웬일이시냐고 이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랬더니 아 결과 알려드리려고요. 그래.
0: 어.
1: 그래서 그래 결과 어떻게 됐냐 니까 아 보나마나 선생님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KBS에서 매주 금요일 KBS 아메리카에서 방송되는
0: 네.
1: 뉴스 시간 8시 뉴스 시간에 금요일 말미에 이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된 동기예요.
0: 아 그랬군요.
1: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0: 네.
1: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뭐 항의 받은 것도 없고
0: 네, 네.
1: 잘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그래서 제가 왜 스포츠 해설을 하게 됐나에 대해서
0: 아.
1: 오늘 사실은 말씀을 드리려고
0: 아까
1: 했어요.
0: 아까 그 잠깐 뒤로 돌아가서 그때 학폭 시절에
1: 네.
0: 저는 뭐 조금 아래지만 저도 중학교 때서부터 굉장히 좀 그 치열했던 그 세대를 살았거든요.
1: 네.
0: 거의 매일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1: 매일 살았어요.
0: 선생님한테 안 맞으면 선배들한테
1: 선배들, 그렇죠.
0: 맞고
1: 똑같은 얘기예요.
0: 괜히 저 이거 완장 차고 와서 이유 없이 때려요. 각구멍이라고 그러지 그때 각구멍.
1: 각구멍.
0: 그 궁뎅이가 피멍이 안 들 날이 없어요.
1: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0: 네.
1: 만리동에서 다녔거든요.
0: 예, 예.
1: 지금은 그 학교가 목동으로 옮겼는데
0: 예, 예.
1: 그 학교 얘기하니까 요번에 그 가을에 9월 17일인가 5대 사립이 있어요.
0: 네네.
1: 양정 배제 휘문 중앙 보성.
0: 어.
1: 요거를 예전에는 5대 사립이라고
0: 5대 사립이라고 그랬죠.
1: 네, 그래 가지고 예. 거기에 친선 골프 대회가 있어요. 그 관련된 건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더
0: 예,
1: 이야기하는데
0: 예, 예, 예.
1: 아무튼 그래 가지고 양정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3학년들에 대해서 억수로 맞았어. 근데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야.
0: 어. 아, 그래도 뭐 소용 없어요.
1: 뭐 소용
0: 없어. 아니 뭐 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 당시에 그 세계사 선생인가 세계사 그 6.25 때 유엔 참전국 16개국을 못 외운다고 맞았어요. 그 얼마나 두들겨 맞았냐면 아직도 보세요. 미영 오케 뉴타 벨콜 룩핏 이남 그네 터프 이 16개국을 앞자를 다 외웠어요. 하도 두들겨 맞아가지고.
1: 그거는 공 못했으니까 맞을만 했네. 뭐.
0: 그래서 원래 저는 국민학교 부모님 덕분에 리라 국민학교 갔어요.
1: 노란
0: 예. 노란, 그 당시에 남산에 가면 어린이회관이 있어서 네, 우리는 수영 클래스가 있었어.
1: 런치박스 갖고 댕겼지.
0: 예. 그래서 수영을 배워서 원래 수영을 좋아하다가 네. 중학교를 넘어갔는데 안 두들겨 맞으려고 동북을 갔어요. 추첨해서.
1: 그 축구 있는데.
0: 예, 동북 아닌 배제인데 배제 갔으면 제가 뭐 야구를 하든지 그쪽으로 갔을 텐데 아니면 럭비 쪽으로. 동북 가니까 축구를 했는데 동북은 또 기본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학교예요.
1: 배제도 마찬가지예요.
0: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초단을 다 따야 돼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 유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그 선생님이 YMCA 사범이었어요. YMCA를 따로 또 다녔어. 안 두들겨 맞으려고. 근데 생각보다 때리는 것보다 유도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빠른 운동이고. 그렇게 해서 그랬던 추억도 나고. 그래서 이제 뭐 두들겨 맞지는 않고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시절을 다 지난 게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남자분들이라면
1: 이해가 가지요.
0: 누구나 다 두들겨 맞고 두들겨 패고
1: 근데 많이 맞았어요.
0: 쌈깨나 좀 그 하고 그랬을 거예요.
1: 네. 저는 고3들한테도 네. 이게 돌아가면서 엄청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11번 윙을 봤는데 네네. 12번 센터의 패스를 이상한 볼을 자꾸 줘요. 나는 14번 윙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오른발 제비니까. 근데 왼발 제비가 갈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내가 왼발이 없다는 그런 죄로 왼쪽 윙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놓치면 또 그냥 그렇죠. 들키질 날라오죠. 시합 나가서 자기가 죽은 볼 주면서
0: 그럼요.
1: 상대방 태클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을 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놓쳤다고 두드러 맞죠. 하여튼 아유 얘기도 아직 싫어.
0: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로 뭐 운동 하다
1: 재미로
0: 보니까
1: 얘기했어요.
0: 운동하는 선배들 따라다니면 우르르 다니면서 쌈질도 해야 돼. 그 대신 포문 좀 잡고 나였죠. 유도부 형들하고 다니.
1: 그러니까 일단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1년, 2년 선배들도 우리를 못 건드리니까.
0: 못 건드리죠.
1: 왜냐면은 럭비 네. 선수가 한 30명 되거든요.
0: 그 운동
1: 그래서 누구 하나 맞았다 그러면 30명이 저 출동해. 네. 그거 하나 좋았어.
0: 그래서 그 당시에 중학교 때 그 고등학교 때 그 YMCA 가방 있어요. 그게 멋있어서 그거 메고 다니면 폼 잡느라고 의식되고 그러고 다니던
1: 맞아요.
0: 그런 시절이었죠. 아이고 오늘은 참 또 추억의 또
1: 학폭 얘기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네. 말씀은 다저스가 정신 차려야 되고
0: 네네.
1: 일단 또 제가 기회 되면 꼭 스포츠 아니더라도
0: 아 그럼요
1: 제가 겪었던 이야기
0: 아니 얼마든지 그게 더 사실은 굉장히 살아있는 현장 얘기입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0: 네.
1: 또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네. 여러분께 또 매주 월요일날 나오니까
0: 네네.
1: 또 다음 콘텐츠를 생각해가지고
0: 그럼요.
1: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산은 변함없이 잘 되죠?
1: 잘 돼요. 산 그거 지금도 뭐 너무너무 잘 되고 그 앞에 이제 정육점 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고
0: 예, 예.
1: 아이스크림 샵도 예, 예. 끝나가고 있어요.
0: 또 뭐 우동집도 한다면서요?
1: 우동집은 이제 이쪽 옛날 산자리에서 그래서 아무튼
0: 그랬구나.
1: 상당히 바쁜 나날입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1: 아니, 시간
0: 오늘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예.
1: 알았어요.
0: 아, 옛날 얘기했잖아요.
1: 맞습니다. 맞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네.
0: 네.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 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3: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9: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9: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1: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DK님, 꽃무늬는 대만에 가서 사온 게 아니고 저희 노래교실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멋지게 이렇게 선물해 주셔서 잘 입고 있습니다. 이쁘다 그러시네요. H님 감사합니다. 묵사발, 아이고 생각나는 음식이네요. 너무 좋죠, 묵사발. 오늘 어떻게 최세영 의원님하고 블랙앤와이스로 이렇게 세트가 됐어요. 네, 꿈의 국민학교 부모님 덕분에 리라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자, DK님, 예전에 겨울 산악회 가서 전철에 내려서 묵사발 먹고 눈이 쌓인 산을 올라가는데 어떤 여성 회원이 아 미끄럽다고 한 후에 제 손을 잡더니 넘어지면서 제가 제일 먼저 넘어지고 또 다른 여성 회원이 넘어지면서 밑에 깔리고 아주 난리가 났었군요. 묵사발 됐거든요. 아, 그래서 묵사발 먹고 묵사발 됐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눈이 오면 또 이렇게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되죠. 예, 덕분에 또 재미있는 얘기 나눴습니다. 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가 여러분을 찾아가네요. Crazy.

네, 정말 촉촉하고 달콤한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블리 보이스 피아노같이 굴러간다고 H님. 아, 꽃무늬 겁나게 예쁘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자,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노래 함께 했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가 되면은 글쎄요, 저는 매주 드는 생각인데, 아이고 벌써 월요일이네, 언제 또 주말까지 가나, 이런 그 좀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아,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근데 생각보다 시간은 아주 빨리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가닥 후가닥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번엔 또 재미있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아, 제목이 재밌죠? 장기하와 얼굴들입니다.

0: 네, 재밌는 노래 장기하와 얼굴들의 멱살 한번 잡히십시다. 참 재밌죠? 이 노래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묵사발 얘기하니까 그 묵사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억만징창이 되면 묵사발 됐다 이런 얘기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그 냉국에다가 도토리묵을 넣어가지고 오이 좀 썰어놓고 묵사발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군데 있어요. 웨스턴하고 일가 쪽 가면은 그 불고기 파는 집인데 그 집 가면은 그 밥 먹기 전에 그 묵사발을 이렇게 주고 따로 오더할 수 있어서 김도 좀 썰어놓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국방부 시간도 분명히 지나가고 미국에서도 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1: 하자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1링에서 만나요.

0: 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이제 끝곡 한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빨리 지나갔죠. 자, 1부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김수희 씨 너무 잘하는 가수고 히트곡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히트곡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이렇게 묻혀진 흙 속에 진주 같은 노래가 있고, 아마 이 노래를 우리 미스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에서 누가 또 발굴해서 이 노래를 가지고 경연대회에 나아간다면 굉장히 또 그 어떤 역주행을 할 찬스가 많은 그런 노래입니다.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노래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김수희라는 가수의 색깔을 제대로 짙게 내준 그런 노래인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왜 이 노래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고 아쉽다. 흙 속에 묻힌 진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리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1: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2부 첫 곡으로는 편지라는 노래, 어니언스의 노래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죠? 우리 JK 김동욱이 멋지게 리메이크 해줬어요. 오늘 리메이크하는, 보통 제가 2부에는 팝송을 많이 트는 편인데 오늘은 좀 월요일이라서 조금 그 차분하게 이렇게 시작해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테일러님 오셨네요. 테일러방님, 아이고 H님 반가워요. 저번에 제 옷 이쁘게 고쳐서 감사합니다. 아주 최고 수선. 친구가 가르쳐줬는데 친구에게 항상 고마워요. 좋은 분 소개해줘요. 베벌리하고 옥스포드에 있는데 옷 수선하실 분들 가보세요. 최고세요. 예, 인정합니다. 저도 사실은 방송 오기 전에 테일러 그 박씨 그 매장에 좀 들렸었어요. 왜냐하면 바지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좀 길이가 너무 길고 허리가 커가지고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허리를 좀 줄이고 길이를 좀 줄이러 가서 얼굴 보고 왔습니다. 참 재주가 많은 우리 테일러 박씨. 거기다가 또 색소폰도 굉장히 잘 불어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과일이라는 건 여름에 유사히 굉장히 그에 흔하고 먹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아내과 전문의가 말씀하시기를 과일만 잘 먹어도 소아에 무조건 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장 건강이 어떻게 보면 소화 기능하고 또 배변 기능을 넘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장내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이섬유가 필요한데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손쉽고 효과적으로 채울 수 있는가? 바로 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과일이에요. 알려드릴 테니까 이왕이면 많이 좀 드세요. 사과.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가장 손쉽게 잡히는 게 사과잖아요. 그런가 하면 배. 물 많고 달콤하고 너무 좋죠. 뭐 혈당 관리 필요한 사람들도 드시면 되고 키위 또 얼마나 또 마켓 가면 제일 편하게 계절에 관계없이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그 샐러드에는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고 사실 아보카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잘라서 소금만 조금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그 뭐 딸기 같은 그 베리류 있잖아요. 라즈베리 또 블루베리. 개인적으로 저는 데니스 가면 라즈베리 아이스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얼마든지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많이 섭취해서 날도 더운데 배탈 나지 않게 장 건강에 여러분들 우리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리메이크 한 두세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노래 같죠?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김효진입니다.

네. 아,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그 우리 신승훈이 불렀던 보이지 않는 사랑하고는 정말 다른 버전이죠. R&B 버전으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리메이크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옛날 그 추억의 가요 과거는 흘러갔다 이 노래를 우리 김희진 씨가 또 멋지게 또 불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우리 김희진 씨의 아주 아리따운 음성으로 과거는 흘러갔다. 옛날의 추억의 노래 함께했습니다. 우리 서준 씨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좀 편안한 리메이크 몇 곡들 좀 들으셨는데 오후 4시쯤 되면 조금 그 기운이 빠지고 조금 힘이 드실 그럴 시간인데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또 지금 이 노래처럼 과거는 흘러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어쨌든 지나간 거고 내일은 오지 않았고 또 오늘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이 순간이 소중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 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 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 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 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9: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8: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9: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8: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9: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0: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1: 아빠!
10: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2: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3: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인트님 아저씨 하루 일과를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한국은 더위가 좀 가셨다고 아이고 다행이네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아저씨도 좋은 화요일 되기 바래요. 아, TK님 송골매 빗물 KBS 서울 대교의 콘서트 40년 만에 비행이 음원으로는 준비가 안 돼서 글쎄 다른 곡 듣고 싶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제가 잘 그렇게 여러분께 들려드리지 않는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듣고 있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말로 하는 설명보다는 노래를 몇 곡 들려드리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라고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첫 곡으로 준비한 것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있어요. 남매인데 남자가 주로 작곡을 하고 슈퍼스타 K에서 1등 왔던 그 팀인데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요즘 최근에 나온 노래입니다. 인기 좋대요 아주.

네, 악동뮤지션의 노래였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자, TK님 안타깝게도 또 주신 그 얼그란트 노래가 여러 곡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TK님이 주신 노래가 음원에는 준비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 음원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좀 그 음원이 준비가 안 되는 곡들이 안타깝게 있어서 간혹 제가 전화로 해서 할 수 없이 유튜브로 들려드리곤 하는데 이 노래 역시도 음원으로는 준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여러분, 그 아이유라는 그 가수는 굉장히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제가 놀란 것이 2년 전인가요? 이곳 LA 와서 기아 포럼에서 콘서트를 가졌는데 나이가 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이 표를 구한다고 티켓 한 장에 막 500불, 600불 하는데도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야, 비결이 뭔지, 한국에서도 한 뭐 7, 8만 명 잠실 운동장을 다 채울 정도로 대단하신 그런 인기가 있는 그런 가수인데 아이유의 노래 한 곡 선곡해 보았습니다. Love for M.

네, 아이유의 음성으로 함께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듣는 노래 한두곡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월요일인데 제가 분위기를 좀 일부 시간에 들었고 조금 차분하게 가지고 가고 있어요. 항상 좀 밝은 노래도 많이 틀어드리고 하는데 월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차분한 기분으로 마음을 좀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린다. 뭐 다스린다는 게뭐 대단한 게 아니고 좀 평정심을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라디오 서울 1290.com이 새롭게 단장된 지가 꽤 시간이 됐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 1290.com으로 들어오시면 아주 모든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메디케어 또 메디칼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요즘 인기 있는 그 8대 주식 관심 있는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8개 주식이 실시간으로 등락폭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밑에 칸에는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는 복권들 모든 당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요즘 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가스값 캘리포니아의 매일매일 가스값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고 그 이외에도 어느 주유소를 가야 좀 저렴하게 가스를 넣을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LAX 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요즘 한국 많이 다니시는 분들 픽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되실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저희 프로그램 소개에 들어오셔서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노란 칸에 오픈 채팅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클릭만 하시면 사랑방 같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랑방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존 덴버와 함께합니다. 투데이.

0: 네, 전댄버의 투데이 함께 하셨습니다.
1: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즉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행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행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0: 네, 김민기와 함께합니다. 친구.

네, 아마 그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 김민기라는 가수를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국의 밥 딜런이라고 일컫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 대중 70년대 당시에 음악을 주관했었고 지금 들어보셨지만 저도 오늘 들으면서 새삼 느낀 것인데 노래라는 것이 꼭뭐 소리를 크게 내지 않더라도 나지막한 가사 전달과 울림으로써도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감동을 줄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해준 그런 음유 시인 가수 우리 김민기의 친구 알청님 덕분에 함께 했습니다. 순철님, 조용히 부르면서도 기대하는 소리는 전부 울림입니다. 예, 정말 보고 싶다고 아주 제가 얘기한 것을 그 우리 순철님도 함께 느끼셨고 그 이외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느끼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다 보니까 또꼭 들어야 될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노래냐고요? 바로 이 노래 아니겠습니까?

0: 네,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 또 김민기 씨 친구,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궁합 같은 노래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알청 씨 말씀대로 그 당시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이죠. 옛날 감성이 살아나서 좋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오늘은 좀 월요일인데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차분함으로 가는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 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13-388-5600 21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13-388-5600 21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4: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5: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4: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5: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 옆,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네, 오늘 월요일 나름대로 좀 차분하게 꾸며보았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고 좀 에너지가 오히려 생기셨는지요. 자, 월요일 마무리 잘 하셔야 또 한 주가 편안히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조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오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지금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비틀즈의 헤이 줏, 색소폰 연주와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저 고니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내일 봬요.

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 카페보넨?
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0: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 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 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을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 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소변색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붉은색을 띈다 이러면 단순한 탈수가 아닙니다. 혈뇨가 나타난 것일 수 있을 만큼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 꼭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내 몸이 주는 신호에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8편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주저앉지 말고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 사로잡히게 되지만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풍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센병, 옛날에 나병이라고 그랬죠, 환자들이 사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손님이 오셨다고 화로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화로 속에 밤을 뒤집는데 집게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막 헤집으면서 밤을 뒤집는 것입니다. 손이 지직지직 타는 소리 나고 연기도 나는데 그들은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불 속에 손이 들어가고 손이 불에 거슬려도 뜨거운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내가 주님 은혜로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은 밤이 깊으면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듯이 고난의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희망의 새벽이, 축복의 새벽이, 은혜의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올 땐 낙심하고 절망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그 곤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연약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곤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졌습니다.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게 되어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고난 가운데 머물 수 있을 수가 없사오니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겸손이 낮아져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늘 내가 자기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 덩어리입니다. 좀 더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배웠다고 교만해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교만해진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게 되며, 고난을 통해 우리가 저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날마다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등불을 켜시는 주님에 대해서 28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들고 지치면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져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자기가 해나가던 일도 손을 놓게 되고 자기의 사명을 소홀히 하고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밝히 켜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등불을 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명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활활 타오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흑암의 원세가 싹 물러갑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저녁에 들어갔을 때 온 집안이 깜깜하게 어둠으로 가세했다 할지라도 탁 등에 스위치만 켜면 온 집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흑암의 원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괴롭혀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등불을 탁 밝혀주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절망 가운데 사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런 모습은 다 내던져 버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를 무장해서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롭게 주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로 자꾸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을 끌어내리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은 권면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문제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희망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사랑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은혜의 빛을 밝히 비추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절대로 빛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려면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또 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고 해서 기도하는 모임 만들어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해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모범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만 선교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선교사로서 미국에 가서 큰 역사를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을 가는 길에 풍랑 가운데 만났던 성령 운동하는 모라비언 교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풍랑 가운데서도 저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라는가.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때 큰 감동을 줘서 그들을 본받기 위해 그 신앙을 배우기 위해 그들의 예배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밤인데 저녁 8시 45분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듣다가 불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이 그 요한 웨슬리의 일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도 그때로부터 한평생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다니며 4천 번 이상 설교를 하고 말 타고 다닌 지역이 40만 킬로가 넘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감리교가 탄생되고 감리교 로고가 십자가에 성령의 횃불이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리교의 상징이고 모습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충만해서 한평생 주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불을 켜시는 주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고 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슨 일을 만나도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들과 싸워 승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더 전진하며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망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온갖 도전과 문제들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힘으로는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1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야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세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져줌으로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우리 은혜를 가져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외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띠를 띠워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많은 문제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세임을 공급해 주십니다. 시편 18편 32절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게를 완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띠워주시고 세임을 덧입혀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큰 사고를 만나서 다리를 하나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큰 절망의 고난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한 한정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용인 기흥고 체육교사이신 한정원 선생님은 8년 전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건너목을 건너는 가운데 중앙선을 넘은 대형버스와 충돌합니다. 근데 이 버스가 사람이 밑에 넘어진 것도 모르고 그 다리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완전히 다 으스러지고 부서졌습니다. 피가 터져나왔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동료 선생님이 정신을 잃은 이 한 선생님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눈 감으면 예쁜 딸 다시 못 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외치고 병원에 갔는데 다리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망가져서 다리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하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28살에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여서 아이 둘을 낳고 그냥 학교 선생님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입니다. 폐혈증으로 왼쪽 무릎 아래 7cm를 남기고는 다리를 다 절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정원 선생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찾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리 하나를 잃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내게 왜 이런 일이 나냐고 그럴 텐데 그는 온 가족의 사랑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힘입어서 1년 7개월 동안 열심히 재활을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재활 치료 받고 나와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휠체어 타고 테니스를 하는 그 시합에 나가서 8개월 만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좌식 빼고 장애인 조정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상병으로 활동을 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다 보니까 절단 부위에 뼈가 이식한 피부를 뚫고 나서 상처가 덧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당신 걸어다니는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골프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2018년 이 한 선생님이 여성 아마추어 장타대회에 나갔는데 비장애인과 같이 겨루어가지고 5위의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장타를 앞세운 시원한 플레이로 무쇠다리 로켓걸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그는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미프로 자격으로 시니어 투어 50세 이상에 나가는 그러한 대회에서 비장애인들과 겨루어서 골프를 한 시합에 나가는 것과 또 장애인 골프가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금메달을 거는 것을 꿈꾸며 매일 5시간씩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한샘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아 부끄럽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면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자신에게만 찾지 마세요. 열심히 발버둥 쳤는데 그것이 비록 절벽일지라도 고난 뒤에 주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앞만큼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곤고한 중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지면 부흥이 임한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막힌 담이 없어요.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이 주어진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가면 이 뱀 사탄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바로 관계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또 둘째는 부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마, 누가 너더러 선악과를 먹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가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치사한 얘기입니까? 그냥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 그 순간에 관계가 깨졌어요. 예. 셋째는 형제의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잖아요.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다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막힌 담을 다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다시 화목케 하심으로, 화목케 하심으로 부흥은 바로 그 담이 무너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막힌 담, 내 안에 막힌 담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이 담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마음의 담이에요. 마음의 담. 따라해서 마음의 담. 이 마음의 담은 뭐냐면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교만, 의심 이런 것들을 사탄 사탄이 계속 마음에 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담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그 마음의 담을 갖게 되면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멀게 느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같은 집에 사는데도 마음의 담을 쌓고 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생활의 담으로 발전하죠. 이런 마음의 담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등을 돌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혼으로 내지는 살인적인 그러한 비극 같은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마음의 담을 그대로 두면 결국 삶 속에 이런 죄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담이 무너져야 돼요. 그 마음의 담이 무너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경은 이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담의 정체가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우리 주님이 다 허물어 주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쌓여진 이 막힌 담 또 여러분 가정에 만들어진 막힌 담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막혀진 담이 있다면 오늘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믿음의 선포처럼 예?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이 임해야 되는데 부흥이 임하려면 바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된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막힌 담이 무너지려면 첫째 회개하면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단 말이에요. 그 원수된 사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드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 그 담을 허무시고 화목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면 우리는 사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막힌 담이 무너져야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거니, 이 시기 질투 미움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죄를 지으면서 이 담이 점점 마음의 담이 쌓여지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담이 쌓여지니까 결국은 기도해도 답답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을 바꿔볼까? 아니 환경을 바꾸면은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쁨이 없어? 자유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왜 이렇게 기쁨이 메말라 버렸을까? 그냥 엉뚱한 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혹시 아직 회개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죄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막힌 담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참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면 막힌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힌 담이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화해와 용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화해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화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먼저 화해를 시작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고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잘못된 죄를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떠난 그런 죄인된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바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손 내미시고 잡아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위대함은 뭐냐면 정말 나같이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도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해 주라고, 용서하여야 그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기에, 용서하고 화해해야 그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기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빚은 너무 엄청나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아,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붙들고 너 빨리 갚으라고, 그걸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화가 나서 이 주인이 당장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다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는 내가 어느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만큼 큰 빚을 탕감받은, 그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이론적으로 생각되어져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한 것은 바로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기 전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이 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도무지 나의 심령 속에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 줘라, 용서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화해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신, 이건 뭐예요? 바로 그 담이 무너져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담이 계속 쌓여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어떻겠어요? 계속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찬양은 부르지만 마음에 감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이미 마음에 막힌다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물줄기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꽉 막혔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다시 흘러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참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먼저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화해와 용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막힌 담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강물 같은 평강과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참 이렇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참 이렇게 불치병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병원에 신방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참 불편하게 생각되고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정말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은 용서하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다 그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다 풀고 그러고서 그분은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인생 참 아름다운 마무리를 참 멋지게 하셨다. 그건 참 대단한 용기거든요.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참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참 살다 보면서 내가 오해도 하고 내가 정말 섭섭한 일도 당하게 되고 힘든 일 당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참 아름다운 주님과의 만남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복된 길인데

0: 화목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편치 않아요. 나는 사실 솔직히 내 마음은 내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존심 내려놔야 순종이 되는데 자존심 내려놓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먼저 내가 손 내민다는 게 너무 불편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화해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먼저 손을 내밀 때 받아주지 않고 받아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일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에 막힌 담이 무너지도록 그리고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은 안 됩니다. 이 사람만은 절대 안 돼요. 다른 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는 마음이 문제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그 마음에 그 모든 막힌 담이 다 무너지고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가운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감격이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하며 바로 회개가 부흥의 시작이고 용서가 부흥의 통로고 순종이 이 부흥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 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안내와 인도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셔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거렁뱅이가 돼도 괜찮아요. 우리는 오히려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려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는 다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그 약속을 받은 자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약속을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몇 번 이 말씀을 15장 18절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 강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뭐 받은 유산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땅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들이 사는 겁니다.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도 되고 육적인 부자가 되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때 건강의 부유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지고 가는 데에서는 여러분이 인내로 가지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인내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나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이후에 8절을 보면은 열국의 아비가 되겠어요. 온 세상은 믿음의 나라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이름을 비밀리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가지고 계십시오.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6절에 또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심히 번성케 하리니. 왜 이렇게 번성케 한다는 말씀이 많습니까? 가난하니까, 내 현재에 있는 처지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다는 게 있으니 그 첫 번째는 다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약해서 할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부자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믿음뿐이에요. 번성케 하리니, 여기 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두고 수많은 변방의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바벨론 국가, 아수르 국가, 바벨론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문화도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안 바뀐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이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건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6천년, 7천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갈 때, 물론 노아의 그 이전에 아담이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번식으로 인하여 국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을 주셨지만은, 정식으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자녀로 그 일대기를 만드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잡고, 내가 내 언약을 7절에 보니까 나와 너 사이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대대 후손까지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눈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시, 잉태하게 태의 문을 열으시는 겁니다. 아마도 판단해 볼 때 사례가 사라 될 때까지 사람의 여자의 잔깨를 부려서 그 하가를 그 남편에게 붙여서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내 아들로 전통으로 삼으려 했다고 하는 그 꾀가 꾀로서 남고, 하나님의 전통적인 약속을 사라도 받아서 이제는 사라라 이름을 바꾸라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값을 우리들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다 결론적으로 내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전혀 약해지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번성하게 하시는 언약의 할 일을 받게 하셨는데,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할례의 그 언약의 할 일은 없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마음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그거를 할례를 삼고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온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의로 내세우려 말고 이제 의지해서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언제까지, 몇 대 후손까지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대대 후손이 이 영원한 언약을 삼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들이 접붙임을 당했다 그 말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원줄기 아래 우리가 접힘을 입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대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니,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다시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을 세우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 얼굴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했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오늘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되는데 남자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서 또 아이에게는 생후 8일 된 자, 일곱 날까지는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8일 된 예수님도 생후 8일 만에 가셔서 제사장에게 표피를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8일 이후에 할례를 받는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라도 나그네 된 자가 아브라함 집에 오면은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모든 자에게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읍시다. 예수님을 믿고 다 이러한 구약의 모든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생략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구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위에 예수가 오기까지 모든 역사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이제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 그곳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0: 이제 세 번째, 선택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택할 입은 자는 모두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표시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도 인구가 많을 거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외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로 예수님을 믿고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예수님을 믿어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종족을 자기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전통을 주장한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실 때에 내 언약은 내년 이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워주겠다. 이게 마지막에 약속의 정점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 이후에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천사도 나타나셨지만은 확실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만고불변의 진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약속에 그러니까 커비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여 대를 이은 이삭, 그 이삭이 결혼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하나님의 전통을 받아 열두 지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대를 잇게 하시는 분이에요. 때는 하나님이 태를 여는 것은 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여호와 하나님이 위로부터 약속을 주시고 사라의 태를 열어서 그의 나이가 90이 돼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는 오늘날의 100세인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자는 모두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오다가 예수님 당대에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때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천상에 가실 이후에 이제 이방인에도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이질 않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면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칭찬을 기뻐하심을 입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요 사람에게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입으신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삶에 주눅들으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로마서 14장 마찬가지로 2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연약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매양 매순간에 분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끝인 게 아닌 겁니다. 은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는, 신앙의 삶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잠시 자리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에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잘 아는 사람 중에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예화로 드리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에디슨은 참 건강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84세까지도 살았는데 평생에 그 사람은 수만 가지를 발명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모토로 삼은 것 같아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예린의 삶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의 삶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 되십시오. 에디슨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에디슨은 매우 건강한 사람으로 84세로 죽을 때까지, 지금부터 100년, 150년 이전의 사람이 84세를 산다는 건요, 장수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력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건강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젊어서부터 운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동차가 누가 발명했어요? 포드가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포드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갔었지만 그는 쉬러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연구소를 차려놓고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친구 포드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었는데 낚시도 함께 가자고 할 때 몇 번 안 갔습니다. 오직 그는 노동과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일할 때 온 정신을 집중하여 정력적으로 일하는데 잠잘 때도 전력을 다한다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일에 열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피로를 느끼면 그 일을 중단하고 다른 연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다시 피곤해지면 제3의 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정력과 끈기로 경주했던 겁니다. 내가 비교적 단시일에 많은 발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전환하는 데 그 까닭이 있었다. 나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결코 은거나 은퇴를 고려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70세가 되어 은퇴하는 조용히 사는 사람으로 대략 3년 이내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나는 결코 은거하지 않겠네. 의사가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오면 드디어 이것이 최후로구나 생각할 것이네. 이렇게 친구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77살 생일에 친구가 자네의 인생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자 유명한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일하라! 자연의 비밀을 탐색해서 그것을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라. 만물을 그 방향에 놓고 바라보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에디슨의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꼭 이루고 주님 앞에 내가 가리라 하는 희망을 품고 오늘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약속의 자녀로 사시기를, 할 일을 받은 사람으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뀔 때 사례가 사라로 이름을 바뀔 만큼의 그들은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성공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혈통을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에 그가 이제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신 대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도 약속의 자녀로서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베다니 마을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이 기적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 사전을 보면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 사람의 생각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이란 불가사의한 놀라운 사건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저는 기적을 분명히 믿고 있어요. 지금도 주 안에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지금도 무너지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우리 또 안세진 목사님의 암을 치료해 주시는 그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먼저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온인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된다는 것을 계시한 기적이에요. 두 번째는요, 4장 46절부터 54절에 간원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으니 가버나움으로 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선언하니 그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간원의 아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이 기적은 생명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장 2절부터 18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나오죠.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너의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병자는 소망이 없던 자리에서 힘을 얻게 되고 일어나 다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좌절과 절망에 쌓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도 주님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육신이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계시하는 기적의 사건이죠. 다섯 번째는 6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기적을 통하여 계시해주고 있어요. 여섯 번째는 9장 1절부터 12절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소견이며 어둠의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오늘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직후라는 거예요. 53절에 보니까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즉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며칠 후에 스스로 자신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미리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한다 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죽어 사흘이 된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는가는 부활 신앙에 대하여 잘 계시해주는 실물 교육을 먼저 시켰던 거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본문에서 세 번 나오는데요. 모두 부활을 계시한 사건들이에요. 마가복음 5장의 회장당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신 사건과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기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해진 사건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5장 35절에도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가능해진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기적이 되고 만 겁니다. 기적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사건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5장 42절에 사람들은 곧 크게 놀라고 놀랐거늘 당시 야이로 집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전에 이런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일이 있다는 소리조차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다니는 어떤 마을일까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뒷편에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되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낙향한 사람들, 실패와 낭패를 당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이 사는 그런 빈민촌이었어요. 돈 많고 벼슬한 부유한 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어. 베다리는 지금 관광코스가 돼서 나사로가 살았다는 동굴집에 많은 여행객들이 성지순례로 둘러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다리라는 동네 이름의 뜻은 괴로운의 집,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가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병든 가정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가정이에요. 33절에 보니까 슬픔의 가정이에요. 베다니의 양부모를 다 잃고 두 누이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 나사로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 나사로의 친구가 되어서 유대를 방문할 때는 곧 나사로 집에 들려서 묵어가곤 했어요. 그런 어느 날 나사로가 알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거죠. 주님을 청하여 치료받기를 원했으나 기다리던 주님은 오지 않았고 나사로는 마침내 숨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베다니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안고 신음하는 그 슬픔의 도성이었어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의 삶의 기둥이었어요. 부모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생계를 책임질 가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빈민촌 베다니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유대민족의 통일을 꿈꾸는 선민의 작은 꿈나무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청년이 병이 들어 죽었으니까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뿐만 아니라 베다니 동네와 온 유대의 불행이요 비극이 발생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베다니 같은 땅이에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과 실패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일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죽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어가요. 재앙도 죽었고 영웅 허골도 죽었으며 절세 미인들도 다 죽었어요. 철학자 헤겔의 말대로 어쩌면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났고 죽기 위해 살고 있으며 죽음의 정착역으로 달려가고 있는 존재처럼 보여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죽음같이 평등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법이 인간의 평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이 세상에 진짜 평등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죽음만이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음은 왕이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5대독자, 7대독자라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새색시라고 봐주지 않고 새신랑이라고 봐주는 것 없고 어린아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계를 끊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영원히 나를 단절시켜버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생존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죽음 뒤에 심판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제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원정 중에 있던 알렉산더 대제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씨름판을 벌렸어요. 한 병사가 씨름판에 장수들을 하나 둘씩 다 넘어뜨립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와 맞수가 되어 싸우려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알렉산더 대제가 그 병사와 맞수가 되어 씨름을 하였어요. 모든 시선이 대항의 거동으로 집중되었어요. 모든 병사들은 숨을 죽이고 씨름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번마저도 대항이 벌떡 모래판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모두가 깜짝 놀라서 대항을 지켜봤어요. 대항은 모래판에 누운 채로 눈을 감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항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 당시에 줄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항을 넘어뜨린 병사는 초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곳인지 정복하러 가는 곳마다 패전을 알지 못했던 대왕,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정복했던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제가 씨름해졌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항은 한참 만에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시름해져서 운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왕은 모래판에 넘어진 순간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보였다는 거죠. 그는 울었다는 겁니다. 그 후 그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그의 절대 권력만큼이나 비례해서 그에게 죽음은 서글픈 사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그는 마침내 죽음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앙다님을 써보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그 대항도 별 수 없이 죽음의 모래판에 인정사정 없이 내동댕이 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돼요.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으나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의 본체가 바로 나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부활이 일어난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마르다야 너의 오라비가 죽었느냐? 죽어도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43절에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잠든 현장에 오셨어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망의 문 앞에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서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나사로야 이리 밖으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 큰 소리로 사망을 호령하는 음성이 되었고 생명을 호령하는 음성이었고 이 호출은 절대적 권위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생명 자체이신 주님의 명령 앞에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입은 나사로는 수정을 배로 동인처로 무덤에 나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명령에 나사로는 그냥 무덤에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가수 윤복희가요 뮤지컬 캐치 연습을 옛날에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힘이 쭉 빠지더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귀도 들리지 않고 허리도 완전히 마비되고 두 다리는 마치 의족을 단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연극의 막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는 86년도에 피터팬을 공연하다가 무대 위에 3층 높이로 나무판을 쌓아놓은 만든 이 백합판이 무너지면서 무대와 함께 쓰러져서 목을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목뼈와 척추가 상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복희 씨, 만일 공연을 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공연 첫 시간인데요. 걷는 것은 고사하고 앉거나 눕기도 힘들겠지만 그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자기의 본분인 공연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늦고 추한 병신 고양이 역할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 의지대로 살았다면 지금 나를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분이 아닙니까? 제발 지금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기꺼이 당신 견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의 기도는 절규요, 통곡이요, 울부짖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이 딱 떠지고 앞이 환해졌대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아파서 기절한 채 까무러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캄캄한 새벽이었는데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그는 목이 탔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식탁에 있는 저전자를 들어 컵에다 물을 따랐대요. 갑자기 온몸에 찌릿찌릿한 강한 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몸이 견딜 수 없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오른쪽이 간지러워지고 온몸이 가렵고 얼음장같이 차던 몸에 따뜻한 열을 받아서 신경이 막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괴로웠던 그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식당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는 너무나 신이 나서 베란다로 나가서 막 뛰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문 앞에 앉은 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 같이 그의 몸은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는 그의 간증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마비되고 죽어버렸던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주님의 부활이다 이겁니다. 우리 안선신 목사님도 이런 경험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주님이 일생 동안 세 번 눈물을 흘리셨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여 우셨고 예루살렘 성에 멸망할 것을 보고 우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주님의 눈물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연민의 정 때문에 우셨다고 하고 마이어는 예수님을 빚고는 유대인들의 가식적 울음에 대한 분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스트라우스는 유대인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신앙 때문에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칼빈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칼빈이 지적한 것처럼 죄 아래 사망의 종로라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보고 통곤했음이 분명해요. 베다니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주님이 베다니 마을에 찾아가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가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특별히 신방 가신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삭개오 집에 하룻밤 머무셨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 집에 신방 가신 적이 있었죠. 백부장 하인이 아파서 그 집에 신방 가셨는데 백부장이 감히 모시지 못하겠다 해서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다니에 마리아 집에 자주 가신 기록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께서 가장 신방을 많이 하신 가정이 바로 나사로 가정이었어요. 주님이 가시면 죽은 자로 살아나는 기적이 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것도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가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라 명령하니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주님이 왜 그리 자주 가신지 아십니까? 예, 주님이 그 가정을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옥합을 드린 마리아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다 그랬어요. 마리아는 전에 예수님께 신방 오셨을 때 300대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일꾼들을 하루에 일하게 하고 저녁에 한 달에 한씩 임금으로 주는 기사가 나옵니다. 300대나면요, 300일의 임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없으니까 최저임금이 1시간에 지금 20불인가요? 30불인가요? 그럼 8시간 일이면 얼마입니까? 아주 계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되는가? 그때 가룟 유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낭비하냐고 큰 소리 친 적이 있어요. 이같이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사람이 한 명 그 가정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을 자주 신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반대도 되죠? 마음이 있는 것에 물질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시고 그 가문 전체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노아 하나를 보시고 노아의 가정 전체 식구를 축복하시고 살려주셨어요. 나합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나합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그 가족 중에 한 명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나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니까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살려주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마르다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죠. 마리아 집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붙어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 갈릴리 지방의 지경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올라가서 갔을 때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이에요. 나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랬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죠.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에 도착해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열대지방에 죽은 지 나흘이면요, 이미 시체가 거의 다 썩어 갔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 된 오빠가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시며 나사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돌을 옮겨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나왔어요.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키도록 돌을 치워드리는 믿음이 바로 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아무리 절망적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마르다가 기적을 기대한 대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

다른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있고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부활의 산신앙의 재물을 가진 간증자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포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5절에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사람들이 따라 죽은 소식을, 그 딸이 죽은 것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딸이 죽었으니 그만하라 이 말이에요. 더해도 소용이 없다. 포기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38절 보니까 회당장이 그래도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죠. 끝까지 찾고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께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담대한 사람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어야 해요. 주님께서 또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믿으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으라는 말씀을 강조할 때 두 가지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고 믿으라일 거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두려워하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이르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장애물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풍랑이는 바다에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의심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예, 의심하느냐? 믿기 어려울 때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기가 없을 때 믿음이 아니라 이기가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중에 제일 불행하게 쓰는 말이 정말과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 그 소리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는데 바위에 미끄러졌어요. 구사일성으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이제 살 길이 전혀 없었어요. 홀로는 도저히 벼랑길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함을 질렀어요. 누구 없어? 살려주세요! 그때 놀라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당신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어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 확인할 것이 있다. 너 정말 나 믿냐? 아이, 물론이죠, 하나님. 믿고 말고요. 증거가 무엇이냐? 아, 저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 말고, 너 정말 내 말대로 다 믿겠냐?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럼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을 놔봐라. 손을 놓으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러요. 위에 다른 사람 없어? 하나님이 손을 띠라면 띠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해요. 혹시 우리가 믿음이 이 떨어지는 그 사람 믿은 것 같지 않는가 한번 보세요. 기적은요, 결정적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가족들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고 있어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거죠.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니 또 21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나 오히려 실족하는 자

0: 또 있었다는 거죠.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구하고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리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심령이 더 강팍해져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주님을 데려가는 무리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다니는요, 절망의 동네입니다. 이 동네는 우리 동네요, 우리의 집과 같은 데죠. 그런데 베다니의 좌절과 갈등과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심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고통에 대하여 주님이 애만하지 않고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평생의 주를 찾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실 때 믿음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해요. 주님 앞에 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이 베다니 마을에 찾아오셔서 위대한 생명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라 하며 인간적 한계 속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모든 불신앙과 의심의 돌물을 믿음으로 옮겨넣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동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내면치 아니하시고 가장 아픈 순간에 찾아와 함께 울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을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풍파와 상실감 속에 애로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나오라 명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영적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덤을 향해 나서라야 나오라 외치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주님의 능력의 음성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죄와 절망, 염려와 두려움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수력을 베러 동인 채 묶여있는 삶의 묶은 결박을 끊게 하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선포대로 진정한 영적 자유함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다니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무덤 같은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생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 지역 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오늘 입기될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누가 1위를 차지할지 특히 한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한인 2세인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 의원의 승리 여부에 우리 한인들 그리고 사실 미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즉 DSA 소속인 홍 후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면서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요, 한국계 첫 주지사이자 위스콘신 최초의 여성, 그리고 아시아계 주지사,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경선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역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태어났고요. 전문 셰프 출신인데 2020년 주 하원에 진출해 위스콘신주 의회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이미 역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네, 홍 후보는 자신을 임금 노동자이자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세입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보 공약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무상 보육, 공공식료품점 도입, 공교육 및 공립대학 재정 확대, 주단위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그리고 대기업의 과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AI 산업 확대로 인해서 전기요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자, 좀 미루자라는 공약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한편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는 모두 4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판세로만 보면 이 홍 후보 그리고 데이비드 크롤리 카운티 행정관 이렇게 2강 구도로 압축된 양상입니다. 네, 사실 이전에 다른 후보들이 전직, 현직, 부지사 등 유력 후보들이었는데요. 잇따라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결국 이렇게 신예들의 무대가 됐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집계상으로는 네, 홍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50.9%고요. 크롤리 후보는 31.2%. 이 거의 20%포인트니까 꽤 큰 격차인데요. 한편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홍 후보는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 세입자, 그리고 풀뿌리 지지층을 기반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 위스콘신 주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 홍 후보의 당락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외국 국적자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사기, 이민 제도 악용 등 기타 범죄 행위를 취소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가 폭행이나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 등 다양한 범죄 활동을 인해서 법 집행기관에 적발돼 비자가 취소된 것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난폭운전,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와 횡령, 그 밖의 범죄로 취소된 사례도 상당수다. 그러니까 비자가 취소될 만한 그런 사례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취소된 비자 가운데 불법 원정 출산 계획을 주선한 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국무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을 주도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행하는 범법 행위는 비자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 비자가 바로 취소되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어제는 어린이들의 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 질병으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각 질병별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은 더 이상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한 뒤에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처럼 높은 자폐증 발병률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백신이 어린이 자폐증과 연관이 있다는 일부 의혹을 자신도 믿고 있음을 시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행정명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느끼시고 계시죠? 특히 아동의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권한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바로 주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콜롬비아 강진 소식 접하셨죠? 현지 시간 10일입니다.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강진. 최근 업데이트된 것만 해도 100명이 훌쩍 넘는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가 있고요. 1,000채 이상의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진의 흔들림은 수도 보코타를 비롯해서 베네수엘라 접경지역, 에콰도르, 파나마에서까지 감지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번 콜롬비아 강진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그리고 일본, 이 강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만 일단 콜롬비아 강진과 베네수엘라 강진을 좀 비교해 본다면 사실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10km 얕은 지진이고 이번은 진앙지가 110km가 된다고 합니다. 훨씬 더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나 여러 가지 파손되는 모습들을 보면 베네수엘라 못지않습니다. 물론 추측입니다만 강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부족한 것이 이번에 큰 피해를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일단 지난 6월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강진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번 콜롬비아 강진은 전형적인 브레고리, 즉 태평양판이 충돌해서 난 그런 지진이고 지난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카리브판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판이 내륙 지역에 판이 이렇게 밀려나면서 나는 그런 지진이라 사실 연관성은 그렇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륙, 아무래도 인근에서 큰 지진이 나서 촉발된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진의 피해라는 게 집안의 영향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데 이번에 사망자가 집중된 곳이 커피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대 자체에 영향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곤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조금 더 깊이 있게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봐야 될 문제들을 남기고 있는 최근의 지진입니다. 자, 우리 한 달 전으로 기억을 좀 되돌려 볼게요. 지난달 8일이었습니다. 당시 나토 정상회의가 튀르키예에서 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날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했었습니다. 그래서 미 정부 당국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또는 대통령 전용기를 겨냥한 아주 구체적이고도 신뢰할 만한 이란의 공격 위협을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왜 당시 이란에 암살 위협이 있었다. 그래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왔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 저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더 많은 작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백악관 직원들이 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미끼로 띄우고요. 자신은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서 다른 군용기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극비 작전을 벌였는데요. 네,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존의 청백색 에어포스 1에 올라서 손을 흔드는 모습까지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언론에도 공개된 장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탑승 몇 분 뒤에 일부 참모들과 함께 바로 비행기 반대편 출입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는요, 기내식과 물품을 싣는 데 사용하는 케이터링 트럭의 적재함이 유압장치로 기체 출입문 높이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트럭에 트럼프 일행이 몸을 숨긴 채 비행기에서 빠져나왔고 인근에 대기하던 미 공군 C-32A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 757에 개조한 미 정부 고위 인사 수송기라고 하네요. 여기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탑승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한편 같은 시각 기존 에어포스 원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들 일부 직원들이 그대로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대통령이 아까 탔으니까 자신들과 같은 비행기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네요. 백악관 직원들은 탑승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창문 가리개를 내리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정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자, 이렇게 두 비행기는 따로따로 영국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중동 지역을 빠져나와 영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에어포스 원으로 다시 옮겨 탔다고 합니다. 이후 내릴 때는 취재진 앞에서 기존 에어포스 원의 계단을 내려오면서 마치 처음부터 이 비행기를 타고 튀르키예에서 날아온 것처럼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네, 사실 미국 대통령이 특히 위험 지역을 방문할 때는 다른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에어포스 원을 미끼로 활용한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타고 있지 않은 비행기를 대통령이 정말 탄 것처럼 운항하고 백악관이 이후에도 대통령의 실제 이동 경로와 다른 설명을 내놓은 것, 이번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 전 한국에서는 늑대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죠. 처음엔 놀랐지만 며칠 동안 포획되지 않자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부디 살아남아야 될 텐데 하고 말이죠. 네, 사실 야생 늑대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물원에서 그 사육사의 불찰로 인해서 탈출하게 된 늑대. 뭐 물론 구조가 됐고 다시 돌려졌다고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곰이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뭐 동물원에 있던 게 아니라 야생 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반려동물까지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4: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5: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6: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7: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8: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5: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0: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1: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2: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3: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5: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1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해마다 곰의 습격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후카이도에서 불곰이 반려동물을 잡아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열감지 드론으로 수색을 하면서 포식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오전 후카이도 야쿠모초의 한 목장주가 오두막을 확인하러 갔더니 반려동물로 기르던 염소가 사라졌다. 곰이 잡아간 것 같다라면서 마을에 신고했습니다. 목장 주변에 사료용 옥수수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 곰의 습격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마을 담당자는 열감지 드론을 투입했고요. 목장에서 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강 근처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요, 몸길이 약 1.8m의 불곰이 염소를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염소는 목줄과 로프를 찬 채 야외에서 기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곰은 염소를 100m가량 떨어진 조리대 덤불까지 끌고 가 습격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경찰은 마을 인근에 덫을 설치하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후카이도 지역의 곰 출몰은 해마다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카이도 TV에 따르면은요, 지난해 후카이도 경찰에 접수된 곰 목격 흔적 신고는 역대 최다인 5,200건을 넘었고, 직접적인 습격으로 6명이 다치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올여름에도 후카이도 각 지역에서는 출몰이 이어지면서 곰 출몰은 이제 더 이상 사건이 아닌 일상으로까지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카이도 경찰은 이달 초에 곰의 시가지 출몰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까지 벌이면서 대응 능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야산에서 약초를 캐던 노인 두 명이 길을 잃고 조난됐다가 3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부르는 구조대의 목소리를 귀신으로 착각하면서 피해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시 화이로우구 한 야산에서 73세 남성, 58세 여성이 약초를 캐다가 실종됐습니다. 이들은 평소에도 약초를 캐러 다녔는데 이날은 산속 깊은 곳까지 약초를 찾다가 길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두 사람 모두 청각 기능이 좋지 않았으며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실종됐다는 사고가 바로 접수가 됐고 현지 구조당국은 수색에 착수합니다. 산길이 아주 험하고 미끄러운 데다가 어둠까지 깔려서 위험했지만 구조대는 17시간 만에 두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 끝에 이들을 구조한 대원들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대원들의 목소리를 일찌감치 들었는데 일부러 대답하지 않고 피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해당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랜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산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미신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산속에서 들리는 낯선 목소리는 귀신 아니면 산 전령이 사람을 홀리기 위해 내는 소리일 수 있다는 민담이 있는데 이를 굳게 믿었던 두 사람입니다. 네, 사실 길을 잃은 사람이 목소리를 따라가다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전해져 오고 있다는데요. 중국 민간 설화에서는 산속 존재가 익숙한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서 길 잃은 사람을 유인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이에 나오는 세이렌하고 또 비슷한 얘기인가요? 각 나라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죠? 자, 어쨌든 결국 이들은 실종되고 한참 후에 수색이 시작됐고 시작된 지 17시간,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35시간에 걸친 고립 끝에 무사히 구조될 수는 있었습니다. 뭐 이 시간 동안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지친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얘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신칸센 열차 타보신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예, 기억을 더 올려 보시더라도 3시간 정도면 충분했던 것 같죠? 가장 빠른 열차라면 2시간 20분대에 주파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거리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그런데 9시간이 걸리는 느린 신칸센 열차가 지난 8일에 첫 운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거의 4배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티켓값은 일반 신칸센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준비된 502석 좌석이 이 판매 시작 이틀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열차가 인기 있는 것은 이동과 숙박을 결합한 상품이라는데 있는 것이죠. 밤늦게 도쿄를 출발해서 열차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이른 아침 신오사카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늦은 시간까지 도쿄 일정을 소화한 뒤에 굳이 호텔에 묵지 않고 오사카로 이동하려는 수요를 노린 열차인데요. 도쿄 디즈니 불꽃놀이를 끝까지 보고도 넉넉하게 열차 시간을 맞출 수 있고 다음날 아침에 네, 오사카에 도착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열차에는 여행용 캐리어나 보스턴백을 든 여행객들,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등이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요. 네, 한 이용객은 막차를 걱정하지 않고도 폐장 직전에 불꽃놀이까지 즐길 수 있었다라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의 기차 사랑은 참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린 신칸센 열차 운행도 그 덕후들을 겨냥한 그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의외로 여행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치솟는 숙박비를 아끼려는 여행객을 겨냥한 상품이 된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디즈니랜드를 끝까지 다 둘러보고 뭐 여러 라이브 공연들도 끝까지 함께 하다가 동종거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2: 미국 내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순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모기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순자산은 14조 9,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시니어의 주택 순자산은 약 3,14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협회는 시니어들의 주택 순자산이 다시 증가한 것은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며 은퇴 생활의 재정적인 안정 문제에 있어서 주택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니어 주택 순자산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고령 미국인들이 생활비와 의료비 상승과 관련된 기타 은퇴 이후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은 더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러시아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신중한 기조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면서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 라고 밝힌 데 대해서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 물자 제공 즉 무기 지원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 그리고 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살상 무기는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북한군 최대 5만 명 러시아 추가 파병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보 관련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답변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이 해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3: 에이, 다섯, 여섯, 일곱, 둘, 셋, 에이, 다섯, 여섯, 일곱.
1: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3: 여섯, 일곱.
1: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3: 옆구리 하나, 둘, 셋, 에이, 다섯, 여섯.
1: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3: 일곱, 엉덩 엉덩 하나.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포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명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고맙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 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8: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9: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플러스 1까지.
8: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0: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1: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0: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1: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에서 택배도 쉬는 날이 있을까 싶은데 네, 있습니다. 택배 쉬는 날이라고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했던 2020년에 도입됐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들은 당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요. 매년 8월 14일을 업계 공동휴무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휴무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택배기사가 개별적으로 휴가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담당 지역에 물량이 쌓이고 결국 다른 기사에게 업무 부담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 아예 업계 전체가 동시에 배송을 멈추는 그런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하면 네, 배달, 택배 딱 떠오르듯이 택배 업계가 경쟁도 치열하고 뛰어든 회사들도 엄청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주 7일 배송 경쟁에 뛰어든 CJ대한통운도 있고요. 롯데 글로벌 로직스 이런 대형 회사도 있는데 이들 모두 합쳐서 8월 15일이 공휴일이니까 14일, 15일 이렇게 모두 배송을 중단하는 것이죠. 정말 요즘 일요일과 공휴일 배송도 확대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모든 회사가 배송을 중단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배송에 의지했던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는요, 공동 휴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택배기사 4,800여 명을 대상으로 CJ대한통운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90%가 넘게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설 추석 명절도 휴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네요. 공존 공생한다는 측면에서 1년 중 물론 설 추석 명절도 휴무가 선택된다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딱 이틀 이렇게 8월 14일, 15일 쉬는 거니까요. 이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고 해도 363일은 배송하는 사람들 때문에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감수할 수 있는 불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수원 광교 신도시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몸 길이가 1m가량의 대형 도마뱀이 발견돼서 주민들이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몸 길이가 1m면 정말 크죠? 영상을 보니까 도마뱀이 혀를 날름거리면서 주변을 살피다가 데크를 가로질러 숲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국제 멸종 위기 중 2급인 물왕 도마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제보한 주민은 덩치가 큰 도마뱀이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모두 놀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근에서도 비슷한 생물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파트 인근 산책로라고 그랬잖아요. 네, 도마뱀이 발견된 곳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는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300미터 거리에는 초등학교까지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반려 도마뱀을 누군가 유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등 여러 반응이 나오는데 아이들 당장 밖에서 놀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네, 최근 한국에서 도심이나 하천에서 이렇게 희귀 또 외래 동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주 소양천변에서는 국제 멸종 위기 중 1급인 사마거가 포획됐다고 하고요. 또 지난 9일 부산 기장군에서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추정되는 대형 거북이가 발견됐는데 등껍질에 한글로 글자가 적힌 채 발견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지상의 폭염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덥습니다만 한풀 살짝 꺾였어요. 그런데 바다의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바다가 너무 달궈져서 그래서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양식 어류가 지금 문제입니다. 현재까지 폐사한 양식 어류만 20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실 이대로 두면 몰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커지면서 어민들이 이제 방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 바다 수온이 3, 4도 확 오르면서 양식 어종의 마지노선인 28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폐사가 시작됐고요. 뭐 조피볼락, 숭어, 치어 16만 마리는 긴급 방류하는 그런 어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남해에서만 이번 주에 100만 마리 이상 양식 어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합니다. 전국 양식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집중되고 있는 경남인데요. 경남에서만 1000만 마리가량을 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일부 성어는, 그러니까 다 큰 어류는 생태 교란을 이유로 방류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역대급 폭염에 전국 해역 31곳에 고수온특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고수온특보 기간이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 중국 등에 많은 피해를 입힌 태풍이 비켜가서 다행입니다만 이 태풍으로 인한 비조차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고수온 피해 우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복권과 관련된 얘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부모님 상견례,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 상견례를 하고 재밌게 밥 먹고 얘기하고 나오다가 복권을 샀는데 그렇게 당첨이 됐다 이런 얘기, 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복권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버렸다가 그 큰 폐기물 처리장 가서 사람을 써서 돈을 써가면서도 결국 그 복권을 찾아서 수령했다 이런 얘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그렇지만 이렇게 뭐 실물 복권을 잃어버리거나 당첨 사실을 몰라도 계좌에 당첨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미수령금 자동지급 제도 등이 담긴 복권의 발행,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복권 구매자가 실물 복권 구입 후 간편 결제 서비스 앱에 QR코드를 스캔해서 등록하면 당첨 여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첨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또 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도 소멸시효, 그러니까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요. 바로 그 전날 낮 12시에 미수령 당첨금이 계좌로 저절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지급제도 도입은 결국 연도별로 미수령 당첨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4년에는 426억 원이던 게 작년에는 58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 약 670억 원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어느 누가 복권에 대한 꿈을 한번 안고 보겠습니까만은 한국 사람들의 열망, 갈망은 특히 심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너무나 편한 시스템 덕분에 복권 열풍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살짝은 됩니다.

0: 여름철에 신게 되는 샌들이나 플립플랍, 차에서 내려서 잠깐 오가는 데는 별 문제 없겠지만 이걸 신고 어딜 좀 걸어야 된다. 확실히 그날 밤 발이 많이 쑤십니다. 좀 붓는 느낌도 있고요. 네, 이런 신발은 지지대가 잘 없기 때문에 결국 특히 플립플랍은 발가락으로 오히려 신발을 내가 끌고 다니는 형편이기 때문에 발 건강에는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크록스, 네,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그 가벼운 신발, 뭐 여성뿐이 아니라 남녀노소 이건 사실사철인 것 같아요. 이 크록스를 참 많이 신으시던데 걸음걸이까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네요. 일단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게 그 여름 신발의 특징입니다. 신발이 발에 밀착되지 않아서 걸을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으로 신발을 붙잡는 동작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발가락 굴곡 건염, 이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크록스를 신으면 좀 폭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착화감이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크록스를 일상적으로 신는 것, 이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계속 크는 아이들이잖아요.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신발을 착용해야지 올바른 보행 습관도 기를 수 있고 발 골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크록스 착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수영장 갈 때 좋잖아요. 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오래 걸어야 된다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크록스 신을 때 여러분도 또 아이들도 꼭 뒤쪽 스트랩을 앞으로 넘기지 말고요. 뒤꿈치 이렇게 딱 걸치게 샌들처럼 신을 수 있게 착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발의 부담을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제공이었습니다.
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2: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2: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3: 네.
4: 수영도?
3: 그럼요.
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6: 그럼 둘 다 워킹머니,
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6: 돈이 필요한 사람도
7: 투자하는 사람도
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7: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6: 213-804-9555.
7: 다시 한번
6: 213-804-9555. 워킹머니.com.
8: 동포사회 건강생활의 동반자 제1약국.
9: 제1약국이 3154 웨스트 올림픽 전신세계의 자리로 이전했습니다.
8: 제1약국은 특별히 당뇨병 교육을 규칙적으로 하며
9: 멀리 계신 분들을 위한 교육 웨브사이트 jaysdrug.com을 운영 중입니다.
8: 혈당검사계, 혈압계를 세일하는 제1약국은 323-731-4696 올림픽과 호바트에 있습니다.
9: 당뇨 교육은 웹사이트 jaysdrug.com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프랑스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토의 약 70%가 물 사용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는 기후변화로 수자원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영토의 약 70%가 용수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소 단계의 물 절약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외령을 포함한 전국 101개 데파르트망, 즉 미국으로 치면 카운티 가운데 67곳이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기 경보 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입니다. 이 최고 경보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민방위 활동, 식수 공급, 위생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물 사용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그보다 낮은 수준의 경보가 적용되는 곳에서도 잔디와 정원에 물을 주거나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행위, 차량 세척이나 농업 용수 공급 등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유럽 곳곳이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지하수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여름에는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7월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데다가 농업과 관광 분야의 물 소비까지 늘면서 감소폭이 더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한편 유럽 대부분 지역에 초여름부터 계속되는 폭염이 올해 유럽연합 국내 총생산, 즉 EU의 GDP를 1%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EU가 1,800억 유로,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1% 대부분이 폭염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 생산성 감소만으로 EU 회원국 GDP가 0.6% 줄고 농업 생산량은 3에서 많게는 7%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슈피겔이 인용한 보고서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력 생산 감소, 전기요금 인상, 도로, 철도, 내륙, 수운, 운송 장애가 피해를 키운다며 폭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는 프랑스의 경우 더위가 GDP를 1.4% 감소시켜 0.6% 역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독일 내륙 수운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라인강이 가뭄에 말라붙어 조만간 두 동강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0: 이제는 하늘로 밀입국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얘기는 아니고요. 스페인 얘기입니다. 모로코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스페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난민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모로코 국경 인근 산악지대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스페인령으로 진입하려던 아프리카 출신의 한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스페인 시민 경비대는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높은 하늘에서 바다로 추락했기 때문에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서 높은 하늘을 날아 스페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통제력을 잃고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스페인령 세우타에서는 대규모 밀입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수영이나 보트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 패러글라이더 같은 위험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현재 밀입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 한 명이 남부 지역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아이스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 한국인은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다가 공항에 내린 뒤에 체포됐는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이 한국인이 체포된 공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은 확인해 주지 않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애틀란타 공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한국인이 체포된 날 애틀란타 공항에서는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졌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대대적인 단속으로 애틀란타에서는 1,20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 15개 주요 공항에서는 사복차림의 이 아이스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이 외국 국적자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체포된 외국 국적자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비자 체류 기간을 넘긴 케이스들은 과거에는 추방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아이스 요원들의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 8월 11일 오늘은 1980년 오늘 수영선수 조오련 씨 기억하십니까? 대한해협을 건넜던 바로 그 사람. 네, 조오련 씨가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너간 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50km가 넘는 물길을 13시간 넘게 헤엄쳐서 건넌 기록을 것인데요. 아시안게임에서 두 대회 연속 수영 금메달을 딴뒤 은퇴하고 선수 생활을 마쳤는데 다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여기뿐입니까? 이후에 도버 해협도 건넜고요. 예순이 넘어서는 아들들과 함께 독도를 33바퀴 도는 헤엄을 했습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사람을 기른 것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1995년 오늘은 이런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입니다라고요. 네, 광복 50주년을 맞았던 그 해에 바로 이런 발표가 났는데요. 국민학교의 국민은 일제가 쓰던 황국신민이라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이듬해 3월부터는 전국의 간판이 바뀌었고요. 아이들 졸업장에 적히는 학교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50년 동안이나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던 이름, 국민학교. 참, 말이라는 게요. 그렇게 오래 쓰다 보면 유래를 잃고 그냥 이름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여기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모닝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에서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곳곳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복은 아직 남았고요. 또 날짜상으로도 8월 11일, 뭐 여름에 그냥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려니 생각해 본다면 뭐 그렇게 또 덥지도 않은 것 같고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 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가운데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해협은 개방된 상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것은 미 해군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들여보내고 그들은 들어오고 있고 또 나가고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복잡한 것은 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고 해협 모든 곳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의 뜻에 따라 항로가 열려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현재 폐쇄된 상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사례 등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뜬금없는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 없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려도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것이다 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란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이스라엘마저 트럼프를 배신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다 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4: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부터 이란 전쟁 애초 목표를 크게 낮춘 출구 전략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빗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가 폭등과 무기 고갈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공격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을 통한 해협 재개방에만 줄기차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5: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I just, you know, I'm involved in the negotiation. I think we're doing fine. It could be soon, yeah.
4: 급기야 제대로 된 협상은 뒷전인 채 이란의 과거 폭탄 테러와 시위대 사례에 대해 배상하라는 황당한 맞불 성명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공격 카드를 접고 협상에 목을 매자 이란은 요구 조건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다 혈맹이라던 이스라엘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당초 명분이었던 핵 폐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핵은 됐으니 해협이라도 열어달라는 기대는 이란의 굴욕적인 요구와 우방의 배신 속에 패배한 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미군이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파나마 선적 선박에 발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늘 새벽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집중 중이던 미군의 경고를 무시하자 미군 헬기가 선박의 방향타를 향해 발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상자 소식은 아직 보고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중재해왔던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시프 장관은 평화협정이나 합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2, 3일간 나타난 신호들은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관리들을 오늘 만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최고 국가안보회의 수장인 사무총장을 넉 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향후 종전협상 향방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사무총장으로 모세 레자이를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의 법적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 의중이 그대로 반영돼 그 위상과 역할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자리입니다. 이 레자이는 이란 이라크 전쟁 시기인 1981년 27살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입니다. 이후 16년간 재임했습니다. 이라크와 8년 전쟁을 시작으로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으로 자리를 잡던 시기 혁명 수비대를 이끌던 정통 군부 출신 인사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 과연 건재한 것일까요?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와의 면담 사실을 공개하면서 건강 이상설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논란만 더 확산시켰다는 지적입니다. YTN입니다.
6: 지난 5일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재 최고 지도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식간에 위독설이 퍼지자 이란 언론들은 모주타바의 영상을 공개하며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옛날 영상을 재편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급기야 닷새 만에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모주타바를 직접 그것도 7시간이나 면담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모주타바가 단결과 결속을 강조했다며 건재함을 알리는 데 주력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반체제 매체들은 모주타바는 매우 유독한 상태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출신의 모센 레자이 군사 고문이 실제적인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새 안보수장에 오른 레자이는 곧바로 군 지도부 후속 인사에서도 측근인 강경파들을 주요 보직에 줄줄이 앉혔습니다. 모주타바가 지난 3월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강경파가 사실상의 실권을 틀어주면서 미국과의 협상에도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로 가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남미 콜롬비아에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YTN이 보도합니다.
7: 눈앞에서 순식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병원 건물의 파편이 구급차 위로 쏟아지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대성당 첨탑도 강진에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침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쿠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로 진앙에서 가까운 서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서만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페레이아 등 공항 여러 곳도 파손됐습니다.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데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에선 지난 7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취임 며칠 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3: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 지진으로 인한 확인된 사망자는 오늘 현재 164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7시 34분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인구 약 220만 명의 콜롬비아 세 번째 대도시 칼리에서 최소 8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종자는 오늘 오전까지 188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칼리에서는 수십 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쓰러지면서 주민들이 황급히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칼리의 한 병원에서는 소아과 진료실을 포함한 여러 층이 무너져 내려 일부 환자가 여전히 갇힌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환자 약 600명은 잔해로 뒤덮인 거리에서 임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병원장이 현지 매체에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 리사랄다주 주도인 페레이라에서도 최소 6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앙과 가장 가까운 농촌지역 초코주에서는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틀째 밤샘 총력 구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입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일본. 최근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진이 이처럼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가장 위험한 곳 캘리포니아죠. 이 캘리포니아 이 남가주, 특히 남가주에서는 단층대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8: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뻗은 1300km 길이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구간에서 규모 7.8의 강진, 이른바 비건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까지 거의 2분간 강력한 진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선 평균 15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1857년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9: We haven't had an earthquake in Southern California since 1857, so stresses are naturally high, and they're actually in some places the highest that we've seen in all of these thousand years.
8: 전문가들은 꾸준히 진행된 내진 보강에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와 통신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 Another 100 years? It could be tomorrow. Could be, you know, next minute.
8: YTN 유튜버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1: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살펴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1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9: 213-383-3838 213-383-3838
20: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21: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22: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공항까지 확대되면서 국내에선 비행기에 탑승했던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민 단속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국적자는 국제선이 아닌 국내에선 항공기 탑승하고 있었고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민세관 단속국은 조지아주 내에서 1,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해 애틀랜타 공항에서 체포된 게 아니냐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아이스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는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의 연루로 17만 5천 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 약물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제시한 10가지,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에 이런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찰리 커크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거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민 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면서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이민 기각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위원회가 연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 회계연도 1분기 기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서류는 1,13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처리 지연도 심각합니다. 전체 이민 서류 적체 해소 예상 기간은 2025 회계연도 1분기 9.4개월에서 2026년 1분기 18.6개월로 거의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진 것을 넘어 취업 허가, 영주권 절차 전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한인 전문직들이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분야 기각률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신 정교수로 대학에 재직하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한인 여교수가 대학 측으로부터 정당한 업무 편의 제공을 거부당하고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대학과 부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버지니아주 명문공립대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 재직하던 한인 김모 교수는 대학 당국과 부총장을 상대로 연방장애인재활법 위반 및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말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1693년에 설립돼 하버드대학교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대인 이 대학에 지난 2008년 조교수로 임용된 김 교수는 2011년 종신 정교수로 자격을 취득하고 2017년부터 정교수로 재직해왔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지난 2020년 5월 심각한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 다단계 척추 유합술이 필요한 경추부상, 요추 신경 근병증 등을 입었으며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청각정보 처리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소장에 밝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김 교수는 이후 신경과 및 통증관리 전문의 권고에 따라 원격 또는 온라인 강의, 일정 변경 최소화, 행정적 소통의 서면화, 충분한 답변 시간 등의 업무 편의를 대학 측에 요청했지만 대학 측은 복직 과정에서 편의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료 확인을 요구했으며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식탁 물가, 경제적 부담, 서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막대한 전쟁 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솔린과 디젤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송비와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일반 가정 생활비까지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쟁이 시작된 지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가구당 추가 부담액이 연 $1,00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구가 약 $1,000를 추가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여기에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부담까지 약 $250가 추가돼 $1,250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4 넘어섰고 디젤은 $5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미 최고 수준의 가솔린 가격을 지불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시작된 전쟁 비용이 슈퍼마켓 계산대까지 전달되고 있다라는 구조입니다. 전체 식료품 물가만 보면 상승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특정 품목은 훨씬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멕시코산 상추, 할라피뇨 등 관련 기생충 감염으로 발병하는 이 사이클로스포이라증이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살모넬라 식중독과 관련해서 이 멕시칸 레스토랑 지금 경기 불황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칸 레스토랑 특히 양상추, 할라피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은 고객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말 더웠죠. 네, 8월 초까지도 굉장히 더웠는데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본토의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95년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로 2026년 7월이 기록됐습니다. 48개 주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화씨 3도 이상 높았으며 알래스카를 제외한 동부 해안부터 남서부 해안 지역까지 이어진 연이은 폭염 돔 현상으로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7월 한 달간 미 본토의 평균 기온은 76.89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더스트볼 시절의 기록을 넘어섰다라고 했는데 더스트볼은 1936년 막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더스볼 시절의 기록을 넘어섰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라고 경고했으며 전문가들은 대륙 전역의 극심한 고온, 가뭄 및 산불 상황은 명백한 기후변화 신호라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어려워 보이죠.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의 극심한 폭염은 미국 대륙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럽 전역으로 이어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에서는 연이은 폭염과 산불로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LA 카운티 직할 지역의 아파트 등 임대주택은 실내 온도를 화씨 82도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기후변화로 이같이 폭염이 잦아지는 가운데 냉방을 주거 적합성 기준에 포함한 것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은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LA 카운티 직할 지역에만 적용되며 LA시를 비롯해 산타모니카, 패사디나, 잉그루드, 글렌데일 등 독립된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LA 우편주소를 사용하더라도 거주지역이 LA 카운티 직할 지역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대주택의 난방과 온수 제공은 의무화했지만 냉방 기준은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주법보다 한 단계 강화된 세입자 보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LA시 의회도 유사한 실내 온도 기준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시행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추첨에서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파워볼 복권 당첨금이 9억 7,500만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네, 파워볼. 네. 다음 추첨은 내일인데요. 9억 7,500만 달러로 오른 이번 당첨금 현금으로 만약에 일시불로 받게 되면 4억 2천만 달러 이상을 받게 됩니다. 파워볼 복권은 한 장에 2달러이고요. 추첨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세 번 진행됩니다. 오늘 또 복권 취급하는 리커스토어며 복권 스탠드 북새통을 이루겠네요.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6: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7: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8: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8: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부처 간 엇박자가 잇따르고 조율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을 민주적 과정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건 옳은 것이라며 애초에 누더기로 만든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보고가 끝난 이후 발언을 자청하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 제가 커멘트 하나 할게요. 최근에 우리 국정 운영 관련해서 이런 지적들이 꽤 나옵니다.
1: 그러면서 메가특구의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도입을 두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우선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과거에 확정된 결론만 발표했던 건 밀실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조정해가면서 결국은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이 과정이 원래는 가장 민주적이죠. 강요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투어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1: 검경합동수사본부 운영을 둘러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이견부터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시각차까지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직접 반박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는 과정을 두고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라고 거론했습니다.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책과 진리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2: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1: 이런 가운데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부동산과 교육 등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고쳐야 한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집무실에서 연단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세제 개편은 졸속 추진이라는 야당 비판에 민주당은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한 것은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라고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3: 정부의 세제 개편안 공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여야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 명의도 다주택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혼 동료 세제라고 꼬집었고
4: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맞게 생겼는데
3: 민주당에서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폭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 좀 극단적인 얘기로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디테일한 대응도
6: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단계적인 그 시행을 통해서
3: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각종 규제를 내놓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3: 정부 여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기류는 결국 졸속 추진 인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공급 대책이 늦어진 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겁니다.
8: 서울시가 안 하잖아요. 또 새로운 대책 마련해서 뭐 합니까? 서울시가 안 할 건데.
3: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만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조만간 오 시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 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부터 각종 규제 완화까지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3: 이번 회의에선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민생 발목 잡기란 여당과 핑계대지 말란 야당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야가 정부 세제 개편안과 공급 확대엔 일부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명운을 가를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막판 표심 경쟁 속에 계파 갈등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자 전당대회 전까지 공개 지도부 회의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YTN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1, 2위 후보 간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초박빙 접전 상황. 후보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현대차 전주공장을 찾은 김민석 후보는 AI 투자 확대 등을 담은 전북 메가플랜을 꺼내며 이재명 정부를 안정시킬 든든한 당대표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 대통령 한 분에게만 모든 짐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든든하게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든든하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서의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9: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훑은 정청래 후보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론을 띄우며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외쳤습니다.
11: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당대표가 되는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9: 사실상 호남에 상주하고 있는 송영길 후보는 전남 고흥과 광주를 잇따라 찾아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임을 내세우며 반전을 다짐했습니다.
12: 산업의 기반 없이 경험받던 전남 광주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 산업의 핵심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9: 사활을 건 득표 전에 개파 간 신경전은 한층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제명 문제를 두고 친명 친청 간 진실 공방이 벌어졌고 개혁 일꾼을 뽑자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글을 놓고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공개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서로를 물고 뜯는 개파 대리전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친 정청래계는 사실상 입틀 막당했다며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불사할 태세입니다.
13: 호남의 선택은 오는 15일, 서울 경기의 선택은 그 다음 날 공개됩니다. 전체 권리당원의 70%가 몰린 두 지역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당권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이번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의원들을 넘어 당원 간의 새 대결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당 장악에 나서면서 충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입니다.
14: 장동혁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만 7천여 명의 퇴진 서명을 받았다며 윤어게인과 극우 세력에 기대어 국민의힘을 흔드는 장 대표 거취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5: 극우 윤어게인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윤석열의 유산을 청산하고 전진할 것인가? 국민의힘이 황교안 시즌2로 자멸할 것인가?
14: 이에 맞서 장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앞서 2만 3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했습니다. 당 주도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당원들 간의 새 대결로 확전하는 모양새인데 곧 취임 1년을 맞는 장 대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지지 기반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 쇄신안을 차곡차곡 준비 중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겠다는 TF를 출범시켰고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당 혁신안에도 당 운영의 당원의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16: 선당 후사 정신을 맹심해야 합니다. 당원의 말과 생각이 당의 핵심이 되고
14: 여기에 현역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윤리위원회에 이어 당협위원장 교체가 가능한 조강특위도 가동했습니다. 전국 시도당 위원장 대다수가 비당권파인 점 등을 의식해 당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수싸움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장 장 대표의 오는 15일 올림픽 공원행을 두고 왜 광복절 경축식을 안 가냐, 갈 거다, 야당 의원 맞느냐는 의원들 간 원색적인 비난전도 벌어졌습니다.
17: 여야 대치가 본격화할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장 대표 거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돌려차기 실언과 멱살 파문으로 비당권파 운친의 폭이 위축된 상황이라 큰 충돌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8: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9: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8: 213-388-5600. 213-388-5600.
19: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8: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9: 융자나라 좋은 나라.
18: 융자라면 콜미.
19: 213-388-5600. 213-388-5600.
20: 융자 나왔어요.
21: 우와 빠르네.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22: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21: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22: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21: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요.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태양입니다.
26: 태양입니다.
27: 태양입니다.
28: 태양입니다.
29: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0: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31: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0: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3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업으로 유튜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어떤 컨텐츠를 하면 나도 돈을 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돈 벌기 뭐 지금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유튜브로 아예 전직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각 계정의 수익 창출 문턱을 기존의 두 배로 높였습니다. 유튜브는 광고 등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을 최근 1년간 시청시간 8,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 2천만 회로 상향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4,000시간 시청 또는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 회에서 수익 배분 요건이 정확히 갑절 두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다만 구독자 수 요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명으로 유지됩니다. 또 이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된 계정은 새 기준에 미달해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은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라이트를 구독하는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할 경우 구독료 수익의 일부를 또 분배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분배받은 거 하다 보면 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광고 등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해 보면 이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들 하고 계시죠.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기반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층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할 조짐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가 미국 경제와 안보에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층 유권자 일부는 AI 육성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건설을 놓고 민주당뿐 아니라 보수층 유권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과 수자원 사용 증가, 환경 파괴 등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미시간주 유세에서는 소규모 시위대가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을 요구하면서 연설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위에는 평소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던 보수 성향 인사들도 참여했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립한 미디어 그룹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올 2분기 2억 3,810만 달러의 순 손실을 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7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지만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가치 하락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탄탄했던 미국의 고용시장, 이란 전쟁 장기화로 질적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해고 대신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어적 태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 질적 저하, 이게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질적 저하된 고용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1: 미국 3대 항공사인 아메리카 에어라인은 이란 전쟁에 직격탄을 맞고 연간 채용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고 대신 기존 지상직과 지원 인력의 주당 근무 시간을 축소해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임시직과 외부 용역 인력의 재계약을 중단하며 인력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고용 시장의 질적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 고용 시장도 사실 뜯어 보면은 질적으로 보면은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임금 상승률은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둔화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1: 미국의 경제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7월 미국의 고용 동향 지수 ETI는 107.71을 기록해 전월보다 0.97포인트 올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7월 ETI의 8개 세부 항목 중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17.4%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가격 지수가 고유가 부담에 71.1%까지 치솟자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난 수년 동안 군인의 난항을 겪은 탓에 기존 인력을 섣불리 해고하지도 못하면서 정규직 근로시간을 쪼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용지표상 해고가 없어 괜찮아 보이는 착시효과를 내고 있지만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고용의 질적 저하가 진행 중입니다.
3: 고용의 실적 저하가 가계 소비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사모펀드 운영사들이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에 맞춰 매각하거나 상장시킬 수 없는 기업들이 3년 연속 급증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데이터 업체 피치북 자료를 인용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사모펀드 운영사들이 보유한 매각 기업 수가 3만 3,575개로 지난해 말 3만 2,451개, 10년 전 15,000여 개에서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을 인수한 뒤 재무 상태를 개선해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에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기금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투자회사 마블게이트 자산운용의 앤드류 밀그램 최고 투자 책임자는 사모펀드가 공경에 처한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가치 실현을

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를 위해서 상장 후 처음으로 유상 증자에 나섭니다. 인텔은 150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1971년 상장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주식 공모입니다. 인텔은 유상 증자 배경에 대해서 고객들이 AI 연산 분야에 대해서 전례 없는 투자를 벌여 지속 가능한 수요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실물 AI, 전용 칩, 첨단 패키징, 외부 웨이퍼 등 발전은 인텔의 중요한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텔은 유증 자금을 AI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자본 지출과 운전 자본 등에 사용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 진출 20주년을 겨냥해서 준비했던 올글래스 아이폰 출시 계획을 접었습니다. 올글래스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것. 내가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손이 비쳐 보이는 그런 아이폰이었죠. 그런데 그런 출시 계획, 처음에는 막 그럴듯하게 했는데 출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가 전략 카드, 폴더블 아이폰마저 틈새 제품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애플 주식 투자 의견을 중립 이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에디슨 리가 이끄는 제프리스 애널리스트 팀은 보고서에서 애플이 준비해왔던 올글래스 아이폰이 생산 수율 문제로 취소됐다라고 밝혔고 유리 한 장처럼 보이는 스마트폰 구상에 다가서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제프리스는 이 모델이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내년 9월 2060달러에 책정될 예정이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장 일각에서 폴더블 아이폰이 강한 초기 수요를 이끌면서 애플 성장에 의미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폴더블 아이폰뿐이라고 짚으면서도 이 제품 역시 틈새 제품에 그칠 것이다 라는 혹평을 내놨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너무나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당신과 PCB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김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두통은 불면증, 어지러움증, 중풍, 이명,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각종 두통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40대 중반의 여성분이 지인이 소개로 어깨 통증 때문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어깨 통증 외에도 뒷목 전체가 꽉 조여오듯이 아프고 불면증도 있으셔서 늘 피곤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진맥을 해보니 이분이 호소하는 증상들 외에도 맥박이 90 이상으로 빨리 뛰는 빈맥을 보였고 중증의 부정맥도 있으신 걸 발견을 하였습니다. 문진을 하면서 이분은 늘 머리가 아프셔서 트로캔디라는 약약을 몇 년간 매일 복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 약약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잘 알고 있지만 하루라도 복용하지 않으면 일을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두통이 심하여 끊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원장님이 한약을 잘 지으신다고 입소문이 나 있으셔서

0: 침도 맞고 보약도 한 제 드시고 싶어서 오셨다고 합니다. 한약을 가져가시고 2주 정도 되었을 쯤 이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기적입니다. 지금 약약을 끊은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두통도 없고 몸이 컨디션이 대박 좋습니다 하시면서 한약을 먹으니 잠도 잘 자고 목이 늘 아팠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고 소화도 너무 잘 됩니다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한 방을 잘 믿지 않는 우리 남편도 좋아지는 저를 보고 원장님 한약을 먹고 싶다고 하여 예약도 하고 원장님도 뵙고 경과를 보고 드리려 왔습니다 하셨던 예쁘신 여자분 때문에 우리 일하는 선생님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한약은 환자분들께 건강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이렇게 환자가 병이 치료되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즐겁고 보람을 느낍니다. 북경의술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6: 카페보넨?
5: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6: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5: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7: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5: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1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군이 오늘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던 파나마 선박 선적에 발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집행 중이던 미군의 경고를 무시하자 미군 헬기가 선박의 방향타를 향해 발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자는 이 공격 이후 해당 선박이 승무원들을 다른 민간 선박으로 옮기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영국의 해상보안업체 벤가드는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 벨라 노바호가 파키스탄 해안에서 약 70일 해리 떨어진 오만만을 서쪽으로 항해하던 중 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피격됐다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벤가드는 미사일이 선박을 강타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후 진화됐다며 승무원 17명 전원의 안전은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을 중지해왔던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시프 장관은 평화협정이나 합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2, 3일간 나타난 신호들은 양측이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오늘 테헤란을 방문해 이란 관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이란 관영통신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또 다른 중재국인 카타르의 모하메드 아란사리 외무부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놓고 이란과 오만 간의 협상과 관련해 양국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가운데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해협은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의 뜻에 따라 항로가 열려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어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확전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이란의 경제 위기 상황을 부각하며 경제적 압박 조치 효과를 에둘러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 타결 없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려도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 어제 해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자세로 나오자 이란은 갑자기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이스라엘마저 트럼프를 배신하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번 전쟁은 패배한 전쟁이다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7: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부터 이란 전쟁 애초 목표를 크게 낮춘 출구 전략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빗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가 폭등과 무기 고갈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을 통한 해협 재개방에만 줄기차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6: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I just, you know, I'm involved in the negotiation. I think we're doing fine. It could be soon. Yeah.
7: 급기야 제대로 된 협상은 뒷전인 채 이란의 과거 폭탄 테러와 시위대 사례에 대해 배상하라는 황당한 맞불 성명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공격 카드를 접고 협상에 목을 매자 이란은 요구 조건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다 혈맹이라던 이스라엘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당초 명분이었던 핵 폐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핵은 됐으니 해협이라도 열어달라는 기대는 이란의 굴욕적인 요구와 우방의 배신 속에 패배한 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5: 이란 최고 지도자가 전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수장, 사무총장을 넉 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향후 종전협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으로 모센 레자이를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법적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돼 그 위상과 역할은 대통령의 버금가는 자리입니다. 레자이는 이슬람 공화국으로 자리 잡던 시절 혁명 수비대를 이끌었던 정통 군부 출신 인사입니다. 줄가드르도 대미 협상 국면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었기 때문에 언론이 그리는 이란 내 강경파와 협상파 대립 구도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줄가드르가 최고 지도자 정치 고문으로 새로 임명된 만큼 경질성 교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최단기 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이란 기록을 남기고 일단은 최전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신호로 최고 국가 안보회의 수장을 교체한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아야톨라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사무총장 교체에 이어서 지난 10일 혁명 수비대 고위급 인사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 전략에서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되는 만큼 이번 인사 이후 이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콜롬비아로 가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고 이번엔 콜롬비아입니다. 규모 7.4의 강한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 서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YTN입니다.
17: 눈앞에서 순식간에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병원 건물의 파편이 구급차 위로 쏟아지고 콜롬비아에서 가장 높은 대성당 첨탑도 강진에 무너졌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아침 규모 7.4의 강진이 콜롬비아를 강타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진앙은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쿠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로 진앙에서 가까운 서부 지역의 피해가 컸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인 리사랄다주에서만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00여 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완전히 무너졌고 페레이아 등 공항 여러 곳도 파손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잔해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콜롬비아에선 지난 7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취임 며칠 만에 최대 난관에 봉착한 콜롬비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강진은 지난 6월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6천 명 이상이 사망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과 에콰도르, 파나마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15: 이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7.4의 지진으로 인한 확인된 사망자가 오늘 새벽 현재 164명까지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전 7시 34분, 어제 오전 7시 34분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인구 약 220만 명의 콜롬비아 세 번째 대도시 칼리에서 최소 8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실종자는 188명으로 잠정 집계된 상태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칼리에서는 수십 채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쓰러지면서 주민들이 황급히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커피 생산지가 밀집한 고산지대 리사랄다주의 주도 페레이라에서도 최소 6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앙과 가까운 농촌지역 초코주에서도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물 잔해에 갇힌 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사상자 집계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틀째 밤샘 총력 구조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칼리에서는 보안군 총 1,00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 수색, 치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취임한 아벨라드로 델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본 공동체를 돕고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지원을 하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은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입니다. 콜롬비아 그리고 한 달 반 전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에서도 지진이 있었죠. 이게 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습니다. 근데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지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 캘리포니아죠.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지금 남가주에서 단층대의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질조사국은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응력이기 때문에 언제 빙원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18: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뻗은 1300km 길이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구간에서 규모 7.8의 강진, 이른바 빙원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까지 거의 2분간 강력한 진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선 평균 15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1857년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9: We haven't had an earthquake in Southern California since 1857, so stresses are naturally high, and they're actually in some places the highest that we've seen in all of these thousand years.
18: 전문가들은 꾸준히 진행된 내진 보강에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와 통신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 Another 100 years? It could be tomorrow. It could be, you know, next minute.
18: YTN 유튜버입니다.
15: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1: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4: 213-383-3838 213-383-3838
25: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26: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27: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6: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28: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9: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3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3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3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3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 타이어. 클레버 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 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3: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4: 클레버 케어 헬스 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 있습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이 대폭 강화돼 공항까지 확대되면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이민 단속 상황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국적자는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는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의 연루로 17만 5천 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 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 가지 사례에서는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 우파 활동과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을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물론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취업 비자로 있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다. 추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네. 한편 이민 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면서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 이민 EB1A, EB2 등의 기각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위원회가 연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 회계연도 1분기 기준 이민국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서류는 1,13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6.5%가 증가했습니다.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처리 지연도 심각합니다. 전체 이민 서류 적체 해소 예상 기간은 2025 회계연도 1분기 9.4개월에서 2026년 1분기 18.6개월로 거의 2배 늘어났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접수 후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넘어서 취업 허가, 영주권 절차 전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전문직들이 많이 이용하는 취업 이민 분야 기각률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 조정인 I-485 신청자들로 신청자들도 긴장을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우선순위 날짜와 비자 문호 상황에 따라 I-485를 접수한 뒤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민서비스국 전반적인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대기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취업 허가증 적체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접수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증빙자료, 신청서류 완성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이민법 변호사들의 분석입니다. 지난 7월, 뭐 8월 초도 그랬죠. 엄청 더웠죠.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본토의 평균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895년 관측 사상 이후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의 48개 주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이상 높았으며 알래스카를 제외한 동부부터 서부까지 연이은 폭염 돔 현상으로 7월 한 달간 본토의 평균 기온은 76.89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더운 달입니다. 기상학자들은 더스트볼 시절에 1936년 당시 가장 더웠던 더스트볼 시절의 기록을 넘어선 것은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륙 전역의 극심한 고온, 가뭄, 산불 상황은 명백한 기후변화 신호라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힘들죠. 화석 연료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폭염,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 프랑스, 영국, 그리스에서도 폭염과 산불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에서 거리 점거 차량 난동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거 왜 못 잡죠? 교차로를 통제하고 불법 도로 점거를 하고 난 뒤에 운전자들이 뭐 갖가지 묘기를 벌이면서 도로 점거도 심각한 문제, 그 묘기를 하면서 부상, 사고 심각한 문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 점거하고 불법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LA의 한 매장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두 차례 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토존입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애틀랜틱과 올림픽 블루버드 교차로에서 약 100여 대 차량과 많은 인파가 몰려서 거리 점거가 벌어진 이후 군중이 올림픽 블루버드에 있던 오토존 매장에 강제로 침입해 매장 내에서 여러 가지를 훔쳐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인 오전 3시에도 똑같은 교차로에서 불법 도로 점거가 벌어졌는데 똑같은 오토존 매장이 또다시 약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관련 이런 불법 도로 점거가 이어지다 보니까 모든 거리에 모인 사람들이 차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죠. 오토존이 하루 내에 두 차례 털리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로 확대해보면 지난 주말에만 모두 네 군데의 오토존이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남가주 주요 소식들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어제 오후 8시 34분쯤 윌밍턴 지역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에서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추격을 받던 차량이 이중 충돌 사고를 일으키면서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번 추격전은 경찰이 도난당한 2014년형 현대 세단을 운전하던 용의자 차량을 정차시키려 시도한 오후 8시 33분쯤 시작되었으며 추격이 시작된 지 1분 만에 해당 차량이 쉐보레 SUV와 충돌했습니다. 현장에는 두 차량 모두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고 경찰은 사고 조사를 위해 PCH와 프라이스 에비뉴 교차로를 전면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과 피해 상황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랭커스터 북서쪽 엔텔로 메이커스 지역에서 발생해 362에이커를 태운 하비스 화재의 확산세가 소방관들의 진화 작업으로 완전히 저지되었습니다. 오후 3시 57분쯤 에비뉴 H와 90번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에서 약 30에이커 규모로 시작된 이번 산불은 강한 기세로 번지며 인근 지역에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델수르 시니어 초등학교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번 불은 엔텔로 메이커스 지역의 주택가 인근까지 바짝 접근했으나 소방당국이 오후 6시 9분부로 확산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발표하면서 발령되었던 대피 경보는 모두 주의보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노숙인들의 주거 전환을 돕기 위해 선밸리에 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형 주택 마을을 조성하고 어제 월요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캐런 베스 로스앤젤레스 시장과 이멜다 파디아 시의원, 비영리 단체 호프 더 미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밸리 메트로링크역 인근 올린다 스트리트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베스 시장은 이번 프로젝트가 시 전역에 500채 이상의 소형 주택을 짓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예산으로 건립된 해당 부지에는 총 208개의 침상을 갖춘 84개의 유닛이 마련되었으며 입주민들은 비용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호프 더 미션이 운영을 맡아 하루 3끼의 식사와 보안 서비스, 사례 관리 등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영구적인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UC 산타바바라 캠퍼스 재학 시절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 아리안 에테가이에게 징역 30년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산타바바라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 생물학 재학생 신분으로 체포된 그는 처음에 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언론 보도 이후 추가 피해자 3명이 더 나서며 총 6명이 피해가 드러났고 재판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가 증언에 나서 이슬라 비스타 아파트 파티 등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동안 피고인 측은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월 강간과 성폭행, 가정폭력 등 두 명이 피해자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 당일 법원 간 이동 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를 시도하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히기도 했던 그는 최근 재판부의 재판 청구를 기각당한 뒤 어제 최종 선고를 받았습니다. 존 세브노크 산타바바라 카운티 검사장은 오랜 법적 절차에 용기 있게 참여해 진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책임을 지도록 만든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으며 피고인은 폭력을 동원한 탈옥 미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맨해튼 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한 맨해튼 비치 주민의 차고에 무단으로 거주하며 냉장고를 자주 드나들던 용의자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맨해튼 비치 경찰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고 안에서 벌어진 뜻밖의 손님 소동을 전하며 한 주택의 차고 냉장고에서 음식이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고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차고 안에 살고 있던 용의자를 발견하고 체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단 침입 거주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범행 장소의 구체적인 위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용의자가 차고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맨해튼 비치 경찰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고를 철저히 잠그고 자택 주변의 수상한 정황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빅베어 밸리의 마스코트이자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흰머리 수리 제키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하이 랩터 센터는 지난달 18일 빅베어 호수에서 어린 수리들의 공격을 받아 날지 못한 채 구조되어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집중치료를 받아왔던 14살이 제키가 어제 새벽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전문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혈 등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최근 며칠간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와 전 세계 팬들은 둥지 카메라를 통해 모성애와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었던 제키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 어류야생동물국은 제키의 사체를 인수하여 정밀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유명 암벽에서 속도 기록을 세우며 명성을 얻은 30세의 캘리포니아 출신 클라이머 제이콥 위즈넌트가 이달 초 시에라네바다 산맥에서 등반 사고로 숨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매머드 레이크스 거주자이자 클라이머였던 고인은 지난 3일 세쿼이아 킹스캐니언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졌으며 국립공원관리청은 지난 2일 구조대를 파견해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다음 날 그의 시신을 발견했고 툴레아 카운티 검시소는 사고사로 판정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친구인 베일리 무어는 추락사고였다고 전했으며 장비 결함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고인은 요세미티의 고난도 루트들을 엄청난 속도로 주파하며 등반가들 사이에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애리조나주 스코치데일 출신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를 졸업한 뒤 등반에 빠져든 고인은 열정적인 스키어이자 사이클리스트이기도 했습니다. 유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시에라네바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며 슬픔을 위로하고 있고 고인이 의미를 두었던 장소들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고펀드미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전국의 한인은행들이 2026 회계연도 1분기, 2분기, 3분기 9개월 동안 15억 달러가 넘는 연방중소기업청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에 힘입어 2023, 24, 25년에 이어서 한인금융권의 SBA 대출이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인금융권들의 대출 실적은 전년 동기인 2025 회계연도 1분기부터 3분기에 11억 9,827만 달러에 비해서 31.9%나 큰 폭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또 한인금융권은 대출 건수 1,178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81건에 비해서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은 SBA가 올 3월부터 비시민권자 SBA 대출을 중단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인사회 커뮤니티 재단인 KAF가 남가주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조직 역량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CBO 서밋 2026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KAF는 더 강한 비영리단체가 더 강한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교육과 네트워킹, 멘토링 등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첫 단계인 SBO 서밋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총 3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화랑인터내셔널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참여한 화랑인터내셔널 글로벌 디베이 챔피언십을 온라인으로 지난 8일에 개최했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을 핵심 주제로 삼아 주니어와 시니어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니어 부분에서는 페이스 레일베와 KT 김학생이, 시니어 부분에서는 제니스 김과 에즈리 김학생이 각각 재외동포 신문사 사장상을 받았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비롯한 주요 사관학교에 글렌데일과 버뱅크 지역 한인 학생 4명이 대거 진학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로라 프리드만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6명이 미국의 주요 사관학교 및 사관학교 예비학교에 합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이 한인 학생으로 글렌데일과 버뱅크 한인 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는 학생은 LA의 백장현 군과 글렌데일의 이주호 군, 두 학생은 육사에서 군사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본격적인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또 글렌데일의 차윤정 양과 김은정 양은 각각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예비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미 서부지회는 원래회를 열어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한국전 참전용사상 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건립 준비에 들어간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 일시와 보조금 대상 제조사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신차 구매자는 최대 $3,500까지, 중고차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1,750까지 보조금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은 기존처럼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한 뒤 세금 보고를 통해 환급받는 게 아니라 자동차 딜러 차량 가격에서 즉각 차감됩니다. 중고 전기차의 경우 제조사가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매되는 차량 등이 대상입니다. 내일 상당수 지역에서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이 드문 천문현상인 부분 일식이 관측될 예정입니다. 이번 일식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를 비롯해 북부지역 그리고 유럽과 서아프리카 전역에서 관측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타임앤데이닷컴에 따르면 뉴욕에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일식은 2028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는 몇 시에 어떻게 볼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서부지역에서는 일식을 보기가 조금 관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추첨에서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파워볼 잭팟 당첨금이 9억 7,500만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0: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0: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2: 태양입니다.
3: 태양입니다.
4: 태양입니다.
5: 태양입니다.
6: 태양입니다.
7: 태양입니다.
8: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9: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0: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9: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3: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4: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3: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4: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동들의 예방 접종 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의 18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질병별 백신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은 더 이상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의 백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동 예방접종 체계를 재편해온 흐름의 연장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며 그 당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 관찰되는 높은 자폐증 발병률은 존재하지 않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폐증이 이처럼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 수치를 과거 수준에 훨씬 더 가깝게 되돌릴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 권장상을 갖추는 것은 우리 연구 노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비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두 이렇게 11가지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는 17개 질병에서 6가지가 줄어든 것입니다. 백신 접종 시기 방식도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선전 중인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에 대해서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후보들이 공화당의 선거를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곳곳에 지하디스트들이 당선되고 있다며 공산주의든 지하디즘이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사회주의자들이 대법원과 대통령직, 상원, 군대 등을 없애자고 과격한 주장을 한다면서 가끔 나도 상원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은 많은 경우 실패를 겪어온 사람들이라며 그들은 실패한 나라들에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며 사람들은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 나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받는 곳이 있죠. 위스콘신 주지사입니다. 오늘 경선이 있습니다. 한인 이세아이자 민주사회주의자 후보가 민주당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서 승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뚜렷한 진보 색채 때문에 민주당 주류는 견제하는 반면 공화당은 밀어주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현지 시간 11일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미 정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인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당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욕과 미시간 등에서 민주사회주의 후보들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홍 후보까지 이기면 민주당 내 진보 돌풍은 대표적인 경합주까지 확산하게 됩니다. 홍 의원은 경선 막판 과거 추수감사절을 폐지하자는 취지의 소셜미디어 글과 경찰 조직 폐지를 지지했던 사실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2: I had some bad takes and some hot takes on Twitter. I had to express my frustrations that the system wasn't working for us.
1: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홍 후보의 과거 발언을 겨냥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등 인지도와 함께 견제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3: And in Wisconsin, the communists even have a woman who said that the holiday of Thanksgiving should be immediately abolished.
1: 민주당 주류는 홍 후보가 본선에서 지나치게 진보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경쟁 후보인 데이비드 크롤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4: And tell them why you're voting for David and ask them to do this as well.
1: 민주당 경선 승자는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공화당은 홍 후보가 본선에서 상대하기 더 쉽다고 보고 홍 후보의 진보적 정책을 부각하는 광고에 약 $360만을 투입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 세 차례 대선에서 모두 1%포인트 이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진 위스콘신에서 민주사회주의 후보가 중도층까지 지지를 넓힐 수 있을지가 11월 본선의 최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잔니 인판티노 축구연맹 FIFA 회장을 공개 지지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제 스포츠계까지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판티노 회장은 네 차례나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주재하는 등 환상적이라며 FIFA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하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이 떠나면 다시는 월드컵이 성공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인판티노 회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이번에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최근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의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다가 지금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계획을 결국 철회하긴 했지만 축구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의 월드컵 지분 일부 매각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라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큐스너가 이끄는 벤처 캐피탈이 주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단은 철회됐습니다. 아직도 이 투팍, 래퍼 투팍을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1990년대 힙합계 전설이었던 투팍의 피살 사건을 놓고 30년 만에 관련 재판이 진행됩니다.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법원 재판부가 투팍 살인 공모 혐의를 받는 캐피디 데이비스가 출석한 가운데 배심원 후보 검증 작업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도로를 달리던 중 투팍은 피격 사망됐습니다. 불과 25살이었던 투팍의 갑작스런 죽음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지만 총격범과 사망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데이비스가 자서전 컴턴 스트리트 레전드를 출간했고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투팍 살인을 지시하고 총기를 제공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는 자서전 내용은 다 거짓이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탄탄했던 미국의 고용시장, 이란 전쟁 장기화로 질적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고 기존 인력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어적 태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5: 미국 3대 항공사인 아메리카 에어라인은 이란 전쟁에 직격탄을 맞고 연간 채용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고 대신 기존 지상직과 지원 인력의 주당 근무 시간을 축소해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임시직과 외부 용역 인력의 재계약을 중단하며 인력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고용 시장의 질적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6: 고용 시장도 사실 뜯어 보면은 질적으로 보면은 완벽하다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임금 상승률은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둔화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5: 미국의 경제조사 단체인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7월 미국의 고용 동향 지수 ETI는 107.71을 기록해 전월보다 0.97포인트 올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7월 ETI의 8개 세부 항목 중 비자발적 파트타임 근로자 비율은 17.4%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가격 지수가 고유가 부담에 71.1%까지 치솟자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난 수년 동안 군인의 난항을 겪은 탓에 기존 인력을 섣불리 해고하지도 못하면서 정규직 근로시간을 쪼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용 지표상 해고가 없어 괜찮아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근로자의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고용의 질적 저하가 진행 중입니다.
7: 고용의 실적 저하가 가계 소비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위험이 고조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1: 카페보넨?
10: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영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1: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0: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2: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0: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1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4: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5: 엄마 집밥이 최고지.
14: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5: 엄마가 해준 은대구 조림에,
14: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5: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4: 밥 한 그릇 더요.
16: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4: 웨스턴 도마 칼국수.
16: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4: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6: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8: 213-381

먼저 꼴찌 팀인데 이 팀을 상대로 이렇게 고전을 한다? 이 다저스 갑자기 후방이 들어서 왜 이렇게 동력이 떨어지나요? 특히 타조줘야 할 타선들이 굉장히 부진한 게 그냥 갑자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LA 엔젤스는 오늘부터 텍사스 레인저스와 홈에서 경기를 갔는데 어제부터 했죠. 어제 한국의 걸그룹 키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키키가 어제 또 시구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LA 엔젤스는 코리안 나이트,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갔습니다. 때문에 일찍부터 4시 30분부터 다양한 코리안 행사들이 펼쳐지니까 또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 LA 엔젤스 구장 한번 방문해보시는 거 좋죠. 더위를 피하는데 야구장만 한 데가 없습니다.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엔젤스 구장, 다저스 구장에 비해서 좀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엔젤스 프로모션으로 엔젤스 웹사이트, 코리안 프로모션 웹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했을 경우 유니폼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경기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포스트 시즌 일정은 와일드카드가 9월 29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디비전 시리즈는 10월 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챔피언십 시리즈는 10월 12일, 그리고 월드 시리즈, 네, 대망의 월드 시리즈는 10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과연 다저스 지금 3연패 도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수들 네임 밸류만 놓고 봐서는 메이저리그 뭐 어벤져스 구단이에요. 어벤져스 구단 맞는데 지금 후반기 들어가지고 최근 12경기에서 2승 10패 최악이거든요. 3연패 도전하려면 뭔가 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8월 1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날씨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하거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 타운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원 플러스 원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

0: 800-2760-DR이 넘버 017-2361.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3: We will fight for you.
2: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4: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5: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6: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5: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6: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5: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6: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5: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6: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0: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6: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0: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11: AM
12: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공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의 승리 여부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주의자, 즉 DSA 소속인 홍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달리면서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큰 상황입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한국계 첫 주지사이자 위스콘신 최초의 여성 및 아시아계 주지사, 그리고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인 주지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은 오늘 승리한다고 주지사가 되는 건 아니죠. 11월 본선에서 이제 공화당 후보와 맞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맞붙게 될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전문 셰프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주 하원에 진출해서 위스콘신주 의회 역사상 아시아계 하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임금노동자이자 한국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그리고 세입자로 소개를 하면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보편적 무상보육, 공공식료품점 도입, 또 공교육 및 공립대학 재정 확대, 주단위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뭐 복잡하게 여러 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파격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공약을 내세운 거죠.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히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봐서는 공산주의자 또는 미치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불렀죠. 최근에는 AI 산업 확대로 전기 요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특정한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신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해야 한다라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경선에는 현재 4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는데 최근의 판세는 홍 후보와 데이빗 크롤리 카운티 행정관의 2강 구도로 압축된 양상입니다. 전 현직 부지사 등 유력한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며 신예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집계상으로는 홍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종합한 지지율에서 홍 후보는 50.9%로 크롤리 후보의 31.2%를 무려 20%포인트 가깝게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해서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당 지도부 내에서는 내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홍 후보는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와 테넌트들 그리고 풀뿌리 지지층 등을 기반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스콘신 주뿐만이 아니라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번 홍 후보의 당락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오늘 늦은 저녁 또는 내일 아침 새벽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대신 요스트리트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음이 비슷한가요? 네, 그건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런 거고 정확하게는 다른 발음입니다. 뉴욕에 월스트리트이 있다면 텍사스주 댈러스에는 요스트리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업의 중심축이 뉴욕 월가에서 텍사스주 댈러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낮은 세금과 완화된 규제, 또 기업 친화적인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 월가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낮은 세금과 느슨한 규제,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유치 공세로 인해서 금융회사와 관련된 인력이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이 금융 밀집 지역을 Yall Street이라고 부릅니다. Yall Street, 이 Y에 A-L-L을 붙인 말인데요. 이는 텍사스를 포함한 이 남부 지역에서 사람들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사투리인 Yall과 금융의 중심가인 Wall Street을 재치있게 합친 단어입니다. 즉, 남부 텍사스식 Wall Street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댈러스입니다. 텍사스는 올여름 뉴욕에 맞서겠다며 댈러스의 텍사스 증권거래소 TXSE를 출범시켰습니다. TXSE,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줄여서 NYSE로 부르는데요. 이 대신에 텍사스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TXSE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댈러스의 번화가인 업타운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피스 타워를 높이 올리고 있고 골드만삭스는 5천 명이 넘는 인력을 수용할 캠퍼스를 이곳에 짓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지난해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인근 고급 주거지 라스콜리나스에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이미 텍사스에 그 어느 주보다도 많은 직원을 두고 있으며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이스는 2003년만 하더라도 이 댈러스에 4천 명 정도의 직원을 두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댈러스에 있는 체이스 직원이 무려 18,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보험 그리고 부동산 등에 종사하는 댈러스 지역의 인원은 무려 31만 7천 명입니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뉴욕의 9.9%를 이미 웃돌고 있습니다.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미 텍사스를 미국의 금융 수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2의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아예 텍사스가 미국의 금융 수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월스트리트이 월스트리트를 대체할지 주목됩니다. 아무튼 요즘 그 텍사스는요, 날씨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핫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소식.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한 장비에 대한 권한이 국민에게는 없다. 스토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민 당국이 단속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라며 아이스 요원의 전원 보디캠 착용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줄짜리 뉴스를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이민 단속국이 이제야 좀 정의로워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같은 생각은 정말 순진한 착시현상입니다. 단속요원들이 바디캠을 차용하겠지만 정작 촬영 영상의 공개 여부는 자신들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선택적 공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디캠을 착용은 하겠지만 영상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총격으로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해도 영상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바디캠이 감시장치나 무슨 견제장치라기보다는 그저 당국 자기들에게 유리한 장면만 보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스 내부 지침을 보니까요, 이 아이스는 영상 공개가 기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할 경우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이스 내부 지침에는 아이스는 아이스 요원들이 착용한 바디캠의 영상에 대한 공개는 아이스 기관의 이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공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라는 또 얘기이기도 합니다. 공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아이스 국장에게 있습니다. 국장이 공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고 그냥 판단을 하면 영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공개 시점을 무기한 늦출 수 있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영상이 공개되더라도 요원의 얼굴과 이름, 배지 번호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가리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아이스의 유리한 영상은 공개하고 책임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영상은 공개하지 않는 그야말로 선택적 공개가 가능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디캠을 아이스 요원들이 착용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거린을 다닐 때는 우리 전 국민이 그 바디캠을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만에 하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착용한 그 바디캠의 녹화된 영상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이스 요원들의 바디캠 정책을 수립해놓고 그 바디캠을 요원 전원에게 착용시키겠다라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 수천만 달러나 이미 썼다라는 점입니다. 아이스는 지난달에만 바디캠 장비 구입비로 3,1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100%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한 그 장비의 영상을 국민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프랑스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토의 약 70%가 물 사용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생태 전환부는 기후 변화로 수자원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영토의 약 70%가 용수 사용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수도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본토 대부분 지역에서는 최소 단계의 물 절약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해외령을 포함한 전국 101개 데파르트망, 즉 미국으로 치면 카운티 가운데 67곳이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기 경보 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입니다. 이 최고 경보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민방위 활동, 식수 공급, 위생 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물 사용이 사실상 제한됩니다. 그보다 낮은 수준의 경보가 적용되는 곳에서도 잔디와 정원에 물을 주거나 수영장에 물을 채우는 행위, 차량 세척이나 농업 용수 공급 등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유럽 곳곳이 기록적인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지하수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여름에는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7월에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은 데다가 농업과 관광 분야의 물 소비까지 늘면서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플로튼시의 첫 한인 시장인 프레드 정 플로튼 시장에 대한 리콜, 즉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플로튼 주민들로 구성된 프레드 정 리콜 추진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프레드 정 시장에 대한 리콜 의향서 검증을 마쳤으며 이에 따라 정식 리콜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리콜 선거를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리콜 추진위원회는 정 시장의 임기는 아직 2년 가까이나 남아있다. 그러나 시의 재정 상태와 인프라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플로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시장이 지난 6년간 시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중에 4년은 시장을 맡았다. 그 기간 동안 시의 재정 적자는 확대됐고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축소됐으며 시청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를 리콜해야 한다. 즉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가구가 약 $1,000를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부담까지 약 $250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전쟁에 대한 유가 충격은 이미 엄청난 규모의 소비자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인들이 가솔린과 디젤 등에 추가로 지출한 금액을 798억 달러 이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가구당 약 609달러를 1년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수치는 그런데 단순히 주유소에서 지출한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업체의 디젤 비용이 상승하면 트럭 운송비가 올라가고, 이는 식품과 생활용품 가격에 전가되게 됩니다. 농장에서는 트랙터와 농기계의 연료비가 올라가고, 식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냉장, 냉상, 생산, 그리고 운송 비용 모든 비용에 증가를 겪게 됩니다. 결국 주유소에서 시작된 전쟁의 비용이 슈퍼마켓 계산대까지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민 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 취업 이민 EB1A와 EB2의 기각률이 무려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이민국에 계류 중인 이민 관련 서류는 1,13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하면서 서류 적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이민국이 처리한 사건은 전년보다 41%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도 심각합니다. 전체 이민 서류의 적체 해소 예상 기간은 지난해에는 9.4개월이었는데 현재는 무려 18.6개월로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신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단순히 접수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취업 허가와 영주권 절차 전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인 전문직들이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 분야의 기각률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EB1A의 기각률은 지난해 25.3%에서 무려 52.5%로 급등했습니다. 한인 의사와 교수, 연구자, 기업가, IT와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 등이 활용하는 이 EB1A에서 절반 이상이 기각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영주권 신분 조정인 I485 신청자들도 긴장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자는 우선순위 날짜와 비자 문호 상황에 따라서 I485를 접수한 뒤에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민국의 전반적인 처리 속도가 늦춰지면서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한인 은행들이 최근 9개월 동안 15억 달러를 넘는 SBA 대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에 힘입어서 2023, 2024, 그리고 2025년에 이어서 한인 금융권의 SBA 대출은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남가주 등미 전국 14개 한인 금융기관들은 총 15억 8,086만 달러 규모의 SBA 대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12억 달러, 이 퍼센테지로는 31.9%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대출당 평균 금액은 134만 2천 달러로 전년 동기 128만 5천 달러에 비해서 4.4% 증가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전국 아시아계 은행 가운데 대출 규모 기준으로 일제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총 3억 6,900만 달러로 한인은행은 물론 아시안은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전체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인금융권 가운데 2위는 US 메트로 은행이었는데 3억 3,600만 달러의 대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12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US 메트로 은행은 탑10에 진입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월 평균 사례비와 주택 보조는 5,057달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인교회 세곳 가운데 한 곳은 재정난을 겪고 있고, 목회자 상당수는 영적 소진과 은퇴 준비 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이민자와 유학생 감소까지 겹치면서 미국 한인교회는 교인 감소와 미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장로교 소속 한인교회의 상당수는 출석교인 100명 미만의 중소형 교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임 목사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명 이하 교회가 3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50명에서 99명 사이가 25%, 30명에서 49명 사이가 21% 순이었습니다. 출석교인 50명 미만의 소형 교회는 전체의 51%를 차지했으며, 100만 미만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전체의 76%에 달해서 한인교회 네곳 가운데 한 곳이 중소형 교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10년 뒤 미국 내 한인교회의 모습을 묻는 그런 조사에서 목회자의 69%는 10년 뒤 미국 내 한인교회는 쇠퇴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 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1: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2: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공유입니다.

0: 네, 이 YTN 보도 하나 좀 전해드릴 텐데요. 김건희 씨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이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이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툭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 고위 인사들의 말은 뭐 너무 많이 봐서 김건희 씨도 가방은 받은 건 맞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난다라는 그말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런데요, 이 증인석에서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사를 바라보더니 검사한테 픽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부인에게 있어서 클러치백은 필수품입니다. 다른 영부인들 수사는 해봤습니까? 왜 나만 수사하는 겁니까? 라면서 날선 반응을 쏟아내게 됐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네, 전두환 씨가 툭하면 했던 말이죠. 40여 년 만에 소환됐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자, 김건희 씨 법정 상황,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윤아리 기자, 김건희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 처음이었죠?
2: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제 김기현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 씨는 평소처럼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검정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특검 측이 김 씨에게 김기현 의원의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과 자필 편지를 받았느냐고 묻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물을 받은 건 맞지만 직접 받진 않았고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선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3: 네, 김건희 씨는 또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라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나요?
2: 네, 특검 측은 김 씨에게 그러면 가방을 어떤 경위로 확인하게 됐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 옷색에 맞춰 들기 위해 비싸 보이는 모조품, 이른바 짝퉁을 많이 사뒀다며 직원들이 정리해둬서 나중에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클러치백을 여러 개 들고 있어서 선물을 곧바로 인지하지는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특검 측은 김 의원 부인에게도 직접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코웃음을 치며 검사님이 남자분이라 모르지만 여자는 시장에 관심이 많고 감이 있어서 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직접 하느냐고 오히려 따졌습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재판 내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증언을 하려 했던 건 아니라고요?
2: 네, 김 씨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부와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어 증언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해야 하느냐며 정말로 기억이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특검 측과도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당대표 부인으로부터 선물과 자필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이례적이라고 추궁하자 김 씨는 그간 영부인 수사를 다 해왔느냐며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또 당시 줄리부터 시작해 악마화가 지겨울 때였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17만 5천 명에 대한 비자 취소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 외국 국적자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서라고 했으니 1년 반 조금 넘는 남짓한 기간 동안에 무려 17만 5천여 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입니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비자 조건 위반과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 선동, 사기, 이민제도 악용 등 기타 범죄 행위를 취소 사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대다수가 폭행,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 등 다양한 범죄 활동으로 인해서 법 집행기관에 적발돼서 비자가 취소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난폭운전과 성폭행, 아동학대, 또 사기와 횡령, 또그 밖의 범죄로 취소된 사례도 상당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 중에는 불법 원정 출산 계획을 주선한 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현 행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두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이는 결국 원정 출산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즉 다시 말해서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그 판결에 대한 우회 통로를 만든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미국 대사관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주로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원정 출산 부모들의 비자 100여 건을 한꺼번에 무더기 취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사건을 주도한 외국인의 비자도 취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500만 달러가 넘는 허위 의료 서비스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주도한 외국인의 비자도 전격 취소됐다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범법 행위를 하면 물론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범법 행위를 하면 비자가 즉시 취소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범법 행위의 정도가 폭행, 절도, 마약 등의 소위 중범죄에서 이제는 음주운전까지 포함이 돼버렸다라는 점입니다. 음주운전을 뭐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비자 취소 사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는 난폭운전, 심지어는 단순 교통위반도 비자 취소 사유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이민 신분이라면 잘못한 데에 대한 그에 상응한 처벌이 아니라 추방으로 처벌을 받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여름철에 신게 되는 샌들이나 플립플랍, 차에서 내려서 잠깐 오가는 데는 별 문제 없겠지만 이걸 신고 어딜 좀 걸어야 된다. 확실히 그날 밤 발이 많이 쑤십니다. 좀 붓는 느낌도 있고요. 네, 이런 신발은 지지대가 잘 없기 때문에 결국 특히 플립플랍은 발가락으로 오히려 신발을 내가 끌고 다니는 형편이기 때문에 발 건강에는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크록스, 네, 구멍 숭숭 뚫려 있는 그 가벼운 신발, 뭐 여성뿐이 아니라 남녀노소 이건 사시사철인 것 같아요. 이 크록스를 참 많이 신으시던데 걸음걸이까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네요. 일단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게그 여름 신발의 특징입니다. 신발이 발에 밀착되지 않아서 걸을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벗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으로 신발을 붙잡는 동작이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발가락 굴곡건염, 이게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크록스를 신으면 좀 폭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착화감이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기능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크록스를 일상적으로 신는 것, 이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계속 크는 아이들이잖아요.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신발을 착용해야지 올바른 보행 습관도 기를 수 있고 발 골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크록스 착용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수영장 갈때 좋잖아요. 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짧은 시간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만 오래 걸어야 된다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그리고 크록스 신을 때 여러분도 또 아이들도 꼭 뒤쪽 스트랩을 앞으로 넘기지 말고요. 뒤꿈치 이렇게 딱 걸치게 샌들처럼 신을 수 있게 착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발의 부담을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0: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5: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6: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9: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백신과 자폐증 간의 연관성, 사실일까, 의혹일까, 나도 모르겠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어린이들의 백신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 질병으로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각 질병별로 따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시기에 따로따로 접종하도록 했고요. 또 코로나19와 B형 간염, 또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은 더 이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처럼 이 높은 자폐증의 발병률이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백신이 어린이 자폐증과 연관이 있다라는 일부 의혹을 자신이 믿고 있음을 시인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본인도 확신이 없음을 인정하는 다소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물론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 권장 사항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연구 노력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폐증 때문에 백신 정책을 변경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이라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 유행성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의, 소아마비, B형 간염, 폐렴구균 질환, 인유두종 바이러스, 수두 등 11가지 질병으로만 규정했습니다. 현재 18개 질병에서 11개 질병만 권고 대상으로 남긴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권고하는 백신 접종 종류를 18개에서 11개로 줄였으면서도 그 줄인 이유가 자폐증 때문이다라고 말해놓고 사실 나도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지도자 자체도 확신이 없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변경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런데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동의 이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오락가락합니다. 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AI 데이터 센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문제가 이번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미래 가치, 또 경제적인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쟁과 맞물리면서 환경, 생활비, 일자리 등 선거 이슈의 중심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자리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곳만 무려 4천여 개가 있고요.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곳도 3천여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AI 데이터 센터에 예상되는 전력 수요는 미국 전체 사용량의 약 5%인데요. 이게 오는 2035년이 되면 최고 2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 증가는, 즉 전력 수요의 증가는 전력 비용의 상승, 즉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지니아주와 텍사스주 등 데이터 센터가 집중된 주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인상 우려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대, 데이터 센터 반대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대한 비난 여론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세에 몰려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AI 산업을 장려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 즉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전력 그리고 물 사용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는 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전체 차원의 데이터 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렸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년간 데이터 센터 건설을 아예 중단한다라는 그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도 사실은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조차 데이터 센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사를 필요로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도록 허가를 했지만 지금부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창출할 일자리 효과는 일회성입니다. 반면에 주민들이 나누어질 비용 부담은 지속적이고 영구적이다라는 그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특정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걸 뭐 1년, 2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영구적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문명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비용 증가와 이 사회적인 불확실성, 이것이 부딪히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가뜩이나 이 AI 데이터 센터는 가동하면 가동하는데 이 냉각수를 갖다 뿌릴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내고 있는데 가뜩이나 뜨거운 열을 내는 AI 데이터 센터가 오는 중간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1: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먼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미국 내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순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모기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주택 순 자산은 14조 9,2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시니어의 주택 순 자산은 약 3,148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 협회는 시니어들의 주택 순자산이 다시 증가한 것은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며 은퇴 생활의 재정적인 안정 문제에 있어서 주택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니어 주택 순자산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많은 고령 미국인들이 생활비와 의료비 상승과 관련된 기타 은퇴 이후에 필요한 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여유를 조금은 더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러시아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의 신중한 기조를 일단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방공체계 지원을 희망하면서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 라고 밝힌 데 대해서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 물자 제공, 즉 무기 지원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 그리고 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0: 배신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이거 패배한 전쟁이다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주 전부터 이란 전쟁 애초 목표를 크게 낮춘 출구 전략을 준비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가 폭등과 무기 고갈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을 통한 해협 재개방에만 줄기차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I just, you know, I'm involved in the negotiation. I think we're doing fine. It could be soon. Yeah.
1: 급기야 제대로 된 협상은 뒷전인 채 이란의 과거 폭탄 테러와 시위대 살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황당한 맞불 성명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공격 카드를 접고 협상에 목을 매자 이란은 요구 조건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기다 혈맹이라던 이스라엘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당초 명분이었던 핵 폐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핵은 됐으니 해협이라도 열어달라는 기대는 이란의 굴욕적인 요구와 우방의 배신 속에 패배한 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이제는 하늘로 밀입국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 얘기는 아니고요. 스페인 얘기입니다. 모로코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스페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난민이 추락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모로코 국경 인근 산악지대에서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해서 스페인령으로 진입하려던 아프리카 출신의 한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스페인 시민경비대는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너무 높은 하늘에서 바다로 추락했기 때문에 생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서 높은 하늘을 날아 스페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통제력을 잃고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스페인령 세우타에서는 대규모 밀입국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경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아프리카인들은 수영이나 보트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이 패러글라이더 같은 위험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현재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RB. 철반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0: 눕혀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열반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2: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집중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자, 이 네 개의 최초라는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위스콘신주 최초의 아시안계 주지사, 위스콘신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 미국 최초의 한인 주지사, 미국 최초의 민주사회주의자 이 주지사. 이 발음이 어렵죠?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 자, 지금 위스콘신주에서는요, 이 기록과 관련해서 한인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출마한 민주당 경선이 지금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그렇죠. 이 한인 사회는 한인 정치인이 출마했다 하면 뭐 앞뒤 안 보고 그냥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뭐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모습이죠.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왠지 좀 더 관심이 가는 건 그건 사실입니다. 자, 객관적인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진행의 송봉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요, 내가 정말 어른이 된 걸까 하고 고민하는 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학교 졸업하고 취직해서 집 사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러면 당연히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경제적인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또 삶의 모습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요즘 20대를 단순히 어린아이나 완전한 어른이 아닌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새로운 어른의 준비 기간으로 본다고 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를 전문가들은 뽑았습니다. 첫째, 감정의 자립. 살다 보면 좌절이나 거절을 겪을 때가 있죠. 이때 탓을 하기보다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삶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중요하다. 둘째, 현실적인 경제 감각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내 수입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순간의 즐거움보다 미래의 안정감을 위해서 조금 절제할 줄 아는 능력. 셋째, 건강한 관계 맺기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면서 솔직하게 소통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의존이 아닌 어른 대 어른의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결국 어른이 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나 자신과 내 삶을 책임져가는 연습의 과정이 아닐까요? 아유, 남자들은 평생 철도 못 들고 애야 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니도 계시지만 자, 우리는 정마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익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박수를 보내면서요. 출발! 에이콤의 이광진 대표가 작사하고 LA 탑밴드의 박강성 기타리스트 겸 보컬 리더가 만드신 노래 젊은 날의 초상.

0: 젊은 날의 초상 들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는 조금 선선한 한인타운은 최고 기온 어제는 90도 찍었거든요. 오늘은 한 89도 이렇게 보이고요. 내일부터는 84도에서 점점 조금 내려간다고 합니다.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이는데 근데 이 폭염 때문에요. 특히 아시아에 여러 가지 가시시 나왔다라는 뉴스가 떴네요. 한국에서는 너무 더워서 프로야구 경기가 취소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는 잔혹한 더위라는 뜻의 혹서일 코쿠쇼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런 속에서 쿨링 용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어요. 동아시아의 아이디어입니다. 보통 보면 잔머리 쪽은 동아시아가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서 손 선풍기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요즘은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반도체 쿨링 선풍기라는 게 인기라고 합니다. 선풍기 한가운데 차가운 금속판이 붙어 있어서 이걸 목이나 피부에 갖다 대면 마치 차가운 캔 음료를 대고 있는 것처럼 즉각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바람이 솔솔 통하는 에어컨 조끼가 나왔어요. 이걸 이렇게 쓰고 있으면 입고 있으면 이 조끼에서 바람이 숑숑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을 튕겨내는 UV 양산도 나오고 이제 더위는 참는 게 아니고 첨단 기술로 이런 가젯을 이용해서 맞서 싸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더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만의 더위를 이겨내는 비밀 병기는 무엇인가요? 차가운 음료 한 잔과 함께 더위를 푹 씻어가는 그런 시간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젊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집안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는 어르신들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집이 좋아서 또는 다운사이징 하려고 짐을 줄여야지 그러시는 줄만 또 생각하기 쉬운데요.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짐을 비우는 정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소중한 조각들을 의미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삶의 유산 남기기라는 거죠. 평생 아껴온 찻장 속에 찻잔 하나. 아, 저게 얼만데 젊은 시절 정말 사가지고 아껴 입느라고 몇 번 입지도 않았던 드레스, 원피스. 젊은 날 즐겨 듣던 LP판 또 목에 늘 걸고 다니시던 작은 목걸이까지. 노년이 되면 내가 이거 더 쓸까? 대신 누가 이 물건에 담긴 내 마음을 알아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거 내가 진짜 아끼던데 너한테만 주는 거야 이러면서 건네주시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까지 함께 들려주는 시간을 거치면서 그 물건을 받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르신들이 나눠주는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만큼 아끼는겨, 응? 사랑여 라는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물건이라도 건네시면서 이게요, 돌아야지 또 새 거가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끌고 안 넣고 있는 거 는 시원한 소통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오늘부터 며칠 동안 최적의 시간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러고 보니 바로 오늘 밤 지나고 내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진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99년 만에 오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나요? 태양이 스페인에서 볼 때는 석양역에 지려고 할 때 달이 태양을 싹 가려버리는, 그래서 갑자기 컴컴해지는 그런 일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들썩들썩 너무 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주가 선사하는 이 깜짝 선물을 보겠는데 미 동부에서도 살짝 볼 수 있지만 서부에서는 힘들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유성우가 있습니다. 페르세우스 자리 유성우인데요. 오늘 밤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쏟아지는 별똥별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절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벌써 저쪽 벌써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를.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어요. 그저 불빛 가득한 도심을 살짝 벗어나서 탁 트인 밤하늘을 올려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정부터 새벽녘 사이에 눈을 어둠에 잠시 맞추고 기다리면 어두운 하늘 아래서 1시간에 최대 100개까지도 쏟아지는 별빛 장관을 만날 수 있대요. 지상 약 60마일 상공에서 작은 먼지 입자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만드는 빛의 잔치라니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성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 눈에 닿는다면 그 순간 가슴 속에 간직했던 소원 하나 살포시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뭐 별거 있겠습니까? 뭐 복권 당첨 이런 것도 소용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소박한 게 가장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굿모닝 차차차 출발했어요. 이 시간은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에취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저는 이것만 읽으면요. 고1 때 친구 2명이랑 여학생 3명이 대전에서 금산까지 자전거 하이킹을 갔다 왔던 야, 그때 얼마나 힘이 좋았으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금산 너무 좋던데요. 금산의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입니다. 그 농축액이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두한 박사 만두 박사님과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푹푹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1: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구이 포차 화연
13: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4: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 10시부터 12시 굿모닝 차차차. 그냥 굿모닝 차차차가 아니죠.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저는 미옥 탱자고요. 오늘 K 탱자 실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오, 탱자 탱자인가요?
0: 네.
1: 네, 반갑습니다.
0: 아, 왜 탱자냐면요. 네. 탱자나무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왜냐면 옛날에요. 네. 작은 새들이 네. 막 그 큰 새들을 네. 피해서 들어가는 숨는 게 탱자나무 숲이었대요.
1: 그래서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군요. 네.
0: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도읍을 지켜주는 또 그 성 같은 역할을 하는
1: 굉장히
0: 게
1: 훌륭한 탱자. 의미네요.
0: 우리가 서로가 탱자가 돼주자.
1: 오늘 네, 그 네. 미닝처럼 여러분들을 네. 지켜드리겠습니다. 요실금 전립선 아, 네. 자골신경통의 아, 네. 통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네. 오늘 저희 또 바디닥터에서 네. 여러분들 입소문으로 대단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여름에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
0: 이거 실제 쓰시고서 네. 그 효과를 보니까 얼마나 주변에 전파하시겠어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게 요실금 특히 네. 남성분들 전립선 이런 문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되면 이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1: 그게 굉장히 남에게 이렇게 네. 함부로 드러내기도 굉장히 그렇죠. 불편한 이야기잖아요.
0: 네, 네. 네.
1: 삶에 있어서 또 특히나 요즘 너무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0: 네.
1: 근데 실제로 어르신들 기저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여러분들 기저귀로부터 네. 해방 탈출 아. 가능하십니다.
0: 네, 오늘 런칭 마지막 특별가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다고 하는데
1: 네.
0: 얼른 그동안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네. 이런 귀중한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서두에 네. 그동안 일시불로 내가 지불하기는 조금 좀 큰 금액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거든요.
0: 네.
1: 1년, 2년 무이자 하시면 정말 네. 여러분들 한 2년 하시면 금액이 네. 한 70여불 남짓한 금액이니까 한번 물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0: 네.
1: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실제로 최근에는 이 방광 관련한 질환 요실금 자골신경통 다리저림 치질 변비 등이 네. 치료가 되는 거를 본인이 경험하시고
0: 네.
1: 본인의 교회 지인분들에게나 가족분들에게
0: 네.
1: 또는 친구 친지들에게 소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0: 네.
1: 거기에 또 더해서 비뇨기과나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0: 네.
1: 적극적으로 강추하는 미국 닥터들도 추천하는 대한민국 기술력과
0: 야.
1: 그 대단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네. 이 디바이스는
0: 네.
1: FDA 의료기기 메디컬 클래스 2를 받은 거고요.
0: 야, 대한민국 그러기까지 얼마나 정말 애쓰셨을까.
1: 그렇죠. 대한민국
0: K 의료기기.
1: 맞습니다. K 의료기기.
0: 네.
1: 최근에는 K가 또 대단하죠. 저도 K네요.
0: 네, 그러네요.
1: 네. 네.
0: 아니 그래서 어떤 네. 미국분들이 네. 왜 K를 니네들이 다 독점해.
1: 네,
0: 그렇구나. 그리고 너무 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1: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K 열풍이 대단한데
0: 네.
1: 요건 또 대한민국 식약처의 의료기기 등급으로는 가장 높은 등급인 3등급을 받은 제품이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거기 지금 전화번호
0: 네.
1: 알고 싶다라는 소식 들어오는 것 같아서
0: 네, 네.
1: 네.
0: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1: 네.
0: 본사 전화번호 562-529-5343 562-529-5343 K 실장님 전화번호 213-831 5855 213-831 5855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네. 더 깊이 들어가 봐요.
1: 네, 그래 보아요. 우선 네. 이렇게 그러면 열풍이 일고 있다라는
0: 네.
1: 도대체 무슨 원리로 그러니까. 그렇게 요실금이래거나 자골신경통이래거나 이게 다 치료가 된다는 거야라고 네. 궁금하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먼저 골반을 형성하는 근육에는요. 방광, 자궁, 직장 등의 하복구 장비들을 이 장기들을 보호하고 받쳐주는 근육 집합체가 있는데요.
0: 네.
1: 우리는 이것을 골반저근이라고 합니다.
0: 아.
1: 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 케겔 운동이
0: 네.
1: 바로 이 골반 저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요.
0: 골반 저근육.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을 하자면
0: 네.
1: 요 골반 저근 운동, 그러니까 케겔이라는 운동은 항문을 네. 조였다가 풀어주는 관략근 운동이죠.
0: 네.
1: 네, 이 관략근 운동을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소변 관련한 문제, 전립선 문제, 요실금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0: 네.
1: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케겔 운동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도 어려울 뿐더러 지속적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0: 까먹어요.
1: 까먹기도 하고 22초 동안 꽉 조이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0: 22초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제대로 하는 케겔 운동인데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이 방석처럼 생긴 의료기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앉으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의지나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기기가 자동으로 그 어렵다는 케겔 운동을 시켜줍니다.
0: 와.
1: EMS 저주파 펄스를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들의 골반 근육을 엄청나게 수축하고 이완하고 두드리고 마사지하고 완화시켜주는데 이걸 한 30분이 이제 마치고 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지대로 된 케겔 운동을 210회 하신 거고 스쿼트 운동은 200회를 하신 거랍니다.
0: 와,
1: 놀랍지 않나요?
0: 이거 얼마예요? 살겠네요 진짜.
1: 너무 놀랍죠. 그래서 오늘 사기 전에 이 케겔 운동 기기, 자동 케겔 운동기를 쓰시고 나서 사실은 본인들이 손들고 방송국에 오셔서 간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0: 그러죠. 정말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간증까지 하셨을까.
2: 솔직히 분수, 물소리만 나도 오줌을 싸요 지금.
3: 그러니까 그때 그전에는 그랬다
2: 이거를 만나기 전에는 진짜 오줌을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옆에서 놀랄 정도로 기침을 해도 화장실을 갈 수 있을까지도 못했었어요. 정말 집 앞이 화장실인데 거기를 가지를 못하고 그냥 바지에 흐르는 거지. 오줌 안에 정말 기침하는데 오줌이 안 나와요.
3: 진짜요?
2: 아, 이거 진짜예요. 지금까지 기침을 해도 안 나와요.
0: 아, 이거는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실 그런 얘기예요.
1: 맞습니다.
0: 기침을
1: 이분의
0: 하면서.
1: 목소리는 아주 그냥 간절함, 진실함이 느껴지시잖아요. 아니, 이분은
0: 그렇게 느껴져요.
1: 느껴져요. 발가락에 감각도 돌아오신 분이에요. 케겔기 사용하고 나서. 이분이 주방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서서 너무 많이 일을 해서 요실금도 생겼지만 발가락 끝부분.
0: 이거 늘 그냥 끈이 아프면서.
1: 이게 통증이 심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맞습니다. 아래로 점점 내려가죠. 근데 이분은 자골신경통도 좋아지셨지만 이분이 변비가 좀 심하셨거든요.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눈 뜨면 이 케겔기를 끌어안고 사십니다라는 50대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경험 저희들 뭐 본사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또 LA 가까우신 분들은 213-831-585 여러분들 여름에는 시원한 동치미국수 좋아하시잖아요. 길목 레스토랑 대각선으로 있는 3층 건물 301호 LA는 꼭 미리 예약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본사 전화번호는 562-529-5343 오렌지 카원이나 여러분들 그쪽에서 가까우신 분들은 본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62-529-5343이고요. LA는 213-831-585번입니다. 임상실험도 다 갖춰져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꼭 이걸 앉아서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발바닥을 올려놓으셔도 되고 종아리를 보통 이게 지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지가 났었거든요.

0: 네.
1: 종아리 올려놓으셔도 되고 손바닥을 올려놓으셔도 된답니다.
0: 아, 네.
1: 그리고 견갑골 이렇게 목 쪽이 되거나 내가 담이 왔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 쪽으로 올리셔도 되니까
0: 네.
1: 하루에 30분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이 된다라는 거.
0: 와, 이게 그러니까
1: 네.
0: 저주파 EMS가
1: 네.
0: 그 몸에 영향을 주면서 마사지 해주고
1: 수축 이완하고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이 저절로 운동이 되는
1: 맞습니다.
0: 이게 비단 이 방광뿐만 아니라 온몸에 해당이 된다는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하나 두시면 전 네. 가족이 다 쓰셔도 되고요.
0: 네.
1: 집안에 혹시 젊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실제로 엉덩이가 올라갑니다. 힙업이 되기도 하고요.
0: 네.
1: 성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쯤
0: 네.
1: 되면 또 가격이 무척 궁금하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네. 얼맨교 이거 진짜.
1: 네. 얼마인가요? 네. 이게 여러분들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라고 한글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0: 네.
1: 한국에서는 318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미주 판매가
0: 네.
1: 미주 판매가는 2,500불인데
0: 아.
1: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0: 네.
1: 500불 할인을 해서 1,999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기와 함께 혹시 여러분들 뱃살 빼는 EMS 허리벨트를 함께
0: 네.
1: 주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조금 더 사랑스러운 가격으로 드릴 예정인데 그 금액은
0: 네.
1: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구매하시는
0: 네.
1: 분들과 전화 주시는 분들에게는 알려드릴 텐데
0: 네.
1: 이 허리벨트는 여러분들 그냥 허리에 차고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1: 1분에 7,500번의 두드림으로 이걸 임상실험 결과가 3개월 사용하셨던 분들의 평균 허리가요.
0: 네.
1: 6cm가 줄어들었어요. 2.34인가 정도 줄어드는 거니까
0: 네.
1: 이것도 여러분들 저희들 체험장에 오시면
0: 네.
1: 체험도 가능하시니까 함께 구매하시면 더 좋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뱃살이 진짜 문제야. 아니 왜 나오는 뱃살이 거야 뱃살이.
1: 뱃살이 문제죠. 네.
0: 근데 EMS 허리벨트를 그냥 차기만 해도
1: 네.
0: 3개월이면 6cm가 줄어든다고
1: 네,
0: 하니까.
1: 임상실험 결과가 그렇습니다. 더 줄어드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요거는
0: 네.
1: 허리벨트 하시고 여러분들 운동하셔도 되고
0: 네.
1: 또 댕댕이랑 산책하셔도 되고 집안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0: 네.
1: 뭐 설거지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0: 그냥 차고 있으면 돼.
1: 그냥 차고만
0: 이것도
1: 있으면
0: 돼. 강력한 저주파 전자 그
1: 그렇습니다. 네.
0: 이거 차고 있으면 찌릿찌릿 뭐
1: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강도 조절 가능합니다.
0: 네. 아, 정말 해도 해도 안 빠지는 뱃살.
1: 네.
0: 정말 이게 뱃살이 줄어들기만 해도 몸이 가뿐하고
1: 그렇죠. 여러분들 내장 지방도 정리가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뱃살이 이렇게 줄어든 다음에 아래로 축 처지는 게 아니고
0: 네.
1: 복부살을 탱탱하게 근육도 유지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보통 이렇게 사람 보면 탁 볼 때 배가 가장 중앙에 있으면
1: 네.
0: 보이거든요.
1: 그렇죠.
0: 배가 아무래도 나오면 아, 이 사람 자기 관리 안 하는구나 하고 매력이 조금 떨어져요.
1: 네.
0: 그런데 건강상에도 그렇고
1: 건강상에도 중요하죠.
0: 네, 네.
1: 그리고 아, 매력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들 또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든 게 지금부터 또 소개해드릴
0: 네.
1: 탈모 치료기기
0: 네.
1: 헤어붐인데요.
0: 네.
1: 패션의 완성은 우리 탱자님
0: 네.
1: 얼굴이 이제는 아니랍니다. 헤어예요. 헤어.
0: 헤어 진짜.
1: 네, 풍성한 것이 여러분들의 젊음을 좌우하기도
0: 네.
1: 하고 여러분들의 또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죠.
0: 네.
1: 네.
0: 그런데 이게 진짜 너무 아깝게
1: 네.
0: 점점 가늘어지고
1: 맞습니다.
0: 또 빠지고.
1: 맞습니다. 많이 빠지죠.
0: 네, 네.
1: 이 탈모가요. 사실은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이
0: 네.
1: 또 패션의 완성 그러니까 막 의상이래거나 얼굴만을 따지는 것 같잖아요.
0: 네.
1: 앞으로는 헤어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0: 진짜 헤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헤어가
0: 그 분위기가 굉장히 확 달라져.
1: 젊으신 분들도 머리가 빈하신 분들은요.
0: 네.
1: 나이가 확 들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0: 네.
1: 여러분들 탈모 치료하셔야 네.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한번
1: 네.
0: 들어가 보죠. 이거
1: 네.
0: 헤어붐.
1: 헤어붐도 여러분들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뭐 1년, 2년, 2년을 하시게 되면 monthly 75불 정도 되고요.
0: 네.
1: 1년을 하시게 되면 월 한 150불 정도 되니까 그동안
0: 네.
1: 일시불이 조금 아, 망설이게 하셨다라면 이것도 무이자
0: 네.
1: 할부 프로그램 여러분들
0: 네.
1: 여러분들의 크레딧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6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던 FDA의
0: 네.
1: 또 탈모 치료 의료기기로 네. 승인을 받은 겁니다. 인증을 네. 받은 거. 이번에는 두 가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네. 첫 번째가 그동안에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거는 한 자리에 앉아서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0: 그렇죠. 쓰고 있는데 저 네. 가야 되는데
1: 손으로
0: 못 가.
1: 네, 못 가요. 근데 이번에는 전화기 차저만한 거가 이렇게 차징으로 여러분들 그냥 꽂아 놓으시면 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0: 네.
1: 걸어도 다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두상이 작으신 분들은 이걸 쓰고 있으면 요거는 헬멧처럼 아주 귀엽게 생긴 머리에 네. 그냥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0: 네.
1: 근데 두상 작으신 분들은 내가 이걸 쓰고 있다가 혹시 약간 옆으로 기울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을 분들을 위해서
0: 네.
1: 뒤쪽에 조절하는
0: 아.
1: 조절기가 붙어 있어요. 이래서 두 가지가 네.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0: 너무
1: 사실.
0: 너무 좋은 업그레이드네요.
1: 그렇습니다.
0: 저도 이거 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선배 정말? 언니가 네. 너무 머리가 빠지셔서 또 좀 네. 아프셔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걸 해드렸더니 효과 봤다고 너무
1: 좋은 일 하셨네요.
0: 네.
1: 네. 그래서 이 블랙 에디션 네. 두 가지가 업그레이드 됐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운 가격에 제안을 할 거니까는요.
0: 네.
1: 요 기존의 색깔은 흰색이었는데 이번에는 네. 검정색이거든요. 검정색으로
0: 네.
1: 되면서 그 네. 공간이 예전의 흰색은 조금 남았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밀착되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번 거는 완전히 네. 밀착이 돼서 레이저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모근까지 깊이 네.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전화번호 궁금해하시는 네. 분 계시네요.
0: 전화번호 네. 정말 헤어봄.
1: 네.
0: 우리 K 실장님 번호 213-831-5855 213-381-5855
1: 네.
0: 번이고요. 본사는 562-529-5343 562-529-5343 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목식당
1: 네.
0: 대각선으로
1: 3층 301호이고요.
0: 네. 네. 전화 주세요.
1: 예, LA는 네. 꼭 전화 미리 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게 헬멧형으로 되어 있는 탈모 치료기 헤어붐은
0: 네.
1: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요.
0: 이거 이미 너무 쓰신 분들이
1: 이거는
0: 좋아져서.
1: 효과가 대단해요.
0: 네. 한번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1: 네. 네. 사용하신 분들.
2: 저는
1: 네.
2: 헤어붐을 사용한 지 3주에서 지금 한 달째 되고 있는데요. 2주쯤 지났을 때부터 정말 현저하게 탈모가 줄어든 것을 육안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로 2주가 지나 4주째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탈모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빗을 때마다 그 긴 머리카락들이 당연히 잔뜩 빠지고 많이도 빠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말이죠.
0: 아, 지금 이거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렇게.
1: 네.
0: 아.
1: 어?
0: 그죠?
1: 네, 이분 뭐 이 사실은 음성으로
0: 네.
1: 본인들의 기쁨을 전달해 주신 내용들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0: 네.
1: 여러분들 다 방송에서 들려드리지를 못하는 거는 시간 네, 관계상이고요.
0: 네.
1: 이걸 그냥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가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증가를 시켜서 여러분들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고만 계시면 되고요. 임상실험도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대하고 경북대병원에서
0: 네.
1: 임상실험 갖춰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0: 네.
1: 이 임상의 실험에 참가하셨던 분들이 6개월 이거를 임상실험 참여하시고 모든 분들이 100% 네. 발모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0: 네.
1: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여러분들 꼭 한번 야, 쓰셔서 패션의
0: 네.
1: 완성 그리고 또 네. 이거 하나 있으면 전 가족 다 쓰세요.
0: 네.
1: 아빠, 아들, 뭐 아내 모두 다 네. 쓰니까 집안에 하나 들여놓으시길 강추드리면서
0: 네.
1: 가격? 궁금하시죠?
0: 가격. 이거 얼마인가?
1: 가격
0: 네.
1: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0: 네.
1: 이거는 또 저희가 미주 판매가가 2,500불입니다만 오늘 특별가로 700불 할인을 해서 1,799불에 드리니까
0: 네.
1: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이거 무이자 할부도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무이자 할부도 됩니다.
0: 네, 1년에 무이자 138불,
1: 네.
0: 2년이면 매달 69불만 내시면 온 가족이
1: 네.
0: 이렇게 함께 쓰시면서
1: 맞습니다.
0: 모발 건강관리도 되겠습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네. 소개해드린 요 헤어 부분이요. LED가 네. 아닙니다. 이거는 레이저입니다. 오. 레이저 LED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은 모근까지 빛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근데 보통 소비자분들은 색깔이 빛이 빨가면 모든 것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이거는 100% LED 없이 레이저만으로 레이저. 성형외과나 이 의료를 다루는 파트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프리미엄 네. 레이저 탈모 치료기고요. 네. 파장 때도 가장 좋은 것들.
0: 아, 이거 같은 레이저라도 파장 때가 또 다르니까.
1: 맞습니다. 가장 좋은 파장 때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반영구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집안에 하나 들여놓으시면 가족 전체가 쓰실 수 있는 헤어붐도 오늘 이 좋은 가격에 오늘 네. 700불 할인을 해서 1799불에 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임상에 참여하셨든 네. 모든 분들이 100% 발모가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0: 시장에
1: 싶습니다.
0: 어느 정도 써야지 그렇게.
1: 요거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0: 거기에다가 시너지 효과로 뭐 뭔가 영향도 주고 그러면서
1: 네, 산소와 영향을 공급하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근이 청춘의 모근으로 되살아나서 네. 머리빠짐 확 줄어들고요. 네. 풍성해진다라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0: 너무 진짜 K의료기기입니다. 그 FDA 승인받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사랑받는 네. 외국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디닥터 자동 케겔 운동 요실금 치료기 또 EMS 허리벨트 또 헤어붐 블랙 네. 에디션 업그레이드 오늘 특별가로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K 실장님 2138315855 831-5855 본사 전화번호는 562-529-5343 562-529-534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길목식당 동치미국수
1: 네,
0: 건너편
1: 오셔서
0: 네, 네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가셔서 네.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1: 네.
0: 가셔서 한번 이렇게
1: 해보시고
0: 보고 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확인하시는 네, 거 중요하잖아요. 네. 가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제 요실금부터 해서 다 나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
1: 기쁜 소식이죠.
0: 제가 네.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몇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1: 그런 분들 남성분이
0: 많으세요. 네. 너무 민망해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한테. 연락을 좀 해서 그 살아가야 됩니다.
1: 네. 저희들 바디닥트 자동 케겔 네. 운동기 한번 네.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지금까지 와이즈 리빙의 우리 K 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0: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1: 영화 와일드 싱에서 배우 오정세가 연기한 가상의 가수 최성곤의 곡이었습니다. 네가 좋아. 이 노래가 참 가사도 좋고 네가 좋아 노래도 좋아. 항상 보면요, 어머 사람 참 묻어나다, 어? 손에 걸리는 게 없네, 아유 속 깊다, 이런 소리를 듣는 분들 계시죠. 남들 챙기느라 바쁘고 정작 자기 잔이 비어있을 땐 조용히 스스로 채우는 분들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편안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건 편안함이 아니라 내 필요를 말하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워버린 유년기 때의 그런 마음일지도 모른대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스스로를 길들여왔던 거죠. 하지만 감정을 누르는 데는 늘 마음의 비용이 듭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득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 어쩌면 내 안에 내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 아닐까요? 아 맞다, 내 얘기 같네 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은 한번 허락을 해보세요. 아, 나 좀 요즘 힘도 없네. 나 뭐 좀 도와줄래? 필요한데. 이렇게 나의 필요를 조금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를 아끼는 이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 네가 웬일이야? 어머, 그래. 기꺼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그분들에게는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작은 솔직함이 마음과 마음으로 진짜 이어주는 오히려 좋은 통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남만 챙기지 마시고 본인도 좀 챙기시길 바라면서 그런 고백도 해보세요. 네가 좋아.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우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팔가와 웨스턴의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상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상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5: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4: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5: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4: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6: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 아빠!
6: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8: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야, 우리 땡 칠까? 옛날에요, 땡땡이 쳐보셨습니까? 그런 친구, 야, Still Away. 라비 드프리의 Still Away. 자기야, 우리 도망갈까? 어른이 되고 나서는 요즘 새 친구 사귀기가 참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랑 그냥 아는 사이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한 대학에서 연구 결과로 발표했어요. 219시간이라고 합니다. 219시간. 마음 터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219시간을 언제 채워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요즘 없대요. 늘 여러분의 그래도 정겨운 친구, 저 탱자, 미옥탱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좋은 친구,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우리 친구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0: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트로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0: 빌더스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열반 빌더스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1: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2: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3: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4: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213-388-7979 213-388-7979
3: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6: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4: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5: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치약, 칫솔, 주겸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4: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6: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7: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6: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18: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우미노시 축구는 바다의 물방울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 비해 참으로 암이 흔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종류의 암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폐암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폐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바로 흡연에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폐암은 90% 이상이 담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엔 비흡연자의 폐암, 특별히 여성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늘어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폐암은 크게 암

0: 세포의 크기에 따라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는데, 소세포암은 말 그대로 암 조직이 작다. 그리고 비소세포암은 암 조직이 작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발생 비율을 보면 소세포암이 20%, 비소세포암이 80%를 차지하는데, 우선 소세포암은 특징이 빨리 자라며 전신으로 퍼져 전이가 잘 되는 특성이 강하고, 수술보다는 항암 항요법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를 차지하는 흡연과 관련이 깊은 비소세포암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조기 발견 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며 완치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들수 있습니다. 폐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어 찌르거나 잘라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종양이 10cm까지 커져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관과하기 쉬운 일반적인 자각증상으로는 먼저 몇달 동안 기침을 하거나 혈액이 섞인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목소리가 쉬는 증상 등을 들수 있습니다. 특히 폐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면역력 지원을 위해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며, 치료하시면서 겪는 힘든 부분에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실제 호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산화 다당체로 구성된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우리 몸의 독소와 중금속, 발암물질 등을 몸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한 세포 활동을 돕는 황산화 작용을 지원해 폐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제품이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폐와 관련하여 세계 면역학회에서 효능을 입증받았기에 소비자분들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866-566-9원9원으로 전화 주시면 폐 건강에 유익한 오리지널 정품 후코이단 무료 샘플을 보내드리며 전문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폐 건강에 유익한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우리 친구 후니탱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밖이 많이 더운가요?
1: 화요일에 만나는 화려한 남자 후련이 하는
0: 화활 타는 후
1: 화려한 화려한 남자.
0: 어제 화연에 우리 네. 브랜든 대표님 오셨잖아요.
1: 그렇죠.
0: 네, 우리 라니 후니 후노님이
1: 라니 후노님.
0: 그 노래 맞추셨잖아요. 맞추셨어요. 예, 예, 예. 초대권들입니다.
1: 그 예. 보내주셔야죠. 저희한테 예, 예, 예. 주소를 예.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면.
0: 그리고 문의 있으신 분은요 채널이 많긴 한데 이상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소통이 그냥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네. 라디오 서울의 문의 번호가 있습니다.
1: 예.
0: 전화 잘 받으니까요. 323-935-0606 323-935-0606
1: 네. 아니, 전화 주시면 돼요.
0: 좋아하는 번호 있으세요?
1: 저요?
0: 네.
1: 갑자기요?
0: 네.
1: 저는 번호 좋아하는 게 네. 1번 좋아하고요.
0: 네. 뭐
1: 누구나 좋아하는 7번 좋아하고
0: 오.
1: 그다음에 2번 좋아하고
0: 네.
1: 15번 좋아하고
0: 다 나랑 틀리네.
1: 11번 좋아하고
0: 다 틀려.
1: 그래요? 몇 번 좋아하세요?
0: 나는 369 네,
1: 네. 왜요?
0: 33번 좋아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1: 3자 배열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0: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
1: 오. 저는 369. 1자 배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1자?
1: 네. 1, 아. 뭐 11, 뭐 100 이런 식으로.
0: 아 그래요?
1: 17 뭐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저 생일 겹쳐요.
0: 생일이 며칠인데?
1: 아, 그러니까 저의 생일도 그렇지만 뭐 와이프 생일, 애기 네. 생일 이런 게.
0: 후니 씨 생일이 뭐예요? 네, 챙겨줄게.
1: 아, 멀었어요. 내년이에요, 내년. 지났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나는 커밍순.
1: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0: 12월.
1: 아, 12월이요?
0: 아, 12월도 커밍순이지 금방 지는 거.
1: 그러면 바로 저는 1월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커밍순 2.
0: 그때까지 있자고. 네.
1: 아니 아니.
0: 아니 번호 얘기 왜 있냐면요. 네. 어떤 남자가 진짜 네. 뭔가 필링이 왔대요.
1: Feeling.
0: 어.
1: Nothing but a feeling.
0: 그래가지고 네. 그 필링을 네. gut feeling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지나치지 않고 가서 긁었어. 복권이 당첨이 됐고
1: 아니, 어떤
0: 번호가 그, 상관없는 그, 거죠.
1: 그렇죠.
0: 어. 네. 근데 긁었더니 다 7777이야.
1: 진짜요?
0: 어.
1: 그거 얼마 되셨대요?
0: 한 5만 불인가?
1: 아 좋겠다.
0: 응응.
1: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얼마나
0: 좋아.
1: 아니 그건 진짜 생각도 안 했던 거잖아요.
0: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 그 번호만 만들어가지고 꼬박 10년을 그 번호를
1: 똑같은
0: 찍었어요.
1: 똑같은 번호?
0: 어.
1: 그런 분 계세요.
0: 근데 당첨이 드디어 됐어.
1: 야, 근데 그거는
0: 어느 날 내가 아예 그 번호를 잃어버렸어. 딴 번호 찍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1: 그게 아니고 한 주 빨먹고 한 주 못했는데 나면 얼마나 열받을고.
0: 아,
1: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해. 제 성격도 저도 못해요 그런
0: 아,
1: 거.
0: 나 지난번에 진짜 꿈을 너무 잘 꿔서.
1: 그러니까요.
0: 뭔가 되려나 보다.
1: 제가 막 옆에서 사시라고 그랬잖아요.
0: 한 개도 안 됐어.
1: 그거 한 번 갖고 안 된다니까요.
0: 계속 꾸준히 해야 돼.
1: 정말 좋은 꿈을 꾸잖아요. 3년간 돼요.
0: 아 그럼 계속 써야 돼?
1: 어, 3년 동안 그냥 주라고 그냥 부어야지.
0: 이거 뭐야? 캘리포니아 러러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1: 제가 오늘 샀잖아요.
0: 네.
1: 이게
0: 오늘
1: 지금 메가가 저 절대 여러분 이런 걸 뭐 동요하는 거 아닙니다. 동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니까. 지금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길래
0: 1빌리온?
1: 아, 1빌리온 올라가고 그래서 아 근데 저는 딴 것도 키 꺼요. 뭐 80 AD 밀리언 뭐 30 밀리언 20 밀리언 이래요. 그래서 뭐가 됐든 아유, 셋 중에 하나 안 되겠냐? 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은 제가 조합을 착 해서 제가 맨날 퀵픽해요. 원래 퀵픽하는데
0: 오늘은 만들었어?
1: 네, 만들어서
0: 정성이 들였구나. 그러니까 1빌리온의 눈이 없어서
1: 이번에 뭔가 좀 근데 사실 꿈 꾼 것도 없는데 오히려 꿈을 안 꿨을 때 이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또 요새 뭐 술과 고기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여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긁었는데 어저께 진짜 제가 어저께 출근길에 우버 탄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우리 그 카톡으로 또 우리 댓글을 보내주신 분이 아 우버 탄 되게 고생하셨네 이렇게 막 말씀해주셨는데 청취자분께서 집에 갈 때 또 다른 우버를 탔습니다. 어제 란초님이 공감해주셨는데 집에 갈 때 또 우버 타고 가잖아요. 올 때 갈 때 둘 다 테슬라였거든요. 근데 좀 불안했어요. 근데 저녁 때 이제 일부러 퇴근 시간 때 가면 또 길 막히고 뭐 좀 그러니까 그래도 비싸니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 늦게 택시를 우버를 불렀습니다. 딱 테슬라 온다길래 아 좀 불안한데 싶어 탔어요. 이번에 남쪽 분이 난 젊은 분이에요. 근데 그냥 나이스해. 차도 깨끗해. 갈 때 좀 편하게 가겠구나.
0: 네.
1: 타서 한 1분 지나자마자 노래를 듣는데 난 클럽 온 줄 알았어요. 계속 완전 노래도 무슨 레이브 막 있죠. 뚱띵 또동 또동 딱 쿵짝쿵짝 그러면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 노래 클럽 노래가 나오는데
0: 어머나.
1: 이 친구가 더 젊은 친구라서
0: 어머.
1: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또 꾸민 거야. 그래서 차가 갈 때마다 노래 비트에 맞춰서 뒤에 빨간 불 하얀 불이 번쩍번쩍번쩍 거리는데 막 눈은 어지럽고 노래는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0: 그럼 얘기하지.
1: 아 근데 또 자기 막 크게 튼 건 아닌데 제가 거슬린 거죠.
0: 아.
1: 그 이어폰을 보통 이제 블루투스를 끼고 내 걸 들으면 되는데 그걸 충전시킨다고 사무실 두고 왔었어요.
0: 아.
1: 그 집에 가는 내내 궁짝궁짝 머리 집에 가자마자 진짜로 쓰러졌어요.
0: 그렇구나.
1: 비열이 와갖고 집 문 열자마자 나 어지러워. 그리고 와이프를 보는데 그냥 푹 쓰러졌어요. 와이프 놀래가지고.
0: 그러니까.
1: 야 어저께 우버 두 번 탔는데 뭔 고생이래.
0: 아 정말.
1: 재밌었어요. 네.
0: 저는 이제 그 우버를 안 타고 한인 콜택시를 이용을 해요.
1: 저는 머니까 거리가.
0: 아 그렇죠. 네. 아니 먼데도.
1: 아 그래요?
0: 예를 들어서 공항 가는 것도요.
1: 네. 아 그 좋죠.
0: 한인 콜택시
1: 훨씬 편해요.
0: 이용하는 게 훨씬
1: 친절하시고,
0: 저렴하고.
1: 맞아요. 가격도 좋고. 친절하시고.
0: 좋아요.
1: 아 저도 원래 그런 거 쓰는데 저는 이제 출퇴근할 때만 제가 막 술을 먹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한인 택시를 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잠깐 할 때는
0: 그렇죠.
1: 우버를 쓰는 게 하나인데.
0: 그래서 조금 요즘은 뭐
1: 한인 택시 이용해야 돼요.
0: 그럼요. 한인 콜택시 많이 이용해 주세요.
1: 이용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세요.
0: 네. 아니 훨씬 저렴하다니까.
1: 아, 뭐 가격도 좋고 일단 친절해요. 그리고 불편할 일이 없어.
0: 근데 나도 너무 나 이건 아니다고 그 집에 얘기해주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콜택시 사장님이랑 알거든요.
1: 네. 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0: 담배 냄새가
1: 차 안에서요? 아 그건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0: 어우 나 진짜 나 웬만하면서는 이제 묻어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나고 바로 핀 거야. 나 픽업 저기 할 때 전에. 네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태도가 너무 막 그냥 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도 그때 굉장히 조금 불쾌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1: 분들이,
0: 너무 좋으셔.
1: 그런 분들 정말 어쩌다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0: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 저도 진짜 안 좋은 추억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0: 해세요.
1: 해도 돼요? 이거 밤에 일어난 얘기인데?
0: 밤에 일어난 일이면 더 해야지.
1: 아니야. 딴 건 아니고 정말 기분 나빴던 네. 일이에요.
0: 뭐요?
1: 술을 이제 3대 미팅을 하고 술을 자리를 갔어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택시 타고 가잖아. 동시라고 하잖아요. 이제 대리운전 동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부르는데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서 갔는데 몇 번 저를 해줬던 분이에요. 뭐 당연히 저보다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이고. 그런데 아니다 나 이거 두 번에 비슷한데 한 번 이번에 처음 타는 분이다. 처음 타는 분인데 그냥 어쩌지 주선전 찍고 이제 옆에서 자니까 저는 웬만하면 자요. 그냥 얘기하기도 불편해서 찍어 잘 부탁드립니다. 그냥 찍어놓고는 양쪽에 두 개를 다 찍어드리고는 저 이제 잠깐 잠이 드는데 집 앞에 내렸어요.
0: 네.
1: 내려서 예를 들어서 뭐 XX 달라다. 그럼 저는 이미 탈 때 드려요. 왜냐면 내릴 때 하면 사람이 막 졸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산 서로 임하고 내가 막 잠들 수도 있으니까 타면은 먼저 드려요. 팁까지 다.
0: 설마.
1: 딱 드려요. 그리고 내렸어요. 내렸는데 저는 이제 집에 갔죠.
0: 네.
1: 집에 딱 가서 근데 이미 그때가 3시인가 집에 간 거예요.
0: 네.
1: 길 막히고 해서
0: 전 왔어? 돈 안 냈다고?
1: 아니요. 그리고 딱 들어와서 샤워하려고 네. 옷을 딱 벗고 있는데 와이퍼는 다 조용히 벗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을 안 누르고 문을 둥둥둥 두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새벽에 제가 내린 지 5분 10분 지난 다음에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다 뭔가 했더니 막 문을 막 두들겨. 그래서 제가 우통을 다시 입고
0: 소름이다.
1: 문을 확 열었어요. 했더니 네. 아까 저를 운전했던 아저씨랑 다른 아저씨랑 두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른 아저씨가 키 큰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사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계산하셨을 때 팁은 내셨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렸죠? 그랬더니
0: 그 새벽에?
1: 그랬더니 한 분이가 얼마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운전했던 아저씨가 계속 저한테 윙크를 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뭐야 근데 얼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1이라는 숫자 주신 거 맞아요? 사장님 원래 2 정도 주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1 주신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옆에서 계속 눈을 이렇게 찌그박박 거리는 거야.
0: 이거 뭔가가 있구나 지금.
1: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판단이 나중에 판단은 이 아저씨가 처음 이렇게 오신 거 제가 드린 팁을 그러니까 그 훔치고 간 거지. 자기가 먹은 거지. 보고 안 하고.
0: 아니 팁은 그냥 각자 먹는 거 아니야?
1: 그걸 같이 내는 건가 봐요. 저도 몰랐죠.
0: 그래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식당도 그렇죠.
1: 그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그래서 만약에 팁을 20불 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불을 모아서 사람한테 서로 이렇게 가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100불 나고 제가 20불 들었다 쳤을 때
0: 거기서
1: 이분이
0: 10불 받았다고
1: 10불 뭐 5불 주셨어요? 10불 주셨어요? 예를 들면 숫자를 제가 막 만든 겁니다. 보통 사연이 20불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회사 쓰는 회사니까. 근데 5불인가 10불밖에 안 줬다고 하는데 이게 맞아요?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0: 어머나.
1: 근데
0: 그 옆에 새벽에
1: 운전, 근데 옆에서 계속 윙크하고 있고.
0: 나 진짜.
1: 근데 거기서 제가 화가 확 저 원래 사람들 안 그러는데 화가
0: 그쵸?
1: 너무 나고 지금 새벽에 뭐 하는 짓거리냐고. 지금 나랑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서 당신의 돈 계산 알아서들 하시고 난 아까 비리 다 냈는데 지금 새벽에
0: 그치.
1: 남의 집에 무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0: 그럼 문 두드리고
1: 뭐 하자는 플랜이냐고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막 화를 냈더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가시는 거요.
0: 아 너무 하셨다.
1: 그 다음에 불렀는데 그분 또 오신 거야. 네. 제가 나가라고 했어요. 가시라고. 네. 안 탄다고. 네. 그리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죠. 네. 나 저분이랑 못 탑니다. 네. 어떤 일을 벌는지 몰라도 했더니 그 다음에 사장님이 저를 데려오셔갖고는 본인이 사과하시더라고요. 아. 그분이 한 번 딱 일하셨는데 그분이 저뿐만 아니라 그날 모든 팁을 다 훔쳐간 거야. 보고 안 하고.
0: 아 팁을 나누는구나.
1: 막 그런가 봐요. 근데 그분이 자꾸 거짓말해가지고 그날 하루 쓰고 잘렸대요. 근데 이런 분이니까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도 참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데 타운에서
0: 네.
1: 이렇게 한두 번 물 흐린 분이 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0: 그렇죠. 네.
1: 제가 사실 더 심한 에피소드인데 그 말 못하겠고.
0: 네.
1: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요.
0: 별일을 다 겪는다고 우리 훈이 씨는. 진짜.
1: 저는 우버 타다 납치당한 적도 있어요.
0: 왜?
1: 어? 이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우버를 타고 밤에 술 먹고 차가 없었어요. 싱글을 우버를 불렀습니다. 새벽에 안 와. 한참 계속 겨우 왔어요. LA에서. 네, 네. 타고 갑니다.
0: 네.
1: 동양인 아저씨예요.
0: 응.
1: 그냥 왜소해요.
0: 응.
1: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운전을 해요.
0: 근데
1: 저는 너무 취했기 때문에 뒤에서 앉아서 반 졸았죠.
0: 예.
1: 그러다 살짝 눈을 떴는데 프레이가 낮이 낯선 거예요. 이게 어디야? 그렇게 막 제가 원래 길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보는데 깜깜한데 다 새벽에 달리는데 전혀 다른 모르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0: 예.
1: 그 제가 운전하는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0: 예.
1: 요즘 무슨 몇 번 프레이냐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해요. 스포도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전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0: 어머머.
1: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너 차 세워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때 대답을 안 하니 딱 쫄아보니 그냥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0: 아니 훈이 씨 등치를 보고 또 그런
1: 말이야?
0: 아니
1: 근데 또 무기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치 그치.
1: 제가 아시는 분이 사실 당하신 분이 있어요. 운전하신 분이 무기를 속는 적이 있어갖고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 세워라.
0: 그러니까 나, 강도 짓을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야 나 너랑 싸우고 싶지 않고 그냥 나 전화기 있어. 지금 봐. 나 911 눌렀다. 너 지금 내 말 스탑 안 하면 나 지금 콜링 누른다. 네가 날 총을 쏘든 뭐든 난 너랑 싸울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911 부른다.
0: 오 마이 갓.
1: 3초 준다. 세워라. 세워라.
0: 어.
1: 그래서 저를 보더니 갑자기 중국말로 막 이러는데 이분이 영어를 못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딴 사람 택시를 탄 거야. 다른 사람이 물론 우버 탄 거야. 근데 더 웃긴 거는 난 중간에 물어도 알았을지 내 차 탄 사람은 어떻게 있을 거야. 그 사람은 우리 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진짜 확인서로 안 하고
0: 아 지금
1: 이 중국분은 영어를 못하니까 당연히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차가 이제 당연히 그냥 또 근데 내가 우버에 타면 무슨 차인지 나오잖아요. 그 차였어요. 근데 번호판이 다른 거죠.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술 취해 그냥 탄 거예요.
0: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1: 야,
0: 그 아저씨는 뭔 일이야.
1: 그 아저씨는 얘가 막 화를 내고
0: 막
1: 나이는 것도 모르니까 영어도 못해 내가 무서워갖고
0: 그러니까
1: 나중에 알고 이 아저씨 내가 막 뭐라 뭐라 하니까 영어를 못해 내가 막 화를 내니까 무서워갖고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고 이 아저씨 겁먹은 거였던 거예요. 그게 무시하고 안 보고 그냥 운전만 한 거예요.
0: 그런 오해로 큰일 날 뻔했네.
1: 그러니까요.
0: 이 사람이 나를 인신매매로
1: 서로 오해한 거지.
0: 장기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1: 그분은 운전하는 뒤에 타면 자꾸 영어를 막 화를 내고 막
0: 이 사람은 뭔 날벼락이야.
1: 내나 그리고 네, 서로 그러니까
0: 항상 조심해야 돼.
1: 그래서
0: 게
1: 주소를 바꾸고
0: 오해로.
1: 제가 팁을 많이 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랬죠.
0: 아 그랬구나. 네. 아니 저도 남의 차로 모르고 탄 적 있어.
1: 남의 차?
0: 아 누가 운전 저기 피커보기로 했는데 탁 네. 들어가서 앉았는데 어머 딴 사람이야.
1: 그래서 됐어요.
0: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렸죠.
1: 한국 분이셨어요?
0: 소리 아니 미국 사람 소리 문 열고 있는데 what 이러면 그리고 한 번은 어디 쇼핑몰인데. 저기 그냥 하얀색 비슷한 차 내 차인 줄 알고 들어가서 운전석에 딱 앉았는데 내 차가 아니에요.
1: 어떻게 열었어요?
0: 열려 있더라고.
1: 뭐야?
0: 그래서 정신없는 사람이 열어놓고
1: 뭐야 그게?
0: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문을 열고 갔고 나는 정신없는 나도 열고
1: 타고.
0: 탔어. 근데 이상하다. 이게 뭐가 다르네. 내 차가
1: 같은 차 같은 차고
0: 오해받을까봐 얼른 내렸잖아.
1: 그거 큰일 나고.
0: 아니 그런 일 종종 있어요.
1: 저는 딱 한 번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은 있어요.
0: 뭐요?
1: 현 와이프 구 여친을 모시러 주말에 데이트하려고 딱 그때 제가 흰색 BMW였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흰색 BMW였습니다. 그날 주말이라서 제가 노란색 새로 산 밝은 노란색의 셔츠 아, 그 와이셔츠 같은 건데 반팔인데 폴로가 파란색에 크게 박혀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밝은 노란색을 타고 흰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 끼고 머리 짧은 스포츠 머리에 흰색 차를 딱 타고 앞에 아파트 딱 기다리고 있었죠. 물이 탕에도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뛰어오더니 문을 탁 열고 툭 타는 거예요.
0: 그런다니까. 그런
1: 근데 보통 그러면 어머 그리고 내리잖아요. 딱 타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근데 이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안녕하세요. 그 서로 멀뚱거도 보이더니 그분이 씨고 하나게 또 밝어 이쁜데 웃으면서
0: 정말.
1: 안 가세요? 그러는 거요.
0: 안 가세요? 그래?
1: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저기 계세요.
0: 알겠다. 어. 택시인 줄 아는
1: 택시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놀러 온 사람인데 어. 어머 택시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제가 노란 셔츠 입으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와서 노란 셔츠가 택시인 줄 알고 흰차에 그냥 탄 거야. 그 너무 웃겨. 어머 죄송해요 택시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제 아닌데요. 어머 죄송해요 하고 딱 내렸어요. 내리고 자기가 민망하니까 후다 다시 아파트 들어가더라고요. 그녀가 들어가면서 우리 현 와이프 구 여친이 나온 거예요. 그지 와이프가 살짝 보면서 웬 여자가 뛰어왔는데 이게 내 차에서 된 건지 확실진 않고 막 둘이 무슨 일에서 아, 그 여자분이 잘못해서 택시인 줄 알고 탔어 그냥 그걸 말을 했죠. 그랬더니 여자분은 와이프는 그냥 웃고 말았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술 먹다 얘기를 했어요.
0: 괜히 마음이 약간 어? 그랬겠구나. 신수, 안녕하세요.
1: 일단 출발해.
0: 잠깐 친구들이, 설레었던 미안함.
1: 모든 친구들이 전부 다 어. 일단 출발했어야지. 그걸 왜 묶고 앉아있냐. 이쁜데 일단 출발했어야지. 시동 걸어야지. 아, 내가 진짜 억울했어요. 아, 예, 그때 만약 출발했더라면.
0: 지금 현우 와이프는?
1: 아, 현우 와이프는 현우 와이프죠. 저희 여신인데 그건 당연한 거고 듣고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아까운 일이었었죠.
0: 아, 그랬어요. 야.
1: 미옥 씨도 그때 탔었으면 그냥 남자분 괜찮았으면 하이 헬로 렛츠 고 그냥 렛츠 고 그랬어야지. 어? 그러니까 상대가 아, 괜찮으면
0: 그쵸.
1: 별로였었죠? 타신 분이 별로였었나 봐요.
0: 아니요 나 놀라가지고 서로 놀라서 어, 죄송합니다. 쏘리 쏘리. 아,
1: 그래도 그럴 때 인연이 생기는 건데 또 아, 그죠?
0: 우리 오늘 그 신화 얘기하기로 했는데 잠깐 네. 전할 말씀 듣고 와서 해야겠죠?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1: 저 앞에 딴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0: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오늘 뉴스에 네. 어떤 그 승무원 전직 승무원이에요.
1: 아 기대됩니다.
0: 남자야.
1: 아 에이, 됐어요.
0: 근데 이 남자가 네. 신분증을 위조를 해서요.
1: 어?
0: 지난 5년 동안 공짜 항공기를 탄 거예요.
1: 아 그럼 뭐야?
0: 조종사로 위조를 해서.
1: 그러면 승무원이 아닌 거예요?
0: 전 승무원이잖아. 전 그러니까 승무원인데. 비행기 시스템을 알잖아.
1: 그러니까 승무원이 승무원이었구나 전에. 응,
0: 그러니까 뭐 좀 아나 보지 정보 이런 거를. 그래서 조종사로 신분을 위조해서 신분증을 왜 우리 옛날에
1: 캐치 미 퓨켄이네.
0: 어, 그거지. 와. 그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1: 뭐야? 아이디?
0: 그런 게 있었구나. 뭐야? 전기권. 그러면요.
1: 회수권.
0: 예를 들어서 네. 1월 3일이 이 익스파이어 되는 전기권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면 우리 친구 앞에다 일자를 그려 그러면 11월.
1: 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위조를 해서
1: 근데 그게 다 먹힌 거야.
0: 어. 와. 5년을 와. 5년 동안을 전 세계 무료로 거야? 다 타고 다녔어.
1: 근데 어떻게 잡혔대요, 또?
0: 이게 드디어 눈썰미가 있는 그 어떤 그 승무원이 네. 뭐 좀 이상한데 익스파이어 되시기 왜 이게 이래가지고 조회를 잘해가지고
1: 야 근데 잡혔어. 5년을 타고 다녔다고요?
0: 그래서
1: 대단한데?
0: 그동안 5년 공짜 탄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면 징역 20년에
1: 근데 그
0: 벌금
1: 되게
0: 20만 불이야?
1: 안전상이 굉장히
0: 그렇죠.
1: 그 사람이 막말로 뭐 나쁜 범죄자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와 그러네.
0: 야, 그러니까 그 영화였다.
1: 아 진짜 그 영화네.
0: Catch me if you can. 네. 야 진짜 요즘 더더군다나 그런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1: 야 근데 그분이 그나마 그 정도였으니까 당연히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었으면 그죠?
0: 와 거기에다가 요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혹했던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미국 친구랑
1: 뭘요?
0: 온라인으로 네. 그냥 얘기만 한 시간 하면 한 시간에 뭐 시간당 30불 뭐 이렇게.
1: 그게 뭐예요? 아르바이트요?
0: 부업. 어.
1: 얘기를 한다고 전화로?
0: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첫 달에 제가 얼마 벌었어요.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네, 무료 네. 강의.
1: 아 그렇게 파는 거.
0: 듣게 만들고.
1: 어 강의
0: 뭐
1: 팔고.
0: 책 팔고. 맞아, 뭐 맞아. 이래가지고 이런 가짜 그 부업.
1: 맞아요. 되게 많아요.
0: 많대요.
1: 되게 많아요.
0: 그러니까 결코 공짜는 없어. 뭔가.
1: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돈 벌었으면 그분들이 그런 거 팔겠냐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다 자기 하지.
1: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지.
0: 그냥 꽁돈 바라지 말고요. 그냥 맞아요. 열심히 그러자고요 우리.
1: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네. 저처럼 미모의 여성이 타협하신다면 네. 묻지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0: 우리 잠깐 그래도
1: 네, 전화 말씀
0: 기분
1: 듣고
0: 전환 음악 하나 듣죠.
1: 아,
0: 이승철의 My Love.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1: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브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수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3: 1250만불 1250만불
4: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주 7일 24시간
5: 3237828600 3237828600
3: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3: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4: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5: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6: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7: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 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8: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0: 후니와 함께하는 건국 신화.
1: 네, 오늘은 건국 신화 제 5화입니다. 지난주가 저희가 또 북유럽 신화 오딘 뭐 또로 나왔고 몽골의 푸른 늑대 이런 거 네. 얘기했었는데 아 제가 옛날에 MBTI를 해보니까
0: 네.
1: F세요 T세요?
0: 저는
1: 딴 걸 E이실 거고.
0: 근데 맨 처음에 INFJ.
1: 아 그래요? 네. I라고요?
0: 네. 근데 다시 하니까 E로 나왔어요 또.
1: 하여튼 근데 왜 T냐 F냐 한번 봤을 때 T세요?
0: N F.
1: F요?
0: 네.
1: 어 저는 T거든요. 근데 저는
0: T예요?
1: T인데 완전 끝. 그래서
0: 끝이에요?
1: 제가 얘기를 왜냐면 제가
0: 필링이 없구나.
1: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게 뭐라고 나왔냐면 흰 뭐랬더라? 북극의 푸른 늑대인가 막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네.
0: 냉혈이 네, 늑대구나.
1: 냉혈 늑대, 푸른 늑대라고 나왔었어요.
0: 오, 야.
1: 제가 그런 놈입니다, 여러분.
0: 오, 그래요.
1: 조심하세요.
0: Feeling.
1: Nothing but a feeling. 자, 일단 저희가 오늘 네. 나가 볼 국가는 여러분들 너무 너무 친숙하고 잘 아시는 신사의 나라, Manor Max Man, 영국.
0: 영국
1: 브리티시 영국입니다.
0: 네.
1: 영국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일단 우리는 아소왕이 있죠. 그 엑스칼리버. 아소왕 얘기를 하려다가 그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라서
0: 네.
1: 빼고 건국 건설을 한번 전설을 얘기해 드릴게요.
0: 네.
1: 주인공 이름은 바로 브루투스. 자, 브루투스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쓰는 브루투스 아니고
0: 로마 신화 로마의 브루투스 맞아, 브루투스. 너마죠?
1: 맞아 맞아요. 그 시저 카이사르를 찔러 죽인 브루투스죠. 그 브루투스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0: 그럼 이렇게 듣는 블루투스 요즘?
1: 그 블루투스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브루투스. 왜 옛날 뽀빠이 보면
0: 네.
1: 뽀빠이 천적 등치 큰 아이가 브루투스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런 이름 브루투스입니다.
0: 네.
1: 전설 속의 브루투스는요. 사실은 우리 지난 시간에 트로이 한번 얘기했었죠.
0: 네.
1: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입니다.
0: 오.
1: 그래서 영국의 시작은 뭐다? 우리에는 트로이에서 왔다라고 이 사람들 믿는 거예요.
0: 아 진짜.
1: 네. 트로이가 멸망한 다음에 후손들이 여러 지역 흩어지겠죠. 그 후손 가운데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0: 네.
1: 이 분이 어린 시절부터 좀 힘들어요.
0: 어.
1: 전설 속에 따르면은 실수로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는데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하면 자기 아버지를 죽일 수 있는지 나
0: 아니,
1: 모르겠어요.
0: 아니 그런 실수 있어요. 제가 어제 무슨 뭐를 네. 보다가 갑자기 봤는데. 그 며느리가 네. 차고 후진하다가 네. 차고에서 쉬고 계신 시어머니를
1: 아니 왜 차고에서 쉬고 계시죠?
0: 이게 힘드니까
1: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0: 아니 한국에서. 근데 그게 오르막이어서 안 보인 거야. 차에서 내리고서 알았대. 감도 늦지. 그 말이 돼.
1: 맞지.
0: 아니 그게 2011년인가 있었던 사고인데
1: 그게 후진 후반 그게 없을 때구나.
0: 아 요즘은 다 그게 띠띠띠띠
1: 하니까. 네.
0: 아, 그래서요.
1: 네. 아무튼 그래서 아버지를 실수로 죽이게 되고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떠돌던 브루투스는 다른 트로이 후손들을 만나게 되고요.
0: 네.
1: 그들을 이끌어 새로운 땅을 찾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냥 야 우리 그냥 나라 하나 만들까? 이러고 다닌 거예요.
0: 어디서?
1: 자기들끼리 모여서.
0: 어.
1: 그러면서 뭐 바다도 건너고 뭐 자기들끼리 전쟁도 하고
0: 네.
1: 막 떠돌다가 어느 신전에서 신탁을 받습니다.
0: 아.
1: 서쪽 바다 너머에 큰 섬이 있다. 그곳에 너와 너의 후손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신탁을 받게 돼요.
0: 네.
1: 그 말을 듣고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0: 아.
1: 그리고 섬에 가요. 섬에 도착합니다. 그게 지금 바로 브리튼 섬, 영국 그 섬인데
0: 네.
1: 그 섬이 사실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0: 어.
1: 영국 전설에는 자기네 딸의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0: 네.
1: 항상 거기는 거인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브루투스가 자기의 따르는 추종하는 추종자들 이끌고 거인들과 싸워서 결국 승리하고
0: 네.
1: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브리튼. 그래서 이 브리튼이라는 이름이 바로 브루투스에서 온 게 아니냐라고
0: 네.
1: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도시 이름이 뉴 트로이. 트로이를 새롭게 만든 새로운 트로이.
0: 네.
1: 그게 바로 지금의 런던. 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데
0: 있군요.
1: 이 이야기는 뭐냐 영국 분들이 우리가 그냥 우리는 저 어디서 흩어져 있는 그냥 섬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뿌리는 트로이 영웅의 후손이다 라고 자기들이 우긴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야. 네.
1: 이게 왜냐면 그 당시 영국 뭐 왕실 귀족들한테는 사실 그런 혈통이 쭉 있어줘야
0: 네.
1: 또 자기네가 또 엄청 나아 보일 거 아닙니까?
0: 그렇구나.
1: 네, 그렇게 좀 만들어놨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일랜드는요.
0: 아일랜드.
1: 네. 아일랜드의 옛날 네. 이름 중에 하나가 에린이에요. 에린. 지금은 아일랜드라 부르지만 예전에 네. 에린. 이때는 예전에 에리우라라는 여신이 나오는데요.
0: 네.
1: 그 아일랜드 쪽에는 원래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네. 투하데 나난이라는 조금 신비로운 종족이 살고 있었대요. 이 종족은 마법 그리고 기술에 뛰어난 존재들인데 이 종족들이 아일랜드 땅을 원래는 지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다를 건너서 밀레시안이라는 사람 종족들이 들어오게 돼요.
0: 말레이시안이 아니고 밀레시안.
1: 네.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훗날 아일랜드의 조상이 되는 민족이 바로 밀레시안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배를 타고 아일랜드에 옵니다. 그리고 섬으로 들어가다가 여신을 만나게 돼요.
0: 네.
1: 그 여신이 바니바 그리고 포들라 그리고 에리우 이 세 명의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 여신이 자기네 땅에 오는 밀레시안한테 부탁을 해요.
0: 네.
1: 너희가 이 땅을 사용하게 되고 가지게 된다면 다 좋은데 우리의 이름을 후손에 남겨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땅의 이름을 여러 가지 바꾸다가 가장 오래 남기게 된 게 에리우의 이름인 에리우 에리우 에리우에서 에린까지 돼서 에린이라고 아일랜드가 불려졌는데
0: 아, 그래서 아일랜드가 됐군요.
1: 네, 그렇게 됐는데 이 밀레시안이랑 원래 살고 있던 그 투하데 다난 요 사이에 이제 서로 협상을 합니다.
0: 네.
1: 야, 니네가 배를 타고 왔잖아. 난 니네 못 믿겠으니까 다시 배를 타고 나가. 그리고 우리가 정해준 저 멀리서 다시 배를 타고 와봐. 근데 네가 그때도 배를 타고 우리 땅에 온다면 이 땅은 니네가 가져가.
0: 네.
1: 라고 둘이 내기를 해요. 그 밀레시안이 오케이 좋아. 받고 묶고 더블로 가.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나가요.
0: 네.
1: 그리고는 이제 정해진 곳에까지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제 그 미션이 주어지는데 엄청난 폭풍이 왔대요. 왜냐하면 그 투하데 다난이 마법을 부릴 줄 알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오게 하려고 마법을 써갖고 폭풍을 팍 일으켰대요.
0: 네.
1: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을 정도로 막 폭풍이 오는데 거의 이제 밀레시안들이 전멸을 하게 되죠.
0: 네.
1: 근데 그 중에 시인이자 현자였던 야 이름 들게 어려워. 아메르긴이 이분이 갑자기 바다와 땅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 죄인인가 막 부르겠죠.
0: 신에게?
1: 그러니까 폭풍이 슬 잦아들고 평온해졌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밀레시안이 다시 배를 타고 아일랜드에 도착합니다. 내게 이겼잖아요.
0: 네.
1: 다시 왔으니까.
0: 어.
1: 자, 그래서 밀레시안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투하데 다나는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땅 속으로 들어가요.
0: 네.
1: 그래서 지금도 아일랜드는요 요정이랑 정령의 존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막 땅 속에 있는 난쟁이들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이 종족들을 역사로 나온 거예요.
0: 투하데 다난이.
1: 예, 투하데 다난.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을 기르고 신들이 인정해줬고 원래 네. 살던 신비한 종족들을 내기를 통해서 이겨낸 그 선조들이 후예가 아일랜드인들이고
0: 네.
1: 그거를 벗겨난 정령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요정이 되었다.
0: 네.
1: 라고 아직도 믿는다고 합니다. 그 아일랜드 그 요정들 보면 사실 그거 사실 비디오에 찍힌 게 있거든요.
0: 실제로.
1: 근데 요새 워낙 AI가 발달해가지고
0: 네.
1: 요새 나온 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0: 그쵸.
1: 옛날에 본 거긴 한데 그 정말로 그림에 나오는
0: 요정 같이 생겼어요?
1: 그러니까 귀엽고 이쁜 요정이 아니고요. 조그맣긴 한데 좀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봤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일랜드 쪽엔 실제로 애들을 키우면요.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애들이 방에서 막 얘기하고 놀아요. 그럼 당연히 인형이랑 노는 줄 알고 어른들이 있다가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애가 막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랑 얘기하냐 했더니 이름을 붙이는 거 뭐 마이크야 좌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애들은 어릴 때는 이렇게 안 보이는 친구들 인비지블 프렌드라고 있잖아요.
0: 네.
1: 그건 줄 알았대. 그런데 정말 많은 애들이 크면서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요정 그 조그만 요정들이 정말 조그만 애들이 와서 자기랑 놀다가
0: 네.
1: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실제로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진짜로 있다고 믿는데요. 근데 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구나.
1: 아, 나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가? 진짜 ENTP거든요. 상상력이 전 되게 좀 풍부한 편인데
0: 네.
1: 이런 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정들? 믿으세요?
0: 저는 그거는 뭐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아. 뭔가가 있지 않을까?
1: 물론 뭐 SES나 핑클 같은 분들이 우리들의 요정이긴 하지만 진짜 요정. 뭐 틴커벨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조금 우리 네. 인간과 다른 조금 더 뭐 사이즈가 작다든가 더 크다든가 뭐
0: 네.
1: 이런 요정 뭐 거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0: 아 그거 말고 기네스 비어가.
1: 아 갑자기 또 맥주
0: 아니,
1: 그 아일랜드 얘기했을까?
0: 아일랜드 더블린 가면 거기 있잖아요.
1: 더블린.
0: 근데
1: 고블린 더블린더.
0: 옛날 150년 전인가요? 그때 만들어진 기네스 비어가 최근 발견됐어요. 바닷속에서 침몰된 그런 그때, 배의 유적 속에서.
1: 그때 그거 못 마실
0: 근데 아니요 마실 수 있대요 아직.
1: 아, 그 바다에서 지금, 완벽하게 보존이 된다고.
0: 완벽하게
1: 거구나.
0: 그 수포가 올라와서 그걸 딱 막아가지고.
1: 근데 그걸 누가 먹지? 잘못된
0: 먹. 나 먹어보고 싶어.
1: 잘못되면.
0: 150년 전에 그거 먹고 죽겠어?
1: 죽을 수도 있죠.
0: 안 설마. 에이, 다 그, 막아 있어서.
1: 그거 모르는 거죠. 어. 너무 옛날 거라서.
0: 네.
1: 딱 따이는 순간 그 왜?
0: 여기 찾았다.
1: 피라미드.
0: 160년 전에 바다에서 침몰한 배에서 발견된 기네스 비어. 비어. 어? 이게 그 잉글랜드 해안의 침몰선에서.
1: 어,
0: 나온 거예요. 이 맥주병이 대 무더기로 발굴이 됐는데
1: 그거 잘못 먹으면은 대장비어.
0: 아니 근데
1: 안 돼, 안
0: 이게요
1: 안 돼, 안 돼.
0: 여전히 마실 수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크대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잘 정밀해서 그 맛을 다시 요즘 걸로 살려보는 그거에 이제 들어간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어.
1: 아니 근데 그걸 저는 먹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아니 요새 네. 잘 나오는데 왜 굳이 내가 배고 싶냐고. 그거 잘못 먹으면 어떡할. 소주는 돼요. 소주는 네. 사실 저기 없잖아요.
0: 예, 예.
1: 저 뭐라 그래죠.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0: 아 소주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없나요?
1: 그게 미국 네. 법적으로 그냥 100년이나 써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0: 술들이 다
1: 아예 여기는 네. 미생물이 없는 거기 때문에
0: 네.
1: 이건 평생 지금 땅속에 묻어놓은 몇백 년 있다 먹어도 돼요. 근데 네. 맥주는 안 되지.
0: 아무튼
1: 위험하잖아.
0: 아니지. 이 맥주 속의 효모의 완전한 DNA를 추출을 해서 1860년대 당시의 맛을 그대로 복원하겠대요. 이제 그거 보고. 연구진이 벨기에 연구진이
1: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맛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1860년대
0: 아니,
1: 먹던
0: 어떻게 알아? 그때 먹던 게
1: 그때 먹던
0: 옛날 우리 조선 시대의 김치는 어떤 맛이었을까?
1: 조선 시대는 사실은 그 초창기 때는 원래는 선조에는 김치가 없어야죠. 백김치지.
0: 백김치.
1: 고춧가루가 없었으니까.
0: 그때 술은 있지.
1: 술은
0: 우리 술은 그때 어떤 맛이었을까?
1: 엄청 셌을 것 같지 않아요?
0: 셌을까?
1: 정제되자는 정말 강렬함.
0: 아, 강렬함.
1: 그냥 한번 먹으면 속된 말로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는 거 있잖아요.
0: 아, 그렇구나.
1: 근데 술이 사실은 예전에 그냥 다 증류수잖아요. 증류수.
0: 네, 네.
1: 한국 저거는 그러니까 네, 네. 엄청 세죠.
0: 근데 요즘 소주는 왜 이렇게 달아요? 막 설탕 넣은 것처럼 너무 달아. 달아서 싫어.
1: 당을 넣고 그 주정은 낮추고 그러니까는
0: 너무 달아.
1: 기왕 드실 거면 저기 저거 드세요. 설탕 네. 없는 소주로. 네, 무설탕으로.
0: 그 우리가 유통기한 얘기하니까 나온 건데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 이머전시 때 구비해야 될 품목들 뭐 많잖아요. 라디오 뭐
1: 아, 그 저거 퍼스트 에이드 킷 뭐 저거 중요한 거 네, 가방.
0: 그것 중에 하나가
1: 물
0: 무조건 좀 중요하죠.
1: 네, 또 뭐가 있어요?
0: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캔음식?
0: 곡물, 쌀, 와일드 라이스 이렇게 나오고요.
1: 근데 와일드 라이스 어떻게 먹어요?
0: 나중에 불려서도 먹고 콩 같은 것도
1: 아, 생으로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0: 그리고 불도 집에 왜 전기가 끊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서 그 가스 버너 있잖아요.
1: 그 위험하지 않아? 터지지 않나?
0: 브루스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 있어야지 밥을 해 먹지. 전기 안 들어오면.
1: 충격
0: 아니 뭘 저게 해요.
1: 그냥 자가발전 이렇게 전기 왕왕왕 돌리면 되는 그런 게 있었잖아.
0: 아, 그런 것도 좀 네. 만들어야 돼.
1: 그게 있어야 된다고
0: 불,
1: 그러고.
0: 라디오 이렇게 네, 자가발전하는
1: 자가발전,
0: 거.
1: 손으로 돌리는 거.
0: 그리고 캔 오프너 이런 거 전기로 된 거 말고
1: 그치, 손으로
0: 수동으로
1: 거.
0: 하는 거. 그치. 뭐든지 수동이 좋아요. 베이직. 그 중에 하나가 꿀.
1: 아 꿀 안 썩으니까
0: 꿀은 안 썩고 그리고 소독용으로도 좋고
1: 꿀로도 꿀 먹으면 사람 일단 버틸 수 있겠죠? 어느
0: 네.
1: 정도는?
0: 그래서 꿀 그 중에 하나 15가지 중에 꿀이 들어갔어요.
1: 꿀을 넣어야겠다.
0: 꿀 꿀도 꿀. 준비하고
1: 꿀하고 물하고
0: 그리고
1: 비스켓 같은 거 그렇죠? 바짝 마른 비스켓
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물 부으면 이렇게 부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1: 아 음식이요?
0: 네 그런 거 뭐 오트에다가
1: 뭘 챙겨야 되는 거야?
0: 누룽지도 좀 챙기고
1: 아니 라면도 오래가지 않아요?
0: 라면 오래가죠. 어제 우리 그 유통기한 얘기했잖아요. 제가 오늘 원래 라면을 잘 안 먹어요.
1: 네.
0: 근데 정리를 한번 했는데도 가만히 있어봐 유통기한 그래서 어제 유통기한 지난 거를 삶아서 먹어봤어요. 중간중간
1: 왜? 아니 안 죽죠. 안 맛이 죽죠. 좀 없는 거지.
0: 먹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먹어가지고 오늘 언뜻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
1: 지림맛 나요 그거. 누림맛 나요.
0: 아 김치를 또 풀어가지고 아무튼
1: 소세지 이런 것도 괜찮겠다.
0: 소세지?
1: 가공 좀 그런 거 오래 가지 않아요?
0: 몸에 안 좋은데
1: 아니, 오래 가잖아요.
0: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거니까.
1: 뭐 스팸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게 오래 가잖아요.
0: 캔으로 좀 준비해 놓으시고.
1: 아 근데 저는 약간
0: 라디오.
1: 그 우리 지금 라디오는 그러니까 그쵸 응급
0: 전기로 말고 건전지로 되는 라디오 꼭 있어야 돼요.
1: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만약 이런 얘기가 좀 허무하긴 한데 정말 그 우리 옛날에 보면 지구 막 멸망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막 운석이 떨어지네.
0: 어, 지금 뭐. 보면 벌써 뭐 지금 째깍째깍 벌써 임계점 넘어가지고.
1: 그러니까 뭐 지구가 언젠가는 뭐 그런 얘기 다 막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네. 멸망설도 있고. 근데 그 옛날에 그 뭐야 천체를 관측하다 보면
0: 네.
1: 행성이 와서 지구에 충돌한 얘기 네, 몇 번 네, 있었어요. 네, 네. 만약에 그런다고 쳐요.
0: 네.
1: 그래서 지구에 만약에 진짜 5%만 살아남아.
0: 어.
1: 그럼 그 5%에 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 반대 95%가 되고 싶으세요?
0: 뜻대로 없어지 뭐.
1: 아니 그래도 선택할 수 있다면.
0: 선택할 수 있다면?
1: 만약에 지구가 빵 하는 순간에 행성이 꽝 부딪혀서 모든 게 폭발 팍 되는데 정말 어떻게 5%만 살아남아요. 전 세계에서.
0: 어, 살아남고 싶지.
1: 5%가 되고 싶어요? 어. 저는 95%가 되고 싶어요.
0: 왜요?
1: 그 힘들게 살아남 뭐예요 그거.
0: 아 그래도 흥미진진하잖아.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이어질까.
1: 아유 나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네. 인류를 다시 세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5%를 끼워갖고
0: 후놀 마음이 없어. 그게 또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이제 뭐 그랬지만 또 새로운 또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멸망은.
1: 그 영화 보면은 시작할 때 그것도 굉장히 매드맥스라든가 예를 들면 뭐 대부분 그런 이후의 시대가 계속 아름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는.
0: 아, 그렇죠.
1: 저는 거기에 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95% 함께
0: 지금 벌써 달의 그 남쪽 극에 물이 있대요.
1: 아.
0: 얼음 결정체 이거를 차지를 한다면 뭔가 거기까지 뭐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데 지구에서 물을 날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랑 막 지금 서로 차지하려고 막 굉장히 그런 게 있다고 오늘 뉴스에서 읽었어.
1: 아,
0: 달아라.
1: 달 얘기하면 참 이게 할 얘기가 많죠. 이게 음모론도 많고
0: 그,
1: 진짜.
0: 그렇죠. 달나라에 우리가 안 갔다는 얘기도
1: 그러니까,
0: 해서.
1: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은데. 아, 근데 달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거잖아 사실.
0: 네.
1: 만약에 미국에서 달나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스페이스 셔틀을 타고 가시겠습니까?
0: 가고 싶어.
1: 아, 근데 미국에서 가실 것 같아. 만약에 일정이 가서 달에 착륙을 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착륙해서 그렇게 막 훅 뛰는 거 있죠, 이렇게 무중에서. 그거를 뭐 한 뭐 30분 한 시간 체험을 하고. 그리고 스페셜 들어와서 우주 음식 점심 이렇게 쪽쪽 짜먹는 거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갈 때 서명해야 돼. 못 돌아도
0: 뭐
1: 할 수 없다.
0: 못 돌아도 할 수 없다.
1: 보험금 없다. 내 생명은 그거는 운이다. 돌아오는 거 기술이 안 될 수도 있다. 가실 겁니까?
0: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
1: 지금 만약에 하나
0: 지금 안 가.
1: 지금은 안 가요?
0: 우리 점돌이 두고 어떻게 가?
1: 아.
0: 우리 굿모닝 차차도 놔두고 어떻게 가?
1: 1박인데요?
0: 1박이야?
1: 네, 1박 코스야.
0: 그럼 갔다 올까? 얼마래? 돈 안 들면 갔다 오고.
1: 안 무서워요?
0: 응?
1: 안 무서워요?
0: 아, 뭐 무서워. 어차피 다 가는 거 뭐.
1: 뭘 다 가는 거야. 전 안 가요, 절대.
0: 절대 안 가요?
1: 돈 줘도 안 가. 저한테 100만 불 준대도 안 갑니다, 저는.
0: 진짜요?
1: 아, 지구에 있어야지. 근데 왜 가요? 갔다 뭔 일 날 줄 알고.
0: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아무 일 없는 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1: 그럼요.
0: 지금.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1: 지금 갑자기 긴급 브레이킹 뉴스에 글렌데일 쪽에 비가 온다는 뉴스가 있네요.
0: 비가 와요?
1: 혹시 청취자분들 글렌데일 쪽 사시는 분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면
0: 웬일이래?
1: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비가 꽤 많이 오는데요.
0: 세상에 비가 좀 와야 돼요.
1: 그러니까요.
0: 아, 전 세계적으로 가뭄에다가 불이 네바다 쪽에도 지금 불이 너무 나가지고 큰일이에요.
1: 이글 됩니다. 진짜.
0: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요즘 타이니 하우스 다 정리하고 타이니 하우스 거기다가 이제 바퀴 달아가지고 발동 달아서
1: 여차하면
0: 떠야지.
1: 그럼 그냥 알비를 타고 다니시는 건 어때요?
0: 그것도 맞는 것 같아.
1: 그게 더
0: 짐부터 줄여야 돼. 근데 언제 줄이나 이거?
1: 짐 많으세요?
0: 많이 줄였는데도 있더라고. 많이 더 줄여야 돼.
1: 본인이 생각해서 짐 많다고 생각할 정도면 많은 건데.
0: 아니 많이 줄였어요. 근데 다 버려도 되는 집이야 이제.
1: 아니 뭐 풀풀 타고 가실 수 있어요? 미니 그 하우스 이런 거 타이니 하우스 아니면 뭐 알비 이런 걸로?
0: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1: 근데 그것도 멋있긴 해요 어떻게 보면.
0: 어떤 여자들이 특히 그 차 안에다가 자기만의 그걸 만들어서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1: 근데
0: 움직이는 집이지.
1: 아 근데 어디 가시게요?
0: 아니 가는 게 아니라
1: 어디 가시게?
0: 어디
1: 여기 라디오설 앞에 세워놓고
0: 어차피 집도 없는데
1: 뭘 집이 없어 있으시잖아
0: 그냥 떠돌리면서 내 집이 아니잖아. 렌트 내잖아. 렌트가 너무 올라. 그리고 이제는 조금 그렇게 줄이고 그렇게 무법을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분이.
1: 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0: 아 재미가 아니고 이제 생존이지 이제.
1: 아니 그게 생존이에요? 시원한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0: 기후도 있고 재난도 있고 불이 만약에 나면 집 들고 가야지. 너무 많이 갔나요?
1: 너무 많이 갔어요.
0: 아니 나중에는 그렇다 이거죠. 지금 당장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어. 한 10년 후에는 내가 그러고 살면 어떨까 이런 거.
1: 그럼 직접 운전하시면서?
0: 어. 아니 집은 뒤에다 달고 여차하면
1: 정급하면,
0: 들고 갈 수 있는.
1: 정급하면 차만.
0: 아니 골치 아파. 그냥 텐트 들고 다니자.
1: 그게 낫다. 텐트. 아니 네. 남의 나라 건국 얘기하다가 왜 텐트까지
0: 그러니까,
1: 가는
0: 우리
1: 거야?
0: 우리 너무 많이 왔어. 아니 그래가지고 네. 아일랜드
1: 음악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0: 위스키 인 더 자.
1: 야 여러분도 아일랜드하면 또 여러 가지 이런 느낌이 나니까. 네.
0: 아이리시들이요. 영국 사람들이 옛날 위스키를 수탈을 많이 했대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요.
1: 제가 노래 끝나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0: 왠지 귀여운 요정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이 노래 들으니까
1: 뭔가 네. 초록색이 막 떠오르는데요?
0: 네, 네. 어 그러네.
1: 그쵸.
0: 고블린인가?
1: 어, 그런 거 떠오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0: 뭐가 무슨 얘기 있었어요? 무슨 얘기?
1: 아? 아 그거 옛날에 영국 금주령 있을 때 네, 아까 네. 말씀하신 거 그 네, 네. 핍박했잖아요. 네. 못하게. 네. 그래서 이분들이 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대요.
0: 어.
1: 그래가지고 네. 그 벨리 이런 데서 산속에서 네. 원래 양주장의 그 기술을 계속 전수한 거예요.
0: 네, 네.
1: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 그 위스키 예. 보시면은 이름에 글렌드리치라고 붙은 게 많아요.
0: 오.
1: 그게 벨리란 뜻이에요.
0: 예.
1: 그 동네 어느 양조장 어느 벨리에 숨어있던 그거를 표하는 표시하는 뜻이래요.
0: 글렌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1: 그 글렌드리도 있잖아.
0: 그러니까 글렌이 원래 뭐라더라 호수의 뜻인가? 어.
1: 아니 저거라니까.
0: 뭐요?
1: 벨리.
0: 벨리. 네. 아 벨리라고.
1: 산속에서 벨리.
0: 아 그래서 거기
1: 그 안에 숨어서 있는
0: 글렌이란 지명 그렇게 많구나. 제가 갔다 왔잖아요.
1: 아일랜드요?
0: 더블린, 오! 오 스코틀랜드도 갔다 오고.
1: 저는
0: 위스키 투어.
1: 북가주에 있는 더블린만 가봤는데.
0: 아 그래? 아니 더블린에.
1: 어, 위스키 투어 가셨어요?
0: 네.
1: 야.
0: 각 곳곳에 위스키 한 20군데 가실 거야.
1: 가실 때 어떤 게 좋던가요?
0: 어, 다 맛있어.
1: 아 진짜.
0: 근데
1: 하긴, 현지 뭐 다 맛있겠지.
0: 아니, 더블린에 네. 한국 식당이 있어요.
1: 뭐예요? 서울 식당 뭐 이런 거 있어요?
0: 오. 근데 어, 약간 그 뭐랄까 묘하게 이렇게 변색이 묘하게. 돼서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1: 약간 현지화돼 있어요?
0: 그리고 그 더블린이 왜 그 무슨 젊은이들이 가서 무슨 기업하기 좋은 텍스
1: 어, 뭐,
0: 혜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네. 이런 걸로 했는데 거기 진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해서 아, 여기 와가지고 한국 식당을 떡볶이 집이라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1: 어,
0: 김밥집. 어, 그 없더라고 경쟁이.
1: 그래요?
0: 한국 식당 그때 딱 한 개였어. 그게 한 5, 6년 전?
1: 그럼 아직도 뭐 여유 있겠네.
0: 가볼까?
1: 라면이랑
0: 근데 차차차는 어떻게 하고?
1: 네? 거기서 현지에 사면 됐지. 현지에 사면 됐지.
0: 그래도 다녀보면 와. 미국만 한 데가 없다잖아요.
1: 그래서 다녀보시니까 느끼시는 거죠.
0: 너무 감사해.
1: 네. 아니 더블린 마음에 든다면 가봐야겠다.
0: 네.
1: 위스키 투어.
0: 어. 저기 보니까 오늘 속보에 클레어몬트의 마더베어 엄마 곰이랑 새끼 곰 두 마리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1: 저 아시는 네. 분이 저쪽 북동쪽인 어디야? 그 하여튼 뭐 가까운 데 사시는데 거기도 밤에 그
0: 곰이
1: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 무서워 어떻게 돼요?
0: 요즘 동물들도 힘들
1: 그 더워서 그런가?
0: 먹을 게 없고
1: 먹을 게 없어 그런가?
0: 가뭄이란 물도 없고 이러니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동물들의 서식지를
1: 어, 파괴
0: 너무 파괴하고
1: 맞아.
0: 너무 개발을 했어.
1: 맞아, 다 깎아서 막 골프장 만들고
0: 그러니까 지금 문제야. 만들고
1: 그러니까. 맞아, 그 친구들 갈 데가 없는데 아니 근데 딴 건 모르는데 곰이 나는 너무 무서운 게 밤에 그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0: 네.
1: 밤에 그 차 있는데 파키나 거기를 곰이 다녀요 쓰레기통 앞을.
0: 근데 곰같이 생겨서 왜? 아니 근데 무서워해.
1: 아니 사람이 이게 설문조사했는데
0: 네.
1: 남자가요 72%인가가 네. 곰이랑 1대1을 싸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0: 어.
1: 72% 남자가
0: 진짜?
1: 진짜로 어. 다 바보지. 근데 저도 72%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절대 못 이기죠. 네. 절대 못 이기는데 네. 얼마나 무섭게 술 먹고 집에 갔는데
0: 어.
1: 곰이 옆에 있어봐. 어떻게 할 거고?
0: 나는 곰이랑 마주쳤는데.
1: 1대1로요?
0: 네.
1: 동물원 말고요.
0: 아니 진짜 뻗어 있었어 길에서.
1: 누가요? 곰이요?
0: 곰이 자동차에 치여서.
1: 아 도미, 곰이 죽어죽한 게 아니라 미용실 보고 야야 죽어죽어라.
0: 그래서 제 앞 차가 부딪혀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차가 그냥 옆에 그냥 박혔어. 그래서 바로 뒤에다 내가 내려가지고 무슨 일 what's going on 그랬더니 옆에 곰이 집착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 차에 부딪히고요.
0: 그래서 내가 어머나 코마 이러면서 곰 구경하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움직이는 거야 발이
1: 툭툭툭 일어나는 거야.
0: 어 툭툭툭 일어났어.
1: 아 간지러워.
0: 그래서 막 얼른 도망갔는데 걔는 어, 이제 비만 오면 글랜데를 지금 비 온다는데 비만 오면 쑤시지 이제.
1: 아 곰이 등치에 그거 보다
0: 어 집지만 했어요 나 진짜.
1: 그럼 살짝 말. 그냥 간지러웠겠지. 어. 뭐야 이거 이랬겠지.
0: 그래도 쓰러졌어 걔가. 그래서 곰 구경했지.
1: 아니, 난 살다가 곰이 쓰러졌다가 그걸 구경하는데 일어났다는 얘기 처음
0: 들어. 나 진짜 그래서 아
1: 아니 어느 동네에서 그런 걸 봐요?
0: 아니, 뉴저지. 뉴저지.
1: 아 거기 가네요.
0: 그 한국 분들은
1: 있잖아요.
0: 뉴저지라고 안 해요. 뉴저지.
1: 어? 사슴 뛰어다니는 것도 보지 않아요?
0: 어, 그,
1: 밤에 그죠?
0: 그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는요.
1: 네.
0: 그 사슴이.
1: 어.
0: 그러니까
1: 그쵸?
0: 팰리세이드 파크라고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어, 데서 빅베어 가는 길에 어, 사슴이 한 열댓 마리 널려 있어요. 다 노경이지. 왜냐하면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시대에 그때는 사슴들이 엄청 많아요.
1: 어.
0: 그랬었어. 아무튼 제대로 널려 있어서 너무 마음 아팠어.
1: 왜 마음이 아파요?
0: 어, 죽었으니까. 모든 생명은 소중하잖아.
1: 아 죽었으니까.
0: 어. 어머 우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벌써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1: 곰,
0: 벌리기를
1: 쓰러진 곰 얘기가 너무 네. 웃긴다.
0: 자세히 어? 자세히 다음에 해드릴게요. 어, 네.
1: 사진 좀 찍지 그러셨어요.
0: 아 그걸 못 찍었네.
1: 그러니까 그거 찍으셨어야지. 아
0: 거기서 배움을 얻었어요.
1: 뭐야?
0: 어, 쓰러져도 차 조심하고.
1: 곰도 사람이 정신... 오면 죽은 척한다 이거.
0: 정신 잃지 말고 기다리자.
1: 서로 죽은 척해 옆에서.
0: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너무 웃긴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도 밝은 모습으로 뵐게요.
0: 내일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안녕.
0: 안녕.
2: UMATIS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근목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 백사단은 이제

0: 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2: 아빠!
1: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3: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0: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0: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9: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치료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5: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6: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5: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7: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8: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7: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8: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3: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선 항공기 기내에서 한국 국적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남부의 한 공항에 착륙한 국내선 항공기 안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한국 국적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국적자는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 토요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안전한 사회작전을 벌여 1,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공항 체포자가 이 단속에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에서 외국인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 대상의 상당수는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이민자들로 과거에는 추방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비자 문제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 현지 인권단체 남동부 이민평등은 애틀랜타 일대에서 단속 활동이 늘고 있다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미리 파악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4: 남미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11명에 달하고 부상자도 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이 같은 피해 현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스케브라다스 지역에서는 건물이 무너지는 등 구조물 피해가 잇따랐고 공항을 포함한 주요 시설도 붕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일본에서 강진이 잇따라 발생한 직후 터진 것이어서 피해 규모에 더욱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태평양 불의 고리 인근에 위치해 지진 활동이 잦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현재 콜롬비아 당국은 피해 지역에 긴급구조대를 투입해 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LA로 향하던 사우스 웨스트 항공 여객기 안에서 2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 958편은 지난 7일 오전 달라스를 출발해 LA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 한 남성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기내에 있던 승무원과 승객들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남성을 살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항공기는 예정대로 LA 국제공항에 착륙했고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료진과 소방대원들이 기내로 달려가 응급조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실은 숨진 남성을 22살 레인 맥밀런 왕씨로 확인했습니다. 검시관실은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행 중 승객이 숨지는 사고는 드문 일이지만 이번 사례는 기내 응급 대응의 한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캘리포니아 남부 샌안드레아스 단층에서 이른 바비건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북동쪽 두 단층이 만나는 지점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샌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구간에서 규모 0.8의 강진이 발생할 경우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가 약 2분간 강진동에 휩쓸리고 최대 1조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단층에서는 평균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해왔으며 마지막 강진은 1857년이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최근 이렇게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단층대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15: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뻗은 1300km 길이의 샌 안드레아스 단층. 남쪽 구간에서 규모 7.8의 강진, 이른바 비건이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까지 거의 2분간 강력한 진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선 평균 150년을 주기로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는데 마지막으로 일어난 건 1857년이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점에 축적된 응력이 천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6: We haven't had an earthquake in Southern California since 1857, so stresses are naturally high and they're actually in some places the highest that we've seen in all of these thousand years.
15: 전문가들은 꾸준히 진행된 내진 보강에도 여전히 많은 주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도와 통신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7: Another 100 years? It could be tomorrow. It could be, you know, next minute.
15: YTN 유튜버입니다.
1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9: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0: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3: LA 카운티에서 차량 난동과 약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트 LA의 한 자동차용품 매장이 이틀 연속 새벽에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2시 반쯤 애틀랜틱과 올림픽 블러버드 교차로에 차량 100여 대와 대규모 인파가 몰려 거리를 점거했습니다. 이후 일부 군중이 인근 오토존 매장에 강제로 침입해 내부를 약탈했고 쉐리프 요원들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지원을 받아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9일 새벽 3시쯤 같은 교차로에서 또다시 거리 점거가 벌어졌고 같은 매장이 두 번째 약탈 피해를 입었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동일한 매장이 두 차례 연속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LA 카운티 일대에서 차량 난동과 연계된 상업시설 약탈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쉐리프국은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체포자 현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명문 공립대학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에서 종신 정교수로 재직하던 김 교수가 대학과 부총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조교수로 임용돼 2017년부터 정교수로 재직해온 김 교수는 2020년 5월 심각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과 경추 부상 등을 입었습니다. 이후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청각 정보 처리 어려움 등의 후유증이 남았고 전문의 권고에 따라 원격 강의와 서면 소통 등 업무 편의를 대학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은 복직 과정에서 편의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료 확인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장은 밝혔습니다. 김 교수가 회의를 녹음하고 서면 소통을 요청하자 대학 측은 이를 비협조 또는 불복종으로 취급했다고 소장은 주장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약 14개월간 강의와 학생 소통이 제한됐으며 부총장은 김 교수가 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소장은 적었습니다. 교수 청문위원회는 안전위험이나 강의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해임 대신 징계 유예를 권고했지만 부총장은 올해 3월 해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김 교수는 해임 과정에서 혐의와 근거에 대한 충분한 통지를 받지 못했고 불리한 증거에 대응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며 헌법상 적법 절차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김 교수 측은 복직과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등을 요구했으며 배심원 재판도 신청했습니다. 멕시코산 채소를 둘러싼 식품안전경보가 잇따르면서 관련 외식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미세 기생충에 의한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진 데 이어 이번에는 멕시코산 할라피뇨 고추가 살모넬라, 식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리아증은 오염된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장질환으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특히 위험합니다. 두 가지 식품 안전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보건당국은 사실상 비상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멕시코 음식을 주로 취급하는 체인 레스토랑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웨스턴 에비뉴의 타코벨 매장은 어제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거의 없어 평소와 전혀 다른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멕시코산 식재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업계 전반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감염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해당 식재료의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12: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오전부터 이란 전쟁의 당초 목표를 크게 낮춘 전략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핵폐기 협상 없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라는 미군 철수와 제재 해제에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 타결 없이 호르무즈 해협만 열려도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란은 배상금까지 요구하고 이스라엘마저 트럼프를 배신하면서 미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패배한 전쟁이라는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0: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전부터 이란 전쟁 애초 목표를 크게 낮춘 출구 전략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만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관계자 역시 현재 관심사는 해협을 통한 에너지 흐름 확보라며 이란 비핵화가 뒷전으로 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가 폭등과 무기 고갈에 쫓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공격은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협상을 통한 해협 재개방에만 줄기차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1: I think we're doing very well. I just, you know, I'm involved in the negotiation. I think we're doing fine. It could be soon, yeah.
0: 급기야 제대로 된 협상은 뒷전인 채 이란의 과거 폭탄 테러와 시위대 사례에 대해 배상하라는 황당한 맞불 성명까지 내놓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공격 카드를 접고 협상에 목을 매자 이란은 요구 조건을 파격적으로 올렸습니다. 미군의 주변 지역 철수와 해상 봉쇄 해제, 전쟁 피해 배상금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미국의 패전 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21: 탕계 هرمز با عنوان باز شدن تنگه هرمز در واقع تابع شرایطی هست که کشو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بر اساس اون شرایط باز خواهد کرد.
0: 여기다 혈맹이라던 이스라엘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온 가자지구 평화안을 정면 거부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선 당초 명분이었던 핵 폐기는커녕 체면만 구겼다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자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핵은 됐으니 해협이라도 열어달라는 기대는 이란의 굴욕적인 요구와 우방의 배신 속에 패배한 전쟁이라는 후폭풍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2: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2: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3: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4: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5: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클라라 주미강, 조성진, 유자왕, 랑랑, 힐러리 한, 하야토 스미노, 엘림찬, 미츠코 우치다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의 2026, 27 시즌 티켓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또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시리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lapi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8: Air.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라디오 서울이 차린 작은 찻집 소개해드립니다. 찻값은 안 받으니 편히 앉아 귀만 기울여주시면 됩니다. 웃음이 터지는 무협 코미디 투왕전설, 핏빛 바람이 부는 이야기 사왕귀환, 그리고 늙은 병사 어르신이 풀어놓는 삼국지 열전까지. 이야기꾼의 목소리로 듣는 라디오 서울 창작 연재소설 이야기 찻집. 라디오 서울 1650.com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팟캐스트에서 만나보세요. 이야기 찻집 지금 바로 문을 열어드립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쟁 피해배상 요구에 정면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오히려 수십 년간 저지른 테러와 자국 시위대 살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의 사무총장이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미군 철수와 제재 해제, 그리고 전쟁 피해 배상 등 6가지 요구를 제시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 요구는 지금까지 어떤 협상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흥미로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도로변 폭탄 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로 미 해군 장병 17명이 숨진 USS 콜 사건 희생자 유가족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지난 50년 동안 이란도 살해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위대 유가족과 최근 5달간 사망한 5만 2천 명의 희생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협상 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이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만큼 이번 발언은 이란의 배상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LA 카운티 직할 지역의 임대주택은 실내 온도를 화씨 82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잦아지는 가운데 냉방을 주거 적합성 기준에 처음으로 포함한 조치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집주인은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법은 임대주택의 난방과 온수 제공만 의무화했고 냉방 기준은 두지 않았는데 이번 조례는 그보다 한 단계 강화된 세입자 보호 조치입니다. 새 규정은 카운티 직할 지역에만 적용되며 LA시와 산타모니카 패사디나 잉그로드 글렌데일 등 독립된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A 우편 주소를 사용하더라도 거주 지역이 직할 지역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례는 특정 냉방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아 집주인은 단열 보강이나 차양 설치 선풍기 등으로 먼저 온도를 낮출 수 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82도 이하를 유지하지 못하면 기계식 냉방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규정 집행은 정기 점검보다 세입자 민원 신고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카운티는 초기에는 교육과 계도에 중점을 두고 즉각적인 개선이 어려운 집주인에게는 일정 기간 유예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만 에어컨 설치 비용과 전기요금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 늘어나는 전기료 역시 세입자 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 최대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 10년에 걸친 해외 도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고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키나한 카르텔의 수장 다니엘 키나한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송환됐습니다. 키나한은 더블린 특별형사법원에 출석해 범죄조직 활동지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럽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포트로이즈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는 유럽에 불법 유통되는 코카인의 약 3분의 1을 공급해온 총책으로 총기 밀매와 갈취 등 각종 범죄 사업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키나한 카르텔은 아버지 크리스토퍼 키나한이 1980년대부터 운영해온 헤로인 밀매 조직에서 출발했으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영국까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다니엘 키나한은 2009년 미국 외교문서에서 국제 마약 밀매 용의자로 지목되며 본격적으로 국제 수사망에 오른 인물입니다. 2010년 아일랜드와 스페인, 영국의 합동작전으로 체포됐지만 곧 풀려났고 이후 라이벌 조직과의 대규모 폭력 사태가 이어지자 아일랜드를 떠나 두바이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두바이에 머무는 동안 세계 정상급 복서들이 소속된 종합격투기 회사를 운영하며 합법적인 사업가로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송환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국제공조 수사의 결실로 유럽 최대 마약 조직의 실질적 해체 여부가 주목됩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어린이 예방접종 권고 대상 질병을 기존 17개에서 11개로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홍역과 볼거리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등 11가지 질병만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도록 규정하며 코로나19와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은 일률적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MMR 혼합 백신 대신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각각 별도 시기에 접종하도록 했으나 미국에서는 개별 백신을 구할 수 없다고 AP통신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의료계와 과학계에서는 접종 권고 대상을 줄이면 접종률이 떨어져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 오히려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YTN 보도입니다.
1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린이 예방접종 권고 대상 질병을 기존 17개에서 11개로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2: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접종 체계 개편에 의학계에선 감염이 되려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3: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모든 아동의 접종을 권고하는 질병을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등 11가지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권장하던 17가지 질병에서 6개가 줄었습니다. 또 코로나19와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은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MMR 복합 백신의 경우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을 각각 별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게 했습니다. 한 번에 엄청난 양이 주입되는 백신을 생후 1년 차엔 여러 번에 나눠 투여해 신체가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14: Together there could be a possibility they're quite lethal and separately it looks like they are not at all lethal but just very effective.
13: 미국 의료계와 과학계에선 접종 권고 대상을 줄이면 접종률이 떨어져 예방 가능한 감염병이 확산할 수 있고 접종 간격을 늘리면 감염병 노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5: The downside of a recommendation to split them is that it'll make people fearful so that they won't get the vaccine at all.
13: 게다가 홍역과 볼거리, 풍진 개별 백신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 접종과 자폐증의 연관성도 줄기차게 강조하지만 이 역시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주를 이룹니다.
14: Decades ago, children received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vaccines required today. In those times, people were much healthier, and of course, the high rates of autism now observed did not exist.
15: The potential link between vaccines and autism has been studied in over 40 well-designed, methodologically well-designed studies in over 7 countries involving over 5 million children. And the answer is unequivocally no.
13: 기존 백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동 예방 접종 체계를 바꿔온 트럼프 행정부의 접종 공고 축소 시도는 이미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CDC가 소아 예방 접종 공고 목록을 축소하자 6개 의료 단체가 소송을 냈고 연방 법원은 3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예방 접종 공고안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6: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 737 맥스 기종 항공기에 대해 긴급 점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점검 대상은 미국에 등록된 보잉 737 맥스 8과 맥스 9, 그리고 맥스 8 200 등 총 471대입니다. 일부 항공기에서 기내 앞쪽 주방 옆 동체, 오른쪽 전방 출입구 주변 보강재에 균열이 발견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입니다. 연방항공청은 항공사에 운항 횟수와 사용 정도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맞춰 해당 부위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운항 자체를 중단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기점검 주기 안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손상되기 전에 균열을 발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보잉 737 맥스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사고로 전세계 운항이 중단된 전력이 있는 기종입니다. 이후 설계 결함을 수정하고 운항을 재개했지만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균열 발견은 보잉의 품질 관리 신뢰도에 다시 한번 의문을 던지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해임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5일 리사쿵 연준 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21일 안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서한에는 쿡 이사가 최고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의혹은 주택담보대출 사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같은 이유로 쿡 이사 해임을 발표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해임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쿡 이사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그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 해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쿡 이사 측은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사직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쿡 이사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준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입니다.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행정부와 이사회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약 15개월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주가가 11% 넘게 오르며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배경에는 인공지능 칩에 대한 대규모 지지 선언과 빅테크 기업들의 견조한 설비 투자 계획이 맞물렸습니다. 시가총액도 한 주 만에 5,600억 달러 넘게 불어나며 역대 최대 주간 증가폭을 새로 썼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지난달 말 애플에 내줬던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나흘 만에 되찾았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5조 4,200억 달러로 애플보다 8,500억 달러 앞서 있습니다. 투자 분석 업체 에이바 트레이드의 케이트 리먼 수석 애널리스트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이 인공지능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에서 여전히 최대 공급 업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제15호 태풍 차노마 오늘 일본 도쿄 북동부에 상륙했습니다. 도쿄 북동부에 태풍이 상륙한 것은 일본 기상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0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태풍은 평소와 달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본 열도를 역방향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이바라키시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3m가 기록됐습니다. 태풍은 열도를 지나면서 세력이 약해져 소멸된 뒤 남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동해로 유입돼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3: 일본 도치기현에 있는 배농가입니다. 태풍 차노미 일본 혼슈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서둘러 방풍 근무를 쳤습니다.
4: 혼슈가 이런 데로 또 매끄러졌죠. 겨우 휘다더니 아미가 길られるのが ちょっと 심파이ですね.
3: 50주년을 맞은 치바현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도를 반대로 관통하는 역방향 태풍은 지금껏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 북동부에 태풍이 상륙한 것은 일본에서 기상통계 작성이 시작된 1951년 이후 처음입니다.
5: 아마리この震度というのが私たちの知識といいますか経験がないので何かあ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思いの中で早めの決断をした。
3: 茨城県北茨城市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29.3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태풍 차놈 영향에 하네다 나리타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는 60편 넘게 결항됐습니다.
5: 오키나와에 갈 예정이었다けど 태풍에 결항이났대 가고시마 계유에 갈 것이
6: 디즈니랜드 기노마에 있대 今日札幌に
7: 行く帰る予定だったんですよね。
6: もう全部埋まってて変更できない状態です。
3: 東京を비롯한수도권에태풍이상륙한밤9시이후거리로나가봤습니다。지금제가나와있는것은도쿄아카사카에있는상점가입니다。우리로따지면서울여의도같은곳인데요。평소같으면사람들로굉장히북적이는곳인데보시는것처럼오가는사람들을거의찾아볼수가없습니다。
8: 怖いです。はい。電車とかも止まってしまいそうで怖いので早く帰ろうかなと思います。
3: 中国を강타한태풍돌핀처럼강하진않지만과거사례를보면역방향태풍은바람보다는비피해가컸습니다태풍은일본열도를지나면서세력이약해져소멸된뒤남은수증기가우리나라동해로유입돼비를뿌릴것으로전망됩니다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9: 한국라이브보도채널의최강자 YTN 정확하고빠른보도 YTN 이제한국소식라이브는한국 TV 에서 YTN 채널로시청하세요스마트폰시청은한국일보 USA 혹은한국 TV 앱을다운받으시고 PC 에서는한국 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 TV 셋탑박스에서도시청가능합니다미저녁송출되는 YTN 라이브채널로컬광고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 번으로전화주세요
10: 마사지체어를처음만나시는분들을위한최고의선택 H 솔루션의그라비트입니다
11: 너무너무좋습니다
12: 너무잘주물러주고최고예요
10: 부담없는가격한달에$83달라지는나의삶을만나보세요213-385-1005헬스코리아
13: 이지바이크때문에무릎에힘이생겼어요
10: 이젠이지바이크와함께안전하고쉽게재밌게운동하세요문의전화213-385-1005헬스코리아
14: 비상상황은언제든발생할수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는산불이나강풍지진홍수또는정전일수있죠서든캘리포니아에디슨은예기치못한상황에항상대비하고있으며여러분도계획을세우고대비하시길권합니다비상용품에는구급상자약배터리라디오생수그리고부패하지않는식품등을챙기세요자세한정보및정전알림업데이트는sc.com/beprepared 를방문하십시오
15: 기아글렌데일의특별한혜택을경험하세요
16: 미국판매1위카프로스기아글렌데일신차대량이고미국최대규모수준의기아재고보유
15: 스포티지텔루라이드소렌토 K4, K5, EV6, EV9 까지
16: 중고차특별세일경쟁력있는리스와할부프로그램법인차량구매및플리서비스지원
15: 전문한국인세일즈팀이친절하게도와드립니다카프로스기아글렌데일
17: 400사우스브랜드블러바드글렌데일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1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 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레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 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12시정오뉴스다시돌아왔습니다12시정오뉴스는 LA 동포사회1등신문한국일보제공라디오서울뉴스입니다
0: 캘리포니아 남부를 가로지르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입력이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태평양판과 북미판의 경계를 따라 1300km에 걸쳐 뻗어있는 대규모 단층입니다. 이 단층에서는 평균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왔는데 마지막 강진은 1857년으로 이미 그 주기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에서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에 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LA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가 약 2분간 강한 진동에 휩싸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최대 1조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수도와 통신이 장기간 마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내진 보강이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주택이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응력이 임계점에 가까워질수록 치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의원 니티아 라만이 시의회 주택노숙자위원회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라만 의원은 오늘 공개한 선거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직접 밝혔습니다. 라만 의원은 2023년부터 해당 위원회를 이끌어왔으며 노숙자 문제 해결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번 위원장직 박탈은 라만 의원이 캐런 베스 현 시장에 맞서 시장 선거에 도전한 직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장 도전에 대한 보복성 축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만 의원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내 권력 재편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숙자 정책의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노숙자 문제는 수년째 도시 최대 현안으로 꼽혀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켈의 자산 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현재는 자산이 얼마든 메디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2만 1천 달러 이상을 보유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기존 기준보다 84% 가까이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특히 예금과 현금은 물론 두 번째 차량까지 자산으로 포함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지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시니어와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정 수입은 적지만 오랜 기간 모아온 예금이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갑자기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현재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거나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은 자산 현황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총기 소지 용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이스트 69가와 사우스 센트럴 에비뉴 일대입니다. 경찰은 새벽 4시 반을 조금 넘긴 시각에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사우스 센트럴은 오랫동안 총기 관련 범죄가 잦은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검거는 경찰이 해당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용의자 4명은 모두 경찰에 신병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총기가 실제로 사용됐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2: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 오늘 오전 6시 42분쯤 버뱅크 다운타운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노스프론트 스트리트 201번지 인근이 중심 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당 구역 주민과 상가들이 전력 공급이 끊긴 상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전 원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버뱅크 다운타운은 출근 시간대와 맞물려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서는 차량 정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 운전자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력 당국이 복구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복구 완료 시점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버뱅크 다운타운 방면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우회 경로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황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다우니시에서 촉매벼랑기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다우니 세븐스 스트리트 8036번지 1대입니다. 촉매벼랑기는 자동차 배기 시스템에 장착된 부품으로 백금과 팔라듐 같은 귀금속이 들어있어 절도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범행은 주로 차량 아래에 공구를 넣어 수분만에 부품을 떼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를 입으면 차량 수리비가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다우니 경찰은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차량 소유자들은 주차 장소를 밝은 곳이나 카메라가 설치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촉매벼랑기에 차량 식별번호를 새기거나 잠금장치를 부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관련 정보가 있으신 분은 다우니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제퍼슨 블러버드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어깨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이며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 현장은 로스앤젤레스 시내 남서쪽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한 곳입니다. 부상자의 현재 상태와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역시 현재까지 당국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며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당분간 해당 구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7분쯤 패서디나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우스 아로요 블러바드와 웨스트 캘리포니아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현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교차로는 패서디나 도심과 가까운 주요 도로입니다. 이 시간대 출근길 차량이 몰리는 구간인 만큼 주변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 여부와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량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으로 번졌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패서디나 인근을 지나실 분들은 사우스 아로요 블러바드와 웨스트 캘리포니아 블러바드 교차로 일대를 우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추가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4: 와, 오늘 진짜 덥다. 뭐 좀 상큼한 거 없을까?
5: 그럴 줄 알고 내가 새로운 거 가져왔지. 짜잔.
4: 어? 이거 새로 아냐? 근데 색깔이 연두색이네?
5: 이게 바로 새로 바레야. 국산 달래 과즙이 들어가서 엄청 상큼해.
4: 고려가요 청산밀곡에 나오는 그 머루랑 달래?
5: 맞아. 제로슈거라 깔끔하고 도수도 12도라 딱 좋아.
4: 와, 진짜 새콤달콤한데? 끝맛이 진짜 가볍다.
5: 이름처럼 진짜 달달해야지.
4: 상큼함에 달래를 더하다. 제로슈거 소주의 새로운 매력. 새로 달래.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2: 눈은 밝게,
3: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 검안과. 불란서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2: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3: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검안과.
3: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7: 매일매일 찾아뵙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 경제, AI, 건강, 스포츠, 연애,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까지 한 입에 쏙 들어오게 만난 토크 준비했습니다.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몰랐던 정보들이 한 입에 쏙 들어옵니다. 오늘 12시 40분 라디오 서울 AM 1650 채널 고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오 뉴스 승부르고 바로 이어갑니다.
1: 오늘은 LA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법.
0: 멀리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1: 휴대폰에 시티즌 앱 하나 제대로 써보는 쪽입니다.
0: 위험이 생기기 전에 먼저 보고.
1: 오늘은 그걸 누구나 바로 따라하게 풀어드릴게요.
0: 배경은 간단합니다. 예전엔 동네 소식을 늦게 듣기 쉬웠는데.
1: 지금은 휴대폰이 먼저 알려주죠. 시티즌 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0: 주변에서 소란이 생기면 왜 그런지 바로 확인하고 괜히 소문부터 따라가지 않게 도와줍니다.
1: 그래서 오늘은 안 무섭게 쓰는 법이 핵심이에요. 앱을 깔고 위치 알림을 켜고 자주 가는 동네를 확인해두면 됩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알림에 놀라기보다 어떤 정보가 올라오는지 먼저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1: 내 동네를 내가 먼저 보는 느낌이네요. 출근길이든 장보기든 오늘은 그 첫걸음을 같이 해보죠.
0: 지수씨, 오늘은 앱을 어떻게 볼지가 더 중요하겠네요.
1: 맞아요. 시티즌 앱은 그냥 알림이 많은 앱이 아니라 내 주변 상황을 먼저 보게 해주는 도구예요.
0: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괜히 듣기만 하고 불안해지는 대신 왜 알림이 뜨는지 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1: 그리고 위치 알림을 켜두면 내가 자주 가는 동네 소식을 놓치지 않아요. 출근길, 장보는 길. 집 앞 주변처럼 생활 동선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0: 예전 같으면 동네 소식이 사람 입에서 입으로 돌았는데 이제는 휴대폰에서 먼저 올라오니 확인 습관이 곧 안전 습관이 됩니다.
1: 지수의 생활 번역,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무서운 소문을 빨리 믿는 대신 내 폰으로 먼저 사실을 보는 거죠. 앱을 열고 주변 알림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길을 잠깐 바꾸면 끝.
0: 그 한 번의 확인이 생각보다 큽니다. 소란이 생겨도 바로 지나칠 수 있고 괜히 불안만 키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1: 오늘 당장 해볼 건 간단해요. 앱을 깔고 알림을 켜고 자주 가는 동네를 익혀두는 것.
0: 그리고 알림이 뜨면 겉부터 내지 말고 내용을 먼저 읽어보는 겁니다. 그게 LA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방법이죠. 지수씨, 오늘 팁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 시티즌 앱을 열고 내 동네 알림부터 켜두기.
1: 이유는 간단해요. 내 생활 반경 소식을 먼저 보면 괜한 소문에 덜 흔들리거든요.
0: 둘, 알림이 뜨면 바로 들어가서 왜 떴는지 확인하기.
1: 그래야 놀라기보다 상황을 보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0: 셋, 마이 311이랑 시티즌 앱을 같이 써보기.
1: 신고는 안내는 MySupports.card 311로 주변 상황은 시티즌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훨씬 편해집니다.
0: 오늘의 AI 한 줄 실습도 여기에요. 휴대폰에 두 앱을 띄워두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보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오늘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My311로 신고나 안내를 보고 시티즌 앱으로 주변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0: 출근길이든 장보는 길이든 내 동선에 맞춰 열어두면 훨씬 덜 흔들립니다.
1: 여기에 위치 알림까지 켜두면 좋죠. 낯선 소문보다 먼저 사실을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0: 내일은 이 흐름이어서 실제로 앱을 더 편하게 쓰는 작은 설정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1: 점심 마무리하실 때도 한 번씩 확인해두시면 좋아요.
0: 오늘은 마이 311과 시티즌 앱만 잘 나눴어도 한결 든든합니다.
1: 맞아요. 신고는 마이 킹 311. 주변 확인은 시민 앱처럼 이 감각만 익혀두면 됩니다.
0: 내일은 또 하나 앱을 더 편하게 쓰는 기본 설정을 가볍게 이어가보죠.
1: 점심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안전한 발걸음 되세요.

0: SNS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3: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4: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4: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4: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10: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1: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10: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2: 코끼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
13: 당신 너무 더워서 더위 먹었어? 갑자기 웬 코끼리? 조지루시 코끼리라고 하는 거 보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신가 보군.
12: 역시 우리 남편 빨라. 지금 김수정기에서 코끼리 제품 50불 이상 사면 50불마다 10불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를 한대요.
13: 보온 보냉 물병 조지루시.
14: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5: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6: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361.
15: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월요일의 긴장은 지나갔지만 주말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가벼운 이 식곤증과 함께 에너지가 살짝 떨어지는 시간일 텐데요. 하지만 화요일 오후는 한 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허리이자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차곡차곡 이렇게 실체로 쌓여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때 우리 삶에 또는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쏟고 있는 그 작은 노력이 오늘 하루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뜻밖의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른한 오후 스트레칭 하시면서요, 기지개도 좀 쫙 펴시면서요, 예, 한번 힘을 더 내보시길 바랍니다.

0: 네, Our Last Summer, 아바 노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일상의 작은 노력들이 훗날 가장 큰 열매가 될 거예요 라는 댓글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쵸, 오늘 할 수 있을까,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말보다는요, 오늘도 충분히 난 잘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 멋지지 않아요? 그런 확신을 스스로에게 좀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 난 오늘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해피투게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당신이 믿는 그 확신이 오늘 오후를 아주 기분 좋은 결실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요. 기지개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 쫙 어깨도 펴시고 두 팔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지개도 좀 켜시면서 화요일 오후 좀 자신감 있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디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온이 좀 내려간 듯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예, 어제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조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9: glendalekia.com.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0: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1: 눈은 밝게,
12: 얼굴은 아름답게,
11: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2: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화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2: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2: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4: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 파트너이자 늘 건강과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는 분이죠. 헬스코리아의 에너자이저 김원정 씨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오늘 아주 러블리하십니다.
1: 오늘 날씨가 좀 하필 네. 꺾였어요. 살짝. 네, 너무 더워서
0: 맞아요.
1: 다들 지치고 그랬는데 아직 8월인데도 날씨가 이제 좀 좋아지면서
0: 그러게요.
1: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막 집에만 계셨던 분들도 또 나와서 또 운동도 하시고 건강한 그 삶을 찾기 위해서 헬스코리아도 네. 가시고
0: 그렇죠. 네. 헬스코리아에 방문해서 마사지 네. 체어 체험도 해보시고
1: 저희가 지금 네, 마사지 좋죠. 체어가 저희 헬스코리아 자체 브랜드잖아요. H솔루션의 7가지 그 마사지 체어 이제 모델이 딱 구축되어 있는 걸 많이들 아시는데
0: 네.
1: 저희가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0: 어?
1: 그 지금 이게 광고도 아직 안 나가고
0: 오,
1: 있고
0: 진짜요?
1: 지금 이제 샘플이랑 이제 몇 대 들여온 상태인데
0: 예.
1: 요거 너무너무 좋아요.
0: 진짜요? 디바 최고의, 마사지 체어.
1: 네. 디바가 이제 최고의 여신자를 차지하고 그쵸, 있는데 그쵸. 저 그 바로 아래라고 얘기하고 싶은 만큼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랑 업그레이드 네. 되고 디자인적인 면에서
0: 예.
1: 조금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그 모델들하고는 또 차별화되어 있으면서 성능 면에서도 조금 다른 그런 디테일들이 있어요.
0: 아.
1: 그래서 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사지 체어 생각하신다면 꼭 헬스코리아를 가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헬스코리아는 마사지 체어가 정말 다양해서
1: 네.
0: 다 일일이 체험해보니까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뭐 그라비티 마사지 체어도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근데 새로운 제품이 모델. 또 나왔다고
1: 네.
0: 새로운 모델이 또 나왔다고
1: 나왔어요.
0: 하는데 이름도 있습니다.
1: 저도 아직 이름이 분석을 다 잘 못했는데 트로이.
0: 트로이입니다.
1: 네.
0: 트로이 목마를 때 트로이.
1: 저희가 이름 지을 때도 이제 굉장히 네. 신중하게 이제 네. 사장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또 걔만의 그 매력을 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0: 아.
1: 디자인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좀 그 가죽 느낌이며 H솔루션에서 받았던 다른 모델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것도 있고 취향이 다들 다르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그 마사지 맛도 좀 달라요. 볼의 느낌도 다르고 그래서 가서 만나보시면 지금 왜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실 이 모델을 아직 분석을 다 못한 상태인데
0: 어허.
1: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출시가가 가장 착하디 착한 가격이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잠깐 반짝하는
0: 네.
1: 세일가가 지금 스토어에서만 헬스코리아 매장에서만 깜짝쇼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0: 와, 찬스가 되겠네요.
1: 찬스예요. 이거는 LA에 사시는 분들이 네.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거죠.
0: 그렇군요.
1: 타주에 계신 분들은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혜택이겠죠.
0: 네.
1: 그러니까 특별가가 지금 잠깐 반짝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장에 가보세요. 마사지 체어 생각하고 계셨다면.
0: 그러니까 반짝 특별 세일가로 구입할 수 있겠네요.
1: 그러면서 뭐 트로이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 7가지 모델도 있으니까 네. 다양하게 한 장소에서 마사지 체어를
0: 좋습니다.
1: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네. 다른 매장 가시더라도 꼭 헬스코리아 매장은 지금은 특히 가보시면 너무너무 그 마사지 체어의 스페셜 그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아니 이 신제품을 가서 내가 제일 먼저 체험해볼 수
1: 맞아요.
0: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이 신제품은
1: 그
0: 과연 어떻게 다를까?
1: 네.
0: 오 좋습니다. 이름이 트로이 마사지 체어.
1: 제가 트로이에 대한 네. 뭐 저도 아직 그 매력을 이렇게 발견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트로이는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느껴보시고 가격도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0: 네.
1: 가격도 지금 제가 스토어에서 깜짝 정말 반짝 세일 그 착하디 착한 가격도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 마사지 체어의 그 값어치를 느끼면서 그
0: 네.
1: 가격까지 그 혜택 누리시기 위해서라도 헬스코리아 가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 뭐 건강식품
0: 네.
1: 국민보양 녹용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시면 그냥 저는 돈을 버시는 것보다 더한
0: 네.
1: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가 돈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필요 없다. 그건 건강이 최고라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그 건강을 위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곳이 헬스코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1: 네.
0: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써주고 계시잖아요.
1: 네네.
0: 좋은 제품들을 또 선보여주고 계시고 마사지 체어도 트로이 마사지 체어 지금 네. 신제품이 지금 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헬스코리아 그 스토어에 가시면 직접 체험해 보실 네.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을 체험해 만나는. 볼 수 있는 네. 그런 체스가 되겠네요.
1: 이건 정말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네요. 네. 그리고 가격도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1: 너무 착한 가격.
0: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어요.
1: 들고 계세요.
0: 요거. 요거 뭐게요, 여러분? 굉장히 가벼워서.
1: 네.
0: 우리 여성분들 좋고. 뭐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휴대하기 좋죠.
0: 예, 이거 어떤 제품인가요?
1: 저걸 저희가 얘기할 때 약간 통통한 펜 같기도 하고 뭐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0: 그렇죠. 네. 네, 좋아요.
1: 근데 저주파 마사지기입니다.
0: 저주파 마사지기.
1: 치료 마사지기.
0: 아.
1: 그러니까 요게 저희 헬스코리아를 많이 방문하셨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은 아세요. 딱 보고 저거 터치네
0: 네.
1: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터치가 아닌 터치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터치 2입니다.
0: 네. 터치 2.
1: 저희 터치가 이제 단종이 됐어요.
0: 아.
1: 다들 많이들 사랑을 해주셨고 찾으셨는데 그 터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터치 2.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파로 네. 그 마사지 효과가 나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0: 네네.
1: 그 재활 치료 받으러 가시거나 이러면 한 번씩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저주파 아하. 마사지기 뭐 이래서
0: 네네.
1: 근육 막 뭉쳐 있거나 여기저기 통증 느끼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또 몸 안에 미세하게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런 것도 잘 흘러야 되는데. 좀 뭐든지 막히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처럼
0: 잘 돼야죠.
1: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약한 이런 전류 기운들도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돌지 않으면 우리가 물도 고이면 썩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지만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뭐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막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혈자리들도 막힌다 그러고 그러면
0: 네네네.
1: 이럴 때 미세한 전류 그러니까 저주파죠. 우리가 뭐 고주파, 중주파, 저주파 있는데 이 저주파 마이크로 커런트라 그래서
0: 네네네.
1: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아세요. 요 몸에 흐르는 전류와 가장 비슷한 그 전류를 외부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0: 느껴지죠.
1: 느껴지죠. 찌릿찌릿한데.
0: 굉장히 미세하게
1: 치료가 되는 거예요.
0: 느껴지네요.
1: 네, 그래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갖다 네. 대시면 그 이렇게. 저희가 넓게 그 부위를 이렇게 마사지하듯이 찾으라 그러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심하게 좀 막혀 있고 이런 부분들 안 좋은 부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는 게 눈으로도 보여요.
0: 아.
1: 그래서 그쪽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주면은 그때 그때 네. 풀리는 거고 이게 그 지금도 대고 계시지만
0: 네.
1: 찌릿찌릿하면서 눈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육이
0: 네.
1: 그 전기가 들어갈 때 수축 이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0: 네네네.
1: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마사지 효과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서
0: 그렇구나.
1: 뭉친 곳도 풀어주는.
0: 그러니까 뭉친 곳도 풀어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그런
1: 네.
0: 역할을 하는군요.
1: 그러니까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0: 그럼요.
1: 그리고 손목, 발목, 뭐 이런 목 부분,
0: 통증 있고
1: 등, 허리 모든 부분, 그러니까.
0: 네.
1: 결리고 쑤시고 아파 이러는데 참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0: 네.
1: 그냥 파스 붙이고 참고 그냥 조금 주무르면서 참고 하는데
0: 네.
1: 그거보다는 좀 약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요 마사지 기법으로 치료를 하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네. 사용 부위가 목이나 어깨 통증 또 팔꿈치도 할 수 있고
1: 모든 부위.
0: 허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뭔가 내가 좀 뻑적지근하고 몸이 좀 찌뿌둥하고 통증이 있어.
1: 맞아요.
0: 그럼 그 부위에다 이렇게 대기만 하면
1: 갖다 대면
0: 이게 치료 효과가 있군요.
1: 네.
0: 아.
1: 그래서 이거를 네. 터치가 저희 이제 터치 1이 있잖아요.
0: 네.
1: 터치 2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이제 딱 요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서양의 그 전기로 자극을 해서 치료하는 그런 요법과 동양의
0: 전기치료법
1: 그리고 동양의 침 욕법. 우리가 침술기 그러면 침 그 혈자리들 누르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고기에 꽂는 것처럼 그 두 개가 합쳐졌다.
0: 아.
1: 그리고 침 맞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0: 그런 원리군요.
1: 네, 너무 아. 좋아하신다고 동서양의 의학이 만나서 완성한 제품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0: 아, 동서양이 만난 이 저주파 마사지
1: 침 네, 치료기.
0: 어, 그런데 침 치료기.
1: 지금은 저희가 네. 요 터치투만의 또 자랑이 헤드가 다섯 개가 가요.
0: 오.
1: 이렇게 지금 카메라에 보일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위에 따라서 네. 다르게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동그란 면적. 이런 거는 얼굴에도 살짝살짝 하시는
0: 얼굴에도
1: 분들도 있어요. 미용 효과로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이게 19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한 1, 2 정도에 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0: 네.
1: 그것도 뭐 그 안 맞으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은 아하. 아니고 이런 이게 모양으로 넓은 곡선 부분 같은 건 이런 걸로 커버하셔도 되고 이런 건 이제 귀 같은 데 목 따라서 아, 내려오면서 그쵸.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쫙 풀리면서 너무 좋아요.
0: 아, 진짜?
1: 그래서 헤드도 다섯 개가 가면서 그냥 돌려서 네네. 빼서 갈아 끼우는 것도 굉장히 쉽거든요.
0: 네.
1: 그리고 터치투만의 또 매력, 그것도 H솔루션이 만들어서 가능한 요게 갑니다. 요거
0: 어머나.
1: 많이 보셨을 거예요.
0: 그거
1: 치료실 그 같은 데서
0: 네, 치료할 네. 때 그거 이렇게 패치 붙이지 않아요?
1: 맞아요,
0: 몸에다 이게. 붙이고
1: 네모난 정극제 네, 패드
0: 예, 예.
1: 제 패드인데 여기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0: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
1: 그 밑에
0: 꽂아서?
1: 선으로 해서
0: 아~
1: 그냥 연결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조정은 단계 조절 19단계도 그렇고 저희가 또 모두도 세 가지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제품 써보시면 그냥 뭐 전기 침처럼만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요 패드가 들어가서 넓은 면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0: 네네.
1: 요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드가 세 가지예요.
0: 네.
1: 그래서 그 전원 버튼 눌러서 켜신 다음에 버튼을 한 번 더 누를 때마다 색이 바뀌어요. 뭐 빨간색으로도 바뀌고 초록색으로도 바뀌고
0: 이렇게.
1: 네.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바뀌는데 그때마다 뭐 사이클 모드 그리고 좀 약간 주무르면서 꼬집는 것처럼 이렇게 쪼이면서
0: 네네네.
1: 쪼였다 풀었다 쪼였다 풀었다는 그런 모드도 있고
0: 아,
1: 망치 마사지처럼 네. 콩콩콩콩콩콩콩 두드리면서 이렇게 전기 자극은 다 들어와요.
0: 예, 예,
1: 저주파
0: 예.
1: 자극은 들어오면서
0: 어허.
1: 그 맛이 조금씩 달라요. 부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그 상황 통증도 다 다르잖아요.
0: 네.
1: 그 강도가
0: 네.
1: 고기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하, 이건 그러니까 충전용이죠?
1: 충전용이에요. 그리고 그 USB-C 타입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하실
0: 그쵸,
1: 수가 있어요.
0: 그쵸.
1: 근데 요거를 보통 이런 이제 전기 치료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장만을 다들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거 패드 따로, 패드용 네. 따로, 요 펜 스타일로 되어 있는 침용 따로 구매를 하시는데 요거를 저희가
0: 네.
1: 함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한 거죠. 이런 제품은 터치투밖에 없습니다.
0: 야, 진짜 좋나요?
1: 너무 좋아요.
0: 패치까지.
1: 그 요것도 여분으로 한 세트 더 드려요.
0: 와,
1: 그
0: 진짜
1: 내장이 갑니다.
0: 와,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0: 그리고
1: 좋아요.
0: 충전용이라서 이 배터리 걱정 안 해도 되고
1: 네.
0: 너무 좋네요. 간편하고
1: 너무 좋아요.
0: 예, 그냥 터치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서나.
1: 그렇죠.
0: 아, 좀 피곤해. 비행기 타실 때도 그렇고 여행 가실 때도
1: 운전하다가 잠깐 쉬시면서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0: 좋은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목 어깨
0: 너무 네. 세게 했나 봐. 3.
1: 그게 또 지방이
0: 네.
1: 분포되어 있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강도 조절이 달라요.
0: 아,
1: 그래서 본인이 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0: 아,
1: 너무 센 거보다는 딱 이렇게 알아요. 본인이 하다 보면 어느
0: 하다
1: 정도
0: 보면.
1: 찌릿찌릿함이 나한테 맞는 마사지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네, 핵심 모드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1: 네.
0: 사이클 모드, 뭐 주무르기, 조이기 모드, 망치 마사지 모드.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1: 네.
0: 뭐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교체형 그 패드도
1: 패드,
0: 주신다고 하니까
1: 이게 진짜 너무 매력적인 거죠.
0: 그거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치료
1: 네.
0: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1: 맞아요.
0: 겁니다. 뭐 한의원에 가도 그거 붙여주더라고요.
1: 네, 네.
0: 그죠?
1: 네, 이제 집에서
0: 예,
1: 네,
0: 근데
1: 간편하게.
0: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1: 네.
0: 내가 뭐 이제 어디 좀 안 좋을 때 내가 스스로 치료할
1: 수 있다는 거.
0: 아.
1: 근데 이 저주파는 네.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사용하는 걸 권하고 너무 네. 길게 사용하는, 장시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한 3분에서 한 10분까지 그 정도만 사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되고 간편하게. 근데 하고 나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아,
0: 잠깐 하는 것만으로도 네. 본인이 우리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군요.
1: 컴퓨터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주부들 같은 경우에 계속 뭐 손을 쓰잖아요.
0: 저는 요즘에 손목이 이렇게 맞아. 좀 아파가지고
1: 항상 아파요. 저희 그래요? 손목, 발목, 또 발목 무리하시는 분들 이제 네. 발 많이 사용하시고 이런 분들 뭐 발 네. 마사지기도 좋지만 네. 이런 거 하나 갖고 계시면 강하게 통증 올 때는 그때 풀어주는 데 너무 좋아요.
0: 와 진짜.
1: 그래서 저희 터치 원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었어요.
0: 아,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2. 예, 새롭게 나온 이 터치 2 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것도
0: 이렇게
1: 수 있어요.
0: 예쁘네요. 뭐 휴대하기에 간편하고
1: 그리고 예.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혜택은 예. 이것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출시 특별 할인가입니다.
0: 얘도 할인가
1: 오릅니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잠깐
0: 얼마일까요?
1: 이게 뭐 1개월이 될지 한 3개월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0: 네.
1: 저희 터치가 299불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완판했는데
0: 네네네네.
1: 요거는 저희가 헤드도 다섯 개나 드리고 패드까지 드리잖아요.
0: 네.
1: 200불 할인된 99불.
0: 200불 할인.
1: 놀라운 가격입니다. 아니. 지금 거의 70% 세일 가격. 요거는 이제 특별 그 출시 가격으로 네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체험해 보시고 그러라고.
0: 좋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좋네요. 네. 예,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 2 특별가
1: 정말
0: 99불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헬스코리아로 네. 달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통증 완화에도 좋고 치료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헬스코리아에 가시면은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네. 헬스코리아 매장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1: 저희 매장은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네. 몰 네. 마켓 들어가는 그 1층에 오른쪽 입구에 크게 있고요. 그리고 2층은 네.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그 부에나팍은 한남체인몰, 그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몰 다들 네. 아시는데 거기 주차장에서 한남체인을 등지고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코코오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여기는 인바운드 떡집 많이 아시는데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0: 오늘 막 헬스코리아 엄청 바빠질 것 같은데요. 네, 새로 나온 이 트로이 마사지 체어 요거 체험하러 가시는 분들 맞아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신제품이니까 가셔서 꼭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2 와 엄청난 세일가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99불입니다.
1: 네,
0: 이 가격 너무 좋고
1: 정말 좋아요.
0: 여러분들 집에서 건강을 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패드까지 드리는데
0: 그러니까 네. 이 패드까지 네. 와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이 확 갑니다. 자 헬스코리아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13-385-1005번입니다. 213-385-1005번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상담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해주신 말씀 있으실까요?
1: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되고 네. 항상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한 물건들이나 그 건강을 위한 먹을 것들을 네.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움을 네. 드리는 곳이 헬스코리아니까 망설이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오늘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아이템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인사회의 건강 파트너이자 늘 건강과 솔루션을 제안해 주시는 분 헬스코리아의 우리 김원정 쇼호스트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3: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2: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3: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2: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
9: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10: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경치약 칫솔 주경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9: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1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13: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4: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썬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13: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우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14: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 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1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커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분은 헬스코리아? 두 분께서 비슷한 스타일의 안경을, 아, 멋쟁이 스타일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참 헬스코리아 제품들 이렇게 들어보면,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사지 체어가, 또 새로운 마사지 체어가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름이 트로이라고 합니다. 왠지 트로이라고 하니까 남성분들이 더 선호하는 마사지 체어가 아닐까, 그렇게 좀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 마사지 체어 한 대 딱 있으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피로를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마사지 체어가. 그죠? 예. 저도 하나 구비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티나 터너 노래입니다. Missing You.

0: catch my breath.
1: Missing You. 티나 터너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1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지금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억의 팝송이나 깡쇼네 샹송둥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원곡과 번안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곡은요, 이 클라우드 제롬의 고아 준비를 했습니다. 아, 1969년 프랑스에서 발표된 노래예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입니다. 아, 1969년에 발표된 곡인데 클로드 제롬이 처음 불렀어요. 아마 들으시면 아, 이 노래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클로드 제롬은 부모와 같이 살지 않고 조부모에 맡겨져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내야만 했고요. 16살이 되던 해에 락앤롤 그룹을 조직해서 활동하다가 뭐 지방의 몇몇 그런 뭐 업소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뭐 나중에 그의 매니저가 된 장 알베르티니를 만나게 되면서 첫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노래 들어볼게요. 목소리도 굉장히 소프트하고 좋습니다.

0: 네, 클로드 제롬이 불러준 고아라는 노래였습니다. 사실 클로드 제롬의 첫 앨범은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요, 두 번째로 발표한 앨범이 성공을 거두면서 굉장히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발표한 키스 미는 음반이 100만 장 이상 팔렸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독일을 비롯한 전 유럽에서 가요 차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뭐이 노래는 22개 언어로 번안돼서 불려질 정도로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발표한 뭐 춤추는 그대라는 노래, 6달 동안 인기곡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대요. 그리고 TV에 향송 소개하는 MC로도 활약한 인물입니다. 뭐 꽃미남 스타일이에요. 목소리도 좋지만 꽃미남 스타일이라서 MC도 보면서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가수 활동을 계속하던 클로드 제롬, 너무나도 안타깝게 악성 종양에 걸려서 병마와 싸우다가 가수 생활 30년이 된 해인 200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음반은 지금까지도 2,500만 장 이상이 팔렸고요.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니요, 지금 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의 노래를 잊지 못하는 팬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클로드 제롬의 인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가사도 참 좋아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 사랑이란 아침이면 사라지는 지붕 위에 덮인 눈처럼 오직 순간적이라고. 나의 아버지도 말씀하셨지. 인생이란 파랗게 얼어붙은 차가운 한기처럼 매우 짧고 혹독한 시간이라고. 사랑의 아픔을 표현한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자, 이 노래를 또 번안한 우리나라 가수가 있습니다. 74년에 꽤 오래된 노래입니다. 오세훈 씨가 먼저 독집으로 발표했고요. 얼굴이라는 노래로 한창 인기였던 윤현선 씨가 1975년 두 번째 앨범에 발표한 곡입니다. 앨범이 발매된 이후에 이 노래는 이 젊은 층에서 얼굴 못지않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1: 사랑은 잠시라고
0: 그런데요, 그 인기가 불행히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권위적인 정부가 이른바 불건전 가요로 규정해서 금지곡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그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70년대 특히 그때는 금지곡들이 꽤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현선 씨는 이듬해에 이 고아를 제외하고 다음 이 다시 음반을 제작해야만 했다는군요. 가사가 좀, 자세히 들어보면 좀 슬퍼요. 70년대의 대표적인 포크 가수로 몇년 전에 그 당시에 이 가요계에 다시 이렇게 컴백한 윤현선 씨는 27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결혼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대표곡은 얼굴이라 할수 있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곡은 지금 흘러나오는 이 노래 고아라고 얘기했다는군요. 까마득하게 오래된 추억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추억의 팝송이나 깐촌의 샹송 등의 원곡과 번안곡을 콤보로 묶어 들어보는 코너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클로드 제롬의 고아 또 윤현선의 번안곡까지 들어봤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예, 많은 분들께서 유머도 올려주시고 또 아주 재미있는 글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의 그런 추억을 좀 감상해 볼 수 있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끝까지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님께서 이런 아재 개그를 올려주셨네요. 나는 다섯 살이 아니야를 다섯 글자로 하면? 아, 퀴즈인가요? 뭘까요, 여러분? 나는 다섯 살 아니야! 이거를 다섯 글자로 맞춰보세요, 여러분. 난 다섯 살 아니야. 다섯 글자. 5세 아니야. 말 되네요. 5세 아니야. 알아들으셨죠? 5세 아니야. 5세 아니야.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요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5: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6: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5: 그럼 둘 다 워킹머니.
6: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5: 돈이 필요한 사람도
6: 투자하는 사람도
5: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머니.
6: 워킹머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5: 213-804-9555.
6: 다시 한번
5: 213-804-9555 워킹머니.com.
7: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코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김창옥의 인생특강 중에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다면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뭐 당연하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가 없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라는 말, 예, 그는 사람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어요. 댄스일 수도 있고 또 악기 연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무엇일 수, 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랑이 사람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뭐 당연한 것 같은데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할 때 사람은 생기 있어지고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사랑에 빠져 있네요. 사람은 뭔가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뭔가에 빠져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0: 아,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네요. 엘비스 프레슬리와 나나 모스크리가 함께 불러준 And I Love You So. 예, And I Love You So 함께 들었는데요. 참 달달한 사랑 노래죠. 여러분은 뭐 사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근데 스티브 잡스 말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의 일을 사랑해 보자. 또 그것도 예, 일의 능률도 더 오르게 되고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든 게잘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뭐 사랑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당신이 그가 없는 곳에서 그를 생각하고 있다면 깊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뭐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노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춤을 사랑하시는 분들, 댄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댄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 같네요. 자, 깊은 사랑에 한번 풍덩 빠져보자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의 작은 재미와 의미를 좀 더해보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일상도 훨씬 아마 매력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해비투게더 2부. AI 정우 씨와 선미의 토크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꿀팁 정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많이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케니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디님,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공감해요. 사실 저는 1부, 2부 시작할 때, 아, 이 글이 먼저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사람도 일도 좋아하지 않으면 고역이 되죠. 그러나 좋아하게 되면 행복이 돼요. 나의 정체성이 살아있음을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할수 있다면 최고겠지요 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아, 정말 가슴 뭉클하게 가슴에 와닿네요. 소피아님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분이세요. 우리 소피아님은. 어쩜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피드백을 주시는지 글을 써보시면 참 멋지게 한 권의 책을 뚝딱 써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고맙습니다. 캐니어님, 선미님 안녕하세요. 무더위 건강하시죠? 무더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신나는 노래 한곡 신청합니다. 예, 아이린 카라의 Fame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님도 공감해요. 사실 저는 1부, 2부 시작할 때 선미님 멘트와 거기에 이어지는 소피아님 댓글을 통해 무한 감동을 느껴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 주셨는데요. 아, 저도 감동입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정재희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정재희님, 이게 얼마 만이십니까? 세상에, 나 반갑습니다. 아이쿠, 캐니어님, 아재 개그 삼행시의 귀재,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정재희님, 자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병 플러스 크러쉬 두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4: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릿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눈은 밝게,
10: 얼굴은 아름답게.
9: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불란서안경 거만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9: 앞으로도 불란서안경 거만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0: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9: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 거만과.
10: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 거만과가 지켜드립니다.
9: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487-1001번.
1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1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12: 어?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1: 해피 투게더?
1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AI 전공화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정말 유익해요. 자, 오늘도 AI 정우 씨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오늘도 밝게 나와 계시네요. 덕분에 스튜디오가 환한 것 같습니다.
0: 오늘
1: 고마워요. 날씨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래도 오후 햇살은 슬슬 따갑고 나른해지는 시간이잖아요. 딱 이럴 때 귀에 쏙 들어오는 실용 정보가 필요한 법인데요. 네, 오늘은 메디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내년 7월부터 메디켈에 자산 기준이 생긴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준비 안 하면 갑자기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서류는 뭘 챙겨야 하는지, 심사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놓치면 아까운 꿀팁들도 같이 풀어드릴게요.
0: 오,
1: 선미 씨는 이런 혜택 정보 미리미리 챙기는 편인가요?
0: 사실 미국 생활은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문서 관리가 정말 일상의 안정과 직결도 있잖아요. 꼼꼼하게 챙겨야죠, 당연히. 자, 내년 7월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정우 씨.
1: 메디켈 얘기를 꺼내면 다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변화는 좀 달라요. 자산 기준이 새로 생긴다는 게 단순한 서류 한 장 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혜택 받으시던 분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요. 특히 집이 있거나 저축이 좀 있는 분들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0: 그렇죠.
1: 준비 서류도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막상 닥쳤을 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를 지금
0: 맞아요.
1: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네.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자, 그럼 이번에 달라지는 자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더 풀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어요.
1: 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내년 7월부터는 메디케일 신청이나 갱신을 할 때 소득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같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됐는데 이제는 얼마나 갖고 있느냐도 따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실거주하는 집은 자산 심사에서 빠집니다. 자동차도 한 대는 제외가 되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쓰는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 외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은행 잔고라든지 투자계좌 같은 금융자산의 기준선을 넘으면 심사에 걸릴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가족 중에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메디케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자산 상황을 한번 같이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중요할
1: 것 같네요. 나중에 갱신 통보 받고 나서 허둥대는 것보다 미리 파악해 두는 게 훨씬 여유 있거든요. 선미 씨 주변에도 이런 상황에 해당될 것 같은 분들 계시지 않나요?
0: 계시죠. 좀 좋은 이 정보니까 좀 미리미리 좀 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이건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1: 맞아요. 사실 자산 기준이 생긴다고 하면 다들 내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에만 집중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진짜 함정은 다른 데 있어요. 기준 이하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서류를 제대로 못 갖추면 심사 자체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0: 그렇죠.
1: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다양해서요. 은행 잔액 증명이나 자산 내역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해지환급금이나 퇴직연금 관련 서류까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평소에 신경 안 쓰던 항목들이라 막상 찾으려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산 심사 대상이 신청자 본인만이 아닐 수 있어요. 같은 가구 안에 함께 등록된 가족이 있다면 그분들 자산도 같이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가족 중에 이미 메디케일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쪽도 같이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본인 자산 목록을 한번 정리해두는 거예요.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나중에 갱신 통보가 왔을 때 훨씬 덜 당황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준비가 결국 작은 여유 하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이 메디컬 리뉴하는 것도 날짜 놓치면 안 된다는 거 미리미리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내용을 막상 닥치면 좀 막막해지는 것 같아요. 정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메디컬 변화에 대해서 정우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예, 개인적으로 좀 여쭙고 싶네요.
1: 저는 이런 제도 변화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0: 그렇죠.
1: 특히 LA에 사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모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봤던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 허탈함이 꽤 크거든요.
0: 그렇죠.
1: 그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몰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가 단순한 제도 안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결국 내 일상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가족 중에 어르신이 계신 분들은 특히 더 챙겨드리면 좋겠고요.
0: 맞아요. 그렇네요. 정말.
1: 혼자 알고 끝내기보다 주변에 한 번 더 꺼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실전 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1: 오늘 집에 가서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좋겠어요. 서랍 하나 열고 통장 정리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라요.
0: 네.
1: 내가 지금 어떤 계좌에 얼마쯤 갖고 있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출발이 됩니다. 은행 앱 열어서 잔액 화면 캡처해두는 것도 좋고요.
0: 아하.
1: 나중에 서류 요청 받았을 때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도움이 돼요.
0: 그
1: 다음으로 챙겨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예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실거주집은 자산심사에서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걸 증명하려면 결국 서류가 있어야 해요.
0: 아.
1: 재산세 고지서나 주소가 적힌 공식 문서 하나 정도는 고지서? 미리 찾아두시면 든든합니다.
0: 어허.
1: 그리고 하나 더요. 어르신 가족이 함께 사시는 경우엔 가족 전체 자산을 같이 들여다볼 수 있어서요. 혼자만 준비할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앉아서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진짜 가족회의 한 번이 서류 뭉치 10장보다 낫다는 얘기거든요.
0: 아하.
1: 무엇보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다 싶으면 꼭 전문가나 커뮤니티 도움기관에 물어보세요. 이런 제도는 디테일이 계속 바뀌니까요.
0: 아하, 그렇네요.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건 전문가와의 상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꼼꼼하게 따져보시고요. 우리 해피님들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디컬 얘기 정말 알차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이 키포인트만 다시 한번 짚어줄까요?
1: 오늘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딱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내년 7월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예요. 제도 변화가 생기면 다들 그때 가서 알아봐야지 하시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 서류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오후 나른한 시간에 잠깐 귀 기울이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자산 기준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실거주하는 집은 빠지고 자동차 한 대도 빠지고요. 중요한 건 내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 그리고 서류를 미리 모아두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부분은 꼭 전문가나 커뮤니티 기관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
0: 네.
1: 주변에 이런 얘기 한 번만 꺼내줘도 누군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선미 씨도 오늘 방송 듣고 떠오르는 분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0: 그럼요.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서로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계시면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잘 가르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문가나 커뮤니티 기관에 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메디컬 얘기 정말 고마워요. 정우 씨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1: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저도 좋았어요. 사실 이런 제도 얘기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선미 씨 덕분에 편하게 풀 수 있었거든요. 내년 7월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준비할 여유이기도 하고요. 오늘 들으신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누군가한테 그 한 가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아하. 정말 고마워요. 그렇죠. 해피님들께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정훈 씨,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나눠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녕.

네, 내년 7월부터 메디컬 자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사항, 준비 서류, 또 자산 심사 대상, 구체적인 꿀팁 정보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AI 정보와 선미의 생활 속 꿀팁 정보 들으면 유익해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안경 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청소원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캐니어님께서 아이린 카라 노래 Fame 청해 주셨어요. 신나게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아이린 카라의 Fame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아이 정호 씨, 땡큐예요 하고 인사해 주셨네요. 꿀팁 정보라고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이민 서류 적체가 사상 최악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이민 신청 기각률까지 급등하면서 한인 취업 이민 신청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고학력 전문직과 과학기술 분야 이 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취업 이민 EB1A 그리고 EB2 이 비자가 기각률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심사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외국인 17만 5천여 명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취소 사례 대다수가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 비자 100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이 국적자는 외교 정책상의 이유로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콜롬비아 서부에서 오늘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73명이 숨졌습니다. 이 진앙은 인구 약 4,800명의 소도시 산호세 델 파마르로 이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 지역입니다. 이 콜롬비아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지난 10년 사이 콜롬비아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를 가로지르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의 응력이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이 태평양판과 북미판의 경계를 따라 1300km에 걸쳐 뻗어있는 대규모 단층입니다. 이 단층에서는 평균 150년 주기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왔는데 마지막 강진은 1857년이었습니다. 이미 그 주기를 훌쩍 넘긴 셈입니다. 이 지질학자들은 특히 LA 북동쪽에서 두 개의 단층이 만나는 지점에 응력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에서 89살 노인과 친분을 쌓은 뒤 이 암호화폐 계정을 통해 9만 7천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26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벤츄라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은퇴 남성들의 지역 조찬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시미밸리 주민 윌리엄 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금융 기록에서는 80여 차례에 걸쳐 9만 7천 달러 이상이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금은 리가 소유한 계좌와 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네. 홍진영이 불러준 산다는 건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신 고소미 삼행시를 읽으면서 절로 입이 귀에 걸리게 됩니다. 아, 고소미님 삼행시, 아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제 입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 이분은 진짜 천재적인 그런 이 삼행시 귀재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멋있게 할 수가 있지?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이거 삼행시 읽기 전에요. 정재희님께서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요즘에 남가주 한글 학교 봉사 일에 조금 바빠요. 저번 주에 남가주 선생님들 200명 정도의 세미나에 다녀오셨다고. 와 진짜 이 배움의 열정 대단하십니다. 얼바인 베델교회 한글 학교 선생님들 이세 교육에 대단한 정성. 와, 이렇게 감탄사를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한글 학교 이 어린 2세들, 어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와, 정재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멋지시네요. 네, 전부 다 정재희님 좋은 일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고소민님 삼행시. 제가 제 입으로 쑥스럽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고선미님, 예, 고, 운을 띄었어요. 고선미님,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선비님. 아, 이건 아니다. 일단 뭐 삼행시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 고 높을고 높은 산 높은 곳에 산 정상에 올라와서 야호 하고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러 봅시다. 아, 선 앞에는 결코 돈 주고도 살수 없는 미 아름답고 멋있는 경치가 마치 파노라처럼 눈앞에 쫙 펼쳐지네요. 원더풀 뷰티풀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죠. 그죠? 뭐, 어떻습니까? 좋은 걸 어떻게?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예, 켈리님, 어서오세요. 반가, 반가요. 오늘 머리 스타일 바뀌셨네요. 엄지척 올려주셨는데. 제가 너무 오늘 어색해가지고, 제 자신이 어색해가지고, 지금 머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예, 그냥 봐주세요, 오늘은. 정재희님 앞에 삼행시 보낸 거는 못 봤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막 이렇게 막 으쌰으쌰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니까 저 개인적으로 엄청 신나고요.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걸 느끼고 우리 2세 아이들에게서 저도 젊은 기, 스피릿을 받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정재희님. 아, 한글 학교 선생님. 와, 최고십니다. 짱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박 삼행시 감사드려요. 자,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 방송.
2: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3: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2: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4: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5: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6: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7: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8: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9: H마트 쿨하고 핫한 이번 주 세일.
10: 냉동 바베큐 삼겹살 패밀리팩 파운드당 단 4불 49,
8: 세일 중인 캡스톤 고화력 가스레인지와 선터치 멀티원형 구입판으로 맛있는 삼겹살 파티를 즐겨보세요.
9: 삼겹살과 찰떡궁합, 새이면 골뱅이 비빔소면, 종갓집 포기김치, 풋고추, 새송이버섯, 해오름 사계절 원조 쌈장까지 식탁을 더욱 푸짐하게 채워보세요.
8: 더운 날 찾아오는 불청객, 쿠하우스 익스텐드 전기파리채로 올여름 벌레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9: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0: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재희님, 캐니어님,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예, 조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해피투게더 단톡방 예,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예, 참여하실 수 있어요. 예, 카톡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를 좀 오늘 볼까요?

자,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아요. 뭐 한낮 야외 활동 시뭐 3시까지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선글라스 착용하시고요. 수분 섭취 각별히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눈과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45분경,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2분경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15원 90전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1410원대 초중반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금시세는 미 고용지표 둔화 영향으로 금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온수당 441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변동성 영향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6% 내린 7753.11, 나스닥 지수는 0.32% 하락한 26605, 0.32%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가주 가스값 AAA 기준이에요. LA와 오렌지 카운티 평균 갤런당 5달러 40센트에서 5달러 80센트 선입니다. 인랜드 에어리어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는 갤런당 5달러 30센트에서 5달러 70센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코나 샘스클럽 등의 회원제 주유소는 평균보다 20센트에서 40센트 저렴하게 형성돼 있고요. LA 도심 일부 일반 주유소나 프리미엄 유정의 경우 뭐 6달러에서 7달러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뭐 실제 가격은 주유소 브랜드라던가 위치, 유종, 그리고 결제 방식에 따라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은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영은의 꿈을 꾼다 듣고 계십니다. 잠시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신나는 시간,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사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 그럼 둘 다 워킹 모니
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0: 트라벨유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7: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팔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주목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15일 12시 올림픽과 웨스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K힐링 싹쓸이 공개방송에서 대박 세일이 펼쳐집니다. 100불만 구매해도 100불어치를 더 드리고 산삼 70% 진액부터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겸 치약과 칫솔, 주겸은 물론 홍화 스틱과 함양 전 제품까지 1+1 무려 140불 상당 홍화 스틱도 증정.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8: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퍼팅은 거리보다 정렬이 먼저입니다. 특허받은 제로포인트 테크놀로지와 3D 얼라이먼트 시스템, 한국골프연구센터 로브테스트로 검증된 정확한 퍼팅, 한국장인의 수제 제작 프리미엄 퍼터, 지금 108골프.com에서 만나보세요. 108골프.com.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9: 한국일보 광고국에서 근무할 참신한 직원을 모십니다. 모집 분야는 광고 기획 및 영업과 독자 관리이며 취업의 결격 사유가 없고 워드 PC 업무 가능하신 분으로서 사회 초년생 및 무경력자도 환영합니다. 유급 휴가와 건강보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는 213-446-0320 혹은 jhso@koreatimes.com입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친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뭐 항상 매일매일 화창합니다. LA 오후는 특히 3시만 되면 굉장히 햇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자, 좀 지치죠? 어떠세요? 화요일이니까 마음도 조금 무거우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저 고니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잠시 이곳에 와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이곳은 말이죠,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 무거운 마음들을 좀 어떤 땐 시원하게, 어떤 땐 편안하게, 어떤 땐 좀 푸근하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자, 에너지가 가득한 오후에 우리가 활력소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서부터 저희와 함께, 또 저 고니와 함께 마음을 좀 흔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스톱 칠 때 고! 그 소리가 아니고 야! 고! 고! 고! 내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라도 한번 외치면 어떨까 싶다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고! 고! 고!

네, 오늘 힘차게 고고고로 우리 김태현 양의 음성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운들이 조금 나십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점심 끝나고 나서 조금은 꾸벅꾸벅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루 중에서는 에너지와 혈당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혈당 공급, 또 여러분의 영양 공급, 기분 공급 충분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카톡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얘기 나누시고 또는 게시판에 들어오시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이 시간에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 많죠. 메디케어. 자, 메디케어 전문가 안젤라 장보험의 우리 제이정 매니저님과 함께 또 좋은 그런 필요한 상식들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5: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4: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5: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4: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6: 주목 주목, 8월 15일 토요일 K힐링 싹쓸이 공개 방송.
7: K힐링에서 100불 그냥 가져가세요. 100불만 사도 100불어치 또 쏩니다. 정말 100불어치를 그냥 드립니다.
8: 산삼 70% 진액, 탈모 샴푸, 선크림, 주검치약, 칫솔, 주검까지 몽땅. 거기에다 홍화스틱과 함양전 제품을 1+1까지.
7: 진짜로 140불짜리 홍화스틱이 공짜라고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 퍼주고 또 퍼주는 역대급 세일. 8월 15일 토요일 낮 12시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 갤러리아 2층 K힐링에서 만나요.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1: 선택하세요 품질을,
1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13: 세븐디아스 타이어.
14: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5: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4: 213-388-5600 213-388-5600.
15: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1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5: 융자나라 좋은 나라.
14: 융자라면 콜미
15: 213-388-5600 213-388-5600.
16: 융자 나왔어요.
17: 우와 빠르네.
18: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은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 메디케어 전문가 안젤라쟁 보험의 제이장 매니저님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9: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8: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19: 네,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8: 근데 얼굴이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돌아다니시나요?
19: 예, 여름이라 아무래도 그 예. 애들 데리고 수영하다 보니까.
18: 아, 수영은 어디서 가세요?
19: 저희 집 앞에 조그만한 데서.
18: 아, 그래요?
19: 네,
18: 아,
19: 네.
18: 아주 좋은 아빠로 제대로 살고 계시네요.
19: 노력하고 있습니다.
18: 아, 네. 네. 혹시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19: 지금 그 딸 둘이 있습니다.
18: 아, 그래요? 네. 몇 살, 몇 살?
19: 네 살, 두 살입니다.
18: 아, 그렇구나. 저도 딸기 아빠입니다.
19: 아,
18: 왜냐하면 딸하고 딸 하나 기집애 하나 그래서 딸기 아빠라고.
19: 아, 그래요? 비슷하네요.
18: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26년도 이제 8월이 지나가고
19: 네.
18: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바쁘시잖아요.
19: 그렇죠. 네. 여전히 이제 바빠질 시기입니다.
18: 네. 네. 자, 근데 그 혹시 그 메디케어, 저도 뭐 메디케어 소외자이긴 하지만
19: 네.
18: 항상 궁금한 게 아, 내 메디카를 좀 바꿀 수 있을까, 보험회사를.
19: 네, 네.
18: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택권들이 있으니까
19: 네.
18: 나한테 좀 좋은 쪽으로
19: 네.
18: 바꿀까 하는데 그 어떤 그 시기적으로 아직도 바꿀 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19: 네, 원래는 3월 31일이 마지막이었는데
18: 아, 네. 네,
19: 여전히도 뭐 FEMA라고 해서 뭐
18: 네,
19: 정부에서
18: 네.
19: 그런 특별한 가입 기간을 허락을 해주면
18: 예, 예. 네,
19: 변경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18: 아, 그렇군요.
19: 네, 네, 그래서 여전히 바꿀 수 있는 보험회사가 네. 있습니다.
18: 아, 네, 그렇구나.
19: 네, 네.
18: 자, 그런데 뭐 원래는 사실 딱 한번 결정해서 바꿔야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네. 자칫 실수할 때도 있고
19: 그렇죠. 네.
18: 또 잘못 판단을 내릴 때도 있는데
19: 맞습니다.
18: 한번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건 안 되죠. 한번 바꾸고 나면
19: 뭐 그러니까 쉽지 않죠. 특별한 가입 기간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네네. 가입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바꿀 수 있는 기간들이 특별한 가입 기간들이 주로 이제 뭐 내가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 내가 메디케어를 받았다거나
18: 네네네.
19: 아니면 뭐 메디케어 메디칼이 둘 다 있다거나 등등해서 뭐 20개가 넘게 있는데
18: 네.
19: 혹시나 본인이 만약에 뭐 특별한 가입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고 가능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 네. 그래서 사실 그 제 짧은 생각에는 이 메디케어 쪽 일이나
19: 네.
18: 또 소셜 쪽 일이나 나이가 네. 들어서 시니어가 되면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19: 네.
18: 근데 이게 실수로 한 번 뭘 잘못하면 바꾸기가 네. 굉장히 시간 걸리고 좀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19: 맞아요. 네, 예. 그거는 맞습니다.
18: 아마 그래서 네. 전문가 입장이시니까
19: 네, 네, 네.
18: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거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서
19: 그쵸.
18: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시간이 걸려도 확인한 후에 그다음에 뭐 서류 제출을 한다든가 그래서 네. 변하지 않게 해야지.
19: 맞습니다.
18: 저도 네. 뭐 얼마 전에 뭐 하나 잘못해서 하는데 아주 몇 번 찾아가고 가면 기다려야 되고
19: 네.
18: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19: 맞아요. 네.
18: 예. 혹시 그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네. 경우들이 덜어 있죠, 아무래도.
19: 그렇죠. 특히 뭐 보험 회사와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경우는 좀 낮지만
18: 네네.
19: 왜냐면 이제 자회사니까.
18: 그렇죠.
19: 근데 만약에 이게 정부 일이다. 아, 이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부 애들이 일을 솔직히 잘 처리를 못 합니다.
18: 아, 네. 그렇군요.
19: 그래서 너무 힘들죠.
18: 네. 자 그렇다면 뭐 내가 좀 그 남들하고 다른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땐 주저 말고
19: 네. 네, 네.
18: 우리 제장님을 찾아가서 내 네.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19: 네, 네, 네.
18: 정답을 얻은 후에 움직이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19: 그렇습니다. 네.
18: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설명해 주실 거는 네. 어떤 내용이세요?
19: 네, 아무래도 이제 AP 이제 우리 10월 15일부터 또 바꾸는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18: 네네.
19: 좀 기본적인 뭐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뭘 갖고 있는지
18: 그렇죠.
19: 내가 갖고 있는 뭐 ABCD라고 하는 그게 뭔지
18: 네네네.
19: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18: 네네네.
19: 좀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어떨까?
18: 아유, 너무 감사해요.
19: 네.
18: 또 앞으로 메디케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
19: 그렇죠. 네네네.
18: 그렇죠. 네네.
19: 네, 맞습니다.
18: 네, 좀 설명해 주세요.
19: 예, 그래서 네. 이제 65세가 그러니까 되기 3개월 전부터
18: 네.
19: 우리가 메디케어를 신청 할 수가 있는데요.
18: 네.
19: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린 건 반드시 기다리시지 마시고 꼭 3개월 전에 신청을 하셔야 이제 내가 65세가 되는 월 그 달에 시작을 할 수가
18: 바로
19: 있으니까.
18: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19: 네.
18: 네, 네.
19: 그리고 그게 이제 지체가 되면은 내가 뭐 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험료를 내야 되는
18: 아.
19: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네네. 이런 일들은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하시도록 하시고요.
18: 네.
19: 그리고 65세가 되셔서 내가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하면 우리가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커버가 되는 게 범주가 하스피털이라고 해서 병원을 커버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
18: 아,
19: 네, 입원을 예. 해서 수술을 받거나 입원 치료나
18: 모든 병원 쪽에 그렇죠. 관계된 일.
19: 네, 그게 네. 이제 파트 A고요.
18: 네.
19: 파트 B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의사한테 가서
18: 아, 주치의한테 가거나 가고, 또 다른 네, 의사한테 가거나
19: 전문의한테
18: 그런
19: 가고.
18: 아.
19: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 B라고 합니다.
18: 아, 예.
19: 네, 그래서
18: 예.
19: 파트 A 같은 경우에는
18: 네.
19: 내가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10년 동안 하셨으면 무료로 나옵니다.
18: 아, 무조건 누구나
19: 무조건,
18: 그러니까 그
19: 네.
18: 40포인트만 되면은
19: 되면 무조건
18: 무조건
19: 무료입니다.
18: 무력으로 되고.
19: 네, 물론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도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으나
18: 아,
19: 가격이 좀 비싸요. 파트 A는.
18: 아, 그렇군요.
19: 네, 근데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살았으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8: 네네.
19: 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달 202불 90전이라는
18: 아.
19: 보험료가 있습니다.
18: 아.
19: 이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고요.
18: 포함된 거고.
19: 근데 내가 인컴이 너무 높다 하면은 이것보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18: 아, 세금 보고를 더 많이 할
19: 그렇죠.
18: 상황에서
19: 너무 많이 했으면. 근데 이거 이 기준은 뭐 거의 뭐 10몇만 불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고요.
18: 네네네.
19: 네. 혹시나 내가 보험료가 202불이 아니라 뭐 300불 내라 그런다.
18: 네네.
19: 그러면 본인이 돈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8: 아, 네. 그렇구나.
19: 그리고 이 기준은 내가 세금 보고 한 2년 전 기준입니다.
18: 아, 2년 네.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으로 치면 24년.
19: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나 돈 없는데 왜 나왔냐 하시면 보면 2년 전에 집을 팔았어요.
18: 아.
19: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18: 아, 자 그렇다면 제 네. 궁금증 하나가 네. 파트 B가 이제 202불을 내야 되는데
19: 네.
18: 그거를 좀 웨이브나 면제받을 방법은 네. 없나요?
19: 그런 플랜들도 있고요. 아. 또는 이제 메디칼도 있습니다.
18: 아 메디칼을 네. 있으면 그걸로 네. 또 커버가 됩니까?
19: 그렇죠. 아. 본인이 이제 저소득이라면 메디칼에 해당하시면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메디칼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18: 대납해 주는 거군요.
19: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메디칼 신청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18: 아,
19: 네,
18: 예.
19: 그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18: 자, 그렇다면 네. 뭐 이제 65세가 네. 된다고 치면은 어쨌든 누구나 파트 A와 B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네요.
19: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네. 안 했다가 내가 나중에 신청을 하겠다 그러셔도 되지만 그러면 내가 평생 내야 하는 벌금이 부과가 돼요.
18: 네,
19: 지금 말씀드린 그 파트 B 보험료 202불 90전에 네네네. 매년마다 10%씩 추가가 됩니다.
18: 네,
19: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8: 네네네.
19: 나중에 가면 좀 금액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지체 말고 꼭 3개월 전에 빨리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 네. 그렇군요.
19: 네, 그래서 설사 난 이거 뭐 병원도 거의 안 가 이러신 분들도 그럼 나 202불씩 꼬박꼬박 내야 되는데
18: 아, 아깝다. 뭐
19: 손해
18: 이래서.
19: 아니냐 그럼 이제 말씀 제가 방금 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조금 웨이브를 해주는 요새는 그런 이제 곧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파트 C 보험들 요걸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뭐 요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85불까지도 그걸 웨이브를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내는 게 뭐 얼마 안 되거든요.
18: 20여 불 내면 되겠네요.
19: 한 20불 내면 돼요.
18: 네. 네.
19: 그럼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옵션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65세가 되셨다 하면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8: 자 네.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19: 네.
18: 뭐 소셜 오피스 무조건 가야 되나요? 아니면
19: 일단 시작은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18: 아 시작은 예를 들어 네. 3개월 남았다 그러면 네. 만일에 찾아가면 거기서부터 네. 도와주신다고요?
19: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그 소셜 웹사이트가 있어요.
18: 아,
19: 그
18: 네.
19: ssa.gov라고
18: 네.
19: 요새는 보니까 많이 편리해져가지고 시민권 분들은요 따로 뭐 가지고 가고 할 필요도 없이 내가 거기에 등록만 하면은 바로 끝나요.
18: 심플해요. 간편해졌네요. 네. 네, 네.
19: 근데 이제 영주권자들은 신청을 하고 나면 꼭 가지고 오라 그래요.
18: 아,
19: 본인 증명서를.
18: 네, 네, 네.
19: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영사관에 가서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18: 아.
19: 거기에 내 생년월일이 나오거든요.
18: 그렇죠.
19: 그것도 띄서 가셔야 돼요. 가실 때. 네. 그래서 영주권자들은 조금 불편하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시작할 때는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지만 한번 해 놓으면은 우리가 쭉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18: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일단 우리 저 제장 씨를 찾아가면 네. A에서 G까지 다 해결이 되겠네요.
19: 그럼요. 끝까지
18: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19: 예, 예.
18: 내가 미스할 일도 없고
19: 네네네.
18: 이거 해라 그러면 하면 되고 가라 네. 그러면 가면 되고
19: 맞습니다.
18: 아, 그런 네.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힘든 길을 갑니까?
19: 그렇죠. 네.
18: 자, 그렇다면 보통 이제 신청해서 기다리고 그런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19: 보통 짧게는 한 달이고요.
18: 아.
19: 네, 신청하고 나면은 이제 뭐 가지고 와라라는 메일이 당도하는 데까지 한 2, 3주.
18: 아.
19: 그리고 그거를 갖고 이제는 소셜을 워킹이 안 돼요.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고 가셔야 돼요.
18: 아, 이제는 그냥 가는 건 안 된다고요.
19: 네. 그냥 가면 뭐 4시간, 5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18: 아.
19: 네, 그래서 약속 잡고 가서 메디케어가 어프로브가 나는 데까지 또 한 2, 3주가 걸리고요.
18: 아, 예,
19: 그러니까
18: 예.
19: 토탈 뭐 길게는 두 달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달 전에 신청을 해야.
18: 아, 그래서 3개월 네. 해야 내가 네. 날짜서부터
19: 사용을 할 수가
18: 그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19: 그렇죠, 그렇죠.
18: 안전하게, 넉넉하게.
19: 맞습니다. 네.
18: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아까 우리 제이장 씨가 파트 네. C라는 거 잠깐 언급하셨는데
19: 네, 네, 네, 네.
18: 그게 뭔지 좀 자세히 네. 좀 부탁드립니다.
19: 일단 메디케어 파트 A, B를 받으면 기본적인 건강보험은 이제 네. 받은 거예요.
18: 네.
19: 근데 메디케어만 갖고 있으면 의료 비용의 80%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18: 아, 그래요?
19: 네. 그래서 네. 나머지 20%를 충당하기 위해서 가입을 네. 해야 되는 게 이제 파트 C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8: 아.
19: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파트 C는 다들 아시겠지만 HMO가 흔히 파트 C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18: 네네.
19: 그래서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18: 네.
19: 20%의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이머전시를 가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소량의 코페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18: 네네.
19: 하지만 대부분이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뭐 치과, 안경 등의 혜택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18: 네. 네. 그렇구나. 네. 자, 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제장님을 찾아가서 내 입장을 얘기를 하면 뭐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 걱정 네. 마시고 네. 중간에 연락처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앞두신 분들께서 또 지금 갖고 계시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 계시면 323-707-4242 전화번호 아주 기억하기 쉽습니다. 323-707-4242로 연락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쟤도 이제 저도 포함이 되는데 파트 D라고 있는데 그건 네. 어떤 건가요?
19: 네, D는 drug, 약입니다.
18: 아, 약. 네. 내가 먹는 약.
19: 그렇죠.
18: 예, 예.
19: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파트 C를 가입을 하면 그걸 네. MAPD라고 하는데요.
18: 네, 네.
19: Medicare Advantage Prescription Drug Plan이라고 해요.
18: 아.
19: 그래서 보통 파트 C가 D까지 포함을 합니다.
18: 네.
19: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네, 많아요.
18: 네, 네, 네.
19: 근데 물론 가입을 할 때 내 약이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도 네. 다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18: 아,
19: 네, 그게
18: 그렇군요.
19: 중요합니다.
18: 자, 정말 좋은 내용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뭐 수혜자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해결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니어 어르신 분들은 좀 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렇죠, 분들도 그렇죠. 또 네. 계실 수 있으니까
19: 네.
18: 한 번만 간단하게 좀 정리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19: 일단 파트 A는 병원 입원 치료를 커버하고
18: 예, 예.
19: 파트 B는 우리가 흔히 가는 주치의 전문의
18: 예, 예.
19: 그런 검사를 커버를 합니다.
18: 네, 네.
19: 그래서 내가 A, B를 갖고 있으면 의료 비용의 20%가 모자르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게 파트 C고
18: 예, 예.
19: 파트 D는 약을 커버합니다.
18: 아...
19: 이렇게 심플하게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18: 그럼
19: 되겠습니다.
18: 그럼 어쨌든 나는 A, B, C, D가 다 필요한 거네요.
19: 그렇죠.
18: 누구나
19: 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18: 그래야
19: 맞습니다.
18: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19: 그렇죠.
18: 있는 거네.
19: 네.
18: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19: 네.
18: 그렇다면 그 시니어 분들에서 이 MAPD, MAPD라고 그러나 그런 그 플랜이
19: 네.
18: 있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19: 네, 이제 MAPD가 우리가 가입하는 그 광고에 나오는 여러
18: 네네.
19: 가지 그런 추가 혜택들을 제공해 주는 HMO
18: 네네.
19: 플랜드인데
18: 네네.
19: 요거에 가입을 할 때 이제 교회 다니시거나 하시면 옆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는 이거 하니까 여기서 장도 보고 치과는 얼마고
18: 예,
19: 이거
18: 예,
19: 너무
18: 예.
19: 좋은데
18: 예, 예.
19: 요런 거에 좀 현혹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요.
18: 아.
19: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틀리고요.
18: 네.
19: 원하는 게 틀리고 주치가 틀리고 메디카 그룹이 틀려요.
18: 네.
19: 그래서 반드시 가입하시기 전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18: 아.
19: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한번 정하면은
18: 그러니까요.
19: 바꾸기 힘들어요.
18: 예.
19: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처음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확실하게 한 후에 가입을 하십시오.
18: 네. 아.
19: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8: 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는 기준점이 그 주치의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19: 맞죠. 네.
18: 주치의가 어느 메디칼에 소속돼 있나.
19: 네.
18: 그래서 거꾸로 갔어요.
19: 네네네.
18: 일단 주치의 있는 대로 가서
19: 네네네.
18: 혜택은 보너스기 때문에
19: 그죠, 그죠.
18: 그냥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요.
19: 네.
18: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9: 정확합니다.
18: 뭐 약간의 네. 차이는 있어요. 솔직히
19: 네.
18: 얘기해서 어디는 마켓비가 얼마나 하고 얼마나 하고 있는데
19: 네.
18: 마켓 때문에 메디칼 드는 건 아니잖아요.
19: 그렇죠.
18: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치의가 있는 보험이 어디고
19: 네.
18: 내가 커버를 받을 때 어디가 좀 더 이득하냐를 보고
19: 네.
18: 나머지는 그냥 주는 대로 조금 내가 혜택이니까 누리고
19: 네, 네, 네.
18: 저는 그런 식으로 택했는데 제가 맞았죠. 그거는
19: 저희 손님들이 다 선생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18: 아니 진짜 전
19: 네.
18: 제가 이거 추천하고 싶은 게 이
19: 네.
18: 몸이 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9: 그렇죠.
18: 저는 네. 제 경험자인데 주치의 선생님을 잘 만나서 좋은 가이드를 받아서 지금도 여러 가지 점검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19: 네,
18: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9: 맞습니다.
18: 네,
19: 네, 네, 네. 정확합니다.
18: 네. 네. 자, 뭐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잘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제이장님은 많이 만나보실 거고.
19: 네, 네, 네.
18: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19: 그렇죠.
18: 예. 그러니까 예. 아무쪼록 오늘 길지 않은 시간에 말씀 나누셨지만 우리 제이장 씨한테 주저 말고 전화하셔서. 일단 내 상황 설명하고 예약하고 만나세요. 왜냐하면 뭘 하려면 내가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19: 맞아.
18: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19: 맞습니다.
18: 예,
19: 네.
18: 우리 옛말에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랬는데 뭘 자꾸 울어대야 뭐 떡이 나옵니다. 정말로.
19: 맞죠.
18: 아마
19: 네.
18: 우리 매니저님도 누가 네. 자꾸 물어보고 궁금해야 알려주지
19: 네,
18: 본인이
19: 네.
18: 말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19: 그렇죠. 제가 다 찾아가서 직접 드리지는 못하죠.
18: 그러지는
19: 어렵죠.
18: 못하죠.
19: 네, 워낙 네. 많아서 손님이.
18: 예.
19: 네.
18: 예, 그러니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오늘 마침 나오셨으니까 323-707-4242 707-4242로 연락 주셔서 혹시 전화 안 받으신 메시지 남겨주시면 리턴콜 하실 거예요. 일단 예약해서 한번 방문하셔서 본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좀 실수가 없도록 해서 올바른 혜택을 받아서 건강히 열심히 지낼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19: 네, 맞습니다.
18: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19: 예, 날씨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18: 네,
19: 예,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주치의 보시고,
18: 네네,
19: 네, 정기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18: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네네. 시간 내주셔서
19: 감사합니다.
18: 네.
3: 어머어머, 진짜예요? 전품목이 50% 세일이라고요?
16: 그래, 한국 이불부터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 쿠션, 방석까지 전부 반값.
3: 풍기인견은 시원하고 부드러워서 여름에 정말 최고잖아. 피부가 예민하거나 아토피, 알러지가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찾는다더라고요.
16: 말해 뭐해, 이런 반값 세일 기회 두 번 다시는 없을걸? 반값, 반값.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고.
3: 구치로 사우스 벌몬 에비뉴, 올림픽 식물원역, 2138845000. 풍기인견 50% 대박 세일. 서두르세요.
17: 태양입니다.
20: 태양입니다.
21: 태양입니다.
22: 태양입니다.
23: 태양입니다.
24: 태양입니다.
25: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26: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27: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26: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28: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9: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8: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9: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사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8: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H님 내 친구들 반가워요. 예, 지금 휴가 잘 지내고 계시죠? 자 TK님 아 조금 전 LA 병원에서 적혈구가 약간 모자라 주사 맞고 지금 오셨다고 잘하셨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개은숙입니다. 나에겐 당신밖에

0: 네, 나에겐 당신밖에 우리 개은숙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 굿모닝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쯤 통근 버스에 몸을 싣고 계실 텐데 대구는 아직도 많이 덥죠? 예, 이것도 조금 덥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누그러지는 듯하고 그 5시 이후에 요새는 좀 해가 조금 짧아졌는데 오늘 여러분들 아까 오전에 갑자기 웬 비야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빗방울이 뿌려도 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마 어제 세차하신 분 계시면 차만 아주 더러워질 정도로 비가 살짝 왔는데 아쉬웠던 게 이왕 오는 거 조금만 더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지만 그래도 가뭄의 단비처럼 잠깐이라도 비를 맞이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1: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5: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4: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6: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0: 김희진입니다. 세월 그것은 바람.

네, 김희진의 음성이었습니다. TK님 아무쪼록 좀 그 몸 상태가 좋은 방향으로 빨리 가서 좀 완쾌 소식을 저희한테 좀 빨리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그런 노래가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더러 있으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시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통계님 지금 출근버스인가요? 네, 고요태입니다. 만남!

네,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우리 코요태의 만남 함께했습니다. 순철님, 아까 김희진 씨 노래 듣더니 초롱초롱한 노래가 듣기 좋다고. 예, 초롱초롱한 노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제 느낌엔 좋다고 다가왔습니다. 자,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점심 메뉴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 예, 저는 아는 지인과 북창동 순두부에서 조기 순두부 먹었습니다. 아주 많이 먹어서 배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점심 이제는 뭐 소화시킬 때도 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시간을 놓치셔서 아직도 점심 못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시원한 음식 많이 드실 줄 싶어요. 시원한 음식 여러 가지 많잖아요. 국수 종류들 그렇고 냉면 종류들 그렇고. 자, 순철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노래 아닌가 싶네요.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0: 네, 아 이거 우리 박지윤의 하늘색 꿈이었는데 제가 맞췄네요. 다행입니다. 예, 다행이에요.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샌디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1: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2: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2: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3: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 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4: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5: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4: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5: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에 별미.
4: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5: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4: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6: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5: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6: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7: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8: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어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7: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8: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7: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8: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9: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10: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1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10: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0: 라디오는 내 친구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카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주 화요일입니다. 2부 이 시간에 고니비니 저와 함께 라빈 씨 저희 그땐 그랬지 코너에서는 오늘은 우리 알바했던 추억들을 한번 더듬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추억들이 계신지요? 알청님 오셨습니다. 네. 자, 잠시 2부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시원한 경음악 잠깐 들으시고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아흥 옛날이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정말 옛날 생각 많이 나는 그런 시간. 저희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는 항상 옛날을 그리워하고 또 옛날의 추억들을 더듬어 보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함께 음악과 함께 추억으로 가는 그런 여행. 게다가 한술 더 떠서 매주 화요일 날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저 라빈 씨, 고니 비니. 한술더 떠서 아예 옛날로 돌아가서 그 시절 추억들을 팡팡 뽑아내는 그런 좋은 시간. 오늘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단체 카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옛날에 했던 알바 얘기. 아마 지금 거의 모든 애청자분들께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알바 얘기. 저도 한두 개 있습니다. 오늘 좀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해서 모자르면 내일까지 한번, 아니 저 다음 주까지 한번, 내일이 아니고.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수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0: 네, 그땐 그랬지 들으셨죠? 자, 꼬니비니의 유쾌한 라디오 그땐 그랬지 라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0: 뭐 한 주까지는 아니고 지난 금요일에 뵙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뭐했지? 그냥 잘 지냈어요.
0: 혹시 주말에 마켓 가셨어요?
1: 주말에 마켓 안 갔어요.
0: 아, 안 갔구나. 네. 왜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켓 얘기 좀 했잖아요.
1: 네. 네. 어떻게 뭐 하셨어요?
0: 저도 그냥 다람쥐 같이 똑같이 살았어요.
1: 또 유튜브
0: 특별히
1: 음악
0: 다른
1: 들으시고?
0: 게 없어요. 네, 음악 들으시고 네. 많은 지인들 만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일요일 날 그 라벨 색스폰이라고 여기 네, 장단장님 네. 모임에 끝나면 꼭 회식을 해요.
1: 네.
0: 삼겹살 얻어 먹고
1: 마켓 가셨어야겠네.
0: 저는 뭐 안 가도 돼요. 가서 얻어만 뭐 기대서 먹으면 되니까 저녁 한 끼 해결이 되니까.
1: 아, 네. 네.
0: 그럭저럭 지냈어요.
1: 좋은 시간 보내셨네요.
0: 네. 자. 앞서 예고해드린 이번 주는 사실 그 주제가 너무 커서
1: 네.
0: 우리가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1: 네.
0: 사실 미국에 처음 와서 누구나 물론 뭐 제대로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알바를 안 했던 분이 그렇죠. 거의 없을
1: 없죠.
0: 거예요.
1: 그리고 뭐 투잡, 쓰리잡 기본이었고,
0: 예, 예. 그때 네. 닥치는 대로 했었고
1: 네.
0: 잠깐 시계를 80년도 초반 중반으로 가면 당시에 저 남자 같은 경우는.
1: 네.
0: 청소업이 굉장히 LA는 유행이었어요.
1: 근데 언제 그럼 미국 오신 거예요?
0: 80 처음에 온 건 유학 온다고 82년도에 왔다가
1: 82년도, 네.
0: 86년에 나갔다가 네. 91년에 다시 이민 온 건 90년도에 왔어요.
1: 그럼 그때 나이가
0: 그때는 뭐 20대 초반이었죠. 80년대.
1: 애기시네.
0: 네, 그래서 네. 이제 부모님 잘 둔 덕분에 유학 간다고 공부하러 왔는데
1: 네.
0: 누구나 다 알바를 했어요 그때는.
1: 네네.
0: 근데 알바하는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1: 그 당시는
0: 유학생들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일하는 게
1: 네.
0: 저희도 소셜을 주는데 네. 일 못한다는 소셜을 줘요.
1: 일을 못해.
0: 예예 유학생
1: 네.
0: 때.
1: 네.
0: 그런데도 한 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캐시 받는 일.
1: 네네.
0: 그게 대표적으로 청소 일이 가장 많았고.
1: 아 그래요.
0: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 그 당시에 이민 오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1: 네.
0: 열쇠꾸러미를 차고 다니는 남자분들이
1: 네.
0: 부자예요.
1: 네.
0: 네. 그 건물의 청소권을 그걸 이제 돈 주고 매입을 해서
1: 네.
0: 좀 잘 되는 데는 막 몇 배 오르고 사고 팔고 하기도 하고.
1: 그럼 청소를 하신 거예요? 첫 알바가?
0: 그분들이 그걸 사가지고 하청을
1: 네.
0: 주는 거예요.
1: 아, 네. 네.
0: 마침 또 제가 여기 처음 오게 된 게 저희 막내 이모가 여기 이민을 살아서 그 집에 처음에 기거를 했는데
1: 네.
0: 막내 이모부님이 또 그런 청소업을 하셨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그 막내 이모부님 그 일하는 그 청소 회사에서
1: 네.
0: 일을 맡아서
1: 이렇게 연결돼서
0: 그렇죠. 네. 했는데
1: 네.
0: 어쩌다 보니까 이제 보통 청소라면 다들 퇴근하고 나서
1: 네네네.
0: 뭐 책상 이렇게 좀 털어주고
1: 네.
0: 휴지통 비워주고
1: 네네.
0: 하는데
1: 네네.
0: 저는 화장실만
1: 아이고야.
0: 했어요.
1: 네.
0: 근데 처음엔 뭣도 모르고
1: 네.
0: 지금도 유니온하고 올림픽에 보면 지금은 없어요. 독도 스시 있던 빌딩이 있어요.
1: 네.
0: 그 빌딩이 그때도 있었어요. 거기가 첫 알바 장소였어요.
1: 거기 지나실 때가마다
0: 네, 감회가
1: 남다르시겠어요. 네.
0: 왜냐하면 첫날 갔는데
1: 네.
0: 이 마켓 카트에
1: 네.
0: 뭐 휴지서부터 시작해서
1: 청소용품.
0: 대걸레 네. 뭐 그다음에 청소용품, 그다음에 그 변기통 닦는 약품들.
1: 아, 네네.
0: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매니저가 저를 하루 이제 실습을 시켜주는데
1: 네.
0: 첫날은 그러려니 하는데 혼자 이제 갔는데
1: 네.
0: 딱 세 개의 화장실 남녀 남자하고는 마켓통 뒤집고 없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1: 안 해.
0: 내가 딴 것도
1: 와서.
0: 아니고 왜냐하면
1: 네.
0: 뭐 방송에선 적합한 얘기 아니지만 지난 얘기니까
1: 네.
0: 화장실이다 보니까
1: 그렇죠.
0: 죄송한데 남자 여자 남자 화장실보다 여자 화장실이 조금 더 더럽습니다.
1: 네.
0: 솔직히 얘기하면 거기다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1: 네, 여성용품이 네.
0: 아주 드라큘라 같이 낭자한 채로 널브러져 있고 그거 다 닦고 하느라고
1: 아이고
0: 그 정말 생각보다
1: 고생하셨어요.
0: 냄새도 고약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 뒤집어엎고 왔어요.
1: 그럼 그렇게 청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0: 한 4시간 정도.
1: 오, 오래 걸리네요.
0: 왜냐하면 6층인가 그랬어요.
1: 네.
0: 그러니까 메인까지 14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0: 그렇죠. 내려오면서 하는 거지.
1: 네.
0: 맨 위로 가서.
1: 네.
0: 그래서 이제 다 닦고 하는데
1: 네.
0: 주로 하는 게 바닥 닦고 그다음에 유리 닦고 변기통마다 안에를 다 손으로 이렇게 때를 문질러 내야 되는데 그게 마스크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1: 아이고 어떡해.
0: 근데 사실 제가 그걸 한 이유가
1: 네.
0: 다른 건물 청소하는 것보다 시간이 짧으면서 돈은 더 많았어요.
1: 아무도 안 하니까 네. 하려는 사람이 없어. 네.
0: 파격적이었어요. 그렇게 4시간 하고 캐시로 400불 받았어요.
1: 하루에요?
0: 한 달에.
1: 한 달에. 네.
0: 400불이면 밸류가 어땠냐면요.
1: 네.
0: 원베드룸 좋은데 175불 할 때야.
1: 오.
0: 175불.
1: 오.
0: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이 299 3불 할 때예요.
1: 와.
0: 그러니까 돈 값어치가 그랬어요.
1: 네.
0: 그 정도로 돈 네. 값어치가 있을 때예요.
1: 그래서 안에 그리고 이제
0: 안에 그리고 때려치고
1: 진짜 때려친 거예요, 그날.
0: 네, 그리고 안에서 뒤집어 엎고.
1: 네. 왜 뒤집어 엎어? 안 하면 안
0: 했지. 못 하겠으니까 화나니까. 그리고
1: 네.
0: 이모부한테 욕 직사도록 먹고
1: 네.
0: 새벽 4시 반에 가서 결국 끝냈어요. 왜냐하면
1: 네.
0: 그걸 그날 끝내야 돼요, 누군가는. 안 끝내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0: 그래서 가서 대강 끝냈어요.
1: 네, 어차피 그만둘 거. 네.
0: 그래서 이제 이모부한테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만둘게요 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1: 아쉬워.
0: 이거 방송 용어 아닌데 조금 남자인데 좀 쑥스럽고 뭐 쪽팔린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자존심이 있지.
1: 남자인데.
0: 그래서 딱 일주일만 하자.
1: 네.
0: 그러다가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서
1: 네.
0: 20불짜리 20장 400불을 받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1: 캐시로.
0: 나 혼자 감격해가지고.
1: 그럼요. 얼마나 감격해.
0: 네. 근데 참 대단한 게
1: 네.
0: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1: 아, 기특해요.
0: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까워서.
1: 그치. 네. 그동안에 그 시간들이 주마등 확 지나갈 거 아니에요.
0: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지나니까 이제 네. 아 엄마가 돈 버는 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 솔직히 철이 그때 조금 들었어요.
1: 아, 그래도 금방 드신 거 아니에요? 네. 청소했다고 그거 했다고.
0: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뭐 거의 7, 8개월 하다가
1: 네.
0: 이제 돈이 조금 모아져서 그때는 네. 수완밋이라는 게 또 있었죠.
1: 네. 네.
0: 그래서 그 수완밋 장사들을 다니는데
1: 아웃도어? 인도어?
0: 아웃도어.
1: 네.
0: 수완밋마다 다른데 네. 좋은 자리 가려면 1시에 가서 차로 줄 서 있어야
1: 그렇죠.
0: 돼요.
1: 일찍 가야지.
0: 그래야 좋은 자리를 들어갈
1: 네.
0: 수 있는.
1: 네.
0: 그게 아는 선배님 통해서 이제 네. 거기 가서
1: 네.
0: 그때 이제 저는 그 인형 파는 집에 가서
1: 네.
0: 알바를 시작을 했죠.
1: 네.
0: 그렇게 했던 추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권희 씨
1: 화장실 청소 힘드셨어요.
0: 헷갈려가지고
1: 그때 약품이 아직
0: 그 우리 빈 씨는 어떻게 알바를 시작하셨어요?
1: 저는 저희도
0: 네.
1: 저희 아빠가 그 이제 아까 열쇠꾸러미 말씀하셨는데
0: 네네.
1: 저희 아빠 열쇠꾸러미가 많았던 게
0: 그러셨구나.
1: 저희 아빠 투잡하셨나? 뚜리잡하셨나? 그러니까 주유소
0: 예.
1: 거기서도 예, 예. 캐셜 같은 거 하셨고 그것도
0: 오케이.
1: 다 이제 캐시니까
0: 네네네.
1: 그거 하셨고 청소도 하셨어요.
0: 네네.
1: 청소도 하시고 페인트도 했고 우리 아빠 이제 처음에 이거 페인트 하실 때는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그 전단지 그거를
0: 예, 예.
1: 다 종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소 다 이제 프린트된 거
0: 집 앞에 다
1: 네 그 다 일일이 이제 식구 다 모여
0: 그러니까 예, 하는 거죠.
1: 전단지 다 그 종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소 붙여가지고 이제 쫙 보내고 페인트 그것도 하셨고 저희도 수화밋 했거든요. 저희도
0: 그러셨군요.
1: 아발론 수화밋도 하고
0: 예.
1: 근데 처음에 저희도 아웃도어에서 하다가 그때 수화밋 굉장히 많이들 하셨어요. 이면 일세들
0: 굉장히 많이
1: 네,
0: 했어요.
1: 슬라우스
0: 거의
1: 수화밋.
0: 가면 반은 한국 사람이에요.
1: 다 한국 분이세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저희도 뭐 양말 뭐 이런 거 하다가
0: 그럼요.
1: 크리스마스 때쯤 저희는 장난감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그 첫 알바는 뭐였냐면은 흑인 동네에서 이제 저거 수화밋을 하는데 너무 장난감이 좀 도둑들이 많은 거예요.
0: 아, 그럼요. 아유,
1: 그래서 저는 맞죠. 그걸 지키는 거. 그래서 아빠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0: 그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1: 할 수도 없고.
0: 그럼요.
1: 딱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0: 예.
1: 눈 크게 뜨고 막 봐라.
0: 예,
1: 막 애들
0: 예.
1: 막 굉장히 빨라요. 이 손이 막 해갖고 나가면은 막 잡아라 이러고.
0: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처음에 그 장난감을 해서 저희 아빠가 재미를 좀 보셨죠.
0: 아마 미국 오신 분들 중에서
1: 네.
0: 그 수화밋 쪽에서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 수화밋 얘기하면 다 그래요.
0: 그때는
1: 나도 해봤다.
0: 저는 그 저 파라마운트란 수화밋도 이제 다니다가
1: 네.
0: 나중에는 좀 멀리 가더라고요.
1: 네.
0: 그 멕시코 국경 지역. 칼렉시코에 왜냐하면
1: 네,
0: 전
1: 네.
0: 그러다가
1: 네.
0: 저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1: 네.
0: 우연히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가 보니까
1: 네.
0: 이 그때 카세트 같은 거 미니 전투
1: 붐박스 같은 거
0: 이런 걸 파는 그 가게가
1: 네,
0: 있는데
1: 있죠, 있죠. 네.
0: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 쾅쾅쾅쾅.
0: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가서 나중에 네. 알바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셔서
1: 네.
0: 한 두 달쯤 있다가 연결이 돼서
1: 네.
0: 그분을 따라다니게 됐어요.
1: 아.
0: 근데 그분이 주말에는 칼렉시코라는 데 가요. 그러니까 벤 안에 가득 싣고 가면 네. 다 팔고 오는 거예요.
1: 재밌었겠어요.
0: 엄청나게 파는 거죠.
1: 1박 2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0: 1박 2일 정도 걸리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들어 다운타운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물건을 매입하러 가잖아요.
1: 네.
0: 저는 차에서 지키는 일을 했어요.
1: 왜냐하면 항상 지켜야 돼요.
0: 물건을 놔두고 사는 동안
1: 큰일 나죠.
0: 뒤에 도둑질을 해가요.
1: 아, 그럼요.
0: 그런 일을 맡았던 기억이 나요.
1: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듯이 네. 이 수암이 또 점점 영역이 넓어져요. 자주 나가게 되고
0: 그럼요.
1: 그렇게 하게 됐고 그 좀 하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수암이신 접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했던 게 비디오 가게였어요.
0: 와 그때 비디오 한참 진짜
1: 그리고 저희 저희 때 그 유행이었어요. 그 비디오 가게.
0: 그럼요.
1: 그리고 이제 마켓 안에 비디오
0: 그럼요.
1: 가게 있잖아요.
0: 무조건 있죠.
1: 네. 네. 그러면은 되게 좋은 게 그 마켓 아줌마들이 뭐 음식 남은 것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0: 그럼
1: 이제 비디오랑 하나 주는
0: 그럼,
1: 거예요.
0: 그럼,
1: 그리고 새로 이제 비디오가 나오면 이제 비디오 뜬다 그러거든요.
0: 그럼 뒤에 가면 쫙 기계에
1: 기계 있잖아요.
0: 뽑아가지고 네. 원본 받아가지고
1: 원본 받아가지고
0: 그래, 해야 되고
1: 싹 넣고 그럼 이제 주인 저는 좀 주인이 젊은 오빠셨는데 저 오기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학교 끝나고 가고 주말에 이제 하루 종일 하는데 제가 가야 자기가 놀러 나가니까 가게를 맡겨놓고 나가요. 근데 저는 주인 오빠가 또 없는 게 좋은 게 안 계셔야 아무래도 일단 제 거부터 딱 챙기고 그때 유행했던 게 왕릉일가 뭐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그럼 저희 아빠가 이제 연락을 해요. 뭐뭐뭐뭐 이제 가지고 와라. 뭐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 친구들도 와서 다 가지고 가고 그 비디오 가게에 또 그 성인물 그쪽도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1: 한쪽에 이제 커튼으로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거는 뜨지는 않았어요. 원본으로 이제 넣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저 출입문이 만약에 저쪽이에요. 그리고 그 커튼은 보통 이제 가게 뒤쪽으로 있으니까 손님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어서 오세요. 그러면은 인사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그쪽으로 빡 가요. 그 커튼 뒤로. 그리고 그 원래는 이제 그 박스를 빈 박스 하나 가져다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영화를
0: 이제
1: 드리는
0: 그럼요,
1: 건데 그다음에 제가 학생이고 뭐 이제 그러니까 조금 그랬는지 옷 속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주시고 비디오 가게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죠.
0: 그럼요.
1: 비디오 가게 하면서 카세테이프도 그때 뭐 한참 유행했던 뭐 가요탑
0: 노래,
1: 이런 노래들도
0: 카세테이프
1: 그랬죠. 이제 원본이 오면은 그것도 다 떠가지고 이제 그것도 파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래서 비디오 가게가 그때 굉장히 유행하고 비디오 가게 하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도 많으실걸요.
0: 엄청나게
1: 네.
0: 그때는 뭐 막 몇십만 불 했어요.
1: 네.
0: 비디오 가게가.
1: 그게 그리고 뭐 여섯 개 뭐 얼마 뭐 이렇게 하고 또 외국 영화는 한 해 얼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게 알바했었던 것 같아요.
0: 우리 통계님 한국에서 대학원 때 생활비 부족해서 노가다 했던 노가다가 뭔지 아시죠?
1: 막일
0: 일용직
1: 네.
0: 하루 나가서 일당벌이
1: 네.
0: 하는 거.
1: 네.
0: 아이고 애쓰셨네요. 저는 그 얘기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테이프 같은 걸 팔기 시작하길래
1: 네.
0: 저도 그걸 했었어요. 음악 녹음해 주는 거.
1: 노래를 부르셨어요?
0: 노래를 부르니까 음악을 카세테이프에 녹음해 주는 거 원하는 대로 리스트 받아서.
1: 아, 네,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고
1: 네.
0: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주문 판매.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가면 교인들한테라든가
1: 네.
0: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홍보를 해서
1: 네.
0: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1: 네.
0: 테이프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그런 알바를 했었죠.
1: 네.
0: 사실은.
1: 그거 꽤 짭짤하셨겠어요.
0: 꽤 괜찮았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런 그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기본적으로 뻔한 노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저는 제가 선곡한 곳들을 그때서부터
1: 그러니까
0: 저는 어땠냐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음악이 나오면 CD가 나오면 보통 한 7곡에서 12곡까지 나와요.
1: 그쵸?
0: 가수들이 이제 음반 네. 만드는데.
1: 네.
0: 근데 보통 1번이나 2번을 타이틀곡으로
1: 네,
0: 이제
1: 그렇죠.
0: 유행하면
1: 네.
0: 나머지 곡들은 묻혀 있어요.
1: 네.
0: 몰라요.
1: 네.
0: 근데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다 듣고
1: 네.
0: 그중에서 좋은 곡들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곡만 선곡하는 시리즈도 만들었어요. 가수는 유명한데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이승철인데 잘 모르는 노래야.
1: 네.
0: 근데 노래가 좋아.
1: 네.
0: 뭐 신승훈의 누가 좋고
1: 네.
0: 뭐 원미연의 그런 걸 제가 또 하나 이렇게 그 뭐 시리즈식으로
1: 모아서
0: 모아서 1, 2, 3 해서 네. 그건 조금 더 비싸게 받았죠.
1: 그렇죠, 그거.
0: 예. 근데 네. 뭐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찾는 네. 수요가 꽤 있었어요.
1: 오히려 그렇게 모았던 노래들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명작집이 많이 유행됐었는데
1: 네.
0: 저는 리메이크 뭐 전집 그래서 리메이크한 것들만 뽑아서 하기도 그때서부터 방송 준비를 미리 했죠 저는.
1: 완전 미국의 그 리어카 카세트.
0: 그렇죠. 네. 제가 만일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내가 리어카를 했으면 잘 됐을 거다. 왜냐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1: 네.
0: 그 대신 내 셀렉션만 해서 네. 판매했으면 오히려 더 여기 낫었겠다.
1: 여기는 리어카 없으니까 픽업트럭 같은 거에다가
0: 뭐 어쨌든 간에
1: 뒤에서.
0: 조그맣게 아니까 뭐 좌판이라도 깔고
1: 네.
0: 그런 걸 했으면 그러니까 마켓 근처 이런 마켓 주차장 네. 이런 데 있잖아요.
1: 네.
0: 사람들한테 더 고속도로 메들리 테이프 그런 식으로
1: 맞아, 네.
0: 좀 알려지지 않았나.
1: 아 재밌으셨겠네요.
0: 예.
1: 근데 좋아하는 일을 재밌게
0: 그렇죠.
1: 하셨으니까.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방송하는 밑거름이 다 거기서 와요.
1: 네.
0: 그때 워낙 음악을 많이 들었으니까. 왜냐하면 CD가 있으면 그 한 곡을 전체를 다 열심히 들었으니까.
1: 네.
0: 그래서 누가 모르는 노래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70년대 후반서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 15년 정도는 제가 누구보다도 많이 음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신청곡이 들어와도 바로바로 제가 하고 어떤 분들은 가사 한마디만 주세요. 아 이게 뭐 하늘색 꿈인데 알아서 틀어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드리고
1: 그러셨던 분인데 화장실 청소를 했으니
0: 아니 그래서 그리고
1: 얼마나
0: 나서
1: 힘들었을 거예요.
0: 그 다음 해 말쯤에 한국을 처음 가게 된 건데
1: 네.
0: 그 화장실 청소하는 게 그 약품이 굉장히 세요.
1: 독하죠.
0: 그 타일 벗겨내는 게 그 안에
1: 네.
0: 목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껴야 되는데
1: 네.
0: 모르니까 고무장갑만 끼고 하다 보니까
1: 빵꾸 나지 않아요 고무장갑?
0: 빵꾸난 걸 모르고 있다가 약품이 스며들어서
1: 아이고.
0: 아직도 엄지손톱이 좀 울퉁불퉁해요.
1: 그렇게
0: 40년이
1: 돼요?
0: 넘었는데도 그러니까 손톱 무좀이 걸린 거야.
1: 정말요?
0: 네, 그리고 주변이 다 벗겨지고
1: 어머머머머.
0: 저는 몰랐는데
1: 어머머머.
0: 그리고 한국을 갔는데
1: 네.
0: 우리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야 너 손이 왜 그러냐 했더니
1: 얼마나 눈물 나셨겠어요.
0: 설명했더니 막 엉엉 우는 거야. 아니 괜찮아요 뭐 왜 그랬더니 그때 그런 사실은 계기들이 제가 살면서 지금아 돌이켜보면
1: 네.
0: 제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보약 같은 일들이었어요.
1: 맞아요.
0: 제가 만일에 그런 일을 안 했다면
1: 네.
0: 뭐 지금도 철들진 않았어요. 하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제 인생에 있어 도움을 안 받았을 거다 몰랐을 거다 그런
1: 네.
0: 사실 너무 저한테는 보물
1: 귀한,
0: 같은 존재인 귀한. 것 같아요.
1: 그럼 화장실 청소하셨고 그렇게 테이프 하셨고 또 뭐 하셨어요?
0: 그 다음에 수화미 따라다녔죠.
1: 아 수화미 타고.
0: 저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가스테이션 가면
1: 네.
0: 셀프 서비스와 풀 서비스가 있는 주유소가 많았어요. 한국같이
1: 네. 네.
0: 풀 서비스는 얼마 그러면 직원이 넣어주는 거야. 가스를.
1: 아 그래요?
0: 네. 풀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그 대신 좀 비싸죠.
1: 그렇죠.
0: 팁도 받고.
1: 네.
0: 그래서 그런 데서 일을 많이 했어요. 학생들이 갈 때가 뻔하니까.
1: 그러니까요. 그리고
0: 예.
1: 좀 이렇게 위험한지요.
0: 예.
1: 그리고 시간도 조금
0: 예.
1: 안 좋은 시간. 뭐 예. 새벽이라던가.
0: 그리고 저는 뭐 사람들이 리코스토어 같은 데 가서 스탁 같은 거 하고
1: 그렇죠.
0: 많이 했는데
1: 네.
0: 저는 무서워서 안 갔어요. 겁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1: 네.
0: 리코스터 같은 데가 잘 되는 동네가 좀 약간 흑인 지역도 있고
1: 네.
0: 또 남미 지역도
1: 네.
0: 좋지 않은 지역이에요.
1: 네.
0: 우리가 얘기하는
1: 네.
0: 좀 겁이 많아가지고
1: 네.
0: 그런 데는 안 가고
1: 네.
0: 남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하는 거 청소 같은 거
1: 네.
0: 그런 게 저는
1: 나 혼자
0: 네, 혼자 그냥
1: 조용히
0: 네. 네. 그때도 뭐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1: 그치.
0: 그때 이제 카세테이프 같은 거 꼽아가지고 음악 들으니까 시간도 잘 가고 흥얼거리면서
1: 네.
0: 저는 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택했던 것 같아요.
1: 그러셨구나.
0: 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첫 직장이 이곳 한국일보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 네.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 이제 비디오 가게 하다가 대학교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니다.
0: 네.
1: 그만두자. 그리고 한국일보로 바로 풀타임으로 그냥 일을 나온 거죠. 네.
0: 그렇구나.
1: 그때 저랑 같이 비디오 가게에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 친한 친구였는데 둘 다 같이 이제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하고 그때 그 친구는 가주마켓이었고 저는 아마 다른 무슨 몰이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다가 야 너랑 나랑은 공부가 아닌 것 같다. 빨리 공부를 접고
0: 직장생활
1: 찾자. 그래서 그때 저는 한국을 보러 온 거고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중앙은행으로 갔어요.
0: 아, 은행으로 갔어요.
1: 은행으로 갔어요.
0: 네, 중앙은행.
1: 네,
0: 오, 오케이.
1: 중앙은행으로 가서 이 친구는 근데 아무도 일을 안 시킨대요. 그냥 맨 끝에 앉아 갖고 뭐 메일 붙이는 일이나 네, 하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 하니? 그래서 나는 그냥 그때 저희가 하루에 마감제 두 번 할 때고 네, 뭐 신문이 두 번 나올 때고
0: 그렇죠,
1: 많이
0: 네,
1: 일을
0: 네,
1: 때여가지고 그냥 신문 나오면 여기 언니들 커피 타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저희는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전화 받는 매너라든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신문 전혀 몰랐을 텐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나 지금 그냥 그거 연습하고 있어 이제 뭐 그랬구나. 그랬었죠.
0: 그랬구나.
1: 그 이렇게 알바 얘기를 하면 지금 다들 아 나의 첫 알바는 뭐였을까 그럼요, 생각하실 것 같아요.
0: 지금 뭐 모든 분들이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알바는 처음에 왔을 때 나이가 어릴 때
1: 네,
0: 또는 이곳은 또 그 고등학교 때도 또 어떤
1: 그쵸?
0: 친구들은 알바해서 자기
1: 네,
0: 용돈 쓰고
1: 네,
0: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세상 사는 데는 이런 밑거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느껴봐야
1: 네,
0: 그다음에 내가 일을 하거나 했을 때
1: 그쵸,
0: 내가 고마움도 알고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딸 둘 있는데 딸들도 알바 하라고 그랬어요.
1: 그럼요.
0: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고
1: 네,
0: 그걸로 뭐 자기네들 뭘 하든 간에 상관 안 해도
1: 네,
0: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1: 네,
0: 걸음이 된 것 같아요.
1: 그럼요. 그 제 친구도 엄마가 샌드위치 가게 했는데 거기서 샌드위치 알바 이제 하는
0: 그럼요,
1: 바람에
0: 그럼요. 그렇게 알바하죠.
1: 네. 저는 비디오 갖다 주고 걔는 저한테 이제 샌드위치 그러니까
0: 여기도
1: 주고.
0: 여기도 보면 주로 네, 이제 식당업 하시는 분들이
1: 그럼요,
0: 자제분들이 많이 도와주다가 그거 인수해서 하는
1: 그렇죠,
0: 경우도 있고
1: 네,
0: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1: 서로 와, 서로 도와가면서
0: 네,
1: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가족끼리 네, 그렇게 뭉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도 수화매트 할 때도 짠 뭉치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주로 보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그 비즈니스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1: 네.
0: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리고 여기 그 저희 인터뷰하는 소반식당.
1: 네.
0: 사모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사장님하고 따님하고 세 분이 하시는데.
1: 아, 그 식당을요.
0: 네. 하시는 말씀 중에 아, 좀 안 되면 어때요? 가족끼리 하는데 좀 덜 가지고 가면 되죠. 이런 얘기가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끼리 그렇게
0: 네,
1: 패밀리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0: 네네,
1: 어쨌든 다른 분한테 인건비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쩌면.
0: 네네.
1: 우리 가족한테
0: 네네,
1: 네 그러면은 더 좋지 않나.
0: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아마 요새는 물론 뭐 세상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보다 벌써 30년 이상 지난 일이고
1: 네,
0: 흘러간 노래가 있듯이 흘러간 우리 추억들도 있고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쩌면 눈을 지그시 감으면
1: 네,
0: 감으시면
1: 네,
0: 그 당시 힘들었던 추억도 있고
1: 네,
0: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도 있을 거고
1: 네,
0: 아마 누구나 다 한 자락씩은 마음에 안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알바를 하는 게
0: 네,
1: 한국하고는 또 다르니까 여건이
0: 그렇죠,
1: 혼자서 하는 알바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네,
0: 그런 거
1: 말씀하신
0: 많고.
1: 것처럼 혼자 청소를 한다던가
0: 그럼요.
1: 네. 네. 혼자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다 정리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
0: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투잡 쓰리잡 뛰는 게 전혀 이상하지
1: 네,
0: 않았어요.
1: 네.
0: 그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1: 네.
0: 끝나면 뭐 하고 저거 하고
1: 네, 그냥 집에 와서 하나 이제 끝나면 집에 와서 이제 식사하시고 이제 또 가고 뭐 또 이제 오시고 뭐 그냥 그런 게 너무 평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0: 저희 그 저 그 다니던 제가 처음에 칼리지를 갔는데
1: 네,
0: 그 칼리지에 있는 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여기 벌먼하고 사가에 보면 샤토 볼링장 있어요.
1: 샤토 볼링장.
0: 거기
1: 네,
0: 그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1: 거기도 주방이 있나요?
0: 안에 그 샌드위치 팔고 이런데
1: 네, 네.
0: 그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저희는 덕분에 샌드위치 프렌치프라이 무지하게 얻어먹었죠.
1: 무제한으로.
0: 좀 남는 재료로 이렇게 해다 주면
1: 네,
0: 저희는 그때 굉장히 좋을 때니까
1: 그렇죠,
0: 너무 감사하게 먹을 때고
1: 막.
0: 그런 추억들도 있고
1: 맞아요.
0: 또 뭐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이제 퓨전 일식집 하는 그
1: 오,
0: 그런 후배가 있으면 뭐 사람들 모이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남은 걸로 이렇게 해오고 그러면
1: 네,
0: 푸짐하게 잘 먹고 여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반사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1: 또 알바하면서 또 그런 기술을 또 배우는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 말씀하셨다시피
0: 예, 예,
1: 일식집에서 그 알바하다가 숱이 많은 거 배우고
0: 네,
1: 또 미용실도 있어요. 미용실도 뭐 좀 하다가 어깨 너머로
0: 예,
1: 파마
0: 예,
1: 마는 거 배우고 염색하는 거 배우고
0: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그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고니 저기 라빈 씨하고 방송을 시작하면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아 이거 일주일에 이틀을 무슨 소재로 꾸며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했어요.
1: 네.
0: 어느 날 정신을 네, 차리고 보니까
1: 네,
0: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노래로서 여러분들이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선이 아 옛날이어 들으면 예를 들어서 라빈 씨는 한국에서 뭐 몇 살 때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생각나고
1: 그렇죠.
0: 그때 추억도 각자. 나고 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게 목적이듯이 이렇게 뭐 알바하면 알바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얘기들 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때 지금과 생각해 뭐 쓴 웃음도 질 수 있는 거고
1: 그게 완전히 맞는 게 그땐 그랬지도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작지만 작은 행복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1: 네.
0: 같아요.
1: 그리고 저도 처음에 조금 소재가 네. 조금 하다가 모자르지 그러니까 다 이제 바닥이 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0: 네.
1: 또 계속 생기는 것도 신기하고요.
0: 아니요. 무궁무진해요.
1: 네.
0: 왜냐하면
1: 네.
0: 솔직히 말씀드리면 라빈 씨하고 나하고 뭘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재미없어져요.
1: 오히려. 네. 맞아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0: 좀 투박하지만
1: 네.
0: 하다가 삑사리도 나고
1: 네.
0: 실수도 하고
1: 네.
0: 실없이 웃기도 하고
1: 맞아요.
0: 저는 그래서 우리 둘이 앉아있지만 한 몇백 명 같이 앉아서
1: 저도요.
0: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1: 저도
0: 해요.
1: 지금 그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0: 그럼요.
1: 네. 네.
0: 그래서
1: 다 같이 소통하는 것 같고
0: 어떤 분이 되건 같이 듣고 한번 희쭉 웃어주시면
1: 네.
0: 그거로서 뭐 뭐
1: 그날의 방송 성공.
0: 그럼요.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 라빈 씨도 그냥 일주일에 밖에서 열심히
1: 네.
0: 불철주야 일하시다가
1: 네.
0: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하고 와서 좀 2주 거리고 놀다 가시자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1: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으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1: 네, 네. 알바 이야기 재밌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금요일날 뵐게요.
1: 네.
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3: 카페보넨?
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품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0: 조항조의 고맙소 함께 하십니다. H님께서 노래계실 친구들 만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네요.

0: 네, 조항조의 고맙소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아저씨도 오늘 수요일 하루 좋은 하루 되길 바래요. H님 고맙습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내 친구들 고마워요. 자, 이 노래 듣고 나서 생각하니까 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의 모든 친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통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2: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2: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1: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2: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번 가면 두번더 가고 싶은 곳.
1: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4: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4: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3: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배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2: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8: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2: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3가와 4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8: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9: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0: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1: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2: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3: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4: 안녕하세요. 타임 1, 2, 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6: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 2, 3.

네, 오래간만에 듣는 노래 함께했습니다. 물레방아 잊지는 말아지 주인공이죠. 아, 물레방아의 순이 생각 함께하셨습니다. 아, 예, 우리 이치님 오래전 노래 겁나게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수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에서 항상 늘 저희 방송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뭐 그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수요일이면 그 여러분들 일주일의 절반이 보통 지나는데, 원래 그 전날이 가장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힘들고 지치지 않는 날이 없다는 생각은 여러분하고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나마 절반을 지나는데 오늘이 고비라면 일주일 중에 가장 고비가 아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하루를 지나는데 보통 이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건 직장을 다니시건 자영업을 하시건 하시다 보면 뭐 일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자영업하는 데서도 또 뜻밖의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거나 판매가 부진할 때는 굉장히 기운이 빠지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일단 뭐가 안 되면 좀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혼자서 가만히,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멍 때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멍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5분이고 있다가 그 다음에 공기를 좀 쐬고 그 다음에 시원한 뭐 물이나 음료수 같은 거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전 훨씬 좀 전하고 입장이 다른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세요? 막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일이 안 풀리고 짜증이 많을 때가 사실은 더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 5분에서 뭐 길게는 10분까지 가만히 있다가 좀 바람 좀 쐬고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하면 좀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오늘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 뭐 한다, 뭐 큰일 날 것 같지만 전혀 큰일 안 난다, 뭐 이런 혼자서 막 저한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풀어내는 방법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할 때도 여러분과 함께 좀 살아있는 방송, 현실적인 방송, 좀 투박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께 좀 해드리고 싶은 요만한 욕심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항상 부족한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제가 노력하고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천년을 빌려준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전 천년 필요 없어요. 1년만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보내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0: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0: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0: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0: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과 클라라 주미강, 조성진, 유자왕, 랑랑, 힐러리 한, 하야토 스미노, 엘림찬, 미츠코 우치다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함께하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의 2026-27시즌 티켓이 현재 판매 중입니다. 또한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 시리즈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티켓은 lapil.com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벤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어제 일요일이니까 더워도 좀 나가자 하셨던 분들은 네, 뭐 재미있는 경험 많이 하셨겠지만 역시 날씨로 인해서는 좀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LA 1원도 그렇고 좀 후텁지근함 때문에 체감 기온은 좀 더 높았는데요. 수분 섭취들 잘 하고 계십니까? 평소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더 많이 먹게 되지만 뭐 물 별로 안 먹었는데 하셨던 분들도 최근에 왜 이렇게 계속 물을 찾고 있지? 나 어디 병난 거 아니야? 당뇨병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탈수로 인한 갈증인지 아니면 어떤 병의 전조 증상인지 조금 구별을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 간단한 방법으로 탈수인지 아닌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한쪽 엄지손톱으로 다른 쪽 엄지손톱을 살짝 눌러서 손톱이 하얗게 변하겠죠? 그리고 손을 뗐을 때 원래의 분홍빛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색이 회복되는데 3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일 가능성 높습니다. 또 손등 피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 손등 피부를 잡아 끌어올렸다가 놓았을 때 피부가 곧바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부 밑에 진피의 수분이 부족해서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소변 색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노란색이 짙어질수록 탈수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만 해도 1시간 안에 머그컵 한 잔 분량 정도 물을 마셔주면 이 다음번 화장실에서는 색깔이 좀 연해짐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노란색에서 갈색으로 변한다 이러면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완연한 갈색이라면 바로 1000ml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끔 소변색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붉은색을 띈다 이러면 단순한 탈수가 아닙니다.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1: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224명으로 늘었습니다. 콜롬비아 지질청은 이번 지진이 21세기 들어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어제 오전 태평양 연안 초코주 산호세델 팔마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진앙과 가까운 서부 도시들의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인구 220만 명의 대도시 칼리에서만 최소 95명이 숨졌고 한 병원에서는 소아과 진료실을 포함한 여러 층이 무너져 환자 약 600명이 잔해로 뒤덮인 거리에서 임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진앙에서 동쪽으로 60km 떨어진 페레이라에서는 72명이 사망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새 긴급 구조작업을 벌였으며 구조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었습니다.